0: 더더욱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버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2: 복병 동인당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복 의사는 중의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공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북올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 대약방. 연변 신약 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외선 9번째 시간입니다.

0: 마을 가운데 자리한 작은 광장에는 수백 명이 앉아 있었다. 여러 사람이 일어서서 자기네 연에서 임무를 맡아야 한다고 서로 큰 소리를 쳐댔다. 아래에서는 응원하는 소리와 웃으며 떠드는 소리가 뒤섞여 시끌벅적했다. 누구 이야기도 제대로 들리지가 않았다. 돌격대원들을 뽑아야 하는 소환은 난처한 얼굴로 서서 손을 저으며 소리를 쳤다.
1: 동지들 조용하세요. 조용히.
0: 하지만 도통 조용해질 것 같지가 않았다. 손계선은 노백승과 서병제를 보자마자 달려왔다. 원래는 각 연에서 신청을 받아 돌격대원들을 뽑으려고 했습니다. 헌데 소화부장이 동지들 첩배를 타고 싶은 사람은 신청을 하십시오 라고 하자 누나라도 가겠다고 다투어 일어서는 것입니다. 어떤 가무들은 중년 이문을 맡고 싶어도 앞에 나서서 말하기가 쑥스러워 뒤에서 전사들을 부축했고요. 저기 보십시오. 저기 지도원 한 사람이 전사들에게 뭐라고 쑥대기고 있지 않습니까? 손계선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데를 바라보니 한 지도원이 웃으면서 이 사람을 밀고 저 사람을 두드려주고 하면서 귓속말을 하고 있었다. 서병진이 잠시 지켜보다가 앞으로 나섰다.
1: 동지들 다투지 마십시오. 영장의 명령을 따릅시다.
0: 그제서야 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다. 사람들은 손계선을 바라보았다. 손계선은 양덕지에게 탈래가 뭐라고 한참 의논을 하더니 대호 앞에 서서 큰 소리로 말했다.
1: 첫배를 탈 사람들은 일연에서 뽑기로 했습니다.
0: 말이 떨어지자 일연 대원들을 재배한 사람들이 모두 에이 참 에이 하고 소리를 쳤다. 하지만 금세 활달하면서도 시원한 웃음소리가 묻히고 말았다. 연장 웅상님이 앞다투어 나선 사람들 가운데서 몇 사람을 뽑아 발표하였다. 웅상님을 포함해서 반장, 패장, 대원들까지 모두 16사람이 뽑히게 됐다. 이름을 부르자 이련에서는 또 에이 참 라고 하는 탄식 소리가 길게 터져 나왔다. 곧 16사람이 대호 속에서 걸어 나왔다. 뽑힌 전사들한테 큰 칼과 자동 보충 그리고 사창과 수리탄 28개씩 나눠주었다. 그들을 모두 웃는 얼굴로 씩씩하게 사람들 앞을 지나갔다. 하지만 16전사가 광장을 나서기도 전에 웬 소년병이 엉엉 울면서 손계선 앞으로 달려나왔다.
2: 저도 보내주십시오. 저는 꼭 가야 합니다. 가야 해요.
0: 뜻밖의 일이라 손계선은 어찌할 바를 몰라 하였다. 서병진이 대견한 얼굴로 입을 열었다.
1: 가게 하세요.
0: 그러자 손계선이 말을 했다.
1: 진만청 동지 함께 가십시오.
0: 농상님은 큰 칼과 수리탄 몇 개를 얻어 그 소년병에게 주었다. 소년전사는 서리의 폭죽을 터뜨리러 나온 어린아이처럼 활짝 웃으며 열어서 전사의 뒤를 따라갔다. 서병진의 마음은 대도화처럼 세차게 소용돌이 쳤다. 1931년 겨울 소베트 구역에 들어와 홍군 전사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혁명을 위해서라면 몸과 마음을 다해 애쓰는 그들의 태도에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모른다. 전사들은 앞에 불 있으면 불에 뛰어들고 물 있으면 물에 뛰어들었다. 죽음이 기다릴지라도 피하지 않고 걸어나갔다. 서병진은 홍군이 일당백으로 싸울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였으며 전국의 희망도 여기에 걸려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큰 칼을 메고 허리에 수리탄을 가득 두른 젊은이들이 앞으로 걸어갔다. 흰옷을 걸치고 구릿빛 근육을 드러낸 뱃사공들도 뒤를 따랐다. 한 전사가 뱃사공의 어깨를 툭툭 치면서 말했다.
3: 배주인님, 제가 어머해 줄 테니까 마음 놓으세요. 에이.
0: 뱃사공도 웃으면서 대꾸했다.
3: 당신들도 겁나지 않은데 우리라고 뭐가 두렵겠습니까?
0: 그들은 앞으로 걸어나갔다. 요백승과 서병진, 양덕진은 다시 망루로 돌아왔다. 도강작전은 9시에 시작이 되었다. 강가에서 울음찬 돌격 나팔 소리가 울리면서 순식간에 기관총 수십 정이 강 건너편으로 총탄을 퍼부었다. 노백성이 자그만 창문으로 지켜보다가 속이 갑갑해서 말했다.
3: 작전실 안에만 틀어박혀 있을 게 아니라 밖으로 나가봅시다.
0: 서병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작전실을 나섰다. 양닥지는 막을 도리가 없자 고개를 두 번 가로쳤더니 뒤를 따라 나갔다. 그들은 곧장 기관총과 포가 있는 진지 곁으로 갔다. 갑자기 돌격 나팔 소리가 뚝 끊겼다.
3: 왜 안 부는 거지?
0: 유백승이 양덕지에게 물었다. 지휘관들한테 목표가 드러날까봐 그런 것 같습니다.
3: 목표가 드러나면 어떻습니까?
0: 유백승이 꾸중하듯 말했다.
3: 계속 부세요.
0: 소화는 나팔수가 어정쩡해서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싱 달래가 나팔을 빼앗았다. 그러더니 두 번 흔들고는 높이 쳐들고 띠띠따따 띠띠따따 볼을 부풀리며 불기 시작했다. 예전에 나팔수로 있었던 실력이 나오는지 소리가 제법 우렁찼다. 다른 연의 나팔도 동시에 울리며 골짜기를 뒤흔들어 놓았다. 기관총을 든 전사들도 힘을 얻어 더 요란하게 총을 쏘아냈다. 사람들은 물결을 타고 오르내리는 배를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배는 아주 느리게 나갔다. 물결을 타고 높이 올라갔다가도 어느새 푹 꺼지면서 보이지 않았다. 기슭에서 배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끊임없이 오르락 내리락 하였다. 적의 사격 진지에서 자지러진 총소리가 나더니 배에 사정없이 물이 튀었다. 하지만 뱃사공들은 용감하게 배를 저어나갔다. 총탄이 우박처럼 쏟아지자 한 전사가 흠칫하면서 팔을 붙잡고 주저앉았다. 기슭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놀라서 소리를 질렀다. 외눈 망원경을 쥔 유백성의 손가락이 파르르 떨리었다. 그는 높지는 않지만은 힘찬 목소리로 지시를 했다.
3: 조장성들어, 저 앞에는 사격진지 두 개를 없애버리라고 하세요.
0: 양덕지가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포진지에 대고 소리를 쳤다.
1: 조장성, 어서 앞이 보이지 않은 저 진지를 없애버리랍니다.
0: 멀리서 대답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꽝 하는 보성과 함께 사격 진지가 푸른 연기 속으로 술 취한 사람처럼 주저앉았다.
3: 잘한다, 잘해.
0: 강기석에서 환호성이 터지었다. 하지만 흥분 섞인 칭찬은 곧 다급하고 안타까운 외침으로 뒤바뀌었다.
2: 큰일이야, 큰일 났다, 큰일. 저러다 바위에 부딪히겠네. 어쩌지 저걸.
0: 17 전세가 탄 배가 물으로 흉악하게 튀어놓은 바위 쪽으로 돌진하고 있었다. 노백승은 속이 꿈틀해났다. 다행히 뱃사공이 침착하게 노를 저어 배를 바위 곁에 붙이었다. 그런데 배가 바위에 부딪히지는 않았지만은 바위 틈에 걸려 꼼짝하지 못했다. 뱃사공 몇이 바위에 뛰어올라 발을 바위에 대고 등으로 뱃머리를 떠밀었다. 다른 뱃사공들도 힘껏 삿대로 떠밀며 힘을 보태주었다. 배는 겨우 바위 틈을 빠져나왔다. 마침내 배가 나루터에 닿았다. 류백승과 서병진은 망원경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전사들이 너도나도 기슭에 뛰어올라 돌층기에 들어서는데 갑자기 전사들 곁에서 꼬르릉 하며 포탄 수십 발이 한꺼번에 터지었다. 굉음이 울리더니 삽시간에 푸르스름한 연기가 전사들을 삼켜버리었다.
3: 저런 뭡니까?
0: 서병진이 속이 흠칫해서 물었다.
3: 아마 사천군대가 쓰는 롤링 마인일 겁니다.
0: 누백승이 대답했다. 연기가 그치고 돌층계 위에서 사람들이 꿈틀거리었다. 햇빛에 큰 칼이 번쩍거리었다.
3: 악착같군. 우리 전사들 좀 봐요. 엄청 드센데.
0: 노백성의 말을 들으며 서병진도 마음이 놓였다. 하지만 전사들이 막 층계를 올라가자 층계 위에 있던 새 집에서 200명쯤 되는 적들이 새까맣게 몰려왔다. 적들은 와와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종칼을 들고 덮쳐들었다. 노백성은 낯세게 새파랗게 질려서 소리쳤다.
3: 조장장한테 어서 쏘라고 하세요.
0: 서병진도 고함을 쳤다. 어서 쏴요. 어서. 양득진은 날렵하게 보호진지로 달려갔다.
1: 조장성 어서 쏘세요. 남은 두 발을 모두 쏘랍니다.
0: 하지만 조장성은 오른 무릎을 털썩 구르며 중얼거리었다.
3: 하늘도 땅도 이 조장성을 나무라지 마십시오. 어기면 죽는 명령이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1: 조장성 지금 뭐 하는 겁니까?
0: 양득지가 소리쳤다. 조장성은 대답 없이 몸을 일으키더니 오른발을 한 걸음쯤 내밀고 안고 있던 포탄을 철컥포에 집어넣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포탄이 대도와 우로 날아간다. 그 포탄이 아직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두 번째 포탄이 또 쿵 하고 날아왔다. 조장성은 겨드랑이에 포탄을 끼고 있다가 대여섯 발씩 연이어 쏠 수 있는 특별한 재주가 있었다. 포탄이 따라 떨어지면 무너뜨리지 못할 진지가 없었다. 하지만 오늘은 남은 포탄이 두 발뿐이라 어찌할 수가 없었다. 대도와 남쪽 기슭에 있는 사람들은 발매선을 그리며 날아가는 포탄을 따라 눈길을 돌리었다. 포탄은 조금도 빗나가지 않고 모여선 적군들 사이에 떨어지었다. 왁자지껄 달려들던 적들은 순식간에 짙은 연기에 휩싸이고 말았다. 적들은 무더기로 땅에 쓰러졌다. 살아남은 놈들은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뿔뿔이 도망치었다. 경중기관총이 사격하기에는 가장 좋은 기회였다. 얼굴이 거무칙칙한 시골뜨기 리덕재가 중기관총을 꼭 끌어안고 마치 며칠 굶은 사람처럼 표준적인 전발 사격을 하였다. 적들이 하나 둘 거꾸러지기 시작을 하더니 얼마 지나서 죄다 쓰러지고 말았다. 진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놀라서 탄성을 울렸다.
1: 잘한다! 못 떨어지는데!
0: 유백승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서병진도 이렇게 동쾌하게 웃어보기는 참 오래간만이었다. 17 전사들은 산비탈에 흩어져 큰 칼을 휘두르며 나는 듯이 꼭대기로 올라갔다. 전사들은 담이 가까워지자 수류탄을 던지었다. 뜰에서 순식간에 검푸른 연기가 치솟았고 전사들은 담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노백성과 서병진은 망원경을 벗고 마주보며 웃었다.
1: 한 걱정 덜었군요.
0: 노백성이 말했다. 서병진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손수건을 꺼내 이마에 흐르는 땀을 훔치었다. 배가 남쪽 기슭으로 돌아왔다. 두 번째로 건너갈 용사들이 바삐 배에 올랐다. 배가 세 번째 전사들을 태우러 다시 돌아오자 양덕진은 더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1: 보고 드립니다. 제가 올라가 봐야겠습니다.
4: 좀 기다려보세요.
0: 우려백성과 서병진이 웃으며 말했다.
1: 아니요. 아직 적들이 반격할 수 있기 때문에 지휘자가 없으면 안 됩니다.
0: 양덕진은 못 들은 척 배로 달래갔다. 곧 작지만은 단단한

덩치가 뱃머리에 섰다. 밝은 햇살 아래 양득지가 등 뒤로 맨 큰 칼과 칼에 매놓은 붉은 비단이 반짝 빛났다.

만선장을 점령했다고 해서 홍군이 위험에서 벗어난 건 아니며 석달계 운명을 피하려면 반드시 다시 기적을 창조해야 한다고 모태똥은 생각한다. 이튿날 모태똥은 안순장에 이르렀다. 조울래와 주덕은 먼저 선두부대 사령부로 갔다. 대도하우로 무거운 잿빛 구름이 깔려있었다. 모태똥은 만산에서 한참 지형을 살펴보고 나서야 산을 내려왔다. 이 괴물 같은 강부터 봐야겠어. 모태똥은 호위병들과 함께 나루토로 가며 중얼거렸다. 여태껏 수많은 강을 봐왔지만은 이런 강은 처음이었다. 물살이 어찌나 빠른지 물 위에 떠가는 나뭇가지가 사람이 달리는 것보다 빠른 듯하였다. 나타났다 사라졌다는 소용돌이는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쑥쑥 빨아들였다. 모태동은 홍군 전사들을 나르는 배를 잠자코 바라보았다. 배는 거칠고 사나운 물결 속에서 솟았다 꺼졌다 하면서 아주 느리게 나갔다. 강기슭에서는 10명쯤 되는 뱃사공들이 풀밭에 앉아 쉬고 있었다. 하나같이 반바지를 입었는데 구릿빛 우통을 드러내놓고 담배를 피우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모태똥이 걸어가 웃으면서 말을 걸었다. 어르신들은 모두 배를 모십니까? 사람들의 고개를 끄덕이었다. 여러분이 도와주어서 다행이지 하마터면 강을 못 건널 뻔했습니다. 모태똥은 만 담배를 꺼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는 자기도 한 대 붙여 물었다. 가난병의 편에서 싸우는 군대인데 여만큼도 못 도와드리겠습니까? 어제 료백승과 이야기를 나누던 덜보 패서공이 대꾸를 했다. 그는 허허 웃으며 대통을 넣고는 모태동한테서 받은 만담배에 불을 붙이었다. 당신들 홍군은 정말 대단합니다. 어제 첫 배를 띄울 때 저쪽에서 마구 총을 쏴야 되니까 한 전사가 저더러 배주인님 우리가 배를 끌 테니까 뒤쪽으로 서십시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총알이 막 쏟아질 때는 얼마나 겁이 났던지 그때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맞지 않을 겁니다 걱정 마세요 라고 하면서 우리 앞을 막아줬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란가요. 모태똥은 웃으며 앞을 바라보았다. 배는 벌써 강 건너편에 이르렀는데 뱃사공 7, 8명이 힘겹게 배를 끌고 우로 올라가고 있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여기서는 9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남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래,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꿈의 꽃을 피우리를 준비했습니다. 꿈은 멀리 있는 별이 아니라 가슴 속에 심어둔 씨앗이죠. 내일을 향한 소망의 꽃잎을 흩날려 가길 바라며 노래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0: 이 시간 제작의 박무림, 방송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매주일가를 마칩니다.
1: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2: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2: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3: 연길시 도강종의원은 연길시 백화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종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종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구조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종의원에서는 각종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 기능, 심장 기능, 채색 초음파, 요모라선 감근,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요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 원소 등을 검사해 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가능하십니까? 매일 조금씩 챙기는 건강, 오늘도 유용한 팁 알아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더강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도강 중이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1: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도강 중이온이라면 위치적으로서 아주 여러분들이 찾기도 편리한 시내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일백가 금방 북쪽에 신화서점 근방 서쪽에 위치해 있으면서 1층은 신약대학방 본점으로 되어 있고 2층, 3층, 4층이 바로 도강 중윤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우산 의사 선생님들이 특히 중위로서는 전 주에서 전성적으로서 심지어 그 피부과 주임의사 최주임 선생님 같은 분은 전 나라적으로 명망이 높은 이런 우산 의사 선생님들이 여기서 진료를 하고 계시는가 하며 그리고 여기에는 또한 흠가 구강의 싱커 거창이라고 있는데요. 구강병원이 아주 소문을 떨치고 있는 일단 치아 교정 문제가 있거나 모든 구강 안의 문제 처리는 싱커 거창 흠가 구강을 찾게 되며 많은 분들이 아주 열렬한 호응을 받으면서 치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도강중년에는 아래 구체적으로 매 과실과 의사 선생님들을 소개한다면 우선 조일만 선생님께서는 40여 년간의 중이 경력을 갖고 있는 심장과 뇌혈관의 전문가라서는 길림성에서 알아주는 저명한 전문가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미 북경 입과대학 부속병원에서 뭐 진수한 경력도 갖고 있는가 하면 조일만 선생님께서는 40여 년간의 중이 경력을 쌓는 동안 많은 환자분들이 조일만 선생 뭐 따라다니면서 병치료하는 개별적인 분들인 것이 아니라 한 분이 조일만 선생한테 치료를 받으셔서 좋은 효과를 거두셨다면 그 뒤에 그 가족들 뭐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형제간, 부부간, 친구들, 이웃들 이렇게 많이 찾아오시고 있게 되어 있는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병 보시게 되어 있습니다. 2층에 올라오게 되면 조일만 이런 간판이 딱 붙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분께서는 중풍에 대해서는 아주 묘하게 진단을 내리고 중풍 후유증 있는 분들 가운데서 반신 쓰기 힘든 분들 눈 위에 지팡이 위에 다른 사람 부축에 이러던 분들 가운데서 결코 조일만 선생 치료를 받고 많이 생활을 자립하는데 편리해졌다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관심병이 있거나 고혈압이 있거나 현우증이 있는 분들 갑상선 결절이 있는 분들 그리고 지금 갑상선 결절은 직접 심장병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갑상선 결절로 해서 심장병이 더 심각해질 수 있는 이런 걸 연대성 있게 처리해줍니다. 그 외에 신경내과 질병 가운데서는 식물신경물란 말할 수 없이 머리끝부터 뭐 발끝까지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아프거나 말초신경염 그리고 손끝 발끝이 절연합니다. 메뉴얼종합증 하늘 땅에 막 뒤번지는 겁니다. 하늘이 땅에 하늘로 되는 이런 오름증이 나는 무서운 질병에 속합니다. 이런 질병을 중약으로 해결한다면 여러분들한테는 아주 귀합니다. 신경성 두통, 완고성 면탄, 얼굴이 그 당황해 온.

0: 이 인한자병이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조일만 선생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를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동광중요원 흥과 치과에서 며칠을 댕기면서 그래 분리를 했는데 대단히 마음에 듭니다.
0: 아, 그렇죠. 모두 반영이 아주 좋습니다.
2: 예, 정말 그전에 다른 데서 했는데 예, 자꾸 이 몸이 아프고 계속 조절해도 이제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제풀이 예. 우선 소문 듣고 도광중년에서 그 분리가 잘한다고 그래 가서 이제 뭐 저맨가 뭐 검사를 하고 그래도 검사한 다음 맹비를
0: 무료로 합니다. 예예. 예.
2: 아, 정말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 이빨을 분리해온 게 정말 어떤 며칠 뒤에 되게 좀 뭐 무슨 찾았나 싶어도 막 떨어지고 예. 너무 좋습니다.
0: 대단하죠. 예예.
2: 예예. 아, 정말 기술이 대단합니다.
0: 예.
2: 예, 그래서 그 정말인가 우리 집사람도 정말인가 뭐 치과를 가겠다고 그랬다.
0: 어, 그렇게 하셔. 예약됐습니다. 예예.
2: 예약됐습니까?
0: 예예. 흥과구강 예. 2층에 찾아오시면 됩니다. 예.
2: 감사합니다.
0: 예.
2: 수고하세요.
0: 예.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예, 선생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이 조일만 선생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어떠세요?
3: 예, 예 치료 받고 지금 이건데 많이 도와줬습니다. 특히 나는 어떻게 돼서 머리가 참 어지럽 이렇게 앉았다 일어나면 머리 힘도 어지럽고 그리고 예, 밤에 반짝이네 못 자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항상 어떻게 됐는지 저 뭐니까 이 뒤에서도 전기 소리도 자꾸만 나고, 예. 중중소도 있고, 그 다음에 목재 티프도, 오이, 머리끈이 쨍자. 아, 이 변두털이가 아픕니다, 절반 이렇게.
0: 아, 예. 그 변두통 수해야 됩니다. 변두털이란 예. 게 모든 내 혈관이 모병으로서 혈관, 내 혈관 경련이 일어나거나 어둠에 막혔을 때 변두통으로 날 수도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변두통 특별히 중시해야 됩니다. 예.
3: 예. 그리고 이 심장이라는 게 예, 어떻게 나도 이 심장병을 해서 좀 오란데 미네나가 활동 못합니다. 옛날에는 기도 나가서 돌고 활동을 했는데 활동 조금만 하면 숨이 차서 미네에 나가 뭐 무슨 뭐 나가 댕기기도 힘듭니다. 지금 근데 조금만 기도할 때 걸어도 힘 저기 숨이 거리 차고 예, 그 다음에 숨이 어떤 때 가끔 가다가 예, 숨이 잘 올라오지도 않고
0: 심장병의 전형적인 특점이 그 숨이 찬고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3: 그리고 손발이라는 게, 예, 전화기는 조금 나가, 뭐, 어디 나갔다고 조금 걸고 와도, 예, 전화기는 이 통세남에 손발이가 많이 절여나고.
0: 아, 그 말 초신경염입니다. 손끝, 발끝이 절여난다는 게 순환장애입니다. 예.
3: 예, 그래, 여러 가지 증서를 위해서, 예, 내가 지금 이 조일만 선생님들 가서 치료를 지금, 예, 우리 옛날에 우리 친척이 이 조일만 선생님들도 치료를, 예, 이 심장병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얘기를 해. 소문 들고서 우리 진척인에서 요약하게 진척이 세 번 그래도 치료를 받고 완전히 지금 좋아서 지금 이 몇 년 나간에 발작 아예 한다고.
0: 아, 세 번 약을 줘왔는데 그걸 드시고 나니까 기본으로서 큰 문제, 구비를 다 죽여서 기본 지금 상태에서는 문제가 없는 걸로 치료를 받으셨다. 네. 그렇죠. 예. 네,
3: 그래요. 그래도 용하시는 게 나 이때까지 다른 데가 댕기면 이 치료를 받아도 크게 효과 못 봤다고. 그렇게 효과 못 봤습니다. 이번에 이제 진짜 인계라 이 조일만 선생님 치료 지금 두 번까지 받았는데 완전히 좋습니다. 이 시간에는 나가 활동도 많이 하고 예, 댕겨도 이렇고 그리고 잠도 잘 잡니다. 지금 저는 잠 지금.
0: 그렇죠. 예, 예. 예
3: 그리고 이 어지럽고 이 벤토소에 아픈 것도 지금 이번에는 이렇습니다. 지금 약을 쓴 후부터 이번에 한 번도 지금 아프지 않습니다. 지금.
0: 어, 그게 큰 해결입니다. 일단 변두통은 그게 악성 두통처럼 그렇게 전달되고 있는데 그게 해결 받으셨다는 게 큰 해결이죠.
3: 예, 예 그러니까요. 얼마나 편안한지 이 시간에 지금 뭐 나가서 마음대로 활동도 하고 돌아다니기도 이렇습니다. 그래, 아무래도 이 선생님 치료를 이제 두 번까지 받았는데 이런 좋은 효과를 보고 이러니까요. 아무래도 이 선생님께서 바짝 더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몇 번 더해서 완전히 내 병동 근처에 뛰어버리려고 내. 지금 또 오늘 예약하려고 합니다.
0: 그렇게 하세요. 조일만 선생님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나오십니다. 예.
3: 네, 선생님 네, 이거 흥과병원에서 예, 흥과 저 치과
0: 예.
3: 2층에 내가 지금 예약 우리 거기네 형님이가 전부, 이제 전번에 가서 그 뭐니까 분리로 했습니다. 한번
0: 예.
3: 원래 다른 데서 옛날에 한 5, 6년 전에 했는데 그것이 5, 6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권리가

0: 다 망가져 나가고
1: 아주 예.
0: 예. 그래 이번에 이 손분들 구석에 이 가정원에서 지금 이 기술도 높고 또 가격도 저렴하고 예.
1: 그렇죠. 예. 모두 그렇게 인정합니다. 예.
0: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과 치료받고 좋은 효과받아서 그래 우리 형님들 전문에 가서 했는데 아주 정말 이게 다 다른 데가 할 적에는 여러 번 댕겼답니다. 이게 맞지 않아가지고 한번 이런 다음에 또 이게 참 마치고 우리 마치고 그래가지고 또 가서 뭐 치료받고 와 치료받고 서너 번 댕겼는데 이게 한 번 딱 갔는데 진짜로 지금 왜 안 가도 딱딱 이 아래오가 이 틀니가 잘 맞고 예, 뭐 딱딱한 것이보다 아무 일도 없단다 지금.
1: 모두 얘기와 치료받고는 그렇게 편하다고 합니다. 모두 예예. 예.
0: 그래서 내가 지금 우리 집사람도 어제는 이 지하 아래께 몇 개 이게 지금 몇 년 전에 다 빠지니까 그날 아예 했는데 이번에 해결하려고 오늘 예약하려고 가봤습니다.
1: 그렇게 하죠. 흥가 구강 찾아오시면 됩니다. 이미 전화번호 이거 대기담에 가서 앞 순서에 배치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잘 치료하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3: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언니는 이 김성춘 선생님을 보이는 환자입니다.
1: 김성춘 선생님 예, 명입니다.
3: 이제 어떤 분날이 어서서 혈압도 살아야 되면서 혈압도 해갖고 다 숨겨놔야 되고 혈압은 때는 막 이때 시간이 올라갑니다. 혈압 대로 소화하지. 그래서 뭐 그래 놓고 골이 아파하지. 거기다가 또 어지럼증까지 있어놨어요. 야 어지럼증이 있어서 때는 주방에서 식탁을 하다도 매우 어지럽다 하면 벌떡 물어앉아야 된다. 그리고 또 배수관에서 머리가 뭐 고개를 숙이고 이러면 너가 어지러워서
1: 매우 때는 예.
3: 위생실에서 머리 깐다도 막 물 안 짜서 뭐
1: 자, 그래요?
3: 고를 다 살 보냈어. 그랬으면 이사에서 많이 보고 여기 간 약도 많이 먹고 그래서 방송을 들어봤거나 이 김성순 선생님이 이병 이름이 어지럼증에 대해서 치료를 받았는데 가서 치료받고 저번 주일에 치료를 받았는데 야 치료받은 게 몇 번 아예 했었지. 이제 두 번이나 했는데 어지럼증이 기본상에 지금 없었습니다.
1: 김성춘 선생 명의입니다. 이미 그 40년에 해당하는 이런 중의 경력을 갖고 있고 연변병원 중의과에서 뭐 거기에서만 한 경력만 해도 근 40년에 가깝는데 거기에서 부주임이사로서 오랫동안 근무했고 경력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중의로서는 우리 길림성에서 알아주는 뭐 아주 명중의에 속합니다. 예.
3: 그리고 이 선생님이 원래 진단은 세심하게 살아도 맞습니다.
1: 그럴 겁니다.
3: 진단이 네. 매우 딱딱 집어, 병 그놈은 딱딱 집어내 어째서 어지럼증이 나게 하는가, 혈압이 어떻게 올라가는가, 그 다음에 텐토통도 있단 말이 그랬니.
1: 예.
3: 그래가지고 병실 그냥 텅텅 펴려고 아플 때를 텅텅 펴려고 나서 병실 다 쓰지 말아야지. 그래서 병, 내가 보고 소리, 이, 중약을 줘주는 게 중약을 잡수는 게, 첫째 벌써 골이 아예 아프고, 예, 어지럼증이 돌라고. 지금 두 번 치료를 받았는데, 좋은 효과 좋습니다. 지금 기본상에서 펜토통이 없어지고, 어지럼증도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 선생님이 좀 진단을 민발하고, 진단하고, 약이 맞는단 말입니다.
1: 김성준 선생 리론과 예 님상이 아주 밀접하게 이게 대학교 부속병원의 그 부주임 이사라면 상당한 실력파 이사 선생님 속합니다. 단순 님상만 있는 것에는 리론도 확실하게 근거가 확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진단을 한 후에 있어서 뭐 다른 이분한테 진단을 받게 되면 다른 데가 진단을 별다른 진단을 받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진단이 확실합니다. 결국 처방이 아주 준확하게 되어 있으니까.
3: 그리고 진단이 유명하게 다른 사람 그렇죠. 다른 독특한 방법이 있습니다. 선생님.
1: 대학교 부속병원의 부수미 사람은 상당한 실력파 의사 선생님 속합니다. 예.
3: 어째서 너무 효과 좋으세요. 오늘 나오신가?
1: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나오십니다. 오늘 완전히 가능합니다.
3: 오늘 오전에 또 가서 한 몇 번 더 봐 공고히 하자 그러면
1: 네.
3: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공고히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언니도 이 지혜 나쁜 지혜 그 저번에 가서 우리 거 네 대를 했습니다. 그래 이제 또 아래 이빨이 또 세 대 또 아파서 오늘이 가서 같이 보겠답니다.
1: 그래라 하셔. 여기 네. 도광중년의 흥과구강이라면 전 연결실에서 비교해서 소문 지금 떨치고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3: 우리 이빨이 한 개 지금 용서했습니다.
1: 모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예. 예.
3: 예.
1: 찾아오세요.
3: 오늘 또 아래 이빨 세대 또 맞아 해요.
1: 예, 그렇게 하세요.
3: 같이 봐. 같이 가겠답니다. 같이 보겠답니다. 예. 예. 이야기해 주세요.
1: 예, 예약됐습니다. 예.
3: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저는 설마 선생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4: 예, 그만 혈탁제 있고, 이 예, 생선관절까지 있어서, 예. 거의 다니 용색이 아팠습니다. 근데 친구 맞고 나 같이 쓰는데 그렇게 세게 아프던 허리 다리 이젠 완전히 쓰리 아픕니다.
1: 어, 대단하죠 치료 방법이. 예, 예.
4: 앉았다 일어나기도 바쁘고 다리 폈다 굽혔다 하기도 바빴는데 이제 마음대로 앉았다 일어나 마음대로 다리 폈다 굽혔다 하고 그런 데는 이제 문제 없습니다.
1: 어, 그래요? 예, 예.
4: 예, 선생님 또 예, 잘만 선생님 내 예약하고 얘기 이빨었다 용달합니다 2층에서
1: 예, 예, 예. 흠깡구강에서 아주 지금 저 연기시에 구강 치료를 받는 분들은 여기에 찾아오시게 되면 모범 답안을 찾을 수 있다고 이 정도까지 인정합니다.
4: 예, 예 여러 사람이 가서 이빨을 한 게 다 좋습니다. 그래 우리 딸이 한국에서 왔는데 18일 날에 가는 표를 뗐는데 그 이빨을 씻다 그랬나? 그게 몇 번 씻으면 됩니까?
1: 그거. 어, 거기가 씻는 거는 한 번 씻는데 10권 90전이니까 거기가 맡기게 되면 기본으로서 문제가 없이 뭐 끊으면 두 번이면 철저하게 씻어지거나 1차성적으로 완전히 씻어질 수도 있으니까 찾아오세요. 여기에서는
4: 빨리 가는데 그 손이 씻어지겠습니다.
1: 예. 됩니다. 빨리 시간이 됩니다. 빨리 오늘 오세요.
4: 예, 예 그럼 우리 두
5: 잠이 잘 없더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코를 따가진 게 지금 나사진다만 이제 한 번 계단을 했는데
1: 예.
5: 몇 간에 이사 어쨌든 용합되다.
1: 어, 길림성 이사 알아주는 단명 예속감 대학교 예. 부속 병원에서 뭐 부주임이사 부교수 예. 이 급에 해당하다면 상당한 실력파 이사 선생님에 속합니다.
5: 예. 어쨌든 이 코를 내서 내 단대가 쌩이 생기면 침도 맞고 주사도 뭐 댕댕이 맞고 해도 안 되는데 아, 처에도 시작했는데 아이들한테 괜히 그
1: 김성춘 선생 찾아봤는데 예, 해결 받으셨다
5: 예,
1: 그렇죠.
5: 예. 학교에서 야, 이렇게 그래 야 이제 일부 처가에서 가져왔는데 그 그거 완전히 지금 나사지가 아기 나온
1: 그렇죠.
5: 그래서 이번에 예, 이번에 또 가서 저 내일로 여행하자.
1: 됩니다. 월요일부터 예. 금요일 오전에 나오시니까 완전히 예.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모로서 이미 뭐 상당한 우리 중국의 그 여러 개 성도 중의학대학, 그리고 상해 중의학대학, 그리고 한국 경희대학 부속병원에서도 2년 동안 연수까지 하고, 그러니까 여러모로서 다각도로서 전 지구적으로서 중의에서 유명한 이런 부분에 가서 연수 경력도 있고, 대학교 부속병원에 부주임이사를 했었기 때문에 상당한 이론과 림상과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예, 김성춘 이사 선생 9월 1일부터 나왔으니까 지금 완전히 가능합니다. 찾아오세요.
5: 예. 예. 예. 선생님 안녕.
1: 건강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6: 예, 저는 조인만 선생이 예약하자고.
1: 아, 예.
6: 우리 저번 주에 그럼 중풍별로 가리 찾아와 그러는지 지내 차이봐 그런지 그런지 오니까 머리가 허리 터분하고 또 어제 별로 중풍이 거의 줄로 오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번에 가서 일주일치를 제가 먹었습니다.
1: 예.
6: 먹었는데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을 땐 또 한 번 더 그래 까내서 오늘이 예약한다.
1: 어, 조일만 선생, 예, 예. 완전히 예약됐습니다. 찾아오세요. 뭐 아무런 심리적인 그 부담 갖고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분 찾아보시게 되면 어지간한 만성질병 그리고 왕거성 질병, 오랜 질병 이런 맡기게 되면 치료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좋은 처방이 나옵니다. 잘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6: 네, 감사합니다.
1: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7: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1: 예, 안녕하세요.
7: 예, 네, 우리 친구가 지금 그런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친구는 지금 이렇게 잠을 못 자서 계속 아프더러네 해서 먹어야
1: 아,
7: 되고
1: 예.
7: 그래도 잠을 못 잔답니다.
1: 예,
7: 한두 시간 자고
1: 왕거성 불면증입니다. 예예.
7: 어 그런데다가 그려놓으니까 머리 진해 아파서 그런 뭘까 감기하게 알면 진통제 요거 호치 그다음 진해 머리 뽕 하고 정신 안 나면 놓친 펠도 먹고 이런답니다. 그래가지고 예. 그런 뭘까 내 이 방송 들으니까 그 김성충 선생님이 용 잘한 후배네 잘한다 소리 듣고 내
1: 그렇죠.
7: 소개를 했었는데 옳은지 모르겠어요.
1: 맞습니다. 예, 찾아오세요.
7: 맞습니까?
1: 예, 김성준 선생께서는 각종 예. 원인으로 나타나는 왕고성 두통 이게 큰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불

0: 불면증 자지 못하는 분들, 갱년기 종합증, 우울증, 식물신경물란, 밤에 중풍, 후유증, 관심병, 고혈압, 급성 그 위염, 그리고 위궤양, 여러모로서 불편한 분들, 간염 혹은 담낭염, 간경화, 호흡계통의 문제를 포함해서.
1: 그러니까 다방면으로.
0: 예, 중이기 때문에 어느 예. 엄격하게 어느 과실을만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다각도로서 진단에서 진맥을 통해 진단 준확하게 나오니까 거기에 따른 처방은 40여 년간의 중이 경력을 쌓고 있으니까 어지간한 질병은 무섭지 않게 진단이 나오고 처방이 나와서 치료 효과가 좋아야 그 의사가 용하다 하지 않습니까? 이분 예. 찾아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인정하지 않을래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좋은 효과를 보시게 되었으니까 김성준 선생님 찾아오세요.
1: 예, 그러면 이 선생님이 며칠을 쌍바람
0: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나오십니다.
1: 오전만 쌍바람
0: 예,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나오십니다.
1: 예, 그렇죠. 근데 내일 다 오야 여기서 암만 치료를 해봐도 소용없다는데 거기 가서 그 선생님이 찾아서 보이라 하니
0: 찾아오세요. 예.
1: 그래 뭐 오늘 내일 예약해 주세요.
0: 예, 예. 오늘 혹은 내일 다 가능합니다. 가서 전화번호만 대세요. 예. 그러면 됩니다.
1: 우리 친구가 그 뭔가 그 혼과 치과에 갔던 바에 치과까지 하겠다 하는데
0: 그렇죠.
1: 그런 될 수 있는지
0: 됩니다. 오시면 모두 그렇게 합니다. 이따 중이 처방 내고 치과 치료를 또 받으시고 한 번 떠난다는 게 아마 누구든지 같은 연결에 살거나 외지에 사는 게
1: 활용 시골입니다.
0: 그렇죠. 그러면 예. 오신 바에는 완전히 그 점을 이야기하면 이제 이미 이 전화번호를 대고 어제 이야기했다 그렇게 하면 다 됩니다. 예,
1: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아, 늘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번입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제 동생이 이명진 선생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0: 예.
3: 예. 이특성 위험이 있으니까, 음식을 먹기본 생각이 없었대. 한 날이라도 배고픈 거 몰랐답니다.
0: 그게 문제입니다.
3: 그러던게 예. 어제는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또, 그런 기름진 것도 먹을 수 있고 찬 음식도 예 먹을 수 있고 예 지금 소화도 잘 되고 예 지금 몸도 괜찮답니다. 그런데 예 담낭염이 있어서 예 달걀 노란다 해서 못 먹은 지 조금 오래답니다.
0: 예.
3: 아직은 예 이축동 위험도 그렇고 담낭염을 예 더 치료하기 위해서 예 내일 예약할 수 있습니까?
0: 네. 예. 이명길 선생 토요일 빼고는 다 됩니다.
3: 예, 그래요.
0: 저일 전일 빼곤 다 됩니다. 오전 오후 다 됩니다.
3: 예. 그래요. 잠시만에 이빨이 한내 빠졌는데 그거 도봉 찍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 선생님 치료하는 대로 하겠다고 합니다.
0: 그렇게 하셔. 벼르지 말고 네 명결 선생하고 그리고 도강중년의 그 치과 이 두 가지 예약됐으니까 찾아오세요.
3: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단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예. 내일, 돌만 선생님 예약합시다.
0: 예, 내일.
4: 예, 두 번 갔다 온 내일 집은 텔로.
0: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미 예. 앞에 보셨으니까 이번에는 돌만 선생님도 완전히 거기에 대해 파악이 있을 겁니다. 찾아오세요. 월요일부터 예, 예. 금요일 오전에 가능하니까 내일 완전히 가능합니다. 찾아오세요.
4: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맞아 설명 주시죠.
0: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도강중년에는 어지간한 완고성 질병이든지 만성 질병, 노인성 질병 해결받지 못할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우수한 의사 선생님들이 여기에서 준확한 진찰을 하고 확실한 처방이 나가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본으로 이 전화를 예약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부담 없이 순서를 잡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니 명결 선생님께서는 뭐 이제 위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해도 장춘 중위대 졸업하고 오전에 20몇 년간의 중위 경력을 쌓고 있게 되어 있으니까 어지간한 질병은 딱 진맥을 통하게 되면 진단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 방법이 다각도로 되어 있습니다. 정기 친구로 뻗거지 길바하게 되어 있어 물론 환자에 따라서 부동한 치료 방법을 쓰는데 이 리명결 선생님은 이미 중위약 과학기술 2등 국가급 논문까지 나가서 전 나라에서도 명문을 떨치는 이런 우수한 의사 선생님에 속합니다. 간에 담낭에 위에 비장에 이상이 있는 분들은 찾아오시겠다며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은 변이 너무 굳거나 변이 너무 무르거나 장도에 이상이 있는 분들 포함해서 리 명길 선생님 찾아오시겠다며 간경화 복수가 있는 분들이 찾아오시는 분들도

0: 좋은 해결을 가져오고 있는데요. 특히 2층에 오게 되면, 도강 중인 2층에 올라오게 되면 최기명 주임선생, 원장선생, 행정적으로 원장, 그리고 학술적으로는 주임선생, 최기명 피부과 주임선생 계시는데요. 이분은 단순 우리 주, 우리 성에서 명문을 떨치는 것이 아니라 전 나라에서 최기명이라면 광주에서, 네, 산동에서 찾아오는 분들도 다 있습니다.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1: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도강 중이 문진부 예약 전화는 501-735번, 501-735번입니다.
2: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원 본점이고 2, 3, 4...

0: 네, 무더웠던 여름의 흔적이 서서히 지워지고요. 대지 전체가 부드럽고 차분한 가을의 색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2026년 9월 7일 오늘 바로 24절기 중에 아주 특별하고 섬세한 절기 백로를 맞이했습니다. 하늘은 더없이 높고 푸르며 아침 저녁으로 신선한 바람이 불고요. 또 밤이 깊어질수록 공기는 맑고 투명해집니다. 여름의 뜨거운 열정이 가라앉고 가을의 성숙한 정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분기점 바로 백로절기입니다.
1: 그렇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 계절의 미세한 변화를 놓치기 쉽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출퇴근, 학업, 업무 속에서 아침에 이슬, 밤에 선선한 바람, 또 점차 맑아지는 하늘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지내는 경우가 많죠. 자, 오늘은 백로절기가 무엇인지 정확한 정의와 유래, 24절기 속에서 백로가 가지는 계절적 의미, 또 자연 속에서 나타나는 백로의 특징, 백로가 우리 일상생활과 건강, 농경문화, 그리고 민속풍습에 미치는 영향, 현대인이 백로절기에 맞춰 실천할 수 있는 생활지혜와 마음수양 방법까지 깊이 있고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백로는 가을이 기뻐하는 시작점으로 여름의 열정을 정비하고 가을의 차분함을 받아들이는 전환기이기도 합니다. 이 절기를 잘 이해하고 맞이함으로써 우리의 일상의 리듬을 정돈하고 건강을 지키며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연의 작은 변화를 감지하고 계절의 흐름에 순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여유를 갖는 것은 바쁜 현대 생활 속에서 가장 소중한 자기 돌봄이자 삶의 지혜입니다.

네, 우리 영변 지역은 고산 지형과 맑은 기후 특성상 백로 절개 특징이 다른 지역보다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백로를 기점으로 연변의 아침 기온은 크게 낮아지고 산과들의 풀립에는 매일 새벽 흰 이슬이 가득 맺히며 장백산 기슭의 공기는 더욱 청량하고 투명해집니다. 두만강과 해랑강 주변의 습지와 들

0: 가는 이슬로 촉촉해지고 가을 농작물들이 본격적으로 결실을 키워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민족이 화목하게 어우러 사는 연변의 땅에서 백로절기를 맞이하는 것은 단순한 계절의 변화를 넘어 자연의 풍요로움을 느끼고 정통문화를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1: 네, 특히 백로는 건강관리, 마음수양, 생활리듬 조절, 농작물 결실 준비 등 우리 삶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절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을을 느끼는 기준을 뭐 기온의 변화, 단풍의 물든 바람의 느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수천 년 전 선인들은 하늘과 땅, 식물과 기온의 미시한 변화를 정밀하게 관찰해서 24절기를 만들어냈습니다. 24절기는 단순한 옛날의 시간 표기가 아니라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선조들의 생활 지침이자 계절에 맞는 삶의 태도를 알려주는 살아있는 문화유산입니다. 네, 그 중에서도 백로가 가을의 진정한 시작을 알리는 절기로 립추가 가을의 막을 열었다면 백로는 진짜 가을의 기운이 대지에 스며들어서 모든 사물이 쑥 성숙하고 결실을 준비하는 시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네, 백로는 여름과 가을의 경계를 명확히 나누고요. 우리의 일상과 자연의 리듬을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어줍니다.
0: 백로라는 절기 이름만 들어도 맑고 깨끗한 가을 풍경이 떠오르는데요. 흰이슬이 맺히는 절기, 바로 백로는 밤의 기온이 낮아지면서 공기 중의 수증기가 식물의 잎과 풀 위에 은백색 이슬로 맺히는 자연현상에서 비롯된 이름입니다.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흰 이슬을 맑고 깨끗하며 더럽지 않고 순수한 가을의 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작은 이슬 한 방울에는 조상들이 관찰한 자연의 섬디, 계절의 변화 법칙, 삶의 지혜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백로는 24절기 중 15번째 절기이자 가을의 6개 절기 중 3번째 절기입니다. 립추, 처서에 이어 찾아오는 백로는 양력 9월 7일에서 9일 사이에 듭니다. 먼저 백로의 한자 의미를 풀어보면 흰 백은 순수하고 맑은 가을의 기운, 깨끗한 공기와 이슬을 의미하고 이슬로는 밤에 맺히는 수증기의 결정체인 이슬을 뜻합니다. 두 글자가 합쳐진 백로는 가을의 맑은 기운으로 인해 흰 이슬이 맺히는 절기라는 직접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백로 절기의 유래는 수천 년 전 중국 고대 농경 문화에서 비롯됐습니다. 조상들은 천문 관측과 자연 환경 관찰을 통해 계절의 변화를 정리했으며 태양의 황도 위치에 따라 24절기를 분류했습니다. 백로는 태양이 황도 165도에 도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정해진 절기로서 이 시점부터 지구의 기온 변화 패턴이 완전히 바뀌고 밤과 낮의 기온 차이가 급격하게 벌어지는 자연 법칙을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0: 네, 고대 문헌 월령 칠후에서는요, 백로에 대한 명확한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백로가 되면 기온이 서늘해지고 공기 중의 수증기가 밤에 차가워져 불잎에 이슬로 맺힌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이는 백로 절기의 가장 핵심적인 자연현상을 정확하게 설명한 고대 지혜입니다. 네, 조상들은 매년 이 시기에 반복되는 이슬 맺힘 현상을 관찰하며 계절의 전환점을 판단했고요. 농사 시기, 생활 방식, 건강 관리 기준을 정립해왔습니다. 특히 우리연변을 포함한 동북지역은 위도가 높고 가을 기온 하강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백로절개 특징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다른 지역은 처서 이후에도 더위가 남는 경우가 있지만 연변은 백로를 기점으로 완전히 서늘한 가을 기후로 전환돼서 계절의 경계가 매우 명확합니다. 24절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각각 6개 절기로 나누어서 자연의 변화 단계를 세밀하게 구분한 시스템입니다. 가을의 6개 절기는 립추, 처서, 백로, 좁은 한로, 상강으로 이어지며 각 절기는 가을이 깊어가는 단계를 순차적으로 보여줍니다. 네, 이 중에서 백로는 가을의 초기와 중기를 연결하는 핵심 분기점으로 가을이 막 시작하는 단계를 넘어서 본격적으로 성숙하는 단계로 접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1: 네, 백로는 여름과 가을의 완전한 경계선입니다. 립추는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시작되는 신호일 뿐 실제 기온은 여름 더위가 지속되고 처서는 무더위가 점차 가라앉는 과도기입니다. 하지만 백로에 접어들면 낮의 기온은 선선하고 밤의 기온은 크게 낮아져 밤낮 기온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는 여름의 습하고 더운 기온이 완전히 소멸되고 가을의 건조하고 서늘한 기온이 대지를 지배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둘째, 백로는 자연이 성숙하고 결실을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봄의 생동감, 여름의 활기차고 무성한 성장을 거친 모든 식물과 농작물은 백로 절기를 기점으로 성장을 멈추고 결실을 맺는 준비를 시작합니다. 나무의 잎은 점차 성숙한 색으로 변하고 곡식과 과일은 당도를 높이며 산과 들의 모든 생명체는 가을의 풍작을 위한 에너지를 축적합니다. 백로의 흰 이슬은 식물의 촉촉한 수분을 공급해 결실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자연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그리고 셋째는 백로는 공기와 자연의 정화를 의미하는 절기입니다. 여름에는 고온 다습한 기후로 공기가 탁하고 안개와 습기가 많지만 백로가 되게 되면 차가운 밤 기온으로 공기 중의 습기가 이슬로 응축돼 사라지고 하늘은 더욱 높고 푸르며 공기는 맑고 투명해집니다. 가을 하늘은 넓고 막다는 속담이 바로 백로절기부터 나타나는 자연현상인데요. 탁한 기온이 정리되고 맑고 깨끗한 기온이 가득 차는 백로는 자연이 스스로 정화되는 계절적 순간을 의미합니다.
1: 자, 네, 제 백로는 시간의 성숙과 삶의

사부람을 날리는 절기입니다. 계절적으로 봄은 시작과 희망, 여름은 성장과 열정, 가을은 성숙과 결실, 겨울은 정리와 휴식을 의미하는데 백로는 가을의 성숙한 정신이 처음으로 드러나는 시점입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자라고 변하는 여름과 달리 백로 이후의 자연은 느리고 차분하게 변화하며 결실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인생의 단계에서도 젊은 시절의 열정과 속도를 넘어 성숙하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삶을 바라보는 태도를 배우게 하는 계절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백로는 추석과 가을 단풍 시즌과 가까워 연변의 가을 풍경이 더욱 아름답게 펼쳐지는 시기입니다. 백로를 기점으로 장백산의 초기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고 연변 전역의 농작물이 황금빛으로 익어가며 두만강 강변의 가을 풍경이 완벽한 모습으로 변화합니다. 계절적 전환점으로서의 백로의 의미가 자연 풍경과 어우러져 더욱 깊이 있게 다가오는 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때 조상들은 모든 절기를 세 개의 소후로 나누어 계절의 변화를 세밀하게 기록했으며 백로 역시 백로삼후로 불리는 세지 자연 현상이 명확하게 기록됐습니다. 백로의 삼후는 5일 단위로 변화하는 자연의 모습을 보여주며 백로절기의 계절적 특징을 가장 정확하게 증명하는 지표입니다. 백로절기에 나타나는 삼후의 현상을 통해 우리는 자연의 섬세한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습니다.
1: 네, 백로 첫 번째 후는 초엽로결, 분리피 이슬이 맺힌다는 입니다. 네, 백로절기가 시작되는 첫 5일 동안 나타나는 대표 현상으로 밤기온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대지의 모든 풀잎과 식물 잎사귀에 흰 이슬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여름에는 밤기온이 높아 이슬이 맺히지 않지만 백로가 되게 되면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져서 공기 중의 수증기가 차가운 식물 표면에 응축돼 투명하고 하얀 이슬로 변합니다. 새벽에 연변에 들판 산책로, 공원 풀잎이 가득 맺힌 이슬은 햇살에 반짝이며 가을의 순수하고 깨끗한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이는 백로 절기의 가장 기본적이고 상징적인 자연현상으로 가을의 서늘한 기온이 본격적으로 대지에 내려앉았음을 의미합니다.
0: 자, 백로 두 번째 후인데요. 바로 매조 귀연, 제비가 남쪽으로 돌아간다는 시기입니다. 백로 중기 5일 동안 나타나는 현상으로 여름에 북방 연변 지역에 와서 번식하고 생활했던 제비들이 기온 하강을 감지하고 따뜻한 남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제비는 계절 변화에 가장 민감한 철새로 백로가 되면 북방의 기온이 점차 차가워져 먹이가 줄어들고 생활 환경이 변하는 것을 미리
1: 집과 준비의 단계로 접어드는 것은 백로가 갖다주는 계절의 큰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이 세 가지 백로 사무 현상은 단순한 자연 변화를 넘어서 모든 사물은 계절의 법칙에 맞춰 성장한다라고 정리하고 자연의 섭리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성장의 시기에는 활발하게 움직이고 성숙의 시기에는 차분하게 준비하고 휴식의 시기에는 스스로 정리하는 자연의 모습은 우리 인간의 삶에도 큰 교훈을 전달합니다. 무작정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기보다 시기에 맞춰 속도를 조절하고 휴식하며 준비하는 삶의 태도가 바로 백로가 가진 자연적 지혜입니다.
1: 네, 24절기는 본래 농경 생활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생활 지침으로 백로는 가을 농작물의 결실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조상들은 백로가 차면 곡식이 풍요롭다는 속담을 통해서 백로 절기의 기온과 이슬이 농작물 수확량과 직결됨을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농업이 발달한 연변 지역에서는 백로 절기의 농경적 의미가 매우 크며 현대까지도 농가에서 백로를 기준으로 농작물 관리와 수확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0: 백로 절기에는 벼나 옥수수, 콩, 감자, 배, 사과 등 연변의 대표 가을 농작물들이 본격적으로 결실을 키우는 시기입니다. 백로에 맺히는 아침 이슬은 농작물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주며 밤낮의 큰 기온차는 농작물의 당분과 영양분 축적을 촉진합니다. 기온차가 클수록 곡식은 날이 꽉 차고 과일은 당도가 높아져 품질이 좋아지는 특징이 있는데 연변의 백로 기온은 이러한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하기 때문에 연변 가을 농산물은 맛과 품질이 전국적으로 유명합니다. 농가의 전통지혜에 따르면 백로 전에는 물을 주고 백로 후에는 통풍을 시킨다는 농사 비결이 전해집니다. 백로 이전에는 여름에 잔여 더위로 농작물이 수분을 필요로 하지만 백로 이후에는 기온이 낮아지고 습도가 높아져 통풍을 통해 병충해를 막고 농작물을 건강하게 키워야 합니다. 또한 백로를 기점으로 여름 작물의 수확을 마무리하고 가을 들판을 정리하며 월동 농사 준비를 시작하는 전통 풍습이 있습니다.
1: 네, 또한 백로 절기는 산나물과 산과일이 성숙하는 시기로 연변 장백산 일대에 더덕, 도라지, 산버섯, 가을 산열

매등이 제철을 맞습니다. 선조들은 백로를 산 채취의 적기로 여겨서 자연의 제철 식재료를 채취해서 가을 식량을 비축하고 건강을 관리하는 생활 방식을 이어왔습니다. 이는 자연의 계절 리듬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다민족 연변 사람들의 생활 지혜이자 지속 가능한 자연 활동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2026년 백로 절기를 건강하고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백로의 생활적 의미와 건강관리 지혜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가을 건조 기운 대비와 수분 관리 중요성입니다. 백로 이후에는 여름의 습한 기운이 사라지고 공기가 건조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피부 건조, 목 건조, 기침, 호흡기 불편함 등 가을철 흔한 건강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백로는 폐를 건조하게 한다는 지혜를 통해 백로 절개는 수분 보충과 윤택한 음식 섭취를 강조했습니다. 배나 호박, 꿀, 산나물, 제철 과일 등 수분과 영양이 풍부한 가을 식재료를 섭취해 몸의 건조한 기운을 보충하고 호흡기 건강을 시키는 것이 바로 백로 건강관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둘째는 밤낮 기온차에 맞는 체온관리입니다. 백로는 낮은 덥고 밤은 차가운 기온 특성으로 옷차림을 잘못하면 감기, 관절 통증, 면역력 저하 등 건강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특히 연변 지역은 아침 저녁 기온 하강폭이 크기 때문에 며칠 씩 겉옷을 준비해 기온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백로 무더위는 속이 차다는 속담처럼 겉으로 낮에 더워 보이지만 밤의 기온은 매우 차갑기 때문에 방심하면 쉽게 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0: 자, 셋째는 생활 리듬의 정돈과 숙면 관리입니다. 백로는 해가 지는 시간이 빨라지고 밤이 길어지는 계절 변화로 인체 생체 리듬이 재조정되는 시기입니다. 여름에 늦은 취침 습관을 정비하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가을 건강 리듬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밤에 차가운 기운이 몸에 쌓이지 않도록 충분한 숙면을 취하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은 가을철 면역력을 높이는 핵심 방법입니다.
1: 그리고 넷째는 마음의 평온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백로는 자연이 차분하고 고요해지는 절기로 인간의 마음도 함께 정돈되고 평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름이 활기차고 급한 마음을 정리하고 또 차분하고 여유로운 마음가짐으로 일상에 임하는 것이 백로 절기의 정신적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특히 좋은 요지, 좋은 맞아요. 관리 더욱더 신경 쓰여야겠습니다.
0: 그렇잖아도 이제 오전에 마침에 출근하면서 저도 이제 상의를 좀 걸쳤거든요.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김동진 작사, 박철국 작곡의 우리네 인생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인향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참모습을 노래한 이 곡은 때로는 길고 때로는 짧게 느껴지는 이 여정 속에서 기쁨과 슬픔, 만남과 이별, 웃음과 눈물이 함께하는 인생의 깊은 울림을 전해줍니다.

어릴 적 철없이 다투고 금방 화해하고 서로의 집에 드나들며 함께 뛰어놀던 소꿉친구를 떠올리게 하는 가요. 허영도 작사 작곡의 전성길 가수가 부른 소꿉친구를 전해드립니다.

고향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가요? 황상박 작사 김봉호 작곡의 렴수원 가수가 부른 고향 가사를 전해드립니다.

친구들과 가족들과 함께 떠나는 들러리의 즐거움을 경쾌하고 상큼한 선율로 그려냈습니다. 황운선 작사, 리경득 작곡의 여성이 인상, 즐거운 들러리를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호,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모두가 궁금해하는 장수의 비밀. 일상에서 실천하기 쉬운 건강관리법. 장수 비결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1: 의학자 장중경의 건센고는 밀방과 보지기술에 대한 발명특허를 갖고 있는데 질병을 잘 치료하고 약재가 경옥과 비추처럼 진귀하다 해서 건센고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만성질병 명약인 건센고에는 간단방, 폐센방, 건골방, 보혈방 네 가지 처방을 함유하고 있는데 출시된 이래 여러 만성질병을 치료하고 환자들의 회복을 가져다주는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노년에게 흔히 발생되는 128가지 만성병에 뚜렷한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건신고를 복용하시면 만성병을 빠르게 치료받아 건강한 몸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매대입니다.

0: 가능하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전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먼저 우리 국경절하고 또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이번에 우리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0: 네.
1: 우대 활동 이번에 크게 합니다. 여섯 곽에는 세 곽을 더 드립니다. 아홉 곽이면 180일 복용할 수 있는 량입니다. 반년 복용할 수 있죠. 열 곽에는 직접 열 곽 더 드립니다. 1년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이고, 15곽부터는 20곽을 더 드립니다. 600날 복용할 수 있는 양인데, 우리 지금 친구가 8번 따라갑니다. 네. 그래서

0: 환자분들이 지금 이 자문전화에 자문하시고 2880018번에 전화해서 오늘이 예약하는 분들은 또 웅담분, 황금색 웅담분 한 곽에 30병살 드리는 겁니다. 이걸 1680원짜리 더 드립니다. 이 웅담분도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빨리 서두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정확한 치료를 받고 싶다. 예, 이런 분들 직접 2880018번에 전화해서 저를 찾아도 되고, 우리 원래 기차역전 라호주잔이 그 맞은편에 우기병원 2층 중립과에 찾아와도 됩니다. 그래서 찾아올 때 미리 전화하고서리 찾아오는 게 좋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환자도 너무 많고 하기 때문에 무턱대고 찾아와서 아무래나 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한테 보게 되면 전주 각지에서 찾아온 분들이 많습니다. 침 맞으러 다니는 분들도 일주일에 한 번 이래 침 맞기 때문에 능히 다닐 수 있습니다. 우리 왕청에서도 다니는 분들이 있고 또 동원에서도 훈춘에서도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역임에서는 항상 환자분들이 이런 증상에 따라서 어떤 거는 우리 이 약이가 처방이가 뭐 어떤 약재는 모자라는 거는 제가 직접 거기다 또 가해였습니다. 종종 목적은 환자분들이 이런 병을 끝까지 치료할 수 있게끔 모든 방법을 다 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주약에 우리 반샤 시신탕하고 그 다음에 우리 뻔툰탕 역임에 대해서 설명드립시다.
1: 네.
0: 지금 보게 되면 침 이래 놓을 때 침이라는 거는 한 방면에는 경락을 열어주는 것도 있겠지만 한 방면에는 병 진단도 침 가지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 뻔툰탕하고 반샤시신탕 이거는 주약에 어떤 분들이 많이 쓰는가? 이 처방은 보통 적이 있다는 분들한테 많이 씁니다. 예, 적이라는 거는 우리 이 침 가지고서리 진단할 때 예, 찔러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쥐쇠하고 그 다음에 상완, 중완, 샤완 그 다음에 水分穴하고 여기를 다 찔러봅니다. 그래서 우리 적이라는 게 어디부터 시작해서 적이 생기는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위 곤방 아래 12장 그 짝부터 적이 생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쥐쇠 거기부터 적이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이런 심장 질환, 심장의 이런 그 잘 통하게 하고 예 이것을 치료할 때 쥐쇠에다 침을 제일 먼저 넣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침이 들어갈 때 정말 순조롭게 들어갈 수 있겠는가? 그리고 조그만 침 가지고 그거 진단 못합니다. 꼭 긴 침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 우리 어떤 사람들은 또 배 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배 큰 사람들은 보통 위에 그 지방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거기는 침이 순조롭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아래 적부터는 적이란 게 기시로는 뭐 병원에 가서 우리 그 사진 찍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거기에 경락이 막히면서 그 다음에 한기가 꽉 차면서 거기 그 근육 조직이라며 보게 되면 다 얼어들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저기 센 사람들은 돌대 같습니다. 돌이 같아서 근본상 침이 들어야 갑니다. 그걸 뚫어주기 위해서는 기다만 침을 쭉 들어가면서 저기 제일 거쳐 있는가 중간에 있는가 제일 깊은 곳에까지 두껍게 샀는가 이걸 우리 다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침이 들어갈 때 어떤 사람들은 직접 쭉 들어가서 척추 끝까지 뚝 대옵니다. 예, 이래서 적을 몽땅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일 좋은 처방이 뭔가 반샤시신탕하고 뻔툰탕이라는 게 있습니다. 뻔툰탕이라는 건 뻔툰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돌고래가 얼리 솟듯이 어떤 사람들은 자꾸 뭐 먹자 해도 근본상 들어야 갑니다. 얼리 막 밀어가지고. 그래서 시에신탕이라는 무슨 뜻인가? 시에신, 심장을 시에한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우리 그 황제내경이나 그 다음에 그 선농변초징하고 우리 또 저 진구야오리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이 신이라는 건 비록 글자는 심장이란 신이지만 예, 신하는 게 기시로는 이 위아래 거기에 적을 풀어줘가지고서리 심장이 영향받지 않을 수 있게끔 예,

0: 도와준다 해서 빤샤 세신탕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빤샤가 주요 이런 주도석을 놓는 게죠. 그래서 우리 준천 조시를 하게 되면 준여에 속하는 게죠. 빤샤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안에 빤샤 세신탕 처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뻔툰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뻔툰탕은 한 거는 더 심한 겁니다. 어째서 심하다는가? 림파계통, 우리 중국에서 놓고 말하면 산저시통입니다. 특히 변비가 심한 사람들, 이 변이라는 거는 인천차 나가야 되는데 일주일씩 대변 못 보고 하게 되면 이 변이가 안에서 썩습니다. 그래서 쩌치라는 게 생깁니다. 이 쩌치라는 거는 우리 공동변 사람이 옛날에 가게 되면 안에 들어가면 눈이 막 새그럽죠. 이게 쩌치입니다. 이 쩌치가 나가지 못할 까너진가 산저시통으로 들어갑니다. 이래가지고 왕래 한热 이런 증상 나타납니다. 특히 더웠다 추웠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막 올림입니다. 올림이라가지고 소리 인후 그 짝까지 막 아파나면서 막 열이 팍팍 나고 특히 막 혈암에 막 우리 고춧가루 막 뿌린 것 같고 막 맵지요. 따가봐가지고 소리 그리고 가슴이 막 떡 막히는 것 같고 답답해 나고 짱퉁이 오고 이런 분들이 병원에 가서 신덴트라마 다 정상으로 나옵니다. 이게 심장 문제 아닙니다. 기실은 이 산저시통 끝장에 이런 쩌치가 들어가가지고서리 이게 순환되지 못해서 나타난 증상인데 엄중한 사람들은 정신 우울증이 오고 그 다음에 매실이 공포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꾸 이런 무서워하고 남을 자꾸 의심하고 예를 들어서 무슨 집에 무슨 게 있어졌다 하게 되면 집사람은 자꾸 이렇게 의심합니다. 누구 도둑질에 가짠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잠 근본상자하지 못합니다.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황황해나고 자꾸 무서워하고 누구 떨고 뒤에서 막 떨구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인후 굳짝이 막 그러게 되면 이런 배꼽 굳짝 주의하고 인후 굳짝이 다 그러게 되면 이런 빈스간이라는 게 나타나면 빈스간이라는 뭔가 딱 죽을 것 같다. 나는 더 살기 쉽지 않다.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기신 이것을 치료하는 제일 좋은 처방이 뭡니까? 뻔튼탕이라는 겁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2: 네, 건심 고르스는 환자입니다.
0: 네.
2: 이야기 정말 좋은 이야기입니다. 어린 아이들도 먹을 수 있고
0: 네.
2: 임신부도 먹을 수 있고 하는 약은 이 약밖에 없습니다.
0: 맞습니다. 그 설명서에 썼습니다. 예.
2: 예, 정말 효과 좋은 약입니다.
0: 네.
2: 이건 이 약 먹기 전에는 위 나빠서 소화해야 되고 변비도 심하고 장난도 나빠서 밤에는 입이 쓰고 했습니다.
0: 네.
2: 이 약 쓴 다음부터는 소화도 너무 잘 되고 입도 수급지 않고 예. 그리고 예, 변비 심한데 변비는 용 없어졌습니다.
0: 네.
2: 속이 용 편안한다.
0: 네.
2: 그리고 다리 내리 울어들고 발이 울어들어서 밤이고 낮이고 여름에도 두꺼운 양말을 신고 있었습니다.
0: 네.
2: 그래 이 약 쓴다면 다리 뜬뜬하면서는 발이 울어들는 것도 다 나섰습니다.
0: 네.
2: 다리하고 발이 지금은 하긴 합니다.
0: 네.
2: 그리고 이 약 먹기 전에는 간염이 있으니까 나 계속 맥이 없었습니다.
0: 네.
2: 인양 쓴 다음부터는 맥이 나고 정신이 나서 활동도 많이 합니다.
0: 네.
2: 이 약이 효과 정말 좋습니다.
0: 맞습니다.
2: 그래, 맥이 계속 쓰겠습니다. 그래,
0: 그렇죠.
2: 약이 거의 떨어져서 오늘은 내 배달 받겠습니다.
0: 예. 이번에 우대 활동 크게 합니다. 예, 국경절하고 추석 맞이 우대 활동이기 때문에 공장 측에서 크게 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288-0018번 빨리 전화 치시.
2: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예, 말씀 주세요.
3: 예, 저기 뭐 건심골 먹고 예, 효과 좋아가지고 좀 이렇게 얘기 드리려고 그랬다.
0: 아, 예.
3: 예, 나는 예, 당뇨병이 있는데
0: 네.
3: 이건 오란다.
0: 예.
3: 예, 당뇨병이 걸려가지고 담배 그 세 개씩 나가고 예.
0: 네.
3: 또 이렇게 먹이 쉬고 마르고 소변이 자주 나가고 그리고 어제는 나이도 70 넘었으니까 피부가 건조해 그런지 그저 가랍다고 손 대면 예, 피 나도록 긁어야 됩니다. 그저 막 쉬고 긁어야 되지.
0: 피 모서리가 그렇습니다. 그런 예, 사람들. 예.

0: 우리 어떨 땐 또 미술 같고.
1: 네.
0: 그래서 이 어떨 땐 또 피부 문제도 중요하지만 또 온몸이 또 어떨 때는 막 저릴 때도 있습니다.
1: 네.
0: 그 발바닥에 솜 디딘 것처럼 푹신 푹신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질병이 많이 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번에 이 건신고를 먹고서 이런 증세가 이 백분의 백을 몰라도 G80이 다 없어지고 서변도 밤에 세 번, 네 번 누든 게
1: 네.
0: 지금 한 번밖에 안 일어나고 가려운 증세에 싹 없어졌습니다.
1: 아, 대단하죠.
0: 예, 겨우 이 단백도 좌호 싼 거, 좌호 준 게 지금 검사하면 한 해밖에 안 되고
1: 네.
0: 겨우 밥이 너무 맛있습니다. 예, 이거 저기 먹고
1: 밥 맛이 덜지
0: 이렇게 좋습니다.
1: 네.
0: 이게 내 지금 예, 근심고를 먹고 좋다는 효과를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 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세요.
0: 네,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예, 말씀 주세요.
3: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런 근심고를 쓰는 환자입니다. 당뇨 종합을 인해서 중풍도 이미 보고 왔다 갔습니다.
1: 네.
3: 거기다가 예, 황진타에
1: 네, 황진수한 타이.
3: 예, 같이 있으니까, 예, 손이도 마대고, 걸기도 지정발 걸음하고, 심지 한 번씩 발을 떼고, 그러고 아래 하진 지내 붓게서 유리처럼 그래, 반짝반짝 했습니다. 그러던 게 이거 먹고서 며칠 안 먹었는데, 예, 다 붓기가 내리고, 예. 그러고, 그저 당뇨 종합을 인해서, 온몸이 그저, 뜩 떠다서 예, 피투성이 되도록 그래도 긁어도 시원치 해서 계속 긁고 그랬던 게 어떤 그것도 싹 사라졌습니다.
1: 네.
3: 그런 혈당 조절이 잘 되고 예, 이도수하고 어제 싼 거 먹던 게 그것도 얼마 좋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밥을 아예 집을 이브 가져가기 전에 벌써 다 흘러가지고 따에다가 흘러고서 좀 어떨 때는 손으로 막 재먹을 때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게 이 약을 두 가지 있을까나 얼마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효과도 네. 빠르고 맥이 오고 예, 정신이 나고 그리고 경력이 상실됐던 게 삐져가도 무술 가지러가도 잊어먹고 오늘 왔다 갔다 하다가도
1: 아.
3: 맨밥 먹을 때도 욕만 했습니다. 그러던 게 어제 기억력도 돌아오고 전화번호도 어제 10개씩 넘어 외우고 하다가
1: 네.
3: 예, 활동도 못하던 게 활동도 할까나 어제 어떤 것이 그럴까 야 정말 두 번째 생활은 찾은 것과 한 가지입니다.
1: 네.
3: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좋을 집에 그래 계속 쓰려고 그럽니다.
1: 네. 네.
3: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저희 전화인가요?
1: 네. 맞습니다. 예.
4: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예.
4: 저는 저기 건신고를 먹는 환자입니다.
1: 네.
4: 예. 저는 건신고도 먹고 이렇게 제 몸이 자체가 머리가 아프면서 진짜 막 망치로 두드리기 깨기 싶을 정도로 엄청 심하게 아팠단 말입니다.
1: 그렇지.
4: 그리고 어지럼증에 기운도 없고 그래던 중에 방송을 통해서 저기 뭔가 전 선생님이 그 확실한 진단을 받고서
1: 네.
4: 이거 건신고를 먹고 그리고 이 건신고랑 저기 이거 설병관 같이 먹으면서 거기 황금 그 저기 응담분이 또 떴습니다.
1: 예예 응담분.
4: 예예 응담분까지 또 함께 먹으면서 이 친구 치료까지도 같이 하니까 더 빨리 조금 효과를 보는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4: 예예예. 예, 예. 저도 알다시피 저는 좀 몸이가 여러 가지 이 뭐 다른 시간에 다 말할 수 없이 몸이 아픈데 몸이 많았으니까
1: 예, 예.
4: 그랬는데 예 심하게 저기 아플 정도로 그렇게 해냈는데 지금 모두는 건신고를 먹으면서리 거기다 설계관까지 같이 겸해서 먹고서리 이 응담분도 같이 먹고 침구까지도 같이 하니까 아 이 침구를 하면서도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1: 그렇지.
4: 이 온 전신까지 거기 답변까지도 치료도 다 해주고 하니까 네. 약도 좋지만 또 친구까지도 같이 겸해하니까 얼마나 효과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1: 네, 어머님은 뇌경색이 그리고 또 심장도 문제 있고 그리고 견주염이 또 심했고 예 그리고 또 손바닥이 가려운 증상이 예 여러 가지 증상이
4: 말도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힘들었죠.
1: 그렇죠. 예, 근데 다 해결됐지 않습니까? 예.
4: 그러니까 지금 예, 그래서 이 건심호랑 이렇게 매일 먹고 이렇게 하니까 하루하루 건강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1: 예, 예.
4: 그래서 예, 어떤 건강하니까 지금 매일

0: 운동도 다니고 어지럼증도 없어지고 지금 기운이 없어서 그래도 뭣도 네. 딱 사라지고
1: 그렇죠.
0: 밥맛도 잘 먹고 하니까 예.
1: 네.
0: 살 것 같습니다. 잠도 잘 자고.
1: 네, 그렇습니다. 예.
0: 네네. 학생계 저기 전 선생님 저기 잘만 녹이게 우리 좋아하는 선생님 만난 것도 우리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1: 당연히 행운이지. 예.
0: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선생님 만나기에 이런 건강이 빨리 회복되고
1: 네.
0: 진짜 하루하루 행복한 시간 보내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1: 이따면 놀러 오세요. 예.
0: 네.
1: 예.
0: 네.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그래서 우리 이재재가 그 번둔탕 역임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그래서 우리 처방 본다 할 때 번둔탕이 처방 간소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천궁 들어가고 천시용이 우리 처방 본다 할 때 대부분 우리 심장 방면을 집중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인삼아이였습니다. 홍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당귀도 당귀는 우리 피를 보충해주는 거 다 아시죠? 그런데 우리 이김의 당귀는 지우시 당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술에다 붉었다가 서리한 당귀는 이 술에다 붉었다가 하는 거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몽땅 심장짝, 그건 피의 그 짝으로 올라가게끔 하는 겁니다. 술 본신이가 원래 이렇게 팍 피해지는 작용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당귀는 심장의 피를 주요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그 다음 한방면에는 심장 주위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습기 그리고 또 가래 이런 것들을 빨리 내보내기 위해서 당귀람에 이런 술에다 붉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황금 들어갑니다. 황진, 예, 황진. 그리고 또 우리 바이솔 들어가고 반샨 무조건 들어갔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그 생강 성거근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깐리 바이피 리근피라는 게 들어갑니다. 이 리근피, 거근하고 생강 이거는 이 처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만의 정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가 진단해가지고서 이 저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산지오시 통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심한 분들은 예, 거기에 따라서 제가 리근피, 그 다음에 거근하고 생강 이것을 한대 요줍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 처방은 더 개변할 필요 없는 경전 처방입니다. 우리 그 중이들과 물어보면 뻔튼탕 하게 되면 다 압니다. 예, 뻔튼이란 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돌고래가 올리솟듯이 바보 근본상 먹을 수 없습니다. 배 안에서 막 올리솟아가지고 껄껄이란 막 하고 예, 이 리근피란 게 이게 껄껄이를 먹게 하는데 제일 좋습니다. 항상 이 한기 심한 사람들은 꼭 껄껄이합니다. 껄껄하면서 쉴 새 없이 하죠. 이런 사람들 밥 먹자 해도 근본상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 밥 먹어야 살죠. 예, 이런 분들이 꼭 이걸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반샤 시신탕 처방 여기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뭐 유일하게 없다는 게 따졸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따졸은 우리 그 사람들이 증상에 따라서 따졸이었는 겁니다. 아무래나 그 대추였는 게 아닙니다. 특히 대추라는 건 달달한 성질도 있기 때문에 가래가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대추를 엿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가래 더 생깁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위 진액이라 모자라다. 예. 너무 말라든다. 이럴 때는 예. 이 따졸도 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반샤 시신탕은 보통 어디에 좋은가 하면 예. 한热 그러니까 상热下寒 한데 좋습니다. 위 그짝 부분이 뚝 막혀가지고 중초가 막혀서 위에 기가 자꾸 얼리미는 사람들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들 우리 현대의학에서 놓고 말하게 되면 뭐 위축성비염, 전폐성비염 특히 위장도 이런 시로 생겼거나 특히 시로 같은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이 시로를 우리 중리각도에서는 함부로 이거 떼내지 말랍니다. 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래 말하게 되면 전번에도 그 환자분 저한테 찾아와서 이랍니다. 시로라이 때는 그게 암을 가장가 하는데 기시로는 시로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시로 떼내가지고서 그 상처가 암세포가 자라나는 거 그게 더 무섭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로라는 게 어째 생겼는가 이 원인을 따져가지고서리 그것을 화학화해줘야 되죠. 녹여줘야 되죠. 사람 몸에 무슨 게 생기게 되면 그거는 없앨 수 꼭 있습니다.

0: 예, 중의는 방법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시로 함부로 떼내지 마세요. 여러분들 꼭, 예,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시로를 지광을 떼냈다 하게 되면, 예, 거기 상처가 생깁니다. 인체라는 거는 우리 피부에 상처 생기게 되면 상처가 아물기 위해서는 부단히 거기에 혈액순환이 되면서 새로운 세포를 자꾸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낼 때 절대 자극받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손 끝자에 피부가 만약에 칼을 빗었다 하게 되면 우리 어찌입니까? 거기다 물도 대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위안에 장도 안에 여김의 환경은 우리 바깥의 피부가 틀립니다. 우리 그것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예, 거기다 물을 대지 말고 음식도 대지 말고 그럴 수 없습니다. 위산이 계속 분비돼야 되고 소화액은 계속 분비됩니다. 그래서 우리 새살이 자라날까 하면 거기면서 또 이런 그 위산이란 분비돼가지고서 그것을 자극하고 여러 번 자극한 날이면 인체에선 인차 이 방안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세포 자라나는 방안 바꾼다 그 뜻입니다. 이때 정상적인 세포로 자라나게 하는데 이 상처 잘 아물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인체 내에서 인차 내분비계통이 공작합니다. 아, 그러면 내가 방안 바꿔야 되겠다. 다른 세포를 자라나게 해야 되겠다. 이 다른 세포란 게 암세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어느 게 더 무서운가? 시로가 가만 내버려두는 게 더 무서운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세포를 자라나게 하는 게 더 무서운가? 이걸 자기들 잘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자꾸 정확한 진단을 받기 싶으면 저한테 찾아오라고 뜻입니다. 지금 저한테 찾아온 분들이 다른 데 가서 치료를 아예 받아본 분들이 없습니다. 누구 뭐 치료를 아예 받아보겠습니까? 그런데 치료가 잘 안 돼가지고 어떤 질병들은 점점 더 심해져가지고서 방법에서 저한테 또 찾아오는데 제 말을 듣고서리 이제서 깨우칩니다. 이런 문제구나. 예, 그래서 시로, 그 다음에 급성, 만성 이런 위장염이 있거나 또 결장염이라고 있거나 만성 간염, 특히 반샤시신탕은 우리 간경화 복수 이런 데도 이 처방을 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간염이라면 있거나 완성 간경화 있거나 예, 그리고 또 우리 중치 휘로 해가지고서 사람이 자꾸 맥이 없거나 예, 허리가 자꾸 꼬부라들거나 이 허리 꼬부라드는 게 예, 근근이 무슨 요추간판 탈출해서 꼬부라든다 이런 문제 아닙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이 중치 휘로한 사람들은 예, 자꾸 제절로 허리 꼬부라듭니다. 예. 배뼈 살이 없죠. 약간암해가지고 아무리 먹어도 살지지 않고 예? 예, 그런 분이 그런 아버님이 저한 부부가 같이 저한테 와서 지금 치료하는데 예? 아버님은 몸이 약하다 못해서 예? 옛날에 군대도 갔다 오고 했는데 예? 잡수는 거는 문제 없다는데 이 침을 찔러보게 되면 예? 그 앞에 인맥 끝자기 그 이제 제가 잠깐 말씀드린 쥐췌 그 다음에 상완 중완 샤완 그 水分穴하고 그다음 아래 내려가서 배꼽 아래에 이런 중지穴라며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런 혈점이 거기면 찔러보게 되면 다 땅땅합니다. 예, 그래서 이분 말하는 게 그럽니다. 머리에서 소리 나고 귀에서 자꾸 소리 나고 기술은 예, 이 귀에 소리 나고 머리 소리 나고 이게 예, 근근이 뭐 곰팡이 허에서 소리 난다. 절대 그런 문제 아닙니다. 예. 보통 이제 제가 말씀드린 반샤시신탕 중 이 증상이 걸린다 할 때 중추에 꽉 막혔을까나 예, 모든 열이 다 위에서 헤맵니다. 그래서 소리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추 구작을 침 찔러가지고 열어주고 우리 특히 이 근신고를 쓰면서 거기를 빨리 풀어주고 이렇게 되면 예, 그 위에 열이가 아래를 쑥 내려간다 할 때 그러면 소리나는 증상이 기본상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진단 제대로 해라 그 뜻입니다. 이럴 때 자꾸 부선한 약을 대량적으로 먹게 되면 부선이란 게 뭡니까? 부치죠. 기를 보충해 주죠. 원래 기가 막 넘쳐나는데 지금 기를 더 보충해 주죠. 그러면 소리 점점 더 납니다. 제가 직접 그런 환자를 봤습니다. 뭐 10년 전이죠. 그 환자 저한테 찾아왔는데 부선한 약을 대량적으로 귀에 소리 나가서 썼는데 마지막에 귀가 맵버렸습니다. 이 소리가 세게 나기 전에 귀 마지막에 맵버립니다. 예, 그래서 진단 정말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걸 풀어주자 하게 되면 꼭 반샤시신탕 특히 우리 이 근신고를 써줘야 되죠. 이게 건신고 처방이 또 잘 됐다는 게 뭔가? 내가 처방에 들어가 있죠. 반샤세신탕, 이 간단방에 속하는 겁니다. 간단나. 그리고 취장탕, 특히 우리 건골 처방이죠. 뼈를 든든하게 한다. 이 지팽이를 짚고 다니던 분들도 지팽이를 버릴 수 있다. 그래서 취장탕이라 했습니다. 짱이란 건 꽈짱이란 짱이죠. 그럼 정우탕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정우탕은 붓기거나 특히 소변이 잘 나가지 않거나 예, 이런 분들한테 이 정우탕이라는 게 많이 쓰입니다. 우리 폐 곰팥이 처방에 속하는 게죠. 그 다음에 쓰우탕 들어갑니다. 쓰우탕은 이건 경전방입니다. 전문 보혈 처방입니다. 피를 보충해주는 처방, 요 네 가지 약재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처방이 다 결합되거나 여러 가지 이런 방면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직접 저를 찾아오지 않게 되면 직접 우리 건신탕을, 건신고를 써주게 되면 이런 방면에서 빨리 해결 볼 수 있죠.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오늘도 우리 연변 노래와 함께 행복한 시간 만들어갈까요? 연변 노래가 좋아 첫 곡으로 배소윤 작사 오영란 작곡의 우리 사는 고장 보내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이 고장,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이 고장, 이 노래와 함께 우리가 사는 고장의 아름다움을 멜로디로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리상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백진숙 작사, 최동혁 작곡의 생활아 웃어다오 보내드립니다. 바삐 돌아가는 일상, 잠시 멈춰 주변을 바라본다면 행복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도 웃음으로 넘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류칠석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과 즐거움을 간직하면서 하루하루 의미 있는 일들로 가꾸어 가시길 바랍니다. 태옥 작사 리룡길 작곡의 세월을 당겨보자 보내드립니다. 방송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저래화 작사 량춘복 작곡의 행복하게 살아보세 보내드립니다. 소중한 순간을 행복으로 가득 채운다면 좋겠죠. 오늘도 모두 행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류용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가오는 매일을 희망으로 가득 담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전홍일 작사, 김홍일 작곡의 새날을 열어가자 김철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우리 마음속 사랑이 자리 잡은 곳이 있죠. 가족, 연인, 고향. 모두 사랑이 머문 소중한 공간입니다. 이어서 길성월 작사, 박성국 작곡의 사랑이 머문 곳 보내드립니다. 리진아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사랑과 행복이 가득 찬 우리 연변입니다. 이어서 강효삼 작사 방화 작곡의 사랑하자 우리 연변을 보내드립니다.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넘실거리는 강물처럼 끊임없이 흘러가는 우리의 삶. 이어서 리영 작사 지혜선 작곡의 들끓는 해란가 보내드립니다. 박운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기쁨과 행복을 갖고 온 하루,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성당의 상무위원이며 주당의 서기인 호가복은 연변주태회단을 인솔해 9월 2일부터 4일까지 러시아 피네 변강구를 방문했습니다. 연변주 대표단은 스쿰평 외교사상, 특히 스쿰평 총서기가 주변 외교에 관해 내린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성당이 성정부의 포치 요구에 따라 대러시아 우호 교류를 한층 심화하고 두 지역 간 교류 협력을 강화했으며 더욱 높은 수준, 더욱 넓은 분야의 호혜 상생을 함께 실현하여 연변의 도약 주월에 새 동력을 불어넣고 새 성장 동력을 육성했습니다. 러시아 원동 연방대학에서 호가복은 대표단을 인솔해 비네 변강구 주장 코제미아코, 비네 변강구 제1부장이며 정부 주석인 세리비나 립법회의 부주석 잠블라트와 사회담을 가졌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표시했습니다. 연변주와 러시아 비네 변강구는 산과 물이 있다고 육해가 서로 통하며 쌍방은 예로부터 빈번한 경제무역 왕래와 교류협력을 이어왔습니다. 최근 연간 중로 두 나라 원수의 전략적 인도 아래 연변주와 비네 변강구로 상호 연결과 소통, 경제무역협력, 인문교류 등 분야에서 풍성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쌍방이 소통과 연결을 한층 강화하고 지방정부의 각급 간 교류 기제를 완산하며 정규적으로 온라인 회담, 오프라인 상호 방문 등 활동을 전개해 각 분야 협력이 질서 있게 연결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통상국 기초시설 건설을 다그치고 통관 녹색 통로를 원활히 하며 통관 효율을 짐서 제고하여 인적 왕래와 물류 이동이 대규모로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두 지역 선전 추천 소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두 지역 기업들이 청정에너지, 다국전자 상거래, 자동차 무역 등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도록 추진하길 바랍니다. 더불어 문화체육, 청소년 등 분야의 교류를 적극 전개하고 중로 자가운전 관광 프로젝트의 상시화 운행을 추진해 두 지역 민간 우호의 뉴대를 한층 더 강화하길 바랍니다. 세르비나는 연변주 대표단의 방문을 열렬히 환영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비네 변강구에서는 연변주와의 우호 교류를 매우 중시해왔고 쌍방은 단연 내 폭넓고 성과 있는 교류 협력을 이어왔습니다. 비네 변강구에서는 이번 방문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연변과의 긴밀한 교류와 실무 협력을 더욱 심화하고 두 지역 경제사회 발전을 더욱 잘 촉진하고자 합니다. 연변주 상무국과 비네 변강구 국제 및 대외 경제 연락부는 공동으로 훈춘 핫산 중로 비네 관광 휴양구 협력 깃털 협의를 체결했습니다. 러시아 원동 괭박 건축위원회사와 마야치노의 요한회사는 공동으로 마야치노의 진 관광 종합체 협력 깃털 협의를 체결했습니다.

0: 군춘 핫산 종로 비례관광 효양군을 우리 사회에서 중점적으로 건설하는 다국문화 관광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경신관광 효양 소진과 마야 진호의 관광 종합체 두 개 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9월 4일 오전 마야 진호의 진 관광 종합체 착공식이 러시아 비내 변강구 핫산구에서 거행됐습니다. 호가본 비내 변강구 정부 부주서 히진스키 리퍼페이 부주서 잠블라트와 함께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호가본 축사에서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연변은 중국이 동북아를 향해 개방하는 중요한 창구이며 길림성 대외개방의 교두보입니다. 연변에서는 출국 대러시아 교류협력 강화를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고 추진해왔습니다. 이번에 착공한 마야 진호예진 관광종합체는 중로 지방 간 실무협력을 심화하는 상징적 프로젝트이며 두 지역 문화관광 자원 공유, 우세 상호 보완, 연동 발전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중로 지방정부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이 프로젝트가 중로 다국문화관광협력의 시범본부기가 되어 두 지역 경제사회 발전에 조력하고 두 나라의 인민들에게 더 큰 복지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히진스키는 다음같이 표시했습니다. 마야 진호예진 관광종합체는 비내 변강구와 길림성, 연변주와 다국문화관광협력을 전개하는 중요한 매개체이며 쌍방이 설린 우호를 심화하고 실무협력을 확대하려는 공동의 기대를 담고 있습니다. 비내 변강구에서는 상호 성취, 호혜 상생의 협력 이념을 견지하면서 건설 수요에 적극 연결하고 프로젝트 건설 과정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지는 문제를 제때 협조 해결하여 프로젝트가 하루빨리 건설되고 운영에 투입되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러시아 체류기관 대표단은 제11회 동방경제포럼 전체회에 참가했습니다. 또한 러시아 콩구매 계약 체결식을 진행을 했고 훈촌시 4개 기업과 러시아 당원회사가 러시아 콩구매 협의를 집중 체결했는데 계약 총량이 20만 톤에 달했습니다. 대표단은 또 크라스키노 도로통상구 신설연합검사청사, 마하린노 카미쇼바야 국경역, 포시에트만 연방연간 해변휴양구를 고찰했습니다. 또한 동관 별리바수준 제고 등 사안과 관련해 연결 교류를 진행했습니다. 주당이 부석이며 훈촌시 당의 석인 림소림, 조직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들이 상순한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1: 훈촌 핫산 종로 비내 관광휴양구 마야 지원해진 관광종합체 착공식이 9월 4일 러시아 비내 변강구 핫산구에서 거행됐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호가복과 러시아 비내 변강구 정부 부주석 히진스키가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러시아 비내 변강구 리퍼페이 부주석 잠블라트가 의식에 출석했습니다. 호가복은 길림성 당위와 정부를 대표해 프로젝트 착공에 축하를 표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중로 두 나라는 산과 물이 있다는 우호적인 린방이며 온갖 시련을 이겨낸 진정한 친구입니다. 최근 년간 두 나라 원수의 전략적 인도 아래 쌍방의 정치적 상호 신뢰는 계속 깊어지고 경제협력 교류는 지속적으로 활기를 띠며 인문 교류도 날로 긴밀해졌고 각 분야의 협력 성과도 풍성해져 중로 관계는 더 실질적이고 더욱 빠르게 발전하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연변은 중국이 동북아를 향해 개방하는 중요한 창구이며 길림성 대외 개방의 교두보로서 줄곧 대러시아 교류 협력 강화를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고 추진해왔으며 비내 변강구와는 경제무역 협력, 상호 연결과 소통, 인문 교류 등 분야에서 풍성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번에 착공한 마야 진호예진 관광종합체는 중로 지방 간 실무 협력을 심화하는 상징적인 프로젝트입니다. 이는 중로 두 지역 문화관광 자원의 공유, 우세 상호 보완, 연동 발전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중로 지방정부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반드시 이 프로젝트가 중로 국경 간 문화관광협력의 시범본보기가 돼 두 지역 경제사회 발전에 조력하고 두 나라 인민들에게 더 큰 복지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히진스키는 축사에서 다음과 같이 표시했습니다. 마야 진호예진 관광종합체는 비내 변강구와 길림성, 연변주가 다국 문화관광협력을 전개하는 중요한 매개체이며 쌍방이 1인선 우호를 심화하고 실무 협력을 확대하려는 공동의 기대를 담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락착은 두 지역 문화관광 자원

0: 우세 상호 보완과 관광객 시장의 쌍방향 유동을 힘껏 추동하게 될 것입니다. 비내 변강구에서는 상호 성취, 호혜 상생의 협력 리념을 견지하면서 건설 수요에 적극 연결하고 프로젝트 건설 과정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문제를 제때 협조 해결해 프로젝트가 하루빨리 건설되고 운영에 투입되도록 보장함으로써 종로 변경 문화관광 산업의 번영 발전을 추진할 것입니다. 착공식에서 호가복, 히진스키, 잠블라트 등은 공동으로 프로젝트 착공을 위해 삽을 떴습니다. 마야 친노예진 관광종합체는 훈촌 핫산 중로 비내 관광 휴양구를 구성하는 두 개 주요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곳에는 주로 비내 휴양 호텔, 러시아 측 출입경 종합봉사센터 등 기능구역이 건설됩니다. 건설이 완료되면 훈촌 경신 관광 휴양 소진과 연동 운영돼 중로 두 나라 관광객들이 서로 오갈 수 있습니다. 주당위 부석이며 훈촌시 당위석인 림소림, 주직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들이 착공식에 참가했습니다.
1: 2026년 동북지역도시축구연맹전 준결승전이 5일 연변에서 펼쳐졌습니다. 성당이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호가복, 성정부 당조성원 김육규가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이번 동북지역도시축구연맹전이 초점 대결을 맞이했습니다. 연변팀은 홈장에서 정규 경기 1위인 대련팀과 맞붙었습니다. 두 팀은 정규 경기 제5라운드에서 1대1로 무승부를 냈습니다. 한쪽은 선두 기세를 몰아나섰고 다른 한쪽은 홈장 우세를 업고 나섰습니다. 경기 전부터 승부 향방에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경기 시작에 앞서 대형 북공연 북소리로 연변을 노래하다 가요 연창, 산과 바다가 화답하고 가곡이 한맘되어 치어리딩, 녹색잔디, 아리랑 등 다채로운 무대 공연이 잇따라 펼쳐졌습니다. 우렁찬 북소리는 우레처럼 경기장을 울렸고 격앙된 노래소리는 하늘가에 메아리쳤으며 활력이 넘치는 춤사위는 열정적이고 호방하여 현장 축 팬들의 열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환호성과 함성 속에서 장래 축구 팬들의 시선은 약속이나 한 듯 경기장에 집중이 됐고 모두가 함께 이번 정상급 대결의 막이 오르기를 기대했습니다. 기세 드높고 열정이 넘치는 선수 입장 음악이 힘차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쌍방 선수들이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경기장에 들어섰습니다. 선수들은 승리를 위해 분투하려는 확고한 신념으로 동북지역 축구 근하들의 앙양된 기상과 앞다투 분발하는 훌륭한 정신 면모를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관중석에서는 축구팬들이 잇따라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흔들며 응원을 했습니다. 연변 명태 응원단은 소시로 대형을 바꾸며 힘찬 응원을 했고 대련 원정 응원단의 푸른 깃발은 원정팀 관중석을 가득 메웠습니다. 18시경 주심의 휘설소리와 함께 경기가 정식 시작됐습니다. 두 팀 선수들은 재빨리 경기 상태에 들어가 서로 공수를 주고받으며 한치도 양보하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뛰며 치열하게 맞섰습니다. 각자 전술체계에 입각하여 전력으로 공격을 펼친 가운데 문전 로빙 패스, 측면 크로스, 빠른 역습 등 멋진 장면들이 연이어 펼쳐졌습니다. 매번 날카로운 돌파와 강력한 수비, 위협적인 슛이 나올 때마다 현장 축구팬들의 환호성이 잇따라 터져나왔습니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면서 연변팀이 2대1로 대련팀을 꺾었습니다. 이번 경기 규칙에 따라 준결승전은 1, 2차전 경기제를 실시하며 두 팀은 12일 대련으로 장소를 옮겨 2차전을 치르게 됩니다. 연홍성 정부 참사이며 연홍성 축구협회 주석인 주철민, 대련시 정부 부시장 모오풍, 대련시 정협 부주석 리연봉, 성정부 판공청 부주임 류기용, 성체육국 부국장 류기, 조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최홍성, 조정협 주석 주금성, 연변에는 주당의 상무위원, 조인대 상무위원회와 주정부 지도부 성원, 조인대 상무위원회 비서장, 조직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들의 상설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0: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준결승 1차전이 9월 5일 연결시 전민건강체육중심 경기장에서 펼쳐졌습니다. 경기장 안팎에서 상업 관광 문화 체육 등 다양한 업종이 연동되며 연변의 축구의 거장으로서의 깊은 저력과 변강도시의 독특한 매력을 한껏 보여줬습니다. 치열한 경기는

연변팀과 대련팀의 대결이기도 하지만 도시 체육 정신의 반영이기도 합니다. 이번 경기는 현장 팬들과 스크린 앞에 관중들에게 흥겨운 축구 축제를 선사했습니다. 경기 중간중간에는 다채로운 문화예술 공연이 이어져 짙은 조선족의 정취와 청춘의 활력 그리고 축구 경기의 뜨거운 분위기가 함께 어우러졌습니다. 관중석에서는 동북축구연맹전에 처음 등장한 용정 사거배 응원단이 용정의 향토 정취를 축구 경기장으로 옮겨왔습니다. 기관 간부, 서부기획 자원봉사자, 대학생, 기층사회구역 대표들로 구성된 이 응원단은 총 145명으로 이루어졌고 분홍색 옷과 흰 치마를 입고 사과배와 백꽃 모양 소품을 손에 들고 있어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용정 사과배 응원단 성원 전용교입니다. 사과배는 연변 용정의 특산품으로 아주 맛있고 아주 달아요. 이건 송이버섯인데 이것이 특산품이기도 하고 아주 맛있습니다. 여러분도 특산품을 조금 가져가서 한번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장 밖에서는 팬들이 무형문화재 수공예를 몰입형으로 체험하고 특색 음식을 맛보며 연변의 축구의 고장과 가무의 고장이라는 두 가지 명함을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팬 장터에서는 대련 문화관광 추천 소개단이 특히 눈길을 끄는데 푸른 해양 주제 전시 구역에서 비내 문화창의 상품과 지역 특산품이 전시됐습니다. 대련시 문화 및 관광국 3급 주임 과원 후사우입니다. 우리는 연변의 주민 여러분께 풍성한 대련 문화 관광 체험을 선사해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9월 12일 대련에 오셔서 경기를 관람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와 동시에 먼 길을 찾아온 특별 응원단도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2025년 호남축구연맹전 우승팀인 영주팀의 산하 소상축구팬협회 대표단이 특별히 연기를 찾아 연변팀 응원에 나섰습니다. 호남축구연맹전 영주축구팬 대표 서휘입니다. 연변은 저희 인상 속 전통적인 축구의 고장으로 축구 분위기가 특히 뜨겁습니다. 대중축구는 모두가 함께 즐겨야 합니다. 축구문화 교류와 문화관광 교류가 더 많아야 합니다. 연변주와 우리 영주, 호남축구연맹전과 동북축구연맹전이 더 많은 교류가 있기를 바랍니다. 동북축구연맹전은 단순한 축구 경기를 넘어서 경기장 안에 뜨거운 축구 열기와 경기장 밖에 경제, 무역, 인문 교류가 함께 펼쳐지며 한 게임의 경기가 도시 형상을 보여주고 외부 자원을 연결하는 개방형 플랫폼으로 됐습니다. 계속해 축구 소식입니다. 연변 영정 거시안팀이 5일 저녁 무석 5구팀의 안방에서 펼쳐진 올 시즌 전국 축구 갑금리그 22라운드 경기에서 0-2로 완패했습니다. 오는 10일 연변 영정 거시안팀은 광서 항신팀 홈장에서 23라운드 경기를 치릅니다.

0: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1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기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북경 동인강 특별첩인 전문가인 류가보 의사는 중위 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신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실력,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인생의 석양길을 따뜻하게 물들일 이야기,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시간, 따뜻한 석양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프로 시간입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12시 30분에서 오후 1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김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동충하초 발효균부는 소프트골드라고 하죠. 장약의 일품이라고도 합니다. 네, 먼저 추석 국경절 맞이 현금 환급 이벤트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동충하초 발효균분 3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산품으로 한방 건강백에 1개와 명절 현금권 200원을 함께 드립니다. 6곽 구매하시면 4곽을 더 드리고 산품으로 러시아산 자연 해삼 선물 세트와 명절 현금권 300원을 함께 드립니다. 9곽 구매하시면 11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산품으로 영양밥솥 한 대와 명절 현금권 500원을 추가로 드립니다. 18곽 구매하시면 23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산품으로 가치가 3,000원에 상당하는 명절 선물 세트와 현금권 1,000원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네, 여기서 특별 안내가 있습니다. 매일 전화

바로 선착순위 10명 신청 성공하신 행운의 고객님에게는 가치가 198원에 달하는 코엔자임 Q10 도구학을 추가로 증정합니다. 네, 가정과 나라의 화합, 건강이 함께하는 즐거운 명절. 이번 쌍절 이벤트는 1년에 단 한 번뿐,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선물 수량 한정되어 있고요. 소진 씨 마감합니다. 무료 배달 번호 혹은 예약 주문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의자 아래 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이제 선생님께서 그 추석하고 국경절 맞이 우대 활동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렸는데, 그러니까 우리 이번 활동이 특점이라게 되면 약을 사실 때 약도 많이 드리고 있고 또 현금을 직접 드리는 것이 특징으로 되고 있고, 우리 가을 계절에 많은 병이 발병하거나 발생하는 이런 계절을 잘 넘기게 도와주는 활동이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독의 명절을 건강으로 보내게 도와주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지금 우리 좀 상식이 있다는 분들은 보게 되면, 우리 그 봄하고 가을이 되게 되면 우리 그 지금 심혈관 병으로 고생하시던 분들, 우정 병원이 입원해 가지고 우리 지금 그 점적 주사로 많은 분들이 있는데, 내가 동청하초 발효균을 쓰신다게 되면, 그리고 이미 풍이 와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 재풍이 오지 않게 할 수가 있는 것이 동청하초 발효균이 특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태여 우리 병원이 입원해가지고 점적 주사를 맞을 필요가 없이 우리 지금 풍이 오거나 이런 걸 예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또 이번 우대 활동은 좀 다른 때보다 좀 특징이 있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청하초 발효균보는 새로운 도경을 개척한 천년 약물이 발효 특징을 과시한 이런 제품으로서, 전통적인 제조 방법이 부족점을 미봉하고 새로운 현대 발효 기술을 채용해가지고 이약이 난제를 해결해주면서 인체 기를 통하게 하고 경락을 통하게 하고 혈관을 통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 몸에 병이 나타났다면 어느 곳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이런 막힌 곳을 열어주는 것이 동청하초 발효균이 특징이기 때문에, 기가 통하게 되고 경락이 막혔거나 혈관, 우리 피가 흐르는 혈관이 통하게 도와줄 수가 있고, 음양을 조절해주고, 건강 이야기지만은 우리 동청하초 발효균은 겨울에는 벌레로 여름에는 풀로 되고 있는 이런 특수한 이런 약품으로 되고 있는데, 우리 음양 조절, 차다 덥다 높다 낮다를 평형이 되게 치료해주는 것이 동청하초 발효균이 특징으로 되고 있고, 오장을 동시에 치료하고 동청하초의 세포수복소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먹고 있는 한 봉지가 3g인데 모두가 세포로 되고 있습니다. 세포수복소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몸에 병이 났다면 하나는 막힌 것이 원인으로 되고 있고, 다른 하나는 내가 병이 온다면 세포의 사망을 말하게 되는데, 내가 우리 동청하초 발효균을 쓰신다게 되면 사망된 세포를 대체해가지고 신진대사에 참여하면서 한 가지 약으로 신체에 나타나는 같지 않은 병을 동시에 치료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나이가 들었다 해서 복원하고 치료를 포기하신다게 되면 인생이 종점에 남먼저 가게 되지만, 지금이라도 신심을 갖고 동청하초 발효균을 복원한다면, 또 이미 우리 그 70대에서 90대에 달하는 이런 분들이, 또 치료를 포기했었던 분들, 이런 분들을 다시 신심을 갖고 동청하초 발효균을 쓴 이후로는 청춘의 활력을 확보할 수가 있고 면역력하고 저항력이 제거되면서, 지금 우리 요 계절 바꾸면 많은 병이 나타나는 분들, 면역력이 낮거나 저항력이 낮아서 나타나는 건데, 이런 병들 감기랑 그냥 한다는 분들, 우리 동청하초 발효균을 쓴 이후로는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왕 로스왕 교수가 우리 심혈관이 노력하고 심혈을 몰아가지고 1300여 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황궁에서 사용했던 동청하초의 정화를 계승해주고 발전해왔고, 국제 최신 채취기술하고

잠금을 융합해가지고 중대한 이런 돌파를 취득하였습니다. 미 연구 성과가 또 표명한 데 한다게 되면 동충하초 발행 유무는 중약의 온정성하고 안정성에 대해서 보증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중약 효과를 30배로 제고했다는 것입니다. 동충하초는 우리 중화 9대 신선초의 왕으로 불리고 있고 인삼도경하고 함께 중국이 3대 유명하고 진귀한 보약 중에 포함되고 100가지 약 중에서

0: 생명통로를 열어주게 되는데, 하나는 우리 신장하고 간이 생명통로를 열어주게 되는데, 우리 그 간하고 신장을 통하게 한다게 되면 빠른 속도로 손상된 간하고 신장을 수복해주고, 간하고 신장이 쓰레기하고 대사폐물물,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우리 체내의 나쁜 노폐물은 간이 해독해줍니다. 간이 해독한다면은 배설, 우리 체내 나쁜 노폐물이라는 것이 해독된다면은 우리 대변, 소변, 땀으로 나가게 되는데, 신장, 콩팥이 소변으로 나가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간하고 신장이 우리의 생명 통로를 열어주게 되면 우리 이런 공능을 회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혈액이 깨끗해지고 장부가 깨끗해지고 인체의 자유 능력이 새롭게 건립돼 가지고 간장이 피를 저장할 수 있게 하는 이런 공능을 회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수고한다.
0: 예.
2: 내가 없습니까?
0: 네. 맞습니다.
2: 예, 내가 지금 혈압이 자꾸 높아서 내려가고 이랬는데, 이 둥둥샤초를 먹으면 이 혈압이 좀 내려가겠습니까? 그래 전화 거는 겁니다.
0: 내려갑니다. 그래서 우리 그 지금 그냥 방송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혈압이 높다 낮다 이걸 다 평행이 되어지게 되고, 예, 혈압이 많이 높아서 고생하시던 분들이, 예, 우리 약이랑 뭐 두 가지 세 가지를 복용하던 분들 동충하초 발효균을 쓴다면은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도 제가 그냥 요구한 거는 혈압이 정상이 된 이후라 하더라도, 예, 불수로 혈압이 우리 약을 끊었다가 또 약을 쓰지 않게 되면 불수로 올라가게 되면 다시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그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온 한 온 다음에도, 예, 우리 유지량을 그냥 하라는데 꼭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병이 없습니까?
2: 다른 병이 원래 어디는 아예 90이 거의 되는,
0: 아, 예,
2: 그러니까 뭐 저기 아 저기 골이 도와 장식증도 꺼진 데서 뒷골이 늘 아프죠.
0: 아, 예, 그것도 됩니다. 예.
2: 그래서 우리 이 둥둥자초 지금 이 먹을까 하는데, 주약의 혈압은 양백에시 아이올다가도 1대 60, 70, 에 계속 요자에서 병병되고 혈압약을 계속 지금
0: 이제
2: 아주 삐티는 하나를 먹게 했고 절반 좀 넘들기 계속 먹는데 혈압이 계속 그 약을 먹어야 혈압이 1대 30, 40으로 계속 되고 있고요.
0: 그래서 우리 그 나이가 어디는 년세 있지 않습니까? 년세에 계신 분들은 우리 오장육부 기능이 적게 많게 중하게 경하게 어디서나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런 모든 병이 몸에 있는 분들이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을 쓰신 분들 많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은 우리 90세에 달하는 이런 분들이 우리 뭐 여러 가지 약을 써가지고 잘 되지 않을까 치료를 포기했었던 분들이 이런 분들도 쓰시고 모두가 좋은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화에도 참여하시고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내경색 것도 왔다면 중에서는 포유 왔습니다. 요 가을에 되게 되면 풍류 왔던 분들 재풍이랑 자주 오게 되는데 이런 걸 또 예방해 줄 수가 있고 몸에 여러 가지 병을 우리 하나하나 다 같이 해결됩니다. 쓰십시오. 지금 우대 활동하기 때문에.
2: 예, 그래. 예. 예, 혈압약은 아직 그래도 계속 끊지마고 늘 계속 먹어야죠.
0: 예, 먼저 잡숫다가 이제 정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되면, 예, 약을 조금씩은 잡숴야 됩니다. 왜냐하게 되면 우리 약을 혈압이 높던 분들이 약을 끊게 되면 어떨 때는 불시로 내가 어떤 원인이 추적이 잘 되지 않습니다. 혈압이 올라가는 게, 예, 그래서 그 해결받자게 되면 잘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 원래 복용하던 분들은, 예, 다 좋아졌다 하더라도 조금씩은 그냥 복용하는 게 좋습니다.
2: 계속 그래 늘리 그 먹어야 되죠.
0: 예, 맞습니다. 예.
2: 어디는 아이 나이 있기 때문에, 예, 혈압이 예 둥둥샤처럼 뭐 정상 살 때는 계속 예 그렇게 유의할 하기는 바쁘죠. 늘누리 계속 같이 먹어야죠.
0: 아니 또 막 거의 다 정상 범위로 돌아온 분들 많습니다. 예, 써보십시오. 꼭 해결됩니다. 예,
2: 돌아올 때까지 계속 늘누리 계속 먹어야죠.
0: 예, 그러십시오. 예,
2: 예, 그래 돌아왔 때도 계속 혈압끼리 쌓아놓고 있으니까, 예, 계속 혈액제인을 계속 먹어야죠.
0: 예, 맞습니다. 그러십시오.
2: 예.
0: 그리고 많은 병들이 지금 몸에 도진 인색이시기 때문에 많은 병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

0: 하나 다 같이 해결됩니다. 뭐 식사 위가 좋지 않았거나 예, 그다음에 우리 그 뭐 골가병이 있거나 예, 이런 게 다 같이 나아집니다.
1: 그래 나도 위를 수술했거든 젊어서.
0: 아 예.
1: 위내 그래서 위약은 늘로리 계속 먹고 있는데
0: 이제 안 써도 됩니다. 그 위약이랑 예, 위약이랑 뭐 구태여 뭐 여러 가지 약을 같이 복용할 필요가 없이 동충하초 한해게 되면 이 한 가지로 오장육부를 다 치료해주기 때문에 위에 문제가 있거나 골가 문제가 있거나 예? 그리고 남성분들은 또 전립선 비대랑 오는데 밤중에 소변이 많아서 잠도 못 자는 분들이 이게 다 같이 해결됩니다.
1: 아 그래 내 지금 전립선도 있어서 아 밤에 오전 몇 번씩 계속 누겨.
0: 그러니까 밤에 잠도 못 자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동충하초 바르게 못 쓰게면
1: 조금씩 많이 좀 누자고. 예, 그래서 조금씩 누구, 아, 또 누구, 누가, 그 방송에 자지 못하고 있죠, 지금.
0: 맞습니다. 방광이, 예, 방광이 수축.
1: 다 대놓을까요? 예. 만 해서, 좀, 예, 그렇죠.
0: 그 동충하초 바르기만 쓰십시오. 꼭 좋은 효과를 봅니다. 그때게 되면, 기분이 좋게 아버지, 되면.
1: 아, 예, 저기, 남선생 말을 거기서 소개한 건, 한 번이, 예, 두 번, 그 전에 두 번씩 꺾어 먹어. 내가 오전에 먹고.
0: 그, 아니, 꺾지 말고, 예. 그랬는데. 아니. 두 봉지 하는데 꺾지 말고 예 단번에 아침에 단번에 두 봉지 하십시오.
1: 단번에 두 번씩 식전에 먹어야죠.
0: 예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좋아지지 않습니까? 혈압이랑 좋아진 다음에 그 후에 한 봉지를 해도 됩니다.
1: 예예예
0: 예. 예, 예. 그렇게 하십시오.
1: 일일이 그렇게 먹어야죠.
0: 예예 예.
1: 예. 예. 길에 지금 우대할고 할 때까지 지금 싸가고 그래요.
0: 예 283-0666번에다 지금 인찰 연결하십시오.
1: 예예예예 그러겠습니다.
0: 예,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단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신다.
0: 예.
3: 예 동충하초도 저도 지금 쓰고 있는데 아용 좋습니다. 이 당뇨 합병 중에는 동충하초 최고인 것 같습니다. 예.
0: 예.
3: 오나 이 당뇨 합병증 와서리 여러 가지로 그도 대마에 고생했습니다. 손이 나빠지지 그 다음에 심장이 나쁘지, 폐 나쁘지, 위 나빠졌지. 그다음에 이 지방가이라는 게 또 점점 더 하면 옆구리만 아프지. 이래면서 대마에 고생했는데 지금 이 동통화초를 쓴 후부터 있지 않까요? 제일 처음에 위 좋아질 때다. 예?
0: 맞습니다. 예.
3: 그랬던 게 그다음에 혈압 조절이 잘 되고 그다음에 이 심장이라는 용 편안하고 예. 이 폐도 예, 마른 기침 다 나고 모가지 가래 다 생하고 입안에 맞아도 것도 예 해결되고 야 용 좋습니다. 얘도 한 가지 가지고 소리 당뇨 합병증이 여러 가지 병 치료를 한다는 게 정말 내 쉬운 일이 아닌데 정말 그렇게 치료되니까 용 좋습니다.
0: 그렇죠.
3: 그래도 예 오래 쓰니까 그다음에 이 수온이 좋아져서 예, 밤새 자서 그렇게 자꾸 그도 자지 못했는데 지금은 잠은 푹 자고 소변 차서 하루 저녁에 한 번 내지만은 두 번이다.
0: 그렇죠.
3: 예, 걔가 용 좋단 말입니다. 그리고 혈압 조절이 잘 되지, 혈당 조절이 잘 되지, 몸에 말하던 게 이렇지. 어쨌든지 약을 써보니까 정말 황제들이 쓰던 약이 다르긴 다릅니다. 그리고 동통하더라도 그렇죠. 예, 이 정말 예, 저기 발효시켜서 30배 이상 약 효과 높다는 게 선생님 말씀 딱 맞습니다. 오, 용, 이 약이, 어떤 것도 하루에 한 봉지씩 먹은 지 오란데, 그냥 감기다 하고, 삐다 아프고, 여름에는 좋아서, 예, 운동도 잘하고, 아는 사람 같지 않습니다.
0: 맞죠. 얼마나 좋습니까?
3: 예. 예, 용, 기분도 좋고, 용, 사는 같은 게 용 좋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 또 우대 활동에 참여해서 다시 찾아오고 그랬다.
0: 이번에 우대 활동이 좋습니다. 현금도 또 드리게 되고 예, 약도 많이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뭐 주는 저 제품도 아주 좋은데 283-0666번이다 지금 인찰 연결하십시오.
3: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0: 네,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0: 예.
4: 선생님 주문하십니다.
0: 예.
4: 저도 지금 동충하초를 지금 선택해 쓰고 있습니다. 약이 혈압도 조절하시고, 이, 체력염 타고 떠나야지. 안심빼서 늘사 심률도 고르자고, 이, 밤에 소변 차수가 닫아가지고. 그래서 내 썼는데, 확실히 많이 났습니다, 지금.
0: 맞죠, 예.
4: 조절 아이디는 것도 많이 났고, 늘사 조그만 기억이 잘못하고 중간에 생각하는 게 이게 좀 많이 났습니다, 지금.
0: 맞습니다.
4: 유두고기 이제 그러던 증상도 좀 많이 났고, 밤에 특히 저번 자수가 열을 두께라든지 자수가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었으니까.
0: 꼭 좋아지죠, 전립선이 문제가, 예.
4: 이분이 활동 또 장관에 또 대답하다 드시다면.
0: 그러십시오. 이번 기회에 사는 게 좋습니다. 2832-0666번이다. 지금 인차 연결하십시오.
4: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0: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5: 예, 예 저도 동충하다 쓰고 있습니다. 전립선 기대가지 소변이 시원하게 보지 못했는데 지금 이것은 당 소변이 시원하게 봐줬습니다.
0: 맞죠, 예.
5: 그리고 또 위도 안 좋고 비장이 안 좋아요.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설사하는데 이것은 소화가 잘 되고 설사하는 게
0: 없어졌죠.
5: 없어졌죠. 이것으니까.
0: 맞죠. 예.
5: 이렇게 심장이 안 좋아요. 항상 숨이 차고 가슴이 침침한데 지금 숨 안 차고 가슴도 침침하지 않고 예. 혈압 파동이 있으면 항상 머리가 어지럽고 그랬는데 지금 혈압이 온전되니까 머리가 아프지 않아 좋습니다.
0: 맞죠.
5: 이렇게 면역력이 낮아요. 감기 그래서 조금만 그래서 약해 그래서 감기 와서 그래서 댄디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것은 다음에 면역력이 높아지는 감기 아예 좋습니다 또
0: 맞지요 예
5: 그래도 불면증에서 다음 살 못 자서 어쩔 때는 수면제는 먹어야 하는데 지금 이거 쓰니까 잠이 더 잘 옵니다 이게
0: 맞습니다 예
5: 그래 이번에 활동한다니까 열려야 될 거 사서 계속 쓰겠습니다.
0: 그러십시오. 오래 쓰시라는 분들은 예, 또 그 약을 살 때 많이 드리는 이 활동에 참여하게 되면 경제상에서 제일 큰 도움이 됩니다. 2832-0666번이다. 지금 인차 연결하십시오.
5: 네. 수고하세요.
0: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6: 네. 안녕하세요.
0: 예.
6: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제 동충한 저발을 보면 한 달 내에 완전 1년 넘어 먹었습니다.
0: 아, 예.
6: 예, 이거 먹기 전에 내 자관 나 있어 그런지 완전 여기 저기 몸이 불편해가지고 그래서 위아픔 위하고 먹고 혈압이 잘 조절해야 되면 혈압이 하고 먹고 예, 잠 못 자고 예, 그럼 또 수면제로 먹고 자관 이래저래 그래서 여기 저기 그래서 약을 먹다가 얘 말 안 했으니까 그다음에 또 중약을 이사들 배워가지고 중이를 배워가지고 중약을 먹어봤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도 말아야 듣고 이 광고의 약도 내 많이 먹었겠습니다.
0: 그러겠죠.
6: 근데 그게 제일 힘든다는 건 잠을 못 잤단 말입니다. 잠은 혈압이 올랐다 내렸다니 머리 계속 아프고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면 잠을 못 잤단 말인데 그래서 한 잠을 한 5년 못 잤습니다. 아마 약을 먹어도 안 됐습니다. 먹으면 그래서 이 온밤 꿈기다 일어나고 작전 식은땀 계속 흘리고 그래서 두근두근거리면 진짜 영심들더라 말입니다. 이제 금이란 팍팍 빠졌습니다. 그 약 먹어 그런지 막 우울증 증상처럼 밖에 나가면 길을 못 찾았댔습니다. 막 길을. 그 정도 그렇게 심했단 말입니다. 그래다 우연하게 방송 듣고서리나 이 동천에서 바르던 분에게 들어본 게 별로 이야기 너무 하도 신기해가지고 이게 나도 많이 먹으려 먹어보자 해서 먹었는데 이 약 가지고 조금 잠을 잘 잡니다.
0: 맞죠.
6: 이 혈압 조절이 아이들이 머리랑 그렇게 아프던 게 그것도 이렇고 이 가슴이 계속 후두후두거리 심장약이랑 계속 달고 있었는데 그것도 심장약도 꽂는지 오란다. 조금 그저 이 잠을 잘 자니까 그저 마음이 편안한 게 같단 말입니다.
0: 맞습니다.
6: 그래서 제 다른 사람마다 특히 추위를 세게 탔습니다. 이 여름에도 양말 신고 입은 밑에서 잤단 말입니다. 발이 너무 시려서 발이 약간만 그래서 이 시리다 하는 그 정도 되면 또 감기 증상처럼 기침도 없고 이렇게 열도 아예 나고 그래서 감기 증상처럼 그래서 유지그레하게 계속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증상에도 지금 없어졌습니다. 지금.
0: 맞죠. 예.
6: 예. 하도 이 이야기에 내 너무 좋으니까 예. 계속 먹으려고 하면 이번에 배달받아서 또 계속 먹어야 되겠습니다. 알던 정도에.
0: 그러십시오. 이번 기회에 사는 게 좋습니다. 현금도 직접 드리지 많은 제품들을 드리고 네. 있는데 이런 기회에 사는 게 좋습니다. 2832-0666번에다 지금 인차 연결하십시오.
6: 네. 2830666번.
0: 네.
6: 예, 선생님 수고하세요.
0: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노경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네, 계속 설명 주시죠.
3: 예, 그러니까 우리 중에서 말하게 되면 간이라는 거는 피를 저장하는 창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장부가 오장육부가 그가 문제가 생겨났을 때가 되면 피를 수혈할 때 공급을 보장해주는 이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한테 되면 비늘이라든가 혹은 지금 어떤 분들이 머리가 그냥 아프거나 정신 나지 않거나 이런 증상이 있는 것도 우리 그 피가 모자랄 때 그걸 하나는 심장에 문제가 있거나 동맥경화가 있을 때게 되면 머리에 대한 피 공급이란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럽거나 정신 나지 않은 이런 증상이 있는데 이럴 때게 되면 우리 심장을 도와서 제가 그냥 얘기 드렸는데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부는 우리 중에서의 치료 원칙에 근거한다면 심장에 문제가 있을 때 꼭 간이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심장이 피가 모자라는 걸 말하는데 간이 도움을 받아서 피를 우리 저장할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우리 심장 중에서 말하게 되면 불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불을 꺼자게 되면 신장 콩팥지 제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장육부의 이런 각도에서 말하게 되면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 어느 장기에서 문제가 나타난다면 한 개 장기 우리 도움을 받게 되고 제약을 해서 병행이 되게 치료해주는 것이 동충하초 발효균의 특징이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 가지 약으로 오장육부를 치료하면서 꼭 중에서의 치료 원칙하고 우리 그 약이 배합 원칙에 부합되게 된 약으로 되고 있습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3: 감사합니다.
2: 방송 외로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네, 정해진 길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가끔은 돌아가도 쉬어가도 딴 길로 세어도 좋습니다. 조금 무모하고 충동적인 선택이 생각보다 더 나다운 삶으로 이끌기도 하니까요. 지금 이 순간 어딘가에서 일탈을 꿈꾸는 당신이 있다면 그건 이미 지루함을 견디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충전소에서 인사드립니다. 남경원입니다.

오늘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 부문에 따르면 오늘 우리주는 구름이 많던 데로부터 적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동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서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고 기온은 섭씨 26도, 최저 기온은 섭씨 9도입니다. 공기오염 기상 조건 지수는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먼저 축구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경기와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5일 2026년 동북도시축구리그 즉 동북슈퍼리그 준결승 1차전이 연변팀 홈장인 연결시 전민건강체육중심에서 펼쳐졌습니다. 연변팀은 현재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는 대련팀을 맞아 치열한 접전 끝에 2대1로 승리하며 결승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점했습니다. 이날 경기는 숨막히는 공방전이 펼쳐졌습니다. 경기 시작 불과 2분도 안 돼 연변팀이 빠른 역습을 전개했고 임건웅 선수가 페널티박스 바깥에서 골키퍼의 머리를 넘기는 로빙슛으로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이어진 공세 속에서 26분경 리진희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올린 크로스를 왕기호 선수가 페널티박스 안에서 헤딩슛으로 연결해 2대0으로 앞서나갔습니다. 대련팀은 83분경에 고욱 선수가 만회골을 기록했지만 연변팀은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리드를 지켜내며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경기 전에는 북공연, 합창, 응원춤 등 다채로운 문예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이번 대회 규칙에 따라 준결승전은 홈경기, 원정경기 2차전 제도로 진행되며 두 팀은 오는 10일 대련으로 자리를 옮겨 2차전을 치르게 됩니다. 계속하여 연변 축구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5일 저녁 7시 2026 시즌 중국 축구 갑급리그 제22라운드 경기가 강소성 의흥시 체육중심 경기장에서 펼쳐졌습니다. 연변 롱정커시안팀이 원정에서 무석 5구팀을 상대한 결과 연변팀이 0대2로 패하며 원정 2연패의 늪에 빠졌습니다. 이날 연변팀은 5-4-1 포메이션을 가동했습니다. 출전 정지에서 복귀한 포부스가 최전방 공격수로 나섰고 미드필드 조반니, 도민구스, 박세호, 황진비가 구성했습니다. 전반전 연변팀은 여러 차례 득점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41분경 조반니 선수가 상대 페널티 박스 안에서 수비에 걸려 넘어졌으나 주심은 반칙을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44분경에는 황진비 선수가 작은 페널티 박스 부근에서 강력한 슛을 날렸지만 공이 골키퍼를 맞고 튕겨나오면서 아쉽게 득점으로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후반전에도 연변팀의 공세는 계속됐습니다. 그러나 후반 60분경 무석 5구팀이 역습을 통해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후반 80분경에는 연변팀의 코너킥 공격을 만들어낸 무석 5구팀이 다시 한번 빠른 역습을 전개했고 가장 간단한 패스 연결로 연변팀의 골문을 두 번째로 열었습니다. 결국 연변팀은 경기 내내 여러 차례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했고 무석 5구팀의 두 골을 내주며 0대2 완패를 당했습니다. 오는 12일 연변팀은 다시 원정길에 올라 광서 항신팀과 제23라운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연패 사슬을 끊고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다음은 연변주 민족단결진보 선전을 활동과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일 주 및 화룡시 민족단결진보 선전을 가동식이 화룡시 동성진 광동촌에서 개최되면서 주 및 각 현시 선전을 활동이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 주제는 성류꽃 피어 연변 비추고 한마음으로 공동체의 꿈 주조이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히 수립과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 학습 선전에 중점을 두고 여러 민족 간 교류와 융합을 촉진하는 데 취지를 두었습니다. 가동식에서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통전부 부장인 석기화가 선전을 가동을 선포했습니다. 이어 전국 민족 단결 진보 선진 개인이며 화룡시 동성진 광동촌 당지부석인 김헌이 민족 단결 진보 발기문을 선독했으며 현장에서는 또 민족 단결 한가족 주제 문역 공연과 중화인민공화국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 보급 선전 활동을 펼쳤습니다. 안도회는 지난 8월 30일 문역 공연과 퀴즈 등으로 먼저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 민족 단결 진보 선전을 기간 우리 주는

30개 조급 중점 활동과 142개 현시 기층 실천 활동을 통해 법치 선전, 홍색 견학, 문화체육 교류, 자원봉사 등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그대의 일상에 즐거움을 선물합니다. 그대의 일상에 설레임을 선물합니다. 여기는 행복충전소입니다.

매주 지구촌의 다양한 기네스 기록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물리에 관한 기네스 기록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로 만나볼 기록은 가장 빠른 자유낙하 기록입니다. 높은 곳에서 아래로 떨어진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익숙한 현상이지만 그 단순한 움직임 속에서는 중력과 공기 저항, 가속도와 속도라는 물리학의 중요한 원리가 모두 들어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오스트랄리아의 스카이다이버 펠릭스인데요. 그는 성층권 가까운 약 39km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역사적인 도전에 성공하며 인간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그가 뛰어내린 순간 몸은 지구의 중력에 이끌려 아래로 가속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체는 떨어질수록 점점 빨라지지만 동시에 공기와 부딪히면서 저항도 커집니다. 일반적인 낙하에서는 어느 순간 중력과 공기 저항이 균형을 이루면서 속도가 더 이상 크게 증가하지 않는데 이를 종단 속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바움가르트너가 뛰어내린 곳은 지상보다 훨씬 높은 고도였습니다. 그곳은 공기가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공기 저항이 훨씬 적었는데요. 따라서 그는 오랜 시간 동안 빠르게 가속할 수 있었고 결국 인간이 특별한 동력 장치 없이 음속을 돌파하는 놀라운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음속은 소리가 공기중을 이동하는 속도를 말합니다. 하지만 소리의 속도는 언제나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온도와 공기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높은 고도에서는 지상과 다른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바움가르트너는 자유낙하 과정에서 시속 1300km가 넘는 속도에 도달했습니다. 인간의 몸 하나가 자동차나 비행기의 엔진 없이 오직 지구의 중력과 낙하 운동만으로 이런 속도에 도달했다는 사실은 놀랍습니다.

그러나 이 기록은 단순히 높은 곳에서 뛰어내린 용기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자세의 변화 하나도 엄청난 차를 만들 수 있는 과학의 현장이었습니다. 빠른 속도로 공기를 통과할 때 몸의 자세가 조금만 불안정해져도 회전하거나 방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는 하강 과정에서 심한 회전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자유 낙하는 사람의 몸은 공기 흐름에 따라 계속 힘을 받습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공기의 압력이 달라지고 그 차이가 회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카이다이빙은 단순히 아래로 떨어지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몸으로 공기의 흐름과 힘의 균형을 조절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네, 그의 기록이 특별한 이유는 중력이라는 너무나 익숙한 힘을 전혀 다른 규모에서 보여주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물건을 떨어뜨리고 빗방울이 내리는 모습을 보고 높은 곳에서 공이 아래로 굴러가는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수십 킬로미터 상공에서 인간이 음속에 가까운 속도로 지구를 향해 떨어지는 순간 평범했던 중력은 거대한 자연의 힘으로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늘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 역시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하는 기록입니다.

계속해서 물리에 관한 기네스 기록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을 공중에 떠있게 만드는 자기 부상과 관련된 기록의 세계입니다. 금속 물체가 바닥에 닿지 않은 채 공중에 떠있는 모습은 마치 마술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자석과 전자기력이라는 분명한 물리 법칙이 존재합니다. 자석의 같은 극끼리는 서로 밀어내고 다른 극끼리는 끌어당깁니다. 이 단순한 원리를 이용하면 물체를 위로 밀어 올리거나 특정 위치에 머물게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부상 기술이 가장 인상적으로 활용되는 분야 가운데 하나는 열차입니다.

일반적인 열차는 바퀴와 선로가 맞닿아 움직입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진 바퀴라도 접촉이 있는 이상 마찰은 발생합니다. 속도가 높아질수록 마찰과 진동, 소음, 기계적인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 부상 방식은 열차를 선로에서 아주 조금 띄워 접촉 자체를 줄이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바퀴가 선로를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자기력과 정교한 제어 시스템을 이용해 공중에 떠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물리학적으로 보면 여기에는 힘의 균형이라는 중요한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지구의 중력은 열차를 아래로 끌어당기고 자기력은 그에 맞서 열차를 떠받칩니다. 두 힘이 적절하게 조절되면 열차는 일정한 높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시스템은 단순히 자석 두 개를 마주 보는 것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열차가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높이가 달라질 때 이를 감지하고 즉시 힘을 조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 장의 힘과 정밀한 제어 기술이 끊임없이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은 결국 엄청난 속도의 기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기 부상 열차는 바퀴와 선로 사이의 마찰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고속 주행에 유리합니다. 물론 속도가 빨라진다고 해서 모든 저항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일정 수준 이상의 속도에서는 공기 저항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네, 이처럼 자기 부상열차의 기록은 한 가지 힘만으로 만들어진 결과가 아닙니다. 중력, 자기력, 마찰, 공기저항, 운동량과 에너지의 관계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오랫동안 바퀴를 이용해 이동해왔지만 이제는 바퀴가 닿지 않는 방식으로도 땅 위를 달릴 수 있게 됐습니다.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던 장면이 실제 기술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에는 보이지 않는 자기장이 있습니다. 오늘 기상청의 이색 기네스 코너에서는 물리에 관한 두 가지 기네스 기록들과 함께했습니다. 물리학은 결코 어려운 공식 속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손에 놓친 물건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순간에도 자동차가 속도를 높이는 순간에도 조용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미처 의식하지 못할 뿐 세상은 수많은 힘과 움직임의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죠. 물리학이 기록으로 증명하는 것은 인간이 자연의 법칙을 바꾸는 존재가 아니라 그 법칙을 이해할수록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기록은 언젠가 또 깨질 것입니다. 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고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기술이 개발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도전의 출발점에는 늘 같은 질문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왜 물체는 움직이는가? 무엇이 그것을 멈추게 하는가? 어쩌면 물리학은 바로 그 질문을 멈추지 않는 인간의 호기심에서 시작되고 기록은 그 호기심이 현실이 되는 순간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증명일지도 모릅니다.

네, 가끔은 벗어나도 괜찮습니다. 교회에서, 규칙에서, 기대에서 매일이 복사처럼 반복되는 날들 속에서 오늘 하루쯤은 엇나가도 됩니다. 내가 짠 틀을 나 스스로 부수는 것, 그 용기가 곧 새로운 날을 만나는 첫걸음이 됩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미,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0: 마을 가운데 자리한 작은 광장에는 수백 명이 앉아 있었다. 여러 사람이 일어서서 자기네 연에서 임무를 맡아야 한다고 서로 큰 소리를 쳐댔다. 아래에서는 응원하는 소리와 웃으며 떠드는 소리가 뒤섞여 시끌벅적했다. 누구 이야기도 제대로 들리지가 않았다. 돌격대원들을 뽑아야 하는 소환은 난처한 얼굴로 서서 손을 저으며 소리를 쳤다.
1: 동지들 조용하세요. 조용히.
0: 하지만 도통 조용해질 것 같지가 않았다. 손계선은 노백승과 서병제를 보자마자 달려왔다. 원래는 각 연에서 신청을 받아 돌격대원들을 뽑으려고 했습니다. 헌데 소화부장이 동지들 첩배를 타고 싶은 사람은 신청을 하십시오 라고 하자 누나라도 가겠다고 다투어 일어서는 것입니다. 어떤 가무들은 중년 이문을 받고 싶어도 앞에 나서서 말하기가 쑥스러워 뒤에서 전사들을 부축했고요. 저기 보십시오. 저기 지도원 한 사람이 전사들에게 뭐라고 쑥대기고 있지 않습니까? 손계선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데를 바라보니 한 지도원이 웃으면서 이 사람을 밀고 저 사람을 두드려주고 하면서 귓속말을 하고 있었다. 서병진이 잠시 지켜보다가 앞으로 나섰다.
1: 동지들 다투지 마십시오. 영장의 명령을 따릅시다.
0: 그제서야 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다. 사람들은 손계선을 바라보았다. 손계선은 양덕지에게 탈래가 뭐라고 한참 의논을 하더니 대우 앞에 서서 큰 소리로 말했다.
1: 첫배를 탈 사람들은 일연에서 뽑기로 했습니다.
0: 말이 떨어지자 일연 대원들을 제비한 사람들이 모두 에이 참 에이 하고 소리를 쳤다. 하지만 금세 활달하면서도 시원한 웃음소리가 묻히고 말았다. 연장 웅상님이 앞다투어 나선 사람들 가운데서 몇 사람을 뽑아 발표하였다. 웅상님을 포함해서 반장, 배장, 대원들까지 모두 16사람이 뽑히게 됐다. 이름을 부르자 이련에서는 또 에이 참 라고 하는 탄식 소리가 길게 터져 나왔다. 곧 16사람이 대우 속에서 걸어 나왔다. 뽑힌 전사들한테 큰 칼과 자동 보충 그리고 사창과 수리탄 8개씩 나눠주었다. 그들을 모두 웃는 얼굴로 씩씩하게 사람들 앞을 지나갔다. 하지만 16 전사가 광장을 나서기도 전에 웬 소년병이 엉엉 울면서 손계선 앞으로 달려나왔다.
2: 저도 보내주십시오. 저는 꼭 가야 합니다. 가야 해요.
0: 뜻밖의 일이라 손계선은 어찌할 바를 몰라 하였다. 서병진이 대견한 얼굴로 입을 열었다.
1: 가게 하세요.
0: 그러자 손계선이 말을 했다.
1: 진만청 동지 함께 가십시오.
0: 농상님은 큰 칼과 수리탄 몇 개를 얻어 그 소년병에게 주었다. 소년전사는 서리의 폭죽을 터뜨리러 나온 어린아이처럼 활짝 웃으며 16 전사의 뒤를 따라갔다. 서병진의 마음은 대도화처럼 세차게 소용돌이쳤다. 1931년 겨울 소베트 구역에 들어와 홍군 전사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혁명을 위해서라면 몸과 마음을 다해 애쓰는 그들의 태도에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모른다. 전사들은 앞에 불 있으면 불에 뛰어들고 물 있으면 물에 뛰어들었다. 죽음이 기다릴지라도 피하지 않고 걸어나갔다. 서병진은 홍군이 일당백으로 싸울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였으며 중국의 희망도 여기에 걸려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큰 칼을 메고 허리에 수리탄을 가득 두른 젊은이들이 앞으로 걸어갔다. 흰옷을 걸치고 구릿빛 근육을 드러낸 뱃사공들도 뒤를 따랐다. 한 전사가 뱃사공의 어깨를 툭툭 치면서 말했다.
3: 배주인님, 제가 어머해 줄 테니까 마음 놓으세요.
0: 뱃사공도 웃으면서 대꾸했다.

당신들도 겁나지 않은데 우리라고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들은 앞으로 걸어나갔다. 류백승과 서병진, 양덕진은 다시 망루로 돌아왔다. 도강작전은 9시에 시작이 되었다. 강가에서 울음찬 돌격 나팔 소리가 울리면서 순식간에 기관총 수십 정이 강 건너편으로 총탄을 퍼부었다. 류백승이 자그만 창문으로 지켜보다가 속이 갑갑해서 말했다. 작전실 안에만 틀어박혀 있을 게 아니라 밖으로 나가봅시다. 서병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작전실을 나섰다. 양덕진은 막을 도리가 없자 고개를 두 번 가로쳤더니 뒤를 따라 나갔다. 그들은 곧장 기관총과 포가 있는 진지 곁으로 갔다. 갑자기 돌격 나팔 소리가 뚝 끊겼다. 왜 안 부는 거지? 류백승이 양덕진에게 물었다. 지휘관들한테 목표가 드러날까봐 그런 것 같습니다. 목표가 드러나면 어떻습니까? 류백승이 꾸중하듯 말했다. 계속 부세요. 소환은 나팔수가 어정쩡해서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싱 달래가 나팔을 빼앗았다. 그러더니 도번 흔들고는 높이 쳐들고 띠띠따따 띠띠따따 볼을 부풀리며 불기 시작했다. 예전에 나팔수로 있었던 실력이 나오는지 소리가 제법 울음찼다. 다른 연의 나팔도 동시에 울리며 골짜기를 뒤흔들어 놓았다. 기관총을 든 전사들도 힘을 얻어 더 요란하게 총을 쏘아냈다. 사람들은 물결을 타고 오르내리는 배를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배는 아주 느리게 나갔다. 물결을 타고 높이 올라갔다가도 어느새 푹 꺼지면서 보이지 않았다. 기슭에서 배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끊임없이 오르락 내리락 하였다. 적의 사격 진지에서 자지러진 총소리가 나더니 배에 사정없이 물이 튀었다. 하지만 뱃사공들은 용감하게 배를 저어나갔다. 총탄이 우박처럼 쏟아지자 한 전사가 흠칫하면서 팔을 붙잡고 주저앉았다. 기슭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놀라서 소리를 질렀다. 외눈 망원경을 쥔 류백승의 손가락이 파르르 떨리었다. 그는 높지는 않지만은 힘찬 목소리로 지시를 했다. 조장성들어, 저 앞에는 사격진지 두 개를 없애버리라고 하세요. 양덕지가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포진지에 대고 소리를 쳤다. 조장성, 어서 앞이 보이지 않은 저 진지를 없애버리랍니다. 멀리서 대답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꽝 하는 보성과 함께 사격 진지가 푸른 연기 속으로 술 취한 사람처럼 주저앉았다. 잘한다, 잘해. 강기석에서 환호성이 터지었다. 하지만 흥분 섞인 칭찬은 곧 다급하고 안타까운 외침으로 뒤바뀌었다. 큰일이야, 큰일 났다, 큰일. 저러다 바위에 부딪히겠네. 어쩌지 저걸. 17 전세가 탄 배가 물으로 흉악하게 튀어놓은 바위 쪽으로 돌진하고 있었다. 류백승은 속이 꿈틀해놨다. 다행히 뱃사공이 침착하게 노를 저어 배를 바위 곁에 붙이었다. 그런데 배가 바위에 부딪히지는 않았지만은 바위 틈에 걸려 꼼짝하지 못했다. 뱃사공 몇이 바위에 뛰어올라 발을 바위에 대고 등으로 뱃머리를 떠밀었다. 다른 뱃사공들도 힘껏 삿대로 떠밀며 힘을 보태주었다. 배는 겨우 바위 틈을 빠져나왔다. 마침내 배가 나루터에 닿았다. 류백승과 서병진은 망원경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전사들이 너도나도 기슭에 뛰어올라 돌층기에 들어서는데 갑자기 전사들 곁에서 꼬르릉 하며 포탄 수십 발이 한꺼번에 터지었다. 굉음이 울리더니 삽시간에 푸르스름한 연기가 전사들을 삼켜버리었다.

0: 뭡니까? 서병진이 속이 흠칫해서 물었다. 아마 사천군대가 쓰는 롤링 마일일 겁니다. 류백승이 대답했다. 연기가 그치고 돌층계 위에서 사람들이 꿈틀거리었다. 햇빛에 큰 칼이 번쩍거리었다. 악착같군. 우리 전사들 좀 봐요. 엄청 드센데. 류백승의 말을 들으며 서병진도 마음이 놓였다. 하지만 전사들이 막 층계를 올라가자 층계 위에 있던 새 집에서 200명쯤 되는 적들이 새까맣게 몰려왔다. 적들은 와와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총칼을 들고 덮쳐들었다. 류백승은 낯세게 새파랗게 질려서 소리쳤다. 조장장한테 어서 쏘라고 하세요. 서병진도 고함을 쳤다. 어서 쏴요. 어서. 양덕진은 날렵하게 보호진지로 달려갔다. 조장성 어서 쏘세요. 남은 두 발을 모두 쏘랍니다. 하지만 조장성은 오른 무릎을 털썩 구르며 중얼거렸다. 하늘도 땅도 이 조장성을 나무라지 마십시오. 어기면 죽는 명령이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조장성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양득지가 소리쳤다. 조장성은 대답 없이 몸을 일으키더니 오른발을 한 걸음쯤 내밀고 안고 있던 포탄을 철컥포에 집어넣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포탄이 대도와 우로 날아갔다. 그 포탄이 아직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두 번째 포탄이 또 쿵 하고 날아왔다. 조장성은 겨드랑이에 포탄을 끼고 있다가 대여섯 발씩 연이어 쏠 수 있는 특별한 재주가 있었다. 포탄이 따라 떨어지면 무너뜨리지 못할 진지가 없었다. 하지만 오늘은 남은 포탄이 두 발뿐이라 어찌할 수가 없었다. 대도와 남쪽 기슭에 있는 사람들은 발매선을 그리며 날아가는 포탄을 따라 눈길을 돌리었다. 포탄은 조금도 빗나가지 않고 모여선 적군들 사이에 떨어지었다. 왁작지껄 달려들던 적들은 순식간에 짙은 연기에 휩싸이고 말았다. 적들은 무더기로 땅에 쓰러졌다. 살아남은 놈들은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뿔뿔이 도망치었다. 경중기관총이 사격하기에는 가장 좋은 기회였다. 얼굴이 거무칙칙한 시골뜨기 리덕재가 중기관총을 꼭 끌어안고 마치 며칠 굶은 사람처럼 표준적인 전발 사격을 하였다. 적들이 하나 둘 거꾸러지기 시작을 하더니 얼마 지나서 죄다 쓰러지고 말았다. 진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놀라서 탄성을 울렸다.
1: 잘한다! 못 떨어지는데!
0: 유백승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서병진도 이렇게 동쾌하게 웃어보기는 참 오래간만이었다. 17 전사들은 산비탈에 흩어져 큰 칼을 휘두르며 나는 듯이 꼭대기로 올라갔다. 전사들은 담이 가까워지자 수류탄을 던지었다. 뜰에서 순식간에 검푸른 연기가 치솟았고 전사들은 담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류백승과 서병진은 망원경을 벗고 마주보며 웃었다. 한 걱정 덜었군요. 류백승이 말했다. 서병진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손수건을 꺼내 이마에 흐르는 땀을 훔치었다. 배가 남쪽 기슭으로 돌아왔다. 두 번째로 건너갈 용사들이 바삐 배에 올랐다. 배가 세 번째 전사들을 태우러 다시 돌아오자 양덕진은 더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1: 보고 드립니다. 제가 올라가 봐야겠습니다.
2: 좀 기다려보세요.
0: 우려백승과 서병진이 웃으며 말했다.
1: 아니요. 아직 적들이 반격할 수 있기 때문에 지휘자가 없으면 안 됩니다.
0: 양덕진은 못 들은 척 배로 달래갔다. 곧 작지만은 단단한 덩치가 뱃머리에 섰다. 밝은 햇살 아래 양덕지가 등 뒤로 맨 큰 칼과 칼에 매놓은 붉은 비단이 반짝 빛났다.

0: 만선장을 점령했다고 해서 홍군이 위험에서 벗어난 건 아니며 석달계의 운명을 피하려면 반드시 다시 기적을 창조해야 한다고 모태똥은 생각한다. 이튿날 모태똥은 안순장에 이르렀다. 조울래와 주덕은 먼저 선두보대 사령부로 갔다. 대도하우로 무거운 잿빛 구름이 깔려있었다. 모태똥은 만산에서 한참 지형을 살펴보고 나서야 산을 내려왔다.
1: 이 괴물 같은 강부터 봐야겠어.
0: 모태똥은 호위병들과 함께 나루토로 가며 중얼거렸다. 여태껏 수많은 강을 봐왔지만은 이런 강은 처음이었다. 물살이 어찌나 빠른지 물 위에 떠가는 나뭇가지가 사람이 달리는 것보다 빠른 듯하였다. 나타났다 사라졌다는 소용돌이는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쑥쑥 빨아들였다. 모태동은 홍군 전사들을 나르는 배를 잠자코 바라보았다. 배는 거칠고 사나운 물결 속에서 솟았다 꺼졌다 하면서 아주 느리게 나갔다. 강기슭에서는 10명쯤 되는 뱃사공들이 풀밭에 앉아 쉬고 있었다. 하나같이 반바지를 입었는데 구릿빛 우통을 드러내놓고 담배를 피우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모태똥이 걸어가 웃으면서 말을 걸었다.
1: 어르신들은 모두 배를 모십니까?
0: 사람들의 고개를 끄덕이었다.
1: 여러분이 도와주어서 다행이지 하마터면 강을 못 끊을 뻔했습니다.
0: 모태똥은 만 담배를 꺼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는 자기도 한 대 붙여 물었다.
1: 가난병의 편에서 싸우는 군대인데 여만큼도 못 도와드리겠습니까?
0: 어제 료백승과 이야기를 나누던 덜보 패서공이 대꾸를 했다. 그는 허허 웃으며 대통을 넣고는 모태동한테서 받은 만담배에 불을 붙였다.
1: 당신들 홍군은 정말 대단합니다. 어제 첫 배를 띄울 때 저쪽에서 마구 총을 쏴야 되니까 한 전사가 저더러 배주인님 우리가 배를 끌 테니까 뒤쪽으로 서십시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총알이 막 쏟아질 때는 얼마나 겁이 났던지 그때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맞지 않을 겁니다 걱정 마세요 라고 하면서 우리 앞을 막아줬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란가요.
0: 모태똥은 웃으며 앞을 바라보았다. 배는 벌써 강 건너편에 이르렀는데 뱃사공 7, 8명이 힘겹게 배를 끌고 우로 올라가고 있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여기서는 아홉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마음을 여는 열쇠인 음악. 세상에서 유일한 언어 장벽을 뚫을 수 있는 힘을 지닌 음악. 어떤 음악은 지난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어떤 음악은 현재의 감정을 공유하게 만들어줍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마음들을 서로 이어주는 소중한 고리인 음악. 그 연결고리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만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엄련입니다.

0: 우리 삶의 친구이며 아름다운 언어인 노래.
1: 위로와 희망을 선물하는 존재인 노래.
0: 우리 삶에 영원히 빛을 비춰줄 노래.
1: 이렇게 좋은 날, 노래 따라 행복 따라 출발.

0: 노래 따라 행복 따라 코너에서는 국가 1급 성악가 수이신 연변가 무단 염수원 가수로부터 연변에서 창작된 민요 풍기 노래들을 가르쳐드리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염수원 가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반주를 맡으신 장 선생님 피아노 학원의 장영근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 여러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네, 또 지난 시간에 우리 또 새로운 노래를 다 마무리했고요. 오늘은 새로운 곡을 또 갖고 오셨죠?
1: 예.
0: 네.
1: 예. 장백산 절승일세.
0: 장백산은 절승일세. 사실 이 노래는 참 많이 또 알려진 노래이고, 네. 하지만 또 새롭게 배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0: 네.
1: 이 노래는 명곡입니다.
0: 네.
1: 제가 계속 무대에서 부르고 있는 노래인데.
0: 네.
1: 네. 이젠 80년대 곡으로서 송대윤 선생님 작곡하시고,
0: 네.
1: 그분이 원래 원창입니다.
0: 예, 네, 원창가. 네.
1: 원창인데, 그전 30여 년 지나다 보니까 제가 또 불렀어요.
0: 네네.
1: 다시 반주를 해서 다시 불렀어요.
0: 아, 그랬군요. 자, 80년대를 또 그 시대부터 우리가 많은 또 뭐 아마 중로년인들에게서는 낯설지 않은 노래일 것 같아요.
1: 이분들이 다 들어본 노래.
4: 네, 많이 들어봤어요.
0: 그렇죠. 근데 확실하게 또 배워보시지는 않으셨죠?
1: 예. 그렇죠.
0: 네. 그럼 오늘 김성수 선생님 작사를 하셨고 송대윤 선생님 작곡을 하신 노래 장백산은 절승일세를 배워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쳐다보니 구름 위에 16봉 치솟았고 쳐다보니 구름 위에 16봉 치솟았고 굽어보니 산발 타고 천리림에 설레이네 굽어보니 산발 타고 천리림에 설레이네 후렴입니다. 아 장백산 우리네 자랑 아 장백산 우리네 자랑 볼수록 절승일세 볼수록 절승일세. 네, 가사말은 후렴 뭐 후렴이 아주 기억하기가 쉽죠.
1: 네. 3절 거의 됐는데
0: 네.
1: 그 80년대까지는 보통 1, 2, 3절로 했잖아요. 80년대 후부터는 1, 2, 3절 길 그래서 1, 2절로 기본 다 노래마다 1, 2절로 끝납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1, 2절로 합시다. 예.
0: 네.
1: 2절, 2절 가사까지 하면 됩니다. 3절을 그냥 둬두고
0: 네. 예?
1: 남겨두고. 예, 들어본 기억이 나시겠죠?
0: 네. 예.
1: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0: 네.

0: 박수 올라오네. 네, 이렇게 일어났다 들어본 기억 있죠?
1: 네.
0: 근데 그 우리 장단을 잘 타고 8분을 굴어야 되는데 한 번씩 따라갑시다. 예, 예, 장일로 하면 되겠습니다.
2: 장일, 장일. 예.
1: 장이?
0: 예, 이 악보가 장일로 됐습니다. 제 부른 거는 지금 장이 아닙니다. 저는 장일로 부릅니다. 예. 예, 여러분들이 대성화 하자면 장예, 장일로 하는데 여기 아주 분들, 어떤 분들은 그 음이 얕을 수 있어요. 음이 얕을 수 있는 거는 뭐 이제 단독으로 부를 때 또 높이 보다 장인데 F로 하면 장백서 레까지 되겠다.
2: 레까지 F
0: 1로 하자면 1로 하자면 선생님 또 금방 메세라 1로 하자
1: 이쪽으로
0: 해야 어떤 분들 시원해 할 것 같은데 우리 고반장님이랑 시원해 할 것 같은데 네, 한 줄 가봅시다. 저, 아, 이렇게 약구나요? 에, 여러분들 되겠어요? 그럼 제가 약해 부르게요. 저, 아유, 너무 얕네. 내기 풀려.
3: 저거 맞아요.
0: 예, 그냥 발음 높여주세요.
2: 더.
0: 저다, 너무 얕네.
1: 저다.
0: 쟤는 저다, 이렇게 되는 거. 네. 저는 이 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음이 있습니다. 호호버버니 악보는 원래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악보대로 할까요? 근데 그 재미가 좀 쓸어 어느 게 더 재밌어요? 호버버니 삼발타보 이게 이거 하고 호버버니 삼발타보 악보는 이제 먼저 끝났으면 먼저 끝났어요. 계속

0: 미국도 빨리
1: F절에도 되겠네요.
0: 선율이 F절 해봅시다. 볼수록 앞으로 보세요. 볼수록 예. 볼수록 볼수록 이렇게 합시다. 예. 볼수록 절승이 일세 볼수록 절승 해도 되겠어요. 예. 시작.

없어도 이렇죠. 아니 없죠. 이제 F는 2절. 네, 가사 2절 보이죠? 1절 그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예, 그 장단 잘 타세요. 발군이 보세요. 짜짜쿠짜 짜잔 짜짜 쳐다 아픈 그 속어지 승아 아픈 쳐줘.

야, 근데 저 우리 이 노래 가사는 쳐다 밑에서 올라 보는 가사잖아요. 쳐다보니 근데 저는 어떻게 불렀는가? 항상 가수는 저 장백산 우미는 없잖아요. 그러나 나 장백산 위에서 천지 위에서 내려받아 보면 부르는 감각을 부르세요. 쳐다 이래야 가수가 네, 모든 그 가사가 어떻게 흥미롭든지 내 몸에다 안고 불러야 된다. 옳다 보면 부르면. 됐어? 가사는 턱 내리깔고 불러야 된대. 쳐다보 이렇게 부릅시다. 다시 한번 준비.

근데 잘 불러야 되니까 볼수록 들승일시 또 볼수록 들승일시 또 볼수록 들승일시 똑같은 가사 세 번씩 찍으면 어떻게 불러야 되니까 볼수록 절승일세 볼수록 절승일세 그냥 또 볼수록 절승일세

절, 절, 마지막 절자는 삼자리 가서는 절, 승이길 세. 절자를 말 던져라 말이야. 저 정말 절승이라. 네, 볼수록 시작.

일세 민속의 음악에 봐요. 절승일세 그 다음 그 음악 던지자 그거 가지고 타고 가라 말아야 돼. 마지막에 볼시다 다 배웠을 텐가. 혀라 어저께 전에 말하는 저 가사에 따라서 형용성까지라 말하면 어쩌네요.

0: 절승일세 절승일세 절승일세 이래야 그 우리 연속 가사 세 번 반복될 지금 이렇게 구분 줘야 된대. 이 절에 가사를 붙이는데 온 세상의 법부 흐르래 자짜쿠잔쿠잔 자짜 온 세상의 법부 법 저거는 온 세상의 법부 흐르네
1: 법부르네
2: 법부르네
0: 파를 젓는 민성 보세요 파 저는 이렇게 부르요.

0: 내다 해버리고.
1: 네. 네, 이렇게 해야 듣기 좋단 말인데. 다 뭐 세 분 세 번씩 해봅시다.
2: 1절만요?
1: 되지요 뭐. 쳐다본 이 너무 왜소하게 하지 마세요. 이 노래가 얼마나 큰가. 쳐다보니 구름 위에 짜짜짜 열여섯 번 치소 삭고 다다다다다다 짜짜짜 장단 많이 들으라고 하보니사 여기 어떤 매를 가져나가 왜 구호보 다 이렇게 후려치라 말인데 네 후려치라 말 구호보니 사니 가지고 삼팔 다 끊어지지 마세요. 구보 시작 한번.

0: 見てんな。あるあるも
1: し。先生キルネット。
0: ああ、あれめくる。あれめ。ああ。그렇지. 잠깐만 해봅시다. 해봅시다. 한번 한번 같이 하시죠.
2: 네, 이제 이 조에서 가는 낮추죠.
0: 지금 내 지금 높이었어.
3: 그래서 이제 따라갔어.
0: 내 지금 내 야자니까 내 높이 막 불렀단 말이야. 네, 한번 같이.
2: 근데 어때 하면 너무 낮으니까.
4: 한번 어떻습니까? 에프도 나가는 거나 소리 안
1: 나도. 지 지도 괜찮을 것 같아.
0: 화라에서 제일 좋아요 지금. 합시다. 질합질합
4: 소리를 하자
0: 질질 안 먹는데 해보자.

0: 그러니까
1: 예. 이거 잘못은 볼수록 절승이 절승 내 이 노래 매력이 있네. 예. 여기 다 있어줘라면 절승 내려올 때 절승이 예 끊어지지 마세요. 볼 마지막에 볼 시작.
2: 볼수록 절승일세.
1: 볼수록 그렇게 미지하게 돼. 볼수록 볼수록 절승일세. 눈에다 장백산 바람 말입니다. 예 형용성 가지라면 예 킹하다. 이 절을 잘 알벼니까 글자 작아서. 그럼 1절만 오늘 해두면 대단하지만 한 번만 다시 하고 시간이 되면 세 분 세 분씩 다시 해봅시다. 어선 쌤 그렇게 하면 되죠? 어때요?
3: 시간 돼요. 네.
1: 자, 쳐다 좀 정서 있게 쳐다 눈에다 좀 전기를 가지고요. 자.

0: 어른 노래를 이렇게 빨리 배우면 대단한 실력이에요.
1: 그럼요.
2: 근데 많이 더듬는데 네. 네. 한
3: 번도 해못
1: 아, 그렇지.
0: 네, 장대한 타이틀인데 태우 가사 형용성을 고, 다 크게 하지 마셔. 쳐다보니 구름 위에 열려서 뻥치서 다 잡아 두드리면 어때요? 이야기 해라 말다. 앞으로 쳐다보니 구름 위에

0: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면 된다. 다 크게 하지 말고 그냥 아 이서부터 아 장백 여기 장백산 사람 되지. 앞에는 소화 얘기를 하셔. 자 다시 한번.
1: 음이가
0: 음은 들렸는데 그 앞에 정서가 들려나옵니다. 이 노래는 어디 쳐다 쳐다 쳐다 좀 쳐다 보면서 해야 되지. 쳐다 다시 한번

0: 쭉 뺄찌개도 장단 타라온다. 딱 짚어주고 장백사 이 몸에 장단이 흘러야만 노래가 계속 이렇게 위에서 흐른다 말인데 어떻게 할까요? 세 분 할 수 있어요?
1: 불러봐보세요.
0: 너무 뭐 빨리 배우니까 뭐.
2: 두 분 하셔도 되고요.
0: 아, 할 말이 없네. 자. 아픔하다. 이 장백산을 크면 저 쳐다보니 예. 시 한번 저리 갑시다. 세 분 이 짝 먼저 하시오.

0: 만족되시죠?
1: 시간은
0: 예, 좀 있습니다.
1: 그 어디로 잘 부르라는 거? 이 코다가 이긴다. 아, 장백 장집 아 짧으세요. 아, 아, 크게 대단하다. 아, 풍쟁이었다. 댄셔. 아, 이게 크게 지는데 위치와 점은 작게 가잖아. 아.

0: 시작. 벌수라 철승이 새. 네, 그렇게 하면 재밌습니다 노래. 같은 노래라도 어떻게 부르는가 하는 게 관건인데. 예. 할 말이 없는데 어서 선생님 부르세요.
1: 할 말이 없는데 시간 다 됐어요.
0: 다 됐어요.
1: 너무 빨리 배우신 것 같아요.
0: 다음 시간은 뭐 2절을 네. 활짝 크게 써서 오세요. 잘 보이지 않으니까. 네. 가사가 안 좋고 입에 붙지 않을까. 어제 떠들어 한다고 하는데 1절도 한 가지인데 가사가 이게 입에서 놀아야 된대.
1: 그래요. 자, 오늘 시간이 너무 빨리 가고요. 좀 여러분 빨리 배우신 것 같습니다. 네. 노래 따라 행복 따라 코너에서는 국가 1급 성악 가수이신 연병감단 염수원 가수로부터 장백사는 절승일세 배워보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0: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네, 그리고 반주를 맡으신 장 선생님 피아노 학원의 장영근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학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수고했습니다.
1: 네, 지금까지 오미자니였습니다.

초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앞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0: 함께 배워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대활동이 있습니다. 심장질병치료약품 저온청심환입니다. 세 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아홉 곽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 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우대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결신약대학방 및 존의 각 신약대학방 본점이고요.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매일 오후 2시 반부터 3시 사이 시간을 이용해서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저온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1: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저온청심환은 치명을 위주로 한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청심, 치명, 발매안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기에는 치명, 광저, 담양, 자담양, 홍화, 육두구, 전추검, 북사삼 이런 희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그 공동수치로 놓고 말하게 되면 도대체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된 초원 청심한 청심치명 발매하는 무슨 공동수치가 있는가 하면 심폐를 유난하게 합니다. 심장병 치료 제품은 단순 심장에서 심장으로만 끝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심폐를 유난하게 하고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하면서 마음이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주게 되어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딧하고 룩골꼬지 아파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올리숨을 그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주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특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 전형적인 증상 가운데서는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동반합니다. 그러면 심폐열이 심하다는 것은 도대체 뭘 말해서 심폐열이 심하다 하게 되었는가 하면 심폐열이 심하다는 것은 일종 중에서의 증상에 관한 학설입니다. 림상표는 그럼 무엇인가? 심폐열이 심한 림상표는 무엇인가? 가슴이 침침합니다. 기침을 잘 짓습니다. 심폐열이 심한 증상 가운데 전형적인 증상은 기침을 잘 짓고 가래가 성하고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납니다. 거칠하죠. 이런 증상을 모두어서 심폐열이 심하다 하는데 전형적인 특점은 기침을 잘 짓고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나는 이 증상은 자기 절로도 억제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구강 청소해도 입에서 계속 냄새가 모질게 나게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본 제품 초원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심폐열이 심한 증상이 기본으로 개선을 가져오게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는 이 저온청심환에 어제는 넉 달 썼습니다.
1: 아, 그래요. 한결이 어선 잘 견지하셨네요.
2: 네, 넉 달 지금 시계가 얼마나 지금 편안한지 지금 많이 편안합니다.
1: 예.
2: 어찌 그런가 하기 때문에 이 심장병을 해서 어제는 한 7, 8년이 됩니다.
1: 예.
2: 예. 그래, 더구나 다른 것보다도 나가서 미내 활동 못 합니다.
1: 아, 예.
2: 나가 걸고 이러면 숨이 거리 차고.
1: 전형적인 특점이 숨이 찬 것 아니겠습니까? 심장병, 예.
2: 기진땀이라는 게 자꾸만 바짝 나고 그래. 그래, 어디 조금씩 갔다 오다 하면 앉았다 쉬었다 한 몇 번씩 쉬었다 갔다 오고 이러면.

0: 지금 지금 이게 4층에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도 힘듭니다.
1: 아, 예, 예.
0: 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 보면.
1: 예, 그렇죠.
0: 예, 그리고 사문이 못 사는, 예, 전화기는 뭐, 딱 느끼게 되면 올라온 숨이 잘 올라오지 않고, 뭐, 딱, 그, 이 가슴에다 뭐 지두고는 것처럼 재미있다. 그렇게 답답하면 예, 이랬습니다.
1: 그렇죠. 반드시 노사기 더 힘들 겁니다. 예, 예. 네,
0: 그리고 입안이라는 게 자꾸 어디서 가끔 마르고, 그러나 입안이 자꾸 마르고, 입안이 썩었고, 예. 냄새나, 입안이 마르고, 물을 조금씩 먹으면 조금씩 한다. 그러나 이게 뭐, 당뇨 나빠서 이런가.
1: 소갈증인가. 예, 당뇨병인가 나죠. 예.
0: 사실 검사할까나 당뇨는 이러분데 이러가. 그러니까 후에 보니까 이 심장을.
1: 심장을 해서 그렇죠. 예, 예. 네,
0: 그런 게 지금 내가 이거, 이렇게 넉 달 쓴 게 지금 아우 좋습니다 지금.
1: 그래요? 예. 네. 넉 달 썼으면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을 겁니다. 예.
0: 예. 네. 지금은 뭐 이런 잠도 잘 자고, 예, 나가서 어디도 또 근심 없이 나가 돌아다니고, 예, 나가서 놀고 이랍니다 지금. 그래서 와도 지금 숨 잘도 모르고, 예, 잠도 잘 자고, 그리고 입에서 냄새 나고 마른 흉수 이런 흉수도 예, 와우 이렇습니다.
1: 아, 그 문제 해결이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0: 예, 그래서 내 약이 다른 약 옛날에는 심장에 대한 약을 많이 먹었는데 이닥지 효과 이렇게 못 봤는데 이 약에서 지금 효과 참 잘 보고 있습니다.
1: 그럼요.
0: 그게 야 이런 좋은 약 만나서 좀 오래 써 이래가 내 지금 이래서 선생님과 그 차수는 그래 뭐 이따부터는 하루에 한 번씩 먹어도 되겠죠?
1: 됩니다. 예, 한 번 내지 두 번 가운데서 자기절로 조절하면 됩니다. 그래도 아이 되면 다시 두 번 돌아오셔도 되고 알수는 절대 20알 밑으로 떨어지면 효과가 없습니다. 예.
0: 예, 예. 예. 예. 예. 오늘 9가 그 배달 받고
1: 예, 33에 다섯 개 5번 연락하면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건강하세요.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1: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심장이, 심장이 대단히 나빠서, 그래서 이 좋은 청심환 복용하는데, 지금 나는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으니까, 친이 내 동생이 한국 나가 일하는데, 가드 좀, 이거 내가 공부해서 이거 썼는데, 써보니까 어제 가드 쓴 지 두 달 넘습니다. 근데 쓴 지 어제 효과가 많이 좋다만.
1: 아, 그럼요. 예, 예.
3: 형님 거 이렇게 저 소개할까, 이게. 그래서, 이번에 또 그 부채달 해서, 이거면 예약까지 좀 배달 받자고요.
1: 그렇게 하셔. 많이 나갑니다. 예, 예.
3: 예.
1: 예, 배달 전화번호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건강하세요.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수고하십니다. 두분 선생님.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도 청소심화는 먹는 한답니다.
1: 예, 예.
4: 한동안 이제 썼는데 한계력은 거의 쓴다, 지금.
1: 예.
4: 근데 어디서 먹었는가 하면 가슴 계속 지금하고 예, 올리숨이 이제 잘 올라와요. 예. 그리고 심력이 저 심장이 대단히 빨리 뛴다.
1: 아, 예.
4: 그래서 저 한 달 정도 조금 넘어 이래 뭐 복용하니까나 이게 저 효과가 알립니다.
1: 아, 그렇죠. 3주 자욱에 다음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한 달 자욱부터 시작해서는 기본 효과가 나타나기 많이 시작할 겁니다. 예.
4: 예, 그래. 그래, 심률이 빠르던 것도, 제대로 보통 내, 뭐, 신뢰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여기, 와, 이 효과가 확실히, 대단히 빨리 나타납니다. 그래, 이 약 정말 좋습니다. 이거, 뭔가, 고려 정도 허디, 이만 값이도.
1: 그렇죠.
4: 저렴합니다.
1: 아, 다른 그런 가격에 비하면은, 한 가게 199원인데, 예. 세 가게 한 가게 그 이상, 그 우대증책으로 살 때에다 환각의 평균가격 140원 분하게 되어 있으니까 뭐 심장병 큰 병인데 치료할 만하죠. 예.
4: 예, 정화위에서 값도 저렴하고 뭐 부작용도 없고 좋습니다. 그래 내 이어서 좀 계속 쓰자 그래.
1: 그렇게 하죠.
4: 그래.
1: 예. 예.
4: 그래서 예, 활동 일에 소극증이 내 오늘도 아홉 가게에 배달을 받자고 그랬다.
1: 아, 그렇게 하셔. 예. 아홉 가게 세각을 무료로 드립니다.
4: 예. 예. 수고하셔.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5: 예, 좋은 잠시만 쓰는 환자입니다. 저는 어제 오랫동안에 썼습니다.
1: 예.
5: 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먼하고, 그저 앉아있지 못하고, 그리고 입안이 냄새 씌고, 그리고 이 몸이 아프다 하면 그저 몸이 그저 옷상 다 그저 쪼그려 붙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소화도 받아야 되고, 그냥 틀이고 나고, 그리고 언할랄까도 주고 두어 숟가락 먹고는 말았습니다. 그래도 배고픈 줄 모르고, 그럴 줄 모르고, 혈압도 그리 받아야 돼서, 가슴도 고통 다 깨고 왔습니다. 그러던 차에서 누워 구분다가 선생님 감이 듣고 이 좋은 정신이나 아이 마지막을 그런 실험을 쓸어보다 하고서 쇠터에 한 턱을 해줬는데 야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세 사람으로 되고 됐습니다. 아이 정신하고 그런 위에 내기 나고 그런 몸이 헷갈려가지고 그렇게 붓기가 그렇게 붓겠던 게 그것도 다 미루고 할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떨구지 말고 저리 아홉가 배달 받아서 계속 쓰려고 아. 그래 전화드리고
1: 아 그렇게 하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정심한 이 제품 자체는
2: 네.
1: 약각의 큰 글씨로는 정심치명 발면이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신약 대방에 가서 사실 때 초원 정심하는 이 브랜드 그 이름 그 표를 붙이는 게 있는데 그게 따라가지 못하니까 혹시 오해하는데요. 약각의 큰 글씨로는 정심치명 발면이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실을 넣고 사시면 됩니다. 저희들 설명드리는 이 전제하에서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 그리고 배달 전화번호를 이용하시게 되면 얼마라도 진품을 살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실을 넣고 살 수 있습니다. 황차 이 제품 자체는 신약대학방에 들어올 때 공장에서 직접 여기에 들어옵니다. 어간 그 중간을 거치지 않고 직접 들어오게 되어 있으니까 진품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 우수한 효과를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제품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심장병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대체적으로서 부정맥, 협심증, 심근경색 대체적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어 있는데요. 부정맥이라는 것은 실리부치를 말합니다. 1분의 60부터 100차까지 정상 범위라 하지만 해도 평균 심률은 1분의 60차 벗어져서 7, 80차 자면 됩니다. 그리고 너무 빨리 떼서 120, 30차 1분에 그리고 너무 늦게 돼서 40여 차, 42차 자오나 이렇게 되는 분들은 아주 위험한 심률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쓰러지면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게 되었는데요. 보통 심률이 40차 금방 벗어지는 이 정도에 되면 당신이 자기 절로 심장 박동으로는 정상 일을 하기 어려우니까 심장내과에 가게 되면 집어치를 열어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하는 분이 개별적으로 계셨는데요. 이분은 42차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집어치를 열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 심장 그 박동을 도와주는 이런 기계를 열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본 제품을 열심히 견제해서 복용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한 야득달 거의 1년 넘어 잘 복용하시고 병원에 가서 몇 번 검사를 했는데 다 심률이 60몇 차여서 어떤 치부치를 열 필요가 없다고 무슨 약 써서 이 정도까지 회복됐는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긍정적인 효과를 보신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협심증이라 하게 되면 심장의 왼쪽 앞가슴이 있는데 오른쪽 앞가슴이 아픈가 하면 왼쪽 앞가슴이 아프다면 자기 절로 심장에 이상이 있구나. 그런데 뒷잔등이가 아픕니다. 어떤 분들 뒷잔등에다 뜨거운 물질, 찬물질 하는 것 같은 이런 감을 느끼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심지어 룩골까지 아파나는데요. 이 모두 협심증, 심장으로 나타나는 구체 동통이 반사통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심근경색은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관상동맥은 심장 근육 안에 왕자형으로 배치되어 있는데요. 이 관상동맥이 어느 정도 막혔는가 중도로 막혔다 중하게 막혔다 이렇게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중도 두사 이렇게 말하는데요. 중간쯤 막힌 경우로 놓고 말하게 되면 100분의 40 내지 70이 막힌 경우를 말하고 중하게 막힌 경우는 100분의 70 내지 90 그 좌우로 막힌 걸 중하게 막혔다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중도로 막힌 경우에는 주사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중도로 막힌 경우에는 보수력법 가운데서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은

0: 상심한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보긴 하시면서 몇 가지 보조 제품 제가 늘 말씀드린 거 있지요. 보조 제품 가운데는 아스피린 장용편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식전 1시간 전에 100mg짜리 하루에 한 알.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스피린이 그 어떤 고혈압이 있거나 위출혈이 있거나 어디 건방 수술을 받았거나 출혈점이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아스피린을 못 드신다 하게 되면 가히 아토바타딩이라든지 류스바타딩 가운데서 아토바타딩은 깡궁 좀 높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년에 한 번씩 감금 살아야 된다. 류스바타딩은 성궁에 영향 주게 되어 있으니까 그 성궁 검사를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아스피린 장용편 이걸 기초 제품 가운데 제기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간에 콤파체 영향 없고 위에도 영향 없습니다. 아, 나는 위가 소화되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식전에 1시간 전에 드시게 되면 위에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장룽이라는 것은 장에서 용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을 넣고 복용하셔도 되고 그 외에 오메가3에다가 Q10에다 이렇게 드시면서 본 제품 초운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기본으로서 심장병 때문에 큰 너무 깊은 증상까지 빠져들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너무 비만하거나 당뇨병이 있거나 갑상선 기능 항진,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는 갑상선에서 너무 많이 호르몬 분비, 너무 적게 호르몬 분비 이렇게 하는 경우에 심장병을 부르기도 쉽게 되어 있고 제일 전형적인 증상은 숨이 많이 차고 100분제 92가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심장병은 쓰러져서 10분 안에 구급하지 않으면 사망하는 무선 질병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병원 가느라고 병을 늦출 필요가 없고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연령을 불어서 그 빠른 제일 가까운 병원에 가 구급하고 큰 병원에 이동하는 게 기본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심장병으로 여러 가지 증상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해도 심장병 치료했는데 나는 고혈압이 지금 정상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요. 바로 심장은 혈압을 생성하는 동력 펌프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심장 功能이 좋아지니까 바로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온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우리 중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즈도무치란 말이 있습니다. 즈라는 것은 자식이란 말입니다. 도둑질한다 말입니다. 엄마의 길을 도둑질한다. 애가 아프게 되면 엄마가 자연적으로 힘들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심장으로 인해서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심장 치료와 더불어서 때때로는 리가 허월 완연한 것 적당하게 참고해서 결합하기 바랍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외로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2: 국경 시간으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성당의 상무위원이며 주당의 서인 호가복은 연변주태회단을 인솔해 9월 2일부터 4일까지 러시아 빈의 변강구를 방문했습니다. 연변주태회단은 스쿰평 외교사상, 특히 스쿰평 총서기가 주변 외교에 관해 내린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성당이 성정부의 포치 요구에 따라 대러시아 우호 교류를 한층 심화하고 두 지역 간 교류 협력을 강화했으며 더욱 높은 수준, 더욱 넓은 분야의 호혜 상생을 함께 실현하여 연변의 도약 주월에 새 동력을 불어넣고 새 성장 동력을 육성했습니다. 러시아 원동 연방대학에서 호가복은 대표단을 인솔해 빈의 변강구 주장 코즈미아코, 빈의 변강구 제1부장이며 정부 주석인 세리비나 리퍼페이 부주석 삼블라트와 사회담을 가졌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표시했습니다. 연변주와 러시아 빈의 변강구는 산과 물이 있다고 육해가 서로 통하며 쌍방은 예로부터 빈번한 경제무역 왕래와 교류협력을 이어왔습니다. 최근 연간 중로 두 나라 원수의 전략적 인도 아래 연변주와 빈의 변강구로 상호 연결과 소통, 경제무역협력, 인문교류 등 분야에서 풍성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쌍방이 소통과 연결을 한층 강화하고 지방정부의 각급 간 교류 기제를 완성하며 정기적으로 온라인 회담, 오프라인 상호 방문 등 활동을 전개해 각 분야 협력이 질색에 연결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통상국 기초시설 건설을 다그치고 통관 녹색 통로를 원활히 하며 통관 효율을 짐서 제고하여 인적 왕래와 물류 이동이 대규모로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두 지역 선전 추천 소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두 지역 기업들이 청정에너지, 다국전자 상거래, 자동차 무역 등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도록 추진하길 바랍니다. 더불어 문화체육, 청소년 등 분야의 교류를 적극 전개하고 중로 자가운전 관광 프로젝트의 상시와 운행을 추진해 두 지역 민간 우호의 뉴대를 한층 더 강화하길 바랍니다. 세르비나는 연변주 대표단의 방문을 열렬히 환영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빈의 변강구에서는 연변주와의 우호 교류를 매우 중시해왔고 쌍방은 단연내 폭넓고 성과 있는 교류 협력을 이어왔습니다. 빈의 변강구에서는 이번 방문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연변과의 긴밀한 교류와 실무 협력을 더욱 심화하고 두 지역 경제사회 발전을 더욱 잘 촉진하고자 합니다. 연변주 상무국과 빈의 변강구 국제 및 대외 경제 연락부는 공동으로 훈춘 핫산 중로 빈의 관광 휴양구 협력 깃털 협의를 체결했습니다. 러시아 원동 괭박 건축위원회사와 마야치노의 유한회사는 공동으로 마야치노에 진 관광 종합체 협력 깃털 협의를 체결했습니다. 훈춘 핫산 종로 빈의 관광 효양구는 우리 성에서 중점적으로 건설하는 다국문화 관광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경신 관광 효양 소진과 마야치노의 관광 종합체 두 개 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9월 4일 오전 마야치노에 진 관광 종합체 착공식이 러시아 빈의 변강구 핫산구에서 거행됐습니다. 호가복은 빈의 변강구 정부 부주서 히진스키 리퍼페이 부주석 잠블라트와 함께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호가복은 축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연변은 중국이 동북아를 향해 개방하는 중요한 창구이며 길림성 대외 개방의 교두보입니다. 연변에서는 줄곧 대러시아 교류협력 강화를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고 추진해왔습니다. 이번에 착공한 마야치노에 진 관광종합체는 중로 지방 간 실무협력을 심화하는 상징적 프로젝트이며 두 지역 문화관광 자원 공유, 우세 상호 보완, 연동 발전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중로 지방정부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이 프로젝트가 중로 다국 문화관광협력의 시범 본부기가 되어 두 지역 경제사회 발전에 조력하고 두 나라 인민들에게 더욱 큰 복지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히진스키는 다음과 같이 표시했습니다. 마야치노에 진 관광종합체는 비내 변강구와 길림성, 연변주와 다국문화관광협력을 전개하는 중년 매개체이며 쌍방이 설린 우호를 심화하고 실무협력을 확대하려는 공동의 기대를 담고 있습니다. 비내 변강구에서는 상호 성취, 호혜 상생의 협력 이념을 견지하면서 건설 수요에 적극 연결하고 프로젝트 건설 과정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지는 문제를 제때 협조 해결하여 프로젝트가 하루빨리 건설되고 운영에 투입되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러시아 체류기관 대표단은 제11회 동방경제포럼 전체회에 참가했습니다. 또한 러시아 공구매 계약 체결식을 진행을 했고 혼전세 4개 기업과 러시아 당원회사가 러시아 공구매 협의를 집중 체결했는데 계약 총량이 20만 톤에 달했습니다. 대표단은 또 크라스키노 도로 통상구 신설 연합검사청사, 마하린노 카미쇼바야 국경역, 포시 예트만 연방

0: 연간 해변 휴양구를 고찰했습니다. 또한 동관 편리바수준 제고 등 사안과 관련해 연결 교류를 진행했습니다. 주당이 부서기며 흔천시 당의 서기인 림소림, 조직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들이 상순환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1: 흔천 하산 종로 빈해 관광 휴양구 마야 지원해진 관광종합체 착공식이 9월 4일 러시아 빈해 변강구 하산구에서 거행됐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서긴 호가복과 러시아 빈해 변강구 정부 부주석 히진스키가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러시아 빈해 변강구 립법회의 부주석 잠블라트가 의식에 출석했습니다. 호가복은 길림성 당위와 정부를 대표해 프로젝트 착공에 축하를 표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중로 두 나라는 산과 물이 있다는 우호적인 린방이며 온갖 시련을 이겨낸 진정한 친구입니다. 최근년간 두 나라 원수의 전략적 인도 아래 쌍방의 정치적 상호 신뢰는 계속 깊어지고 경제협력 교류는 지속적으로 활기를 띠며 인문 교류도 날로 긴밀해졌고 각 분야의 협력 성과도 풍성해져 중로 관계는 더 실질적이고 더욱 빠르게 발전하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연변은 중국의 동북아를 향해 개방하는 중요한 창구이며 길림성 대외 개방의 교두보로서 줄곧 대러시아 교류 협력 강화를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고 추진해 왔으며 빈해 변강구와는 경제무역 협력, 상호 연결과 소통, 인문 교류 등 분야에서 풍성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번에 착공한 마야 진어예진 관광종합체는 중로 지방 간 실무 협력을 심화하는 상징적인 프로젝트입니다. 이는 중로 두 지역 문화관광 자원의 공유, 우세 상호 보완, 연동 발전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중로 지방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반드시 이 프로젝트가 중로 국경 간 문화관광 협력의 시범 본보기가 돼 두 지역 경제사회 발전에 조력하고 두 나라 인민들에게 더 큰 복지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히진스키는 축사에서 다음과 같이 표시했습니다. 마야 진어예진 관광종합체는 빈해 변강구와 길림성, 연변주가 다국 문화관광 협력을 전개하는 중요한 매개체이며 쌍방이 1인선 우호를 심화하고 실무 협력을 확대하려는 공동의 기대를 담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락착은 두 지역 문화관광 자원의 우세 상호 보완과 관광객 시장의 쌍방향 유동을 힘껏 추동하게 될 것입니다. 빈해 변강구에서는 상호 성취, 호혜 상생의 협력 리념을 견지하면서 건설 수요에 적극 연결하고 프로젝트 건설 과정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문제를 제때 협조 해결해 프로젝트가 하루빨리 건설되고 운영이 투입되도록 보장함으로써 중로 변경 문화관광 산업의 본영 발전을 추진할 것입니다. 착공식에서 호가복, 히진스키, 잠블라트 등은 공동으로 프로젝트 착공을 위해 삽을 떴습니다. 마야 진어예진 관광종합체는 훈천 핫산 중로 빈해 관광휴양구를 구성하는 두 개 주요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곳에는 주로 빈해 휴양호텔, 러시아 측 출입경 종합봉사센터 등 기능구역이 건설됩니다. 건설이 완료되면 훈천 경신관광휴양소진과 연동 운영돼 중로 두 나라 관광객들이 서로 오갈 수 있습니다. 주당위 부석이며 훈천시 당위석인 림소림, 두 직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들이 착공식에 참가했습니다.
0: 2026년 동북지역도시축구연맹전 준결승전이 5일 연변에서 펼쳐졌습니다. 성당이 상무위원이며 주당이 서긴 호가복, 성정부 당조성원 김육휘가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이번 동북지역도시축구연맹전이 초점 대결을 맞이했습니다. 연변팀은 홈장에서 정규 경기 1위인 대련팀과 맞붙었습니다. 두 팀은 정규 경기 제5라운드에서 1대1로 무승부를 냈습니다. 한쪽은 선두 기세를 몰아나섰고 다른 한쪽은 홈장 우세를 업고 나섰습니다. 경기 전부터 승부 향방에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경기 시작에 앞서 대형 북공연 북소리로 연변을 노래하다 가요 연창 산과 바다가 화답하고 가곡이 한맘되어 치어리딩, 녹색 잔디 아리랑 등 다채로운 무녀 공연이 잇따라 펼쳐졌습니다. 우렁찬 북소리는 우레처럼 경기장을 울렸고 격앙된 노래소리는 하늘가에 메아리 쳤으며 활력이 넘치는 춤사위는 열정적이고 호방하여 현장 축구 팬들의 열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환호성과 함성 속에서 장래 축구 팬들의 시선은 약속이나 한듯 경기장에 집중이 됐고 모두가 함께 이번 정상급 대결의 막이 오르기를 기대했습니다. 기세 드높고 열정이 넘치는 선수 입장 음악이 힘차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쌍방 선수들이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경기장에 들어섰습니다. 선수들은 승리를 위해 분투하려는 확고한 신념으로 동북지역 축구 근하들의 앙양된 기상과 앞다퉈 분발하는 훌륭한 정신 면모를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관중석에서는 축구 팬들이 잇따라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흔들며 응원을 했습니다. 연변 명태 응원단은 소시로 대형을 바꾸며 힘찬 응원을 했고 대련 원정 응원단의 푸른 깃발은 원정팀 관중석을 가득 메웠습니다. 18시경 주심의 휘설소리와 함께 경기가 정식 시작됐습니다. 두 팀 선수들은 재빨리 경기 상태에 들어가 서로 공수를 주고받으며 한치도 양보하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뛰며 치열하게 맞섰습니다. 각자 전술체계에 입각하여 전력으로 공격을 펼친 가운데 문전 로빙 패스, 측면 크로스, 빠른 역습 등 멋진 장면들이 연이어 펼쳐졌습니다. 매번 날카로운 돌파와 강력한 수비, 위협적인 슛이 나올 때마다 현장 축구 팬들의 환호성이 잇따라 터져나왔습니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면서 연변팀이 2-1로 대련팀을 꺾었습니다. 이번 경기 규칙에 따라 준결승전은 1, 2차전 경기제를 실시하며 두 팀은 12일 대련으로 장소를 옮겨 2차전을 치르게 됩니다. 연홍성 정부 참사이며 연홍성 축구협회 주석인 주철민, 대련시 정부 부시장 모오풍, 대련시 정협 부주석 리연봉, 성정부 판공청 부주임 류기용, 성체육국 부국장 류기, 조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최홍성, 조정엽 주석 주금성, 연변에는 주당의 상무위원, 조인대 상무위원회와 주정부 지도부 성원, 조인대 상무위원회 비서장, 조직석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들의 상순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1: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준결승 1차전이 9월 5일 연결시 전민건강체육중심 경기장에서 펼쳐졌습니다. 경기장 안팎에서 상업 관광 문화 체육 등 다양한 업종이 연동되며 연변의 축구의 고장으로서의 깊은 저력과 변강도시의 독특한 매력을 한껏 보여줬습니다. 치열한 경기는 연변팀과 대련팀의 대결이기도 하지만 도시 체육 정신의 반영이기도 합니다. 이번 경기는 현장 팬들과 스크린 앞의 관중들에게 흥겨운 축구 축제를 선사했습니다. 경기 중간중간에는 다채로운 문화예술 공연이 이어져 짙은 조선족의 정취와 청춘의 활력 그리고 축구 경기의 뜨거운 분위기가 함께 어우러졌습니다. 관중석에서는 동북축구연맹전에 처음 등장한 용정사업의 응원단이 용정의 향토 정취를 축구 경기장으로 옮겨왔습니다. 기관 간부, 서부기획자원봉사자, 대학생, 기층사회구역 대표들로 구성된 이 응원단은 총 145명으로 이루어졌고 분홍색 옷과 흰 치마를 입고 사과배와 백꽃 모양 소품을 손에 들고 있어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용정 사과배 응원단 성원 전용교입니다. 사과배는 연변 용정의 특산품으로 아주 맛있고 아주 달아요. 이건 송이버섯인데 이것이 특산품이기도 하고 아주 맛있습니다. 여러분도 특산품을 조금 가져가서 한번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장 밖에서는 팬들이 무형문화재 수공예를 몰입형으로 체험하고 특색 음식을 맛보며 연변의 축구의 고장과 가무의 고장이라는 두 가지 명함을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팬 장터에서는 대련 문화관광 추천 소개단이 특히 눈길을 끄는데 푸른 해양 주제 전시구역에서 비내 문화창의 상품과 지역 특산품이 전시됐습니다. 대련시 문화 및 관광국 3급 주임과원 후사우입니다. 우리는 연변의 주민 여러분께 풍성한 대련 문화 관광 체험을 선사해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9월 12일 대련에 오셔서 경기를 관람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와 동시에 먼 길을 찾아온 특별 응원단도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2025년 호남축구연맹전 우승팀인 영주팀의 산하 소상축구팬협회 대표단이 특별히 연기를 찾아 연변팀 응원에 나섰습니다. 호남축구연맹전 영주축구팬 대표 서휘입니다. 연변은 저희 인상 속 전통적인 축구의 고장으로 축구 분위기가 특히 뜨겁습니다. 대중축구는 모두가 함께 즐겨야 합니다. 축구 문화 교류와 문화 관광 교류가 더 많아야 합니다. 연변주와 우리

영주, 호남축구연맹전과 동북축구연맹전이 더 많은 교류가 있기를 바랍니다. 동북축구연맹전은 단순한 축구 경기를 넘어서 경기장 안에 뜨거운 축구 열기와 경기장 밖에 경제, 무역, 인문 교류가 함께 펼쳐지며 한 게임의 경기가 도시 형상을 보여주고 외부 자원을 연결하는 개방형 플랫폼으로 되었습니다. 계속해 축구 소식입니다. 연변 영종 거시안팀이 5일 저녁 무속 5구팀의 안방에서 펼쳐진 올 시즌 전국 축구 갑금리그 22라운드 경기에서 0-2로 완패했습니다. 오는 10일 연변 영종 거시안팀은 광서 항신팀 홈장에서 23라운드 경기를 치릅니다.

0: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2: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꿈의 꽃을 피우리를 준비했습니다. 꿈은 멀리 있는 별이 아니라 가슴 속에 심어둔 씨앗이죠. 내일을 향한 소망의 꽃잎을 흩날려 가길 바라며 노래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0: 북경 동인당 특별첩인 전문가인 류가복 의사는 중리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볼텐은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6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장략 침례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침례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지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침례방은 기와 혈을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의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장량심 내방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 전화가 열려져 있는데요. 각종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291-9333번, 291-9333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1: 외에 장약, 심내방, 본약, 한곽을 더 증성해 드리고 1980원짜리 독일 기술로 된 나미 능량 락타털 잎을 한 채를 더 증성해 드립니다. 예,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 하고도 9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가져갈 수 있는데 총 금액이 원래 5,610원입니다. 예, 그런데 이번 특별 우대 활동 기간에만 총 금액에서 현금 1,610원을 빼드리기 때문에 4,000원에 살 수 있죠. 예. 예, 그 외에 장약, 심내방, 본약, 내곽을 더 증성해 드리고 독일 기술로 된 여러 가지 공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열도 할 수 있는 믹스기 한 대를 증성해 드립니다. 예. 예, 36곽을 사시는 분들 13개월 하고도 5일 드실 수 있는 양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예. 총 금액이 원래 11,880원인데 예, 이번 특별 우대 활동 기간에만 총 금액에서 현금 4,752원을 빼드리기 때문에 7,128원에 살 수 있죠. 예. 그 외에 장약, 심내방, 본약 6곽을 더 증성해 드립니다. 예. 예. 그리고 양스 산타에서 추천하는 브랜드 제품으로서 사용이 아주 편리하고 간편하면서도 고급적인 그 강대한 공능 효과가 있는 기카노 공기청정기 한 대를 증성해 드립니다. 예. 예. 생방송에 문의해 참가해서 문의하시고 약을 선택하시는 분들이거나 혹은 241-7979번에 전화해서 문의하시고 약을 선택하신다 할 때 남경 동인당 유기농 양리젖에서 추출한 단백질분하고 또 남경 동인당 유기농 고칼슘 단백질분 가운데서 한 가지를 선택해 가질 수 있는데 이 단백질분 한 통에 900g짜리입니다. 예전에 이 단백질분들은 한 통에 다 400g짜리였습니다. 이번에 중량이 아주 크죠. 예. 예, 우대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하셔도 되고 병원에 직접 찾아가실 분들은 2층 다팅으로 올라오셔서 동쪽으로 10m 직진에 가게 되면은 왼쪽에 중인외과 3이라고 쓰여져 있는 간판이 보이는데 중인외과 3에 찾아가실 것을 알려드립니다. 예, 우리 장약 심내방이라 할 때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상약이고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약이기 때문에 특별히 흡수가 빠릅니다. 예. 드시자마자 1, 2초 사이에 흡수되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약 효과가 빠릅니다. 예. 특히는 약재들 자체가 해발이 4,500m 이상 되고 그리고 홍경천은 5,400m 이상에서 자란 야생약재입니다. 예. 그리고 서장에서 연황금이라고 불리우는 약재 한 가지도 아니고 네 가지가 들어갔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서장이 세세대대로 내려온 비밀 처방으로 특수 제조한 국가 보물급 서장약입니다. 예. 우리 장약 심내방 볼 때 심장이 기를 보충할 수 있게끔 심장 경락도 소통시켜주고 심장이 혈류량을 증가해가지고 심근세포도 격할시켜줍니다. 예. 주의하기는 기를 조절해주고 기도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혈도 보충해주면서 심장의 에너지를 많이 보충해주고 풍한 습도 빼주면서 콩팥이 허증을 또 치료해주고 심줄 근육 인대를 부드럽게 해주는 간을 치료해 주기 때문에 관절병으로 고생하시고 있는 분들한테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 예. 관상동맥 경화가 있다거나 관심병이라든가 그 심교통, 용형 협심증, 그 혈액형 협심증, 또 고혈압성 심장병이라든가 또 풍습성 심장병이라든가 폐심병을 치료해 주는 데서 아주 앞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약이죠. 예. 특히는 새로운 치료 방법이 이게 아주 특수한 핵심 성분인데 파핵용지효소라고 해. 이런 파핵용지효소를 추출해가지고 우리 신체의 막힌 곳을 뚫어주고 용해시켜주고 통하게 합니다. 해. 그리고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해가지고 뇌신경을 빠른 속도로 수복해주고 활성화시켜주면서 뇌경색하고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서 편마비가 왔다거나 한쪽 팔다리를 잘 쓰지 못하는 분들, 아, 그리고 언어 장애

0: 가 왔다거나 입과 눈이 삐뚤어지고 감각이 모든 증상하고 음식을 넘기기 곤란한 증상이랑 대소변 장애가 있는 분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해 주셔요. 이 초임계 생물 신경 활성 효소는 세계 의학계에서 공인하는 독특한 신경 재생제입니다. 특히는 신경계통 질병에서 나타나는 신경성 고혈압이거나 신경성 심장병, 신경성 위병, 신경성으로 귀에서 소리 난다거나 또 신경성 으로 인해서 잠을 자지 못한다거나 또 너무 지나치게 잠을 많이 잔다거나 또 우울증 진단을 받았거나 혹은 뇌위축이나 파킨슨병으로 고생하시고 있는 분들 우리 장약 심리방을 쓴다 할 때 치료에서 독특한 치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
1: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는 장약 심리방 약 먹고 효과를 너무 잘 봐서 예, 말한다.
0: 아하, 예.
2: 예. 너무 효과 잘 봐, 너무 좋아가지고, 예, 한 입을 다 한번 말하겠습니다.
0: 아유, 정말, 예, 예 그렇죠, 예.
2: 예, 신사 나빠서, 예, 그냥 후두두 떨기고 놀라고, 예. 막 이래진 게, 그게 하나도 없고, 예.
0: 예.
2: 아이, 밤에 잘 때도 입으로 가슴을 원래 못 놓고 잤습니다.
0: 예.
2: 그래, 그 증상도 저는 일 없어서, 어디 만데 또 입으로 덮고 자고 이래고, 예.
0: 좋죠.
2: 예, 그리고 예, 밤에 자다가도 얼리 숨 올라와요. 와서, 야, 죽는 게 이렇게 죽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0: 아, 심장이 나쁜 예.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2: 예, 얼리 숨 올라와요. 그것도 되게 바쁩니다.
0: 그렇죠. 얼마나 바쁜데.
2: 세 번, 네 번, 아다다, 누버다, 아다다, 속이 가까워지, 숨 올라와서 해서 용 애난인데,
0: 예.
2: 내 하려는 밤새 들은 게 선생님이 이야기, 내 얘기하는 게,
0: 예.
2: 내 증상하고, 맞습니다.
0: 그렇죠. 예.
2: 예 그래 내 그거 주문했었는데 야, 내 이하고 먹고선 얼굴이 3년 철수합니다. 하나도 그런 증상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0: 예, 심장이 그렇게 좋아집니다. 이하고 잡습니다.
2: 예. 예. 야, 그래 우리 만날 기분이 좋고 예, 밥도 잘 먹고 맨날에 이렇게 저만 놀라도 댕기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그렇죠.
2: 심장에 저만 또 새생배 한 번 또 살게 됐다.
0: 예, 심자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2: 중요하죠.
0: 예.
2: 심자라는 게 권리 죽고 살고 하는데.
0: 그렇죠. 예.
2: 예, 아 때부터 그 심자 나빠 그렇게 고생하던 게 이번에 이 서장약 먹고 내 이게 돌아서서 무슨 80 넘어 살았습니다.
0: 아우 백세 것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2: 백세 것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0: 예.
2: 이 이야기 너무 좋아서 내 우리 영감 장례 넣고 걸려서 아이 병원에 입원하고. 그 일주일 입원을 표현했는데 이 약은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영감도 이차 떼어주시겠습니다.
0: 예.
2: 예, 그런 게 이 우리 영감 이 약을 잡수고 지금 돌아서서 예, 오, 정상적인 산화가 똑같습니다.
0: 어, 예.
2: 야, 해골 잘 봐서 지금 어제 10달이 넘었는데 우선이 지금 매일 쌀음술 타고 놀아다니는 게 야, 맥엽다 말다 하고 정신도 그렇게 썼습니다.
0: 야, 효과겠거나 영 잘 본 게입니다, 정말.
2: 예, 이야기 수당약 먹길래 우영감도 안개라.
0: 이야기 얼마나 강력한 이야기라고. 예,
2: 민박인데 예, 선택하고 선생님 또 강의 받아길래 또 내 귀에 쏙 들어갔습니다.
0: 예.
2: 그래서 예, 이 동네에 우리 친척 친구들을 많이 소개를 했습니다. 네.
0: 예.

0: 야, 일반 손에서 밥 다 받아 먹더니 우선 제 돌 다 해 먹고 얘 밭을 댕기고
1: 저수도 다 빚는다 미그램까 저수도.
0: 예. 수저들 다 비는답니다. 그렇게 소위 다 돌아서 오더라고요.
1: 좋지요.
0: 오, 매일 우리 마산다는 게 정신상태 얼마나 늘 또로라였습니까?
1: 예. 이거 잡으면 그렇게 또로로 해집니다, 원래.
0: 예. 예. 좀 처음에 눈곱대 자꾸 나오고 기집으려 하던 게 용, 예. 좀 똘똘해집니다. 어쩌면 예. 그 사람이 늑단 먹으시겠다.
1: 아, 잘 됐습니다.
0: 그래, 예. 늑단 먹은 게 어쩌면 지금 완전히 정상적인 생각과 똑같아요.
1: 아, 그러니까 나 회복이 영 빨리 된 겁니다, 그 사람은.
0: 예, 예. 빨리 됐습니다. 예. 모두 말합니다. 부 맞고 저기 빨리 나는 사람 좀 많이 없다.
1: 그렇죠, 예.
0: 예.
1: 약이 덕분입니다, 그래도.
0: 야, 약은 예. 맨발 썼다가 그 약 때문에, 소장약 때문에 그 노치도 살았습니다.
1: 하하하, 예.
0: 예.
1: 그렇죠, 예.
0: 우리 나는 이 약 어쩌면 그 두벌 때까지 계속 흉한 놓지 먹을 예사입니다.
1: 야, 그래도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약은.
0: 예, 예, 예. 요즘 계속 먹겠습니다.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0: 예, 예.
1: 예, 건강하십시오.
0: 예, 예, 수고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도 지금 장약 심혈방 먹고 있는 환자인데, 예. 야, 이 약이 정말 효과 빠릅니다.
1: 예.
3: 예, 저는 고혈압이 있어서, 예, 한 20여 년 고혈압 약을, 예, 몇 가지씩 먹으면서, 예, 정말 이게 나 살다가, 맨발을 선생님이 장약 심혈과 강의를 듣고, 이 강의가 내 마음이 와닿아서 이 약 쓰게 되는데, 7달 다 먹은 후에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예,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사오일, 일주일에 한 번씩 감량하던 대로부터 지금 선생님 알려준 한 가지 럭세 비법을 같이 쓰는데, 혈압조절이 너무 잘 되니까, 예, 6달 만에 지금 심예방 먹어도 혈압조절이 그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1: 그렇게 잘 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3: 예, 예. 그리고 저는 내경색이 여러 번 오면서, 예, 머리에서 소리 나고, 귀에서도 소리 나고, 또 어지럼이 자꾸 나고, 그저 눈도 뭐가 뜨기 바빠서, 예, 손을 막 잡아당길 때인데, 야, 이 증상은 인차 좋아지는 게 알립니다.
1: 좋아지는 게 알리시오, 꼭.
3: 예. 예. 그래, 관절이 나빠서, 예, 그좀 짧은 거리도 몇 번씩 심해서 그런지, 이약 먹은 다음에 관절이 많이 좋아져서, 예, 어떤 아무리 먼 거리 걸어도 다리 아픈 줄 모른다지.
1: 하하, 좋죠, 예.
3: 예, 그 우리 남편도 좀 이약 지금 쓰고 있는데, 우리 남편은 당뇨 합병 들려서, 예, 눈도 예, 뿌옇게 보이고, 자꾸 아래 다리가 붓기고, 저리고 하던 게, 야, 이 약 쓴다면 얼마나 좋아지는지 모른다, 지금.
1: 예.
3: 지내 좋아합니다. 예, 기분이 지내 좋아합니다, 지금.
1: 예.
3: 잘 보니까.
1: 예.
3: 예, 그, 특히 이 약을 보니까 벌써, 예, 해발이 4,500m 이상에서 자란 야생 약재를 만든 약이지, 또 홍경천은 5,400m 이상 자란 약재.
1: 그렇죠, 예.
3: 예, 서당에서 이런 황금올려 부르는 약재가 야, 한 가지도 아니고 네 가지가 들어갔지.
1: 그렇죠, 예.
3: 네, 또 하루에 세 번씩 꼭꼭 먹으면 시료를 바짝 들여대주는 약이다 그런지 시료가 완벽합니다, 정말.
1: 예, 그렇습니다, 이 약은.
3: 정말 예. 우리가 그만큼만 약 중에서 이 약을 어떻게 선택 잘했는가 하는 야, 정말 이게 정말
1: 자부감을 느끼게 되죠, 예.
3: 예, 그렇습니다. 예. 야, 예. 확실히 정말 기쁨을 정말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렇지.
3: 예. 그래서 우리 이 약 먹으면 지금 건강 찾고 있는데, 아, 또 선생님 이번에 들라니, 추석이고 국경절이고 또 우자활동이 그렇게 좋습니다.
1: 예, 이 두 가지 큰 명절이지엠까. 그거 맞이하면서 이번에 전례 없던 우려활동 합니다. 이때까지 원래 그런 우려활동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 우려활동 지금 이번에 진행하지엠까.
3: 예. 예. 그래서 우리도 이번 우자활동에 참가하려고 지금 서른여섯 과 배달받았어요.
1: 예, 서른여섯 과 배달받으시려면 저녁에도 배달되는데 2417979번으로 전화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3: 예, 알겠습니다. 예,
1: 건강하십시오.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도 혈압이 엄청안 돼서 30년 서약 혈압약 먹어서 살았습니다, 난.
1: 예.
4: 아, 그러다, 선생님, 장약 심혈방 강의를 듣고, 장약 심혈방 먹게 됐는데, 혈압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몇 달 먹은 후, 선생님 지도를 받으면서, 혈압약을 적게 먹게 되고, 또 선생님 알려준 다른 한 가지 방법을 같이 쓰는데, 혈압조절이 너무 잘 되니까, 8달 만에 나 장약 심혈방만 먹는데도, 혈압조절이 정말 잘 됩니다.
1: 예, 그렇죠.
4: 예. 예. 그러고도 나는 예, 병원에 가 검사한 결과에 경도마에 오른쪽 방 콸이 있어서 항상 그

0: 그렇습니다.
1: 빵 관리 있는 사람 다 그렇게 근심합니다.
0: 예, 네. 이 대한폭탄 언제 못 떨어졌든 강사이라 근심하다.
1: 그렇죠, 예.
0: 예, 신예방 떡다밥 먹고 내 검사를 했습니다.
1: 예.
0: 검사라니까, 예, 빵팔이 싹 사라졌습니다. 떡다밥 먹고.
1: 예, 빨리 사라진 아. 겁니다. 그럼.
0: 예, 그리고도 예, 심장도 아주 항상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함에 특히 앞쪽 가슴에 마늘로 쏙쏙 찌르가도 아파한데, 이 약 먹으면서 이 증상이 없어지고, 더구나 특히나 좁은 공간에 들어가면서 계속 숨 막히면 영 그랬는데, 이게 이 약 먹으면서 이 증상이 싹 사라졌습니다.
1: 예, 심장이 좋아지면 그런 증상이 사라질 수 있죠. 그렇습니다.
0: 예. 아, 이 약 먹으면서 또 여름에 난 하고 봅니다. 예. 그리고 전립선, 예, 밤 소변 잡고 소변 터수 먹고, 해. 4번 한 번 보고 소변에 조금씩 나가지. 그래, 다음 사정은 다 어딘지 나고 손발도 아주 저리고 이랬는데, 이 약 먹으면서부터 밤소변이 한 번도 소변하기 많아지면서 밤소변이 현재 줄어들었습니다, 나는.
1: 예, 좋습니다.
0: 예, 그래, 밤 자정은 잘 자네. 아침에 일어나면, 아, 정말 정신이 바짝 나옵니다, 이 약 먹고.
1: 예.
0: 예. 그리고 이게 우리 집사람 당뇨병 합병증으로
1: 예, 당뇨병 합병증 지배뿐이 그렇습니다.
0: 예, 예. 예. 사지 저리고 엄청 이래 고생했는데, 야, 이 약 먹으면서 조금 어지럽지 않아? 혈압이 온종.
1: 예, 혈압도 온종되고, 그 다음에 사지가 저리던 게 이렇고, 그렇죠. 예.
0: 예, 그러니까 연기법.
1: 예.
0: 약이 효과 좋은, 계속 먹자고 했는데, 이번에 들으려니. 국경조 추정마저 활동이 대단히 좋을 때다, 예.
1: 큰 우려 활동합니다, 이번에.
0: 예, 글쎄 예. 말입니다. 이 활동이 어떻게 빼놓고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 이 활동 참가에 서류연습까지 좀 온전히 받아봤자 합니다.
1: 예, 이번에 우리 활동이 제일 좋은 우리 활동입니다. 그렇게 두 가지 명절을 맞이함이 하는 우리 활동이 일어나서, 예. 큰 우리 활동이지 않습니까?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예.
0: 예, 알겠습니다, 예.
1: 건강하십시오.
2: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이 상약 신내방을 먹고 효과를 많이 본 환자입니다.
1: 예.
3: 혈압 조절이 안 돼가지고 20여 년 동안 혈압약을 먹고 살았는데, 예. 방송을 듣고서 이 약이나 먹게 됐는데, 예, 혈압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예. 결국 몇 달씩이나 이 약을 먹고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이 혈압약을 적게 먹게 됐고, 나중에는 며칠에 한 번씩 유지량으로 먹었다 말입니다.
1: 예.
3: 그리고 선생님이 예, 다른 방법을 알려주었는데, 예, 그것까지 있습니까? 나의 혈압 조절이 정말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1: 아, 예.
3: 예. 지금은 예, 장약 신내방만 먹고 있습니다.
1: 예.
3: 저는 또 예, 원래 이렇게 관심병이 있어가지고 숨이 많이 차고, 또 뇌경색이 와서 이 머리 계속 어지럽고, 잠도 안 오고, 또 신경질이 예, 자꾸 나고, 예. 거기다가 맨손까지 와가지고, 예, 웃거나, 저기나 뭐야, 말하나 해도 예, 당기 와가지고, 눈이 또 예, 붙을 때에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예. 앞달 좌우 이 약을 저기나 먹고, 예, 영 좋아졌단 말입니다.
1: 예, 그렇지.
3: 예, 이 약은 서장 해발이 그렇게 높은 데서 다른 야생약재들로 제수한 우산약을 써 그러는지, 예, 약 효과가 일반 약보다 다릅니다.
1: 다릅니다. 예, 예. 써본 사람이고 사합니다. 아, 이거 정말 다르구나 하는 거
3: 압니다. 예. 저희 남편은 예, 검사 수치에 도달하지 못해가지고, 예, 주제를 여치 못했습니다.
1: 예.
3: 예. 지금 이 장약 신내방만 먹고 있는데 예, 심장이 좋아져서 예, 너무 이렇게 기뻐한다.
1: 그렇죠. 예.
3: 예, 우리 부부는 예, 이 장약 신내방만 먹고 예, 건강을 찾고 있습니다.
1: 아, 예, 그래도 됩니다.
3: 예, 이번 국경절 추석 맞이 활동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
1: 대단히 좋습니다. 이번에 예. 우리 활동. 예.
3: 우리 언니 저기나 무슨가 한국에 있는데 이렇게 뭔가 전화가 왔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예. 이번 저기나 두 가지 저기나 맞이 활동을 하면서요 요즘 우대 정책이 좋다고 하니까나 그러면 그거 응사서 붙여달라 하더라 말입니다.
1: 예.
3: 언니는 어떻는가 하면 예, 좀 수행가 이렇게 심장이 양 이렇게 좀 뭔가 그렇고 이렇게 뭐야 심장이 나쁘고
1: 예.
3: 그리고 저기나 뭐야 저 이렇게 소화도 잘 아이 되고
1: 예.
3: 그리고 예 이렇게 잠도 잘 나려고 하여튼 예, 심장이 너무 그래서 숨이 많이 차고 바늘로 막 이렇게 찍어 놓는 것처럼 이렇게 아프고 예. 그리고 예, 맥도 예, 영 이렇게 없어가지고 예, 엄청 고생한다 말입니다.
1: 예.
3: 그래서 얘 이 약을 썼는데 얘 약이 얘 용 이렇게 써보니까나 좋다면서 얘 이번 우리 활동이 그렇게 좋다니까나 얘 싸서 붙여달랍니다.
1: 이 심장이 나쁜 분들한테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제 그 분이 언니가 얘 심장이 나빠가지고 그래서 바늘을 쏙쏙 찔거버리는 것 같고
3: 예,
1: 이게 숨도 차고 소화도 잘 아이 되고 잠도 잘 아이 오고 맥도 없고 이렇게 보니까 이게 다 얘 그 심장병에서 나타나는 이런 증상입니다. 그분이 그래 이 심장병 약을 써 이렇게 쓰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효과를 줬습니다. 예.
3: 예.
1: 지금 썼습니까?
3: 예, 이미 쓰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1: 아, 글씨 그랬거나
3: 효과 좋다고 소리에.
1: 예, 심장병으로 고생하시고 있는 분들이 꼭 그 효과 좋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이 2417979번에 지금 그 환자분이 2417979번에 전화해가지고 배달받아서 그 집에 언니한테 붙여주셔. 예.
3: 예, 알겠습니다.
1: 그렇게
3: 예.
1: 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대전합니까?
1: 예, 맞습니다.
4: 예,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1: 감사합니다.
4: 미방 먹고 건강 찾은 환자입니다.
1: 예, 알고 있죠.
4: 예, 이 약 오랫동안 먹었는데 이 약 쓰기 전에는 정말 구분기를 많이 걸었습니다.
1: 그렇지.
4: 공농주치 내병 치료한다는 게 없는 것이니까 아무런 효과 못 받죠.
1: 그게 공농주치에 딱 씌어 있는 거, 그래서 그거 선택해서 쓰는 게, 그래서 그게 기본이 기본입니다. 약을 선택할 때.
4: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많은 치료를 하고 많은 약을 써왔지만은 아무런 효과 못 받아요. 구멍과 허도만
1: 날리고
4: 아이 구분기만 걸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에게 개발받고 이 약은 소장약이고 해발이 4,500m 이상 모든 약제가 그다음에는 홍경천 5,400m 이상 그다음에 연한금으로 불린 약이 4가지 들어갔다 하니까나 거기에 공농조치가 딱 중풍후염 치료한다고 뇌경색 중풍후염 치료한다고 관상동맥경화에 뇌동맥경화에 모든 관심병 협심증 이런 거 다 치료하고 겨울부터까지 치료한다고
1: 맞습니다.
4: 예. 딱 나를 대상해서 거서 나온 약 같아서 거서 인천 거서 선생님 강의하다 거서 부티나다 전화해서 배달받기 시작해서 쓰기 시작했는데 아이고 세상에 이런 좋은 약이 어디 있습니까? 건강 찾은 것만 돈 아이
1: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4: 있습니까?
1: 그렇죠. 예.
4: 사람이 첫째 둘째 셋째도 다 건강이죠.
1: 맞습니다.
4: 예. 그런 게 요약 쓰고 이렇게 거서 옛날에 약이 많은 약 썼지만 그게 정말 그 어린아이나 소학생이라 하면 이건 정말 좋습니다.
1: 그렇게 상 차이가 많이 나옵니다. 원래
4: 건강 대비제 그만
1: 예, 그렇죠.
4: 참만들 참다. 약을 써보면
1: 그래 근래 이 약을 지금 그렇게 오래 강의 드릴 수 있는 게입니다. 이것은 5년 5개월이 거서 넘어서 지금 5년 6개월이 거의 되는데 진짜로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강의 드릴 수 있는 게가 다 이 약이 효과 좋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강의 드릴 수 있습니다.
4: 그래. 효과 나쁘면 5년 5개월 이거 쓰니까
1: 못 쓰죠. 예. 그런데 그렇죠.
4: 지금 이거 쓰고 이렇게 건강 찾으니까 세상에서 이마에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1: 그렇지.
4: 신장도 주제를 하라던 사람이 지금 그런 주제를 알고 아예 주제에서 면하고 정말 병원 모르고 사고 검사 수치 모든 검사가 지표가 정상이 됐지. 아이 반신지일지 꼭꼭어서 여기 걸리고 저기 걸리고 넘어져서 정말 어떤 데는 정말 통분해서 그래서 이러고 사람 뭐 하겠는가 하던 게 지금은 살 욕심 생기죠.
1: 예, 좋아지니까.
4: 가고 싶은 데를 다 가지. 예. 모든 정상 살림 다 할 수 있지. 눈이 다 덮이고 얼굴 마비 아이 밥 먹기조차 힘들고 태그 떨던 게 다 좋아지니까 이 세상에 이만한 약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예. 정말 독수한 치료요법을 치료를 하니까
1: 그렇죠.
4: 말입니다.
1: 예.
4: 예, 맥힌 거 뚫어주고 녹여주고 통하게 하니까 하루에 세 번씩 뭐니까 아이 제품을 오래도 모으는 이런 게 되고
1: 그렇지.
4: 놀라나도.
1: 예.
4: 야, 그래서
1: 그 바해 용지 효소가 그렇게 유명한 게입니다. 원래
4: 맞습니다.
1: 예.
4: 야, 그래 써보니까 이만큼 정말 이거 내 쓰고 주변에 내 도와주니까 쓰는 사람이
1: 얼마나 많습니까?
4: 모두 효과 좋아가지고 예, 정말 친척들도 다 하고 말한다.
1: 예.
4: 세상에 이렇게 좋은 약도 있는가 다 이런다. 옛날에는 이 방송 광고 약 쓰고 모두 효과 없으니까 그래서 이래 그래서 해돈 발렸다고 다 믿지 않던 게 지금 이 약 쓰고 다 효과 보니까 모두 좋아졌다고
1: 그렇죠.
4: 그래서
1: 예.
4: 어제도 이 여기 따뜻하니까 우리 못해서 할머니 수탄게 못하면서 놀면서 야 진짜 정말 제 소름 돋아진 사람이 없다고 이러면서
1: 이 약에 대한 긍정을 해주니까나 예, 저희도 용 그래서 예, 예, 이 약을 강의 드리면서 더 책임성 있게 더 이렇게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용 든다 말입니다.
4: 선생님 예. 정의적으로

0: 강이라는 선생님이 누굽니다.
1: 그래, 저희는 공동조치를 거기서 딱 존중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거.
0: 예, 선생님이 예. 이 강의 믿고서 아이 선택한 게 이렇게 효과 보니까 너무나도 막 다니기도 막 거기서 얼마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우니까 우리 요 그런 요주리 할머니도 이렇게 해서 막 그 안무에는 이제 푸시보만 따나니까 이렇게
2: 네. 때도 시간이 다 돼서
1: 예, 네. 시간이 거의 다 됩니다. 예,
0: 예 알았습니다.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3: 장약 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특효성분인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여외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은 기와 혈을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만나는 곳. 출발 라디오 속으로.
1: 울창한 숲에 들어가서 하늘을 올려다보면 나뭇잎들이 하늘을 캔버스 삼아 그려놓은 울주기 같은 밑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틈으로 햇볕이 쏟아지기도 합니다. 이건 나뭇잎들이 쭉 뻗어나가며 자라나다가도 다른 나무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려고 적당히 움츠리거나 성장을 멈추는 것이 수관 깊이 현상이라고 한답니다. 주변 나무들이야 어떻든 자신이 가진 영양분만큼 자라나도 될 텐데 자신보다 키 작은 나무들도 충분한 햇볕을 받을 수 있게 다 같이 양보하는 모습이라고 하네요. 더할 수 있음에도 적당한 선에서 멈춰서는 것, 특히 우리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것이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출발 라디오 속으로, 저는 리봉입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부문에서 오늘 오후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저녁부터 내일 낮까지 적은 비가 내리던 데로부터 구름이 많겠습니다. 저녁에는 1, 2급의 서풍이 불겠고 낮에는 3, 4급의 서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저기온은 섭씨 영상 8도, 최고기온은 섭씨 영상 21도입니다. 네, 우리 주 공기오염 기상조건지수는

자, 알면 알수록 신기하고 재미있는 잡학 지식, 살면서 우리가 지나쳤던 잡단 지식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 지구에는 이미 멸종된 동물들이 참 많습니다. 현재도 매일마다 멸종되고 있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시간에는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 함께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쌍봉낙타입니다. 이 쌍봉낙타는 고비사마, 우리나라 북서부 몽골 남부에 서식하는 가축화된 낙타의 조상입니다. 단봉낙타와 다르게 등면이 혹이 두 개가 있는데요. 이 혹, 이 지방이 가득 찬 혹들은 사람이 살기 힘든 고비사마

해서 낙타가 살아남도록 돕습니다. 며칠 동안 먹이를 먹지 않아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 또 단봉 낙타보다 속도는 느리지만 힘이 강함으로 짐을 운반하는 데 쓰인다고 합니다. 천년 전에 이미 가축화 됐다고 하며 사막의 배라고 일컬어지는 유용한 가축입니다. 몸 길이는 2m에 20cm에서 3m 50cm이며 몸 높이 1m 80cm에서 2m 10cm 정도라고 합니다. 쌍봉 낙타는 발바닥의 면적이 넓어서 사막을 걸어다니기에 알맞고 코는 자유자재로 열리고 닫히며 눈이나 귀 둘레의 긴 털은 이 사막 생활에 알맞게 발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털은 갈색으로 여름털은 턱, 어깨, 혹, 뒷다리 부분을 빼고 짧으며 겨울털은 길고 굵으며 색이 어두워진다고 합니다. 임신기간은 1년하고도 한 달에서 두 달 정도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 쌍봉 낙타는 현재 통계로 1,000마리도 남지 않았다고 하네요. 야생종은 이 알타이 산맥이 몽골 쪽에 적은 수가 남아있으며 나머지는 가축화돼 사육화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국제보호동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쌍봉 낙타들은 서식지 소실과 사냥으로 인해 가까운 미래에는 세상에서 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푸른 목마코 앵무새입니다. 이 푸른 목마코 앵무새는 볼리비아의 북부 지방 특유의 매우 희귀하고 아름다운 앵무새 종인데요. 이 푸른 목마코 앵무새는 눈에 띄는 깃털로 유명하며 빨간색의 날개와 꼬리, 그리고 파란색의 목, 노란색 배가 특징입니다. 네, 오늘날 전 세계에 남아있는 푸른 목마코 앵무새는 겨우 100여 마리에 불과하며 멸종위기의 천생물 중 목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식지 상실은 푸른 목마코 앵무새가 희귀한 이유의 주요 원인이라고 합니다. 이 새는 오로지 이 모타쿠 야자라는 나무의 둥지를 트는데 안타깝게도 삼림 체벌로 이 나무의 수가 감소되고 있으며 따라서 푸른 목마코 앵무새는 서식지와 모기를 잃게 됐습니다. 자, 세 번째는 태평양 몽크 바다 표범입니다. 이 태평양 몽크 바다 표범은 하와이 섬 요난의 지방 특유의 매우 희귀한 해양 동물입니다. 세계에는 두 종류의 몽크 바다 표범이 있는데요. 하나는 하와이 몽크 바다 표범이고 다른 하나는 지중해 몽크 바다 표범이라고 합니다. 네, 불행히도 하와이 몽크 바다 표범은 멸종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세계 남아있는 그 수는 지금 현재 통계로 200마리뿐이라고 합니다. 사냥과 같은 문제들은 하와이 몽크 바다 표범이 직면한 주요 위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캘리포니아 콘돌이 되겠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콘돌은 멸종위기에 처한 종이며 북미에서 가장 큰 조류입니다. 1980년대 캘리포니아 콘돌의 수는 사교, 중동미 서식지 손실로 인해 50마리도 남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감소됐습니다. 네, 그러나 이 큰 종은 미국 정부의 보전 계획에 의해서 심폐소생에 들어갔고 오늘날에는 야생에서 약 200마리의 캘리포니아 콘돌과 사육상태에 160마리의 콘돌이 있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콘돌은 시체를 먹는 청소부로 불립니다. 따라서 중독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력선과의 충돌은 캘리포니아 콘돌이 직면한 또 다른 위협인데요. 자, 이러한 위협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만 동물원에서는 그런 캘리포니아 콘돌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검은 코뿔소입니다. 이 검은 코뿔소는 무려 이 1.4톤의 무게를 자랑하는 커다란 코뿔소 종입니다. 자, 그들은 주로 남서부 아프리카 초원에 서식합니다. 1960년대에는 아프리카의 검은 코뿔소가 약 7만 마리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날 그 수는 단 2,500마리 정도로 감소됐습니다. 사냥과 밀렵은 검은 코뿔소가 직면한 주요 위협이 되겠습니다.

살 필요는 없습니다. 약간의 인테리어 센스만 있으면 작은 공간도 넓고 멋지게 연출할 수 있답니다. 자, 오늘은 집을 더 넓어 보이게 만드는 인테리어 노하우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밝은 색상의 벽지와 가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흰색, 베이지, 연한 회색 등 밝은 색상은 공간을 더 넓어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반대로 어두운 색상은 공간을 좁아 보이게 합니다. 특히 벽지는 흰색이나 밝은 톤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거울을 활용해 보십시오. 거울은 공간을 두 배로 만들어주는 마법의 아이템입니다. 벽 전체 길이의 전신 거울을 설치하거나 큰 거울을 한쪽 벽에 걸어두면 공간이 실제보다 훨씬 넓어 보이게 됩니다. 또한 거울의 빛이 반사돼 실내가 더 환해지는 효과도 있답니다. 세 번째는 수납을 보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물건이 눈에 보이면 공간이 좁아 보입니다. 수납장, 서랍장을 활용해서 물건을 깔끔하게 정리해 보십시오. 벽면을 활용한 선반이나 숨김 수납장이 효과적입니다. 이 보이는 수납보다는 숨기는 수납이 작은 공간이 더 좋다고 하네요. 침대 겸 소파, 접이식 테이블, 수납이 되는 오토만 등 이 하나의 가구가 여러 기능을 하는 다기능 가구를 선택해 보십시오. 특히 이 접이식 가구는 사용하지 않을 때 접어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명은 여러 개로 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천장에 하나만 있는 이 조명보다는 여러 개의 조명을 곳곳에 배치하는 것이 공간을 넓어 보이게 합니다. 스탠드 조명, 벽부 등 테이블 램프 등을 활용해 공간의 깊이감을 더해 보십시오. 커튼은 천장에서 바닥까지 길게 해보십시오. 커튼을 창문 크기에 맞추지 말고 천장에서 바닥까지 길게 설치해보십시오. 이렇게 하면요, 공간이 더 높아 보이고 창문이 더 커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얇은 소재의 밝은 새 커튼이 더욱더 좋습니다. 작은 공간일수록 적을수록 좋다는 미니멀리즘이 정답입니다. 꼭 필요한 가구만 두고 나머지는 과감히 빼십시오. 공간의 여백이 있을수록 더 넓고 깔끔해 보인답니다.

자, 이어지는 시간에는요, 귤껍질을 활용하는 생활 노하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식용으로 쓰려면 귤을 세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귤껍질에 농약 같은 유해 성분이 들어있을 수 있기에 세척 시 물에 적당량의 소금을 넣어서 약 1분에서 2분 정도 흔들면서 씻어주면 제거가 됩니다. 잘 씻은 후 말린 귤껍질을 차를 달여 마시면 향긋한 귤향을 음미할 수 있을 뿐더러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귤껍질에는 과육보다 비타민C가 4배 정도나 많아서 건강에 좋고 소화 기능에도 도움을 줍니다. 귤껍질을 삶은 물로는 여러 가지 청소에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자, 빨래를 한 뒤 귤껍질을 삶은 물에 약 10분 정도 담그고 헹궈주면 천연 표백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귤껍질을 삶은 물로 집안 바닥을 닦아주면 방바닥이 깨끗하고 윤기가 돕니다. 비슷한 효과로 그릇이나 가구를 닦을 때 활용하면 좋습니다. 귤껍질은 또 무좀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귤껍질을 잘 말린 뒤 태우면 나오는 연기를 발해주면 무좀을 없애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때 귤껍질을 태우다가 발이 데이지 않게 조심하면서 꾸준히 연기를 쬐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은 귤의 용도에 대해서, 생활에서 쓸 수 있는 귤의 생활 노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지만 나무처럼 함께하면서도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해야 합니다. 네, 적당한 거리에서 함께하는 것,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만 마칩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황설아, 진행의 리봉이었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현대병원의 후원으로 보내드리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원장님 모시고 또 여러 가지 만성 난치병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1: 예.
0: 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은 영길시 현대병원 건립 22주년 되는 해입니다. 우리가 22년간의 림상 축적을 통해서 오직 현대병원에만 있는 독창적인 만성병 진료 체계를 정립했습니다. 이 체계의 핵심은 아주 우습지만 이렇습니다. 어린애는 몸이 나른하고 이로 인한 몸이 꽉가다다. 난치병의 근원은 조직이 굳어진 것이며 배가 딱딱하면 백병이 생긴다. 이것이 총강입니다. 치료 원칙은 부강주사료법으로 딱딱한 섬유화 조직을 방리하고 면역기능을 활성화하여 난치병을 치료한다. 이렇습니다. 아래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복부가 딱딱하면 백병이 생긴다. 오랫동안 낫지 않는 고생하는 난치병 질병들을 보면은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복부 조직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뭉친 것입니다. 복부란 배를 말하는데 배 안에는 여러 가지 혈관을 장기와 혈관을 붙들어주고 감싸주는 장막 장관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장기간 과로, 반복적인 염증, 한습으로 인해서 이 장각막이 서서히 굳어지고 딱딱해지면서 위장, 간담, 신장, 방광, 골반, 자궁 등 모든 내장들을 묶어놓고 눌러놓으면서 여러 가지 난치병이 생깁니다. 수천 년 동안 중의계는 배가 딱딱하면 여러 가지 병이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황제내경이나 손세암의 천근방에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많은 이 몇천 년 동안 그 누구도 이 딱딱한 조직을 방리할 수는 없었습니다. 방리란 무엇이냐? 딱딱한 것을 마시고 해쳐준다는 뜻인데 말은 쉬워도 시술상에서 그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배 안에는 여러 가지 장기들이 있는데 침칼로 방리하자면 우선 창자가 구멍 뚫리고 배봉깡 내에 대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옛날부터 감히 이 치료에 나서는 사람이 없었고 또 이 기술을 개발하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기술은 아직까지도 전 세계적인 공백이며 치료 금지 구역입니다. 저는 이 방리료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위험을 무릅쓰고 쟁주사와 침칼 치료를 결부한 치료법입니다. 아래 먼저 위장병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지금까지 의료계가 알지 못하고 있었던 혁신적인 이론 하나를 공포하겠습니다. 급성위염, 급성장염은 불결한 음식이 자국으로 해서 생기는 병으로서 그 병소가 위장 내벽에 있지만 오랫동안 낫지 않는 만성병의 병근원은 위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장 밖에 있습니다. 지금 모든 병원에서는 위장 내시경으로 위장 내벽을 관찰하고 소염치료를 위주로 합니다. 이란료법은 급성병에는 효과가 있지만 오랜 만성병 치료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지금 현대의학이 이걸 아주 연구 못하고 있습니다. 만성 난치성 위장병은 장내의 굳은 조직이 위장과 내장에 있는 혈관을 눌러서 내장의 영양 공급이 중단되고 내장에서 로폐물이 쌓이면서 생기는 병입니다. 이때에는 구보약은 잠시 증상만 누를 수 있을 뿐 병근을 뽑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약을 먹어도 완치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부강 주사로 보면 침칼로 복강 안의 굳은 조직을 방리하여 위장과 혈관에 대한 압박을 풀어주고 난치성 위장 질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치료 범위는 모든 배 안에 있는 난치성 질병, 예를 든다면 난치성 궤양,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위축성 위염, 만성장염, 만성맹장염, 완고성 치질, 만성창경주, 만성골반염, 수란관 협착 불임증 등, 그리고 난치성 월경불순 등입니다. 이것이 영길시 현대병원에서 여러 가지 난치성 질병 치료에 도전할 수 있고 있는 동력이며, 북경이나 상해 등 아무리 큰 대형 병원에서도 치료할 수 없다는 수많은 난치성 질병들을 치료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다음으로 단결석, 신결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의학은 결석은 장내, 장기 내부에 생긴다고 보고, 단결석이나 신결석이 생기면 담낭이나 심장을 수술해 떼버립니다. 이는 전면적이 아닙니다. 담낭염과 담결석이 병 근원은 담낭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배가 굳어지면서 굳은 조직이 바깥으로부터 담낭관을 압박하면서 담수입이 배출되지 못하면서 생기는 병입니다. 심결석도 원리는 같습니다. 복부의 굳은 조직이 뇌도관을 압박하여 소변이 잘 배출되지 못하고 역류하면서 소변깡치가 침전됨이 생깁니다. 우리 치료법은 담낭관이나 뇌로관 주변의 굳은 조직을 방지하여 바깥으로 오는 부터오는 압박을 없앰으로써 담즙과 소변이 정상적으로 흐르면서 돌이 배출되고 염증도 근본적으로 치료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만성심년, 뇌도협착, 뇌독증, 전립성 비대, 뇌실금, 복부경화는 뇌독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림상탐구를 얻은 새로운 인식입니다. 이 학교는 이런 인식이 없습니다. 지금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다면 신염과 노독증은 신장 자체의 손상만이 아니라 세 가지 요소가 겹쳐서 생깁니다. 첫째, 복부의 굳은 조직이 복부 동맥으로부터 신장으로 통하는 동맥 정맥을 압박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신장 자체를 압박하면서 신장 기능이 손상됩니다. 요게. 둘째, 굳은 조직이 뇌도를 눌러서 뇌로관이 좁아지면서 소변이 배출되지 못하고 역류하여 신장을 손상시키면서 만성심염, 뇌도증을 유발합니다. 셋째는 보통 우리가 림상에서 모두 알고 있는 독소가 신장을 끊임없이 침식하면서 심부전, 뇌도증을 유발합니다. 지금 혈액투석이나 구백약물은 크레아틴인, 말하자면 우리 지금 지간, 하지만 지간, 뇌수단, 지간을 낮출 수 있을 뿐 신장 바깥으로부터는 압박을 해소할 수는 없으므로 영원히 근처할 수 없습니다. 우리 치료방안은 부강주사로 신장 자체의 재생능력을 활성화하고, 둘째, 침칼로, 쇼존도로 신장과 노도 주변이 굳은 조직을 방지하여 좁아진 노도가 열리게 합니다. 그러면 신장에 대한 압박이 해소되고 독소가 제대로 배출되면서 만성신염, 뇌독증이 근원적으로 치료될 수 있습니다. 보통 14일에 한 번씩 치료하는데 6번 정도 치료하면 림상 효전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 이미 혈액투석을 시작한 지 석 달이 넘는 뇌독증 환자는 의료법으로 치료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전립선 비대, 소변이 잦은 것, 남녀 뇌실금, 소변이 흐르는 것. 지금 현대의학이 현대의학은 전립선 문제가 전립선 내부의 문제이며, 뇌실금은 뇌도 관략근이 늘어나서 생긴다고 하는데 이 견해는 전면적이 않습니다. 실제로 전립선 비대증이 발병 원인은 전립선 생관이나 전립선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립선 주변 조직이 굳어지면서 모세혈관과 림파관이 폐쇄되고 영양 공급이 끊기고 대사산물이 침착되면서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몸에 물이 차는 병, 폐에 물이 차는 거, 심장에 물이 차는 거, 콩팥에 물이 차는 거, 골반에 물이 차는 병, 뇌에 물이 차는 병, 간경화 복수, 암으로 인한 복수 등 이런 질병들은 임상에서 흔히 보는 난치성 질환입니다. 현재 병원들에서는 보통 물을 빼고 소염제로 치료합니다만은 물을 빼도 또 생기는 난치병입니다. 우리 치료 방법은 불이 붙으면 물로 끄고 몸에 물이 차면 불로 다스리라 이겠습니다. 물은 몸에 불이 모자라서 생깁니다. 우리 치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열을 대량적으로 보충하고 부산이나 육개나 건강이나 이런 약을 대량으로 열을 보충. 어쨌든 열이 생겨야 물이 아예 생깁니다. 이거 첫째고. 그 다음에 대변으로 중초에 쌓인 독소를 배출하고 소변으로 체내에 물을 배출합니다. 세 번째는 물이 다 빠진 다음에 부강주사료법으로 배 안에 딱딱하게 굳은 덩어리를 방리하여 재발을 막아줍니다. 몸에 물이 차는 병은 일체 몸에 물이 차는 병은 모두 이 방법으로 치료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예. 아, 이렇게 간단한 이 진단에서 전 세계 현대의학은 이 점을 알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건 간단합니다. 현대의학은 세분화과학으로서 주로 세포학, 분자학, 조직학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음양원리에 대해서는 연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치료 방법으로 아주 중한 강경화 복수도 치료할 수 있나요? 암으로 인한 복수도 치료할 수 있나요? 제가 이론은 그만두고 사실로 설명하겠습니다. 치료 효과. 임상에서 보면 적지 않은 강경화 복수 환자들은 대형 병원에서 몇 달 동안 치료했지만 복수가 줄어들지 않아서 병원에서도 치료를 포기하는데 이렇게 엄중한 강경화 복수 환자도 우리는 물을 빼지 않고 소염제를 쓰지 않고 보통 10일이나 길면 14일 정도면 복수가 다 빠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심부전, 심부전, 심衰竭. 현대의학은 관심병, 협심증이란 게 가슴 그 신조통 말하는데, 그리고 심근경색, 신지꺼스, 발병원인은 심장과 큰 혈관 내비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검사할 때는 검사나 약물 치료나 그 다음에 치료할 때도 심장 주작 수술도 모두 큰 혈관을 치료합니다. 이것은 전 세계 현대의학이 직면한 진료 부족점입니다. 심장병의 절대 대부분은 혈관 건강과 연관되는데 인체에서 큰 혈관은 10% 좌우이고 90%는 모세혈관입니다. 지금 현대의학은 10%의 큰 혈관만 치료할 뿐 90%의 모세혈관은 관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주 큰 문제점이거든. 모든 혈관 질환은 예외가 없이 모세혈관이 먼저 병이 발생하고 오랜 세월을 누적하면서 나중에 큰 혈관에 플라크가 생기고 협착, 폐쇄가 생깁니다. 심장병에 관계되는 모세혈관은 심장이나 큰 혈관 속이나 있는 것이 아니라 앞가슴과 뒷전 등이 이 근육이나 이 조직 속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병이 두 번째 발병 원인은 심장이 양기가 부족해서 심장이 박동력이 떨어지면서 혈관을 부풀려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단순히 피를 막게 하고 혈관 확장하는 치료를 해서는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몸이 맥이 뚝 떨어진 사람이 혈관 주사를 맞을 때 호사들이 혈관을 찾지 못합니다. 하지만 기운이 회복된다면 혈관이 제절로 부풀어 오릅니다. 이거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심근경색이 혈관이 좁아드는 것도 심장이 맥이 없어 혈관이 부풀리지 못해 좁아진 게 알아야 됩니다.

신상 펌프 동력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두 번, 세 번 심장 저자를 해도 결국 사람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 치료법은 앞가슴과 뒷가슴에 굳어버린 근육조직을 방지하여 90% 미세혈관을 소통하고 심근이 산소공급을 근본적으로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인삼, 황기, 부자, 무슨 이런 약으로 심장의 양기와 힘을 보충하여 심장의 펌프 기능을 강화합니다. 보통 14일에 한 번씩 치료하는데 대부분 3차 내지 중암 한 5회 자위 치료하면 만성관심병, 신저통, 초기 심근경색, 신수화제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여기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꼭 급성 발작하는 심근경색은 반드시 현대의학으로 구급해야지 이 치료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 자가 면역성 질환, 그러니까 과민성 질병, 만성 피부 질환, 예를 들면 홍반성 루푸스, 그는 우리 말하자면 홍반랑청, 잉피병, 간소중화증, 뭐 소보진, 난치성 피부염, 류풍습성 관절염, 만성 과민성 질병, 이상 질병들은 증상은 각양각색이지만은 발병 원인은 모두 비슷합니다. 이상 질병들은 발병 초기에는 독소나 감염에 의해서 급성으로 나타나는데 이때는 약물로 증상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처음에 잘 치료하지 못하고 만성으로 되었을 때는 단지 염증 문제가 아니라 전신 조직이 굳어지면서 모세혈관과 림파관이 막혀버립니다. 그러면 영양 공급과 독소 배출이 중단되면서 면역체계에 혼란이 생겨 면역세포가 자기 조직을 공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현대과학은 주로 격소를 위주로 해서 면역을 억제하는 방법을 쓰는데 그것은 정상한 누를 뿐 근본 문제를 치료하지는 못합니다. 우리 치료 방법은 면역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면역 기능을 활성화하여 근본을 치료합니다. 부강주사로 면역체계를 깨워서 면역 혼란을 바로잡고 자기 조직 공격을 멈추게 합니다. 둘째로 전신이 굳고 막힌 조직을 방지하여 혈관을 소통하고 신진대사를 개변시킵니다. 셋째는 이 만성 지금 면역성 질병, 즉 메이싱 질병인데 이거는 시간이 오른 다음에 기력이 다 빠져 몸이 싹 쇠퇴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종약으로 내장 기능을 바로잡고 운기를 보충해야 합니다. 중환 환자들은 보통 약 석 달 치료하면 신체의 구조적 손상을 회복하고 근본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즉 메이싱 질병, 면역성 질병 치료의 격소가 아니라 면역 활성요법으로 치료하는 이 방법은 국내외적으로도 오직 영길시 현대병원에 밖에 없는 독창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앓고 있는 난치성, 완고성 실면, 불안정서, 정신병, 현대의학은 완고성 실면, 정서불균형, 우리 한어는 조리증, 우울증, 정신병이라 한데 다만 뇌병이라고 현대의학은 주로 이거 다만 뇌에 생긴 병이라고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진정제, 수면제, 대뇌억제제를 위주로 하여 치료합니다. 하지만 이런 치료는 증상만 가라앉힐 뿐 근본 문제를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은 평생약에 의존해 살아야 합니다. 림상연구에 따르면

0: 복부는 바로 배는 인체의 제2뇌라고 불립니다. 여러분들 잘 못 들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인체에서 정서를 안정시키고 수면에 도움을 주는 세로토닌, 한글로 쇄층수라고 하는데 이것은 대부분 대장에서 합성되고 분비합니다. 만약 대장이 굳었다면 쇄층수가 분비하게 되면 정신병에 걸리거든. 저는 40년간의 림상사례를 통해서 90%자의 완고성 실면, 불안장애, 정서혼란, 정신병의 근본 원인은 뇌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흉부, 아까슴, 뒷잔 등 허리에 그 근육이 굳어지면서 섬유화되면서 교감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신경에 혼란이 생기고 완고성 실면, 초조함, 우울증, 정신장애 등 증상이 나타납니다. 우리 치료는 직접 뇌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흉부와 복부의 굳은 조직을 방리하여 교감신경에 가해지는 자극을 차단하여 정신질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치료 과정은 14일에 한 번씩 보통 6번 정도 치료합니다. 여기에도 역시 주의할 점이 있는데 선천적인 요인,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한 정신질환, 이런 환자는 대략 정신질환의 약 10%가 되는데 이런 환자들은 보온 치료법으로 치료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현대병의 중점인데 관절질환, 대퇴골괴사, 척추관 협착, 난치성 통증, 중증 요추간판 탈출증, 중증 척추관 협착. 중증이라는 건 뭔가 하면 우리 MRI 사진 찍으실 때 척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 말라붙어서. 이런 중증은 지금 세계 어디로 가도 반드시 수술해 치료합니다. 그렇지만 이 중추협착증은 수술 후유증이 많고 치료도 여전히 통증과 저림 증상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는 수술하지 않고 부강주사로 치료합니다. 수천 건의 림상 사례가 임증하듯이 부강주사는 치료 후유증이 없을 뿐더러 치료 후 재발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기술은 오로지 국내적으로도 현대병원에만 있는 독창적인 기술입니다. 퇴행성 무릎관절염. 전통의학은 연골이 닳으면 다시 재생하지 않으며 심하면 반드시 인공관절을 바꿔야 한다 이렇습니다. 하지만 부강주사료법은 세포재생 기능이 있으므로 다스린 연골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대퇴골 무근괴사. 지금까지 현대의학은 괴사된 뼈는, 말하자면 썩은 뼈는 되돌릴 수 없으며 유일한 치료 방법은 수술하여 인공관절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수천 명 대퇴골 괴사 환자를 치료한 림상 사례가 입증하듯이 우리 부강주사료법은 세포재생 능력이 있으므로 해서 수술하지 않고 능히 치료할 수 있습니다. 보통 14일에 한 번씩 치료하는데 6번 내지 7번 좌우 치료하면 완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추병이나 전신관절 질병, 그리고 난치성 통증. 여러분들은 관절병이 뼈에 뼈이 생겼는가 하는데 뼈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절을 감싸고 있는 관절주의 그 근육조직이나 연조직이 딱딱이 굳어지면서 기혈 통로를 차단하였기 때문입니다. 혈관이 차단됐기 때문입니다. 부강주사료법은 퇴화된 세포를 재생하는 기능이 있으므로 퇴화성, 로화성, 난치성 골관절 질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차 신경통, 대상포진 후유증 통증, 난치성 통증, 전신이 아픈 거, 암증으로 아픈 거, 원인 불명의 통증, 아무 검사에도 원인 찾지 못한데 그냥 아픈 거, 어디가 어떻게 아프든 관계없습니다. 부강주사료법은 두 가지 작용이 있는데, 첫째는 조직이 섬유화를 방지하고, 둘째는 면역교통을 활성화하고, 셋째는 세포재생의 기능이 있음으로 해서 각종 난치성 통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 부강주사료법은 제가 40년간 임상에서 수몇 명의 환자들을 치료하는 가운데서 더듬어낸 독창적인 진료기술로서 국내어를 통틀어 무릎연골재생, 괴사된 뼈를 재생, 중증 척추관 협착 치료, 깊은 복부 섬유화 방지, 정신질환 치료, 그리고 자가 면역성 질환.
1: 네. 네, 마칠 시간인데요. 원장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아, 시간이 다 됐네요.
1: 네, 아쉽네요.
0: 다음 네. 이 시간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마저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현대병원 지점은 복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한 변방호텔역 오른쪽 6층 건물이고요. 방송에...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새 사상으로 새 로종 인솔, 습금평 총서기는 국제규칙 제정에 적극 참여하여 글로벌 관리 변혁 과정의 참여자, 조진자, 선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0: 올 1월부터 7월까지 경유 인원의 중국 내 소비액은 동기 대비 27.8% 증가한 2,636억 원에 달하고 세금 환급을 신청한 경유 관광객 수는 동기 대비 3배 이상 늘었습니다.
1: 강서성 서금시와 섬서성 연안구간 직통 고속철이 6일 첫 운행을 개시했습니다.
0: 우리나라가 최근 국제지구 달 립방 위성군 대고학기획을 공식 가동했습니다.
1: 뉴스에 시사 해설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신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 습금형 총서기는 글로벌 관리 체계가 한창 조정과 변혁의 관건적 시기에 처했다며 우리는 국제규칙 제정에 적극 참여하여 글로벌 관리 변혁의 과정에 참여자, 조진자, 선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동 론의, 공동 건설, 공동 향유의 글로벌 관리관을 견제하는 중국은 각 측과 함께 글로벌 관리 적자 해소에 힘쓰고 행동으로 인류의 평화와 발전을 소화하며 인류명 공동체 구축 성과가 전 세계 인민에게 더 많고 더 좋은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9월 1일 습금평 주석은 선화요 상해협력기구 회원국 정상리사회 제26차 회의와 상해협력기구 플러스 회의에 참석하고 상해협력기구가 고품질 발전을 실현하도록 추진하고 평등하고 유질산 세계 다국화를 공동 창도해 더 공정하고 합리한 글로벌 관리를 실현할 때 대해 전략적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습금평 주석은 글로벌 관리에서 진보하지 않으면 퇴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모두가 인간 본위에 입각해 행동 지향을 견제하고 평등하고 유질산 세계 다국화를 공동 창도하며 더 공정하고 합리한 글로벌 관리를 실현하고 인류명 공동체를 공동 구축해야 합니다. 불안정하고 변하는 국제 정세에서 국제사회는 약속이나 한 듯 일차게 동방을 바라보며 중국의 관리가 이룩한 발전의 기적에 찬탄을 금치 못하고 글로벌 관리에 대한 중국 방안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1년 전 열린 상해협력기구 전진정상회의에서 습금평 주석은 글로벌 관리 장의를 재개하고 장의의 5대 핵심 이념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바로 주권 평등을 관철하고 국제 법치를 준수하며 다자주의를 실천하고 인간 본위를 창도하고 행동 지향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글로벌 관리 장의는 UN 헌장의 취지, 원칙과 일맥상통하며 160개 국가와 국제기구의 지지와 호응을 받았고 60여 개 국가가 앞다투어 글로벌 관리 지지그룹에 가입하고

0: 노블 관리에 많은 의지를 둘러싸고 조류를 전개했습니다. 슬로펜스코 펠레그리니 대통령은 습금평 주석이 제기한 장애가 각국의 역량을 결집하고 발전 평화에 착안해 새로운 기회와 협력 용역을 발굴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는 현재 분류를 조성하고 대항을 추진하는 데 열을 올리는 일부 방식과는 확연히 다르며 관련 장애는 매우 적극적인 의의를 갖습니다. 중국이 잇따라 발표한 글로벌 관리 장애 개념 문건, 더 공정하고 합리한 글로벌 관리 체계 구축, 중국의 리뉴, 창의와 행동 백서는 글로벌 관리에 대한 중국의 목표 방향, 실천 행동을 체계적으로 서술했습니다. 브릭스 국가의 역사적인 회원국 확충, 상해협력기구의 발전 장대에서 아프리카 연맹의 20개국 그룹 가입 지지, 다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비단의 길 기금 등 새로운 플랫폼 구축에 이르기까지 중국은 글로벌 남방국가의 대표성과 발언권을 끊임없이 제고시켰습니다. 글로벌 관리 장애는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중국 방안에서 국제 실천으로 전환하면서 강단 생명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곽학원 대변인은 글로벌 관리 장애를 재개해서 1년 사이에 이룩한 풍성한 성과가 말해주듯이 공동론의, 공동건설, 공동향유는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고 다자주의를 견제하는 것은 보편적인 공감대이며 더욱 공정하고 합리한 글로벌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공통된 기대라고 말했습니다. 인공지능, 심해, 극지 등 새로운 영역에 나타난 관리 단점에 대해 중국은 각 측과 함께 관리 규칙을 끊임없이 보완했습니다. 중국은 글로벌 인공지능 관리 장애를 제출하고 세계 인공지능 협력기구의 설립을 선도하면서 각국과 함께 인공지능 분야의 글로벌 관리가 다자 간 공동관리, 개방과 공유로 나아가도록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조정원을 설립하고 올 5월에 첫 국제회사 분쟁을 성공적으로 종결했습니다. 중국은 분쟁 해결 기제를 혁신해 국제조정 용역에 존재하는 기제적 공백을 효과적으로 메웠습니다. 제80차 유엔총회 빌버크 의장은 국제질서를 수호하고 다자주의를 지지하는 면에서 중국의 기여가 극히 중요하며 유엔 2030년 지속가능발전 의정을 추진하는 면에서 중국은 선도적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긍정적인 것은 중국이 원액을 리행할 뿐만 아니라 다자협력을 창도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올 가을에 하북송 웅안신구에서 글로벌 관리 론단을 개최합니다. 중국은 각 측과 함께 글로벌 관리 장애 실행을 추진하고 난국을 함께 관리하는 남편 장문한 미래를 함께 도모하면서 글로벌 관리가 더 공정하고 합리한 방향으로 안정적으로 나아가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습금평 주석은 더 공정하고 합리한 글로벌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추진하기 위해 글로벌 관리 장애를 재개했다고 표했습니다. 중국은 시종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서 인민의 마음과 세계 리익에 따라 각국과 함께 인류명 공동체 구축을 추진할 것입니다.
1: 올 들어 중국 관광과 중국 쇼핑이 지속적인 호황을 누렸습니다. 올 1월부터 7월까지 경유 인원의 중국 내 소비액은 동기 대비 27.8% 증가한 2,636억 원에 달하고 세금 환급을 신청한 경유의 관광객 수는 동기 대비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올여름 방학 입국 관광 상위 20군에 오른 관광객 내원국과 지역 중 유럽 국가가 30%를 차지하고 예약 건수는 동기 대비 275%, 입장권 주문량은 2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국내 브랜드와 지능 제품이 외국 관광객들 사이에서 필수 구매 품목이 올랐습니다. 이를테면 상해 맛 조명 소비는 소비자의 개성화 수요에 따라서 의류, 보석, 손목시계, 선글라스 등 제품을 디자인하고 제작합니다.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런 맞춤형 주문을 위해서 상해를 방문했으며 그 비중은 50%를 넘겼습니다. 상해를 찾아 복장을 맞춘 미국의 한 관광객은 직원들의 작업 효율이 매우 높고 속도가 빨라 귀국할 때 옷을 가져갈 수 있고 직원들도 아주 친절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상무부는 재정부와 함께 국제화 소비 환경을 적극 구축하는 한편 시범도시 15개를 지원해 고품질 소비 공급을 풍부히 하고 서비스 수준을 제고했습니다. 상해, 심수, 이오 등 지는 국제 소비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다국어 표지판을 보완하며 지불 서비스를 최적화했습니다. 메이코 관광객 로라 리즈 씨는 체험을 위해서 단체 여행을 아닌 자유행을 택했다며

0: 각종 앱으로 차량 호출이 가능하고 호텔 환경이 쾌적하고 직원들도 열정적이었다라고 소감을 터놓았습니다. 올 7월 1일 세금 환급 2.0 버전 정책 중 소액 수출 검사와 무서류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국외 관광객의 세금 환급과 통관 절차가 편리해졌습니다. 심수공항 항공도시발전유한회사 경영관리부 부부장 림수훈은 가장 일찍 즉시 환급 서비스를 도입한 심수공항에서 관광객은 비자카드를 통해 증빙 서류를 업로드하면 지불과 세금 환급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1: 강서성 서금시와 섬서성 연안구간 직통 고속철이 6일 첫 운행을 개시했습니다. 전구간 총 길이가 1850km이고 운행시간은 11시간 32분인 이 고속철은 강서 허북 섬서 세계성을 경유하며 중부지역과 서북 도시군을 연결하는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6일 오전 11시 2분 서금 연안 첫 직통 고속철인 G3998 복흥호가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로홍문 후손인 왕만평은 연안까지 직통할 수 있는 이 고속철은 지역 간 거리를 좁혀줄 뿐만 아니라 로형령구 주민들의 열성을 북돋아 주었다며 서금과 연안 간 교류와 소통이 더 원활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갓 운행된 고속철은 도중에 우도, 남창서역, 서안 동역 등 역에 정착해 연설의 홍색혁명 근거지와 도시 거점을 하나로 이어놓았으며 객차 자체도 움직이는 홍색 문화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이 고속철의 북단 정착역인 연안역은 각종 료객 보장 사업을 모두 완비했습니다. 고가철도 서한국 연안역 당직 역장 왕금봉은 붉은 오각별 중점 서비스 브랜드를 꾸준히 육성하기 위해 대합실의 도서를 무료로 개방하며 안색 복고 선북 종이 자르기 등 무형 문화유산 프로젝트를 대합실에 도입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앞으로 철도 부문은 서금 연안 로선의 열차 운행 방안을 동쪽으로 최적화할 것입니다. 고가철도 남창국 료객부 보조임 염령근은 료객 흐름에 따라 열차 운행 방안을 지속적으로 조정하고 최적화해 로혁명 근거지에 대한 연구와 학습, 당건설 분야의 교류, 친척 방문, 비즈니스 왕래 등 각종 출행 수요를 도잘 충족시키는 한편 고속철도가 로혁명 근거지 발전과 현지 주민의 출행을 위해 도잘 봉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0: 우리나라가 최근 국제지구달 립방위성군 대과학기획을 공식 가동했습니다. 관련 계획을 통해 우리나라는 여러 나라와 함께 지구달 공간에 위성군을 배치할 예정이며 2030년을 정해 모든 위성 발사와 배치를 꺼내고 지구달 공간에 대한 체계적 관측의 공백을 메울 계획입니다. 국제 지구달 립방 위성군 대과학 계획의 구체적인 방안은 무게 30kg 이하의 12U급 립방 위성 30매를 6차례 걸쳐 1:3 지구달 공진 대타원 궤도에 배치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의 특수한 궤도로 위성은 대타원 궤도를 따라 비행하면 근지점은 지구에 가깝고 원지점은 달에 가까우며 지구달 중력 공진 효과를 이용해 안정적으로 운행합니다. 다수 위성의 다지점 동시 관측을 통해 우주 천문 현상의 진화 과정을 완전히 포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마선 폭발 위치 측정 정밀도를 서브 아크 초급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인류 천문 관측 사상 획기적인 이해를 갖는 정밀도입니다. 지구달 공간은 지구 저궤도에서 지구와 200만 킬로미터 상거한 곳까지 뻗어있으며 향후 유인 달 착륙과 달 기지 건설의 핵심 활동 구역이기도 합니다. 국제우주연맹 우주수송위원회 주석 양우광은 달 부근의 근월 공간의 항법 위성군을 형성해 위치 결정과 시각 제공 서비스를 제공하면 달 표면의 리착륙, 달 궤도 도킹이 더 정밀하고 안전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타이, 세르비아, 이집트, 세네갈, 인도네시아 등 여러 나라의 과학연구기관이 관련 계획에 참여했습니다. 제1단계 공학연구개발은 이미 가동되었으며 위성, 탑재체, 관제 측정 등 주요 시스템의 총체적 방안에 대한 론증도 곧 끝날 예정입니다.
1: 최근 상해 송강과 안위 류간이 송간 릭 공유 기제를 구축해 장강 삼각조 나가 전국의 지역 간 산업 협력이 복제 가능한 상해 안위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별 기획 중국 개혁 현장 오늘은 송강과 류간이 어떻게 송간 장벽을 허물고 산업 협동 발전과 호혜 상생을 추진했는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안위만 송포정 요한공사의 류간 생산 공장에서는 15개 자동화 생산 라인이 고속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 바로 상해 송강에서 성을 넘는 이전을 통해 안위류간의 륙성현대산업단지에 자리 잡은 최초의 개척자입니다. 안위프로젝트 수석 고문 왕흥진은 상해와 류간의 지원 관계에 힘입어 송강과 금안이 공동으로 륙성회사를 설립하게 되었다고 표했습니다. 왕흥진은 현재 일부 고객이 중부지역에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2024년 5월에 계약을 맺고 몇 마리 부지를 확보해 1여 년 만에 준공하고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당시에는 상해가 프로젝트를 안위에 넘겨 세수와 통계를 모두 류간에 남기게 되면 이전 지역이 손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기도 했습니다. 당시 송강에서 류간에 파견된 자출 간부 정건 씨는 반드시 조세 수입 분할과 통계 분산 계산에 이중 기재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정건 씨는 량완 기재하에서 경량 자산 플랫폼을 통해 송강의 프로젝트가 류간에 정착할 경우 발생하는 지방 효과가 송강에 환원될 수 있다면 프로젝트를 추천하는 측의 적극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 측은 반복적인 협의 끝에 최종 4대 6 분할안을 확정했습니다. 다시 말해 류간이 60%, 송강이 40%를 가져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조세 재정 협의는 2024년 11월에 체결되었지만 통계 데이터의 송간 분산 계산에는 선례가 없었습니다. 금안 경제기술개발구 관리위원회 고장원 부주임은 송간 통계 분산 계산은 과거 성숙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훌륭한 시범 모델을 만들어낸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2025년 2월 륙성현대산업단지 금안경제기술개발구 통계데이터 분산 계산 및 사용방법 시행이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방법에 따라 1차로 선정된 두 프로젝트의 분산 계산 데이터는 이미 상해와 아위 두 성의 공동심사를 통과했고 분할 자금은 올해 7월에 전부 지급되었습니다. 심가림 현직 총경리는 당면 역방향 리관계 공유 기재를 형성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류간의 기업이 일정 규모로 성장하여 상해의 연구개발센터나 지역본부를 설립하려 할 때 만약 이 프로젝트가 류간에 의해 송강에 추천된 것이라면 송강 역시 조세와 통계 데이터를 유관과 역방향으로 공유하여 량방향의 리관계 공유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0: 서장자치구 기동현 8.26 산사태 재해 응급 구조지휘부가 6일 통보를 내 9월 5일 오후 6시 기준 이번 재해로 43명이 사망하고 519명이 실종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서장자치구 기동현 8.26 산사태 재해 응급 구조지휘부 상무부지휘장이자 자치구 당위원회 상무위원이며 자치구 상무부주임인 임유는 재해 발생 후 서장은 수상, 육상, 공중 세 개 축을 병행하며 실종자 수색 구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9월 5일 오후 6시 기준 누적 투입된 구조 인력은 2,500여 명, 수색 차량은 500여 대, 수색 장비는 9,000여 세트, 드론 비행은 1,000여 차, 공중 도하 물자 장비는 5.43톤에 달합니다. 또한 비탈면, 계곡 입구, 퇴적물의 위치 변화와 침하 변화를 24시간 관측하며 수색 구조 작업에 안전한 보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복구된 후 수색대원들은 핵심 구역에 대해서 수차례 그물식, 용단식 수색을 전개하여 핵심 구역 수색과 예방적 환경 소독을 전면적으로 끝냈으며 오지 신호와 전력 공급도 전면적으로 복구되었습니다. 임유 부지휘장은 다음 단계로 실종자에 대한 전면적인 수색을 이어가며 사후 처리를 적극적으로 잘 수행하고 재해 발생 구역의 재해 관측과 조기 경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모든 피해 주민에 대한 대피, 배치 작업을 참답게 수행하며 555명 국내 체류 관광객을 대피시키고 1,720명 네팔 국적 국경 주민들의 생활 보상 업무도 잘 처리했습니다. 반복적인 확인 결과 이번 재해 외국인 실종자는 23개 국에 261명으로 이미 외교 채널을 통해 관련 국가 조중대사관에 관련 정보를 즉시 통보했습니다. 네팔 측의 요청에 따라 중국 정부는 네팔의 터널 구조, DNA 검사 등 분야의 전문가를 파견하고 긴급 구호 물자를 제공했으며 서장자치구 정부는 네팔의 320톤의 베네리, 교량 부품 등 후호불자를 지원했습니다. 중국, 네팔 방재정보통보기제를 통해서 매일 네팔의 기상, 수문, 빙하호수 등 정보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재발생 후 관련 분야 전문가팀과 기술 인력은 동림잠보 류역의 면적 0.1평방킬로미터 이상의 1안개 빙하호수에 대해 위성공격 탐사를 통한 지속적인 관측을 전개했습니다. 현재 빙하호수의 면적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과학원 성도 산지재해환경연구소 연구원 초봉정은 위성, 항공원격탐사수단을 통해 해당 지역에 대한 원격탐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비상, 자연자원부, 수리, 기상과학연구소 등 여러 부문은 전력을 다해 협력하고 있으며 전문가 소조는 실시간 판단으로 하류구조대원들의 안전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1: 강서성 수천현 산사태 구조작업이 한창 추진 중입니다. 피해 지역에 대한 인원 수색과 구조 작업을 다그치는 가운데 6일 저녁 11시경 명갱촌에서 산사태 재해 현장을 잇는 도로가 개통됐습니다. 복근성 보존시 모든 침수 지역은 물이 완전히 빠지고 점차 생산 생활 질서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강서성 기란시 수천현 고평진 명갱촌 석하조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후 이틀 사이 현장에서 산사태, 붕괴 등 위험한 상황이 여러 차례 발생했습니다. 구조용량은 수색견 생명탐지기, 드론 등을 사용해 수색구조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질조사 인원이 초보적으로 측정한 데 따르면 명갱촌 석하조 산사태 규모는 7만 4천 립방미터, 총격 범위는 근 1.3km에 달합니다. 강서성 지질조사 탐사원 조소동 부원장은 드론 레이더 기술을 도입하고 현장 립체 모형 제작, 고분관 분석 등을 진행한 결과 지속적인 강으로 인해 산사태 주변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자연자원부 지질탐사관리사 1급 조사연구원인 라계양은 구조작업에 따른 안전은 2차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부담이며 수색과 구조인력이 안전을 확보한 후 이를 바탕으로 매몰자 수색 구조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강우 날씨가 나타나기 전에 수색 구조 작업을 최대한 신속하게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고평진 명갱촌은 전력과 통신을 초보적으로 회복했습니다. 집중호우가 지난 후 복근성 포전시 도심의 모든 침수 구간에 배수 작업은 끝났습니다. 현재서 도로 소통, 상하 수도와 전력 복구, 환경 준설 등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정상적인 생산 생활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포전시 도시관리국 오검남 부국장은 시설 보수, 배수관 소통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파손된 도로, 우수 맨홀, 도로 비탈면 등을 다그쳐 복구한 남편 환경위생을 점검하고 환경미화원을 조직해 침수 구간의 진흙과 쓰레기를 전면적으로 청소하고 방역 소독을 철저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포전시 영내 중학교와 소학교, 유치원은 6일 교정에 대한 전면 소독 작업을 진행해 교원과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했습니다.
0: 간추린 공약이었습니다. 중앙선전부와 중앙군사위원회, 국방동원부가 공동 주최한 2026년 전민국방교육월간 활동 개막식이 6일 광동 령남 국방교육기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활동은 다양한 형식의 대중국방교육활동을 통해 전사회가 국방을 관심하고 사랑하고 건설하고 수호하는 짙은 분위기를 형성함으로써 광범위한 간부와 대중이 국방관념을 강화하고 국방임무를 리행하도록 인도했습니다.
1: 2026 중국문화관광산업박람회가 6일 전진에서 폐막했습니다. 박람회 참가한 국가와 지역은 20여 개, 기업은 2,540개, 현장 관람객은 연인수로 25만 5천 명이었습니다. 전시회에서 달성한 협력 고래 의향은 300여 건, 프로젝트 협력 계약 규모는 115억 원이었습니다.
0: 제26회 중국국제투자무역상담회가 재반 준비 작업을 끝냈습니다. 봉기 상담회는 8일부터 11일까지 함원에서 열립니다. 봉기 상담회 참가는 국가와 지역은 129개, 국제기구는 30개, 정부기관과 상공계 단체는 1200여 개입니다.
1: 이란 최고 국가안전위원회 레자이 비서가 6일 이란은 향후 며칠 내에 호르무즈 해협 일대의 금지 구역을 선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금지 구역은 미국 해군의 봉쇄선을 기점으로 베르샤만 내륙 일부 수역까지 이어지며 관련 금지 구역에 진입하는 모든 선박은 이란이

제재 명단에 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이란은 미국 선박을 탐지하고 이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란과 미국 간 협상에 대해 레자인은 미국이 협상을 이어가려면 반드시 이란의 신뢰를 얻어야할 것이며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했다는 미국 거짓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동항 지도에 대해 이란과 오만은 향후 며칠 내에 협의에 서명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군 중앙사령부가 6일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 작전에서 미군이 항로 변경을 요구한 상선은 92척, 운항 능력을 파괴한 상선은 3척, 승선 검사를 진행한 선박은 2척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사령부는 미군은 이란을 상대한 해상 봉쇄 작전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정익 강설이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라틴 아메리카 언론인들 아시아 태평양 지역 협력의 새로운 기회 함께론이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공동체는 하나의 모멘트와 같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협력은 우리에게 광활한 새 지평을 열어주었습니다. 중국의 발전은 상상을 초월하며 배울 점이 많습니다. 중국을 방문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 매체 고위급 론단에 참석한 라틴 아메리카 언론인들은 복잡하고 불안정한 국제 환경 속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협력을 심화하는 것은 라틴 아메리카 지역이 발전 공간을 넓히고 발전 회복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선택이 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번 논단은 5일 광동성 심추시에서 아시아 태평양 공동체 번영의 길 공동 건설 매체 공동 인식과 행동을 주제로 개막했습니다. 40여 개 국가와 지역, 유엔 기구, 국제 기구에서 온 400여 명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세계 100년 만에 대변혁이 가속화되고 글로벌 관리 체계가 심각한 변혁을 가져오는 시점에 손잡고 협력하는 것은 참가자들의 공통된 기대였습니다. 칠레일간지 제3판 라테스세라의 펠리페 과드라 총고문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협력이 우리에게 광활한 새 지평을 열어주었다며 라틴 아메리카는 외부 충격에 더 잘 대응하기 위해 다원적이고 안정적인 협력 파트너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멕시코 MPV 미디어 그룹의 디에고 로살린 국장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발전 도상 경제체들이 료산 과제 직면하는 만큼 교류를 강화하고 경험을 나누며 공동으로 위험 부담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칠레 산티아고 대학교 아시아 태평양 지역 담당 마르셀라 베라 국장은 언론이 상월이해 증진에서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서로 연결되고 협력적으로 확장되는 교류 네트워크를 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베라 국장은 각국이 조율과 협력이 필요하듯 언론 사이에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론단 개막에 앞서 라틴 아메리카 언론인들은 광동성의 여러 곳을 직접 방문하며 중국식 현대화의 생생한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향강족의 오문대교를 둘러보고 나서 베루 안데스 통신사 벨릭스 파스 사장은 이 슈퍼급 공정에 찬사를 보내며 대교를 통해 향강 오문 광동이 물리적으로 연결되면서 광동 향항 오문 광역도시권의 융합 발전을 강력히 추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교통 요충지인 베루 칭카이항을 떠올리게 하며 중국의 경험을 본받아 미래 칭카이항을 라틴 아메리카와 아시아를 잇는 중요한 연결고리로 건설하고 싶습니다. 펠리페 과드라 총고문은 조해 횡금에서 스마트 실험실과 지능형 변전소를 방문하면서 녹색 저탄소 기술이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표했습니다. 과드라 총고문은 중국과의 협력 덕분에 전기버스를 대표로 하는 신에너지 자동차가 칠레의 친환경 교통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며 향후 풍력 등 청정 에너지 분야에서도 양국 협력을 넓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종산시 애구촌에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기구 사무국 지역사회 대외연락 경리 크리스티나 바지아스는 심수 종산통

0: 도로가 개통되면서 수많은 청년 창업자들이 이곳으로 와 기존의 시골 풍경과 커피 문화를 결합시켜 독특한 논밭마을 카페를 만들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며 마을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 점을 주목했습니다. 파지아스는 애구초는 자연과 과학기술 응용 사이의 균형을 보여준다며 농업과학기술 청년 창업 지역 일자리를 결합한 발전 경험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체들이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하는 데 귀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라틴 아메리카 언론인들 아시아 태평양 지역 협력의 새로운 기회 함께론이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강설회였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예배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상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함강은입니다. 먼저 계열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를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동방경제론단에서 나타난 중도 상무협력열조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아르헨티나 밀레 정부가 말비나스 군도 카드를 꺼내든 원인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청 바랍니다.

0: 먼저 개별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관병이 좋아하는 전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11부 7번째 부분입니다.
1: 정화의 소양항에서 힘든 점은 무엇일까요? 항해 거리가 길고 끊임없이 발생하는 미지의 위험부담. 조선 기술과 항해 능력의 혁신적 돌파였습니다. 또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소통과 리해도 큰 난제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어려움은 깊이는 학습 연구와 대담한 실천 행동을 통해 하나씩 극복해야 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천리 밖에 있어도 이웃처럼 가깝게 느껴진다는 말처럼 장기적이고 깊이 있는 소통을 통해 서로 다른 민족, 나라일지라도 이웃처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중국 문화를 전파하는 데서 정화의 소양 항해가 일으킨 중대한 역할입니다. 정사는 줄곧 비구름과 함께인데 명월이 어찌 두 곳으로 나뉘려와 같이 우리는 한 지구의 같은 하늘 아래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이가 동일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600여 년 전 정화가 이끌었던 원정서는 바로 이란 강렬한 문화적 사명감을 품고 중화 문명을 전파하면서 평화의 복지를 공유하는 평화 리념을 실천으로 해석했습니다.
2: 양웅우 선생님의 멋진 해설에 감사드립니다. 2014년 3월 28일 독일 베를린에서 발표한 연설에서 습근평 주석은 중국 인민과 독일 인민은 요구한 왕대 역사와 깊은 우정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침 중국인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0: 독일봇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바로 라베입니다. 1937년 일본 침략군은 참혹한 남경 대학살을 감행했습니다. 당시 독일인 라베는 몇몇 정의로운 국제 인사들과 함께 남경에 안전지대를 설치하고 중국인 20여만 명을 구출했습니다. 그는 남경 대학살의 내막을 일기장에 상세히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병원 의사인 존 라베의 손자 토마스 라베는 2020년 긴급 약품이 필요해 독일 주재 중국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중국 대사관은 즉시 국내와 연락해 관련 약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찾았고 기업은 즉시 토마스 라베에게 약품을 기증했습니다. 8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두 나라 벗들 사이에 이러한 상호 지원 정신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운명 공동체를 실현해야 할까요? 첫째, 중국은 독립 자주적인 평화 외교 정책을 확고히 견지합니다. 사건의 옳고 그름에 따라 입장과 정책을 결정하고 국제 관계의 기본 준칙, 공정과 정의를 수호해야 합니다. 둘째, 중국은 평화 공존 5항 원칙을 기반으로 각국과 친선 협력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신형의 국제 관계를 구축하고 평등, 개방, 협력의 글로벌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고 확장하며 각국 리익의 함루점을 확대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셋째, 중국은 대외 개방의 기본 국책을 견지합니다. 호혜 상생의 개방 전략을 확고히 관철하고 중국의 새로운 발전으로 세계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며 개방형 글로벌 경제를 추진해 각국 인민의 복지를 도모해야 합니다. 넷째, 중국은 글로벌 관리 체계 개혁과 건설에 적극 참여하고 공동 론이, 공동 건설, 공동 향유의 글로벌 관리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다자주의를 견지하고 국제관계의 민주화를 추진하며 글로벌 관리가 더 공정하고 합리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지금 세계는 100년 초유의 대변국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려는 중국의 결심은 확고합니다. 중국은 세계 친구권을 계속 확대하고 세계 각국과 함께 상부상조하고 단결 협력하면서 인류 운명 공동체를 함께 구축하는 세장을 써내려 갈 것입니다.
1: 본기 프로그램의 사상 해설인 왕걸 교수님과 고전 해설인 양우 교수님께서 간결하면서도 뜻이 깊고 통찰력 있는 해설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차 당대회 보고는 우리가 놓인 시대는 도전으로 가득 찬 시대이자 희망으로 가득 찬 시대라고 제기했습니다. 중국인민은 세계인민과 손잡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혼자뿐이면 쉽게 꺾일 수도 있지만 여럿이 모이면 무너뜨리기 힘들다는 말처럼 우리는 바다와 같은 포용력을 갖고 평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의 힘을 모아 운명 공동체를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여러분, 끝으로 습근평 주석이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을 언급하면서 인용한 유명한 당시를 함께 낭송하면서 사상을 배우고 경전을 깨달으며 평화 근인을 느껴봅시다.
2: 宋柴侍御 王昌龄 流水通波皆武冈宋军不觉有离殇

0: 지금까지 계열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습근병이 좋아하는 전고 시간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동방경제론단에서 나타난 중도 쌍무 협력 열조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3: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4일간 열린 제11차 동방경제론단이 4일 러시아 극동도시 블라지보스토크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론단에서 진행한 여러 연구토론회는 중국을 둘러싸고 진행했으며 러시아는 중국과 관련한 협력 성과와 방안을 집중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본기 론단에 참가한 중국 측 참가인사들은 상무 협력을 위해 건의와 대책을 제출하고 중국 기업은 파트너와 함께 협력 분야를 확장했습니다. 이번 론단에 참가한 국가와 지역은 70여 개, 각계 대표는 7천여 명, 진행한 상무 분 론단은 5개였습니다. 그리고 중국 측 귀빈을 초청해 연구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9월 1일에 열린 론단 소식 발표에서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 자허로바는 러시아와 중국 간 경제무역 협력이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양자 간 무역액이 이미 이른 수년간 2천억 달러를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한창 여러 공업 분야에서 대규모 협력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한편 과학과 첨단기술 분야의 협력을 힘써 발전시키고 교통 분야에서 상호 연결과 소통을 끊임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수출입은행 리 사장 자셀리스키는 2015년 러시아 수출센터가 도움을 제공한 대외무역회사는 3,400개에 달하며 현재 추진하는 대외무역의 중점은 대중국 비원료 수출

블라지보스도크시 시장 셔스타코프는 론단 기간에 중국 기업계 현지의 투자 예비를 소개하고 중국 기업가와 투자자들이 흥미를 갖는 협력 프로젝트를 제기했습니다. 이 중에는 물류와 서비스업, 호텔과 오락센터 건설도 있습니다. 셔스타코프 시장은 세수 등면에서 중국 기업이 특혜를 향수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수출센터에 따르면 본기 론단에서 러시아 제조라는 러시아 중국 상품 온라인 홍보 행사를 개최하고 더 많은 러시아 상품을 중국 시장에 수출하도록 온라인 경로를 개척했습니다. 신수시 도시교통계획설계연구센터 러시아와 중앙아시아구 총경리 양수는 이번 론단에서 주로 해외 전문 인사들에게 신수 저공경제의 실천 경험을 소개하고 러시아 동업자들과 함께 업무 접합점을 찾아 협력을 추진하고 중국 저공경제의 기술과 관련한 표준을 해외에 보급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북경 2급 과학기술회사 리사장 리덕민은 론단 기간 러시아 수력발전그룹 산하의 러시아 BE 웨이제네프 수력발전공정설계원과 함께 토탄산업전략합작협의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협력은 러시아 국유기업의 협조하에 장기적이고 개통적이며 전반 산업 사슬을 아우르는 협력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음을 뜻합니다. 중도 합자 기업인 파이슨 과학기술회사 중국 측 대표 유신호는 론단에서 회사와 러시아 직접 투자 기금이 전략적 협력을 진행할 것이며 스마트 단말기, 서버, 하드웨어와 자체로 개발한 시스템 소프트웨어 분야의 차관에 모스크바주 산업단지에 전 과정의 현지화 생산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프로젝트는 러시아 본토의 전자산업 사슬을 보완하고 고급 기술 일터를 창출할 것이며 공급 사슬 분야에 중국 우세를 빌어 생산 원가를 줄이고 신제품의 교체를 다그칠 것입니다.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0: 계속해서 뉴스 추적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르헨티나 밀레 정부가 말비나스 군도 카드를 꺼내든 원인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상히 보도해 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결부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0: 아르헨티나 밀레 대통령이 3일 저녁 말비나스 군도 문제에 대해 전국 텔레비전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연설에서 밀레 대통령은 말비나스 군도가 아르헨티나에 속한다고 강조하고 정부는 외교와 경제, 법률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말비나스 군도의 주권을 침해하는 국가와 비국가 행위체를 막을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밀레 정부가 최근 말비나스 군도 주권 문제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밀레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미국 트럼프 정부의 지지를 떠날 수 없으며 그 주요 목적은 아르헨티나 국내의 경제사회 문제로 인한 집권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르헨티나는 단실 내에 말비나스 군도의 기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부족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남대서양에 위치한 말비나스 군도의 주권 귀속 문제에 대해 아르헨티나와 영국은 분쟁이 존재합니다. 1982년 말비나스 군도 전쟁에서 영국이 승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패전한 아르헨티나는 말비나스 군도에 대한 주권을 포기하지 않았고 말비나스 군도 주권 문제에서 영국은 아르헨티나와 협상을 진행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밀레 정부는 최근 말비나스 군도 주권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밀레 대통령은 3일 연설을 발표하고 아르헨티나는 말비나스 군도와 주변 분쟁 해역에서 자연자원을 채우라는 외국 회사를 제재하는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르헨티나 외무장관 키르노는 2일 아르헨티나는 반드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말비나스 군도의 주권을 회복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말비나스 군도의 통제권을 탈환할 가능성에 대해 키르노는 목표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분석가들은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 말비나스 군도에 대한 주권을 회복하려는 기존 입장을 뛰어넘은 밀레 정부의 이러한 변화는 주로 국내 정치 압력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2023년 말에 취임한 밀레 정부는 정부 기구를 대폭 간소화하고 예산을 줄이는 것으로 수지 균형을 맞추고 통화를 억제하려 했습니다. 일부 매체에 따르면 당면 아르헨티나는 경제 회복이 부진하고 실업 상황이 여의치 않으며 민중이 채무 곤경에 빠지면서 밀레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카사 테레스 여론조사 회사에 따르면 올 7월 밀레 정부의 지지율이 38%를 기록하면서 연초보다 크게 떨어졌습니다. 아르헨티나는 2027년에 대선을 진행합니다. 당면 여의치 않은 국내 경제 정세는 재선을 노리는 밀레에게서 매우 불리합니다. 그리고 내년의 대선에서 밀레는

말비나스 군도를 경선 이재로 삼은 비야루엘 부대통령의 도전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분석가들은 아르헨티나 내 단파 분쟁이 심각하지만 말비나스 군도 문제는 각측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소수의 이재이기도 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인 아메리카주 대화연구센터 선임연구원 마이클 시프트는 말비나스 군도를 화제로 다루는 것은 예로부터 아르헨티나 지도자들이 정치적 곤경을 탈리하는 효과적 전략이었다고 소개했습니다. 말비나스 군도 문제에 대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밀레가 강경한 자세를 보인 외부적 요인이기도 합니다. 말비나스 군도에 대한 영국과 아르헨티나 간 분쟁을 두고 미국은 장기간 중립을 유지하면서도 군도에 대한 영국의 사실상 관할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일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말비나스 군도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이란 전쟁에서 영국의 소극적 태도에 실망한다고 직언했습니다. 분석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발언은 영국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영국 데일리 텔레그래프는 말비나스 군도 주권 문제에서 미국이 영국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것으로 국방비 지출을 늘리도록 영국을 압박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르헨티나를 줄곧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간주하고 있는 트럼프 정부는 융자와 기술, 안전 등 면에서 밀레 정부의 대량의 원조와 지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광산과 공급사슬 안전 등 면에서 밀레 정부의 지지를 쟁취했습니다. 밀레 대통령도 트럼프 정부를 적극 성원했습니다. 밀레 대통령은 앞서 브라질을 찾아 우익 대통령 후보인 플라비오 보우소나루를 성원했습니다. 여론은 이 배후에 미국의 그림자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밀레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이 같은 관계를 감안할 때 말비나스 군도 문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밀레 정부를 지지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말비나스 군도 문제에 대해 밀레 정부가 최근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아르헨티나가 말비나스 군도에 대한 통제권을 회복하려면 여전히 큰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외신에 따르면 현재 말비나스 군도의 주민은 3,200명, 그중 다수는 영국 정착민 후예입니다. 2013년 말비나스 군도 당국은 말비나스 군도 지위와 관련해 전민 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자 중 99.8%가 섬의 영국 해외 속지 지위를 유지하는 것을 지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르헨티나는 전민 투표가 불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당분간 아르헨티나가 정치와 외교적 수단으로 말비나스 군도의 통제권을 탈환하는 것은 극히 어려울 것입니다. 무력 사용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아르헨티나 정부와 사회가 영국과 군사 충돌을 진행할 준비를 하지 않았기에 전쟁을 재개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군사력이 제한된 아르헨티나는 경제가 여전히 취약하기에 방대한 전쟁 소모에 견딜 수 없습니다. 아르헨티나 정치 상담가 이그나시오 빌라는 아르헨티나는 전쟁할 미천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밀레 정부의 강경함은 대부분 미국의 지지에 의존하지만 미국을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982년 말비나스 군도 전쟁을 치르기 전부터 당시 아르헨티나 대통령인 가르티리는 미국이 아르헨티나를 더 중시한다고 인정했지만 결국 전쟁이 시작되자 정보 등에서 미국은 영국을 전폭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미국 정부의 결책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으며 말비나스 군도 문제에서 아르헨티나에 유리한 태도 표시는 미국의 장기적 정책을 대표할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다고 표했습니다. 유엔 상임 주재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전 대표 리카르도 라고리오는 미국에서 말비나스 군도 문제는 본질적으로 영국과 나토와의 갈등을 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0: 오늘의 뉴스 소식 시간이만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심층보도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책임 편집과 진행해 함강은이었습니다.
1: 북경 시간으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줄 정겨운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마음을 위로하는 따뜻한 대화가 들립니다.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즐거움, 우리의 행복 이야기 지금 함께 만나보세요.

0: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1: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저녁 6시부터 6시 30분 사이로 감로장약을 소개하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서장의 맑은 기운과 오랜 전통 이야기의 지혜가 담긴 감로장약에 대해 선생님 모시고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열선 전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감로장약에 대해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예, 감로장약 총대리점인 연길시 득길장약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주요하기 25회 예, 로도커완하고 또 감로에서 이 안성말 이 두 가지 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많은 분들이 불면증 때문에 고통받고 불면증으로 인해서 심내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예, 각종 만성질환이 발생하는 비율이 많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덕길

0: 당약방에서는 치수의 전주완하고 안성완, 로도크완 이 세 가지 약을 결합해서 완고성 실면증을 치료하면서 심내혈관 질환이 같이 또 치료가 됩니다. 우리 알수의 로도크완은 장의학에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대표적인 처방약으로서 아주 독특한 효능하고 명확한 치료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로도커완도 여전히 닝신 안성완이라고도 합니다.
1: 네.
0: 심신을 안정시키고 불안하고 실면하고 건망증 등 이런 증상을 완화시키는 장의학에서의 개념으로 됩니다. 마음도 편안하게 하고 정신을 안정시켜서 심리적인 불안하고 불면증, 기억력 저하에서도 아주 뚜렷한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불면증을 오래 앓다 보면은 심리적인 불안하고 기억력 감퇴가 같이 동반됩니다. 때문에 같이 이 로도커완을 쓴다 할 때에는 이러한 증상 치료에서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그리고 장의학 이론에서는 로도커완은 성질이 온성이고 윤택하면서 진정 효과하고 안심 효과가 아주 뚜렷합니다. 그리고 좀 정신이 혼란스럽거나 또 정신적으로 안정이 안 되면서 막 경락이 같이 막힌 이런 증상을 해결해서 몸을 또 편안하게 해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핵심적인 효능이라 할 때에는 진정하고 안심하는 작용이 있으면서 심신불안증 치료라고도 합니다.
1: 네.
0: 지금은 많은 분들이 오래 앓다 보면은 정신장애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할 때에는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심계항진이 있거나 혹은 불면증하고 불안감, 우울증하고 초조함, 감정기복이가 좀 심한 이런 증상을 치료합니다. 어떤 분들은 좀 연세 있는 분들을 보면은 자기도 이 공제가 안 되면서 갑자기 화도 나고 갑자기 또 기분도 또 저하되고 이런 증상이 나죠. 이런 분들은 이 로도커완을 쓰면 효과가 아주 잘 봅니다. 그리고 장의학 이론에서 보면은 이 바이마이핑거는 현대 이야기 신경계통질환을 말합니다. 마비 증상이 있거나 떨리거나 근육이 마비되거나 요즘에는 좀 차가워지면서 이런 분들이 좀 많아집니다. 그리고 경련성 강직이 있거나 얼굴 마비 후유증을 말합니다. 그리고 어지럼증이라든가 신경기능 장애 증상 치료에서는 아주 선명한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기타 일부 경우에는 정신 혼란증이라든가 또 망설증 말하고서 막 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간질병이 있거나 이런 치료에서도 보조적인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풍 후유증하고 파키슨병으로 인한 신경정신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데서도 효과가 아주 뚜렷합니다.
1: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0: 네.
2: 예, 저는 눈이 100에서 10선다.
0: 네.
2: 그래서 조금 바람 보면 눈에 눈물 나고 눈이 뿌옇고 눈이 잘 배우지 않고 때로는 가라고 그렇습니다.
0: 네.
2: 예, 그리고 저기 신경 자꾸 써 보는데 저는 이게 산도 잘 아역되다.
0: 네.
2: 그리고 머리까지 흉하고. 근데 선생님이 한 달 전에 그 활동에 내 참가했습니다. 그 치수의 전수원하고, 미모수리고, 의우원이라니 하고, 한 달 전에 활동에 참가해가지고, 이거 썼는데, 지금 용입니다.
0: 네. 그 두 가지 좋습니다. 같이 결합을.
2: 눈이 뿌옇고, 잘 아이배고, 소노메다 밖에 사람도 못 알아봤어요.
0: 네.
2: 이게 지금은 10m 밖으로 사람 다 알아보게 된다.
0: 네.
2: 그리고 저는 이게 참도 영 잘 오고, 눈물이나 하굴이 나던 게 아예 나고,
0: 네.
2: 눈이 매실이 영식 계속 아팠습니다. 그런 것도 그 증세 다 없어졌습니다.
0: 네.
2: 눈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 나고, 신경 안 써 그런데 영, 제대로 심, 심도 영 개화라진 게 별로 거긴다.
0: 네.
2: 그래서 이것도 쓰겠어요.

0: 네,
1: 이 민무슬리오의와는이 눈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이런 눈약입니다. 그리고 이제처럼 이 간열로 인해서 나타나는 눈질병 치료에서 효과를 잘 봅니다. 예, 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망주가 같이 결합했으면 효과가 더 뚜렷합니다. 예, 5089929번에 연계하십시오.
0: 네.
1: 예. 네,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혈압이 높습니다.
1: 네.
3: 예, 혈압이 높아가지고서, 항상 머리 아프고, 휑하면서, 어지러워 됐습니다.
1: 네.
3: 그래서, 그런데, 또, 손발도 거기다 차고, 예.
1: 네.
3: 혈압이 이렇게 오르, 이렇게, 저도 잘 알겠네, 그러는지.
1: 네.
3: 그리고, 혈압 조절도 안 되고, 혈당도 좀 높았습니다.
1: 네.
3: 그리고 잘 때는, 장단지, 쥐가 그냥 나오, 예.
1: 네.
3: 후킹에 잠을 못 잤단 말입니다.
1: 예.
3: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그냥 소주에게 잠이 와서, 한잠 자고 나면, 물로 깬다.
1: 네.
3: 그리고 다시 잠들자 뭐에 정신이 똘똘해지면서 아무리 눈 감고 자자고 애쓸수록 더 똘똘해지면서 그냥 잠 못 잤습니다. 때가 머리 더 휑하고 아침에 뭐에 정신도 못 쓰고 그렇게 너무 잠 못 자니까 힘들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또 이게 밤에 이렇게 잠단지 쥐까지 나니까 더 죽을 맛이더란 말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서리 보내다가 서리 어찌다가 선생님 방송 듣고 서리 또 약방 찾아가서 그 치수의 전주완하고의 화신커프의 이 두 가지 약을 가져다 먹은 지 한 50일 남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혈압이 완전히 온정되고 혈압이 온정돼 그런지 머리 아프고 휑함이 어지럽던 게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혈당이 높던 것도 낮아지고 손발이 차던 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온기 다 돌면서 손발이. 그리고 잠 못 자던 게 잠은 지금 잘 잡니다. 그리고 장단지 쥐가 나던 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병으로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많이 힘들었댔는데 요즘에는 몸도 가벼워지고 잠 잘 자니 그런지 정신도 나고 영 이렇게 몸이 무겁던 게 가벼워지면서 많이 몸이 편해졌습니다. 그래 아무래도 이게 효과 보던 김에 아무래도 더 쓰자고 그랬습니다.
1: 예, 맞습니다. 그 두 가지 약 같이 쓰면 치료범위 아주 높습니다. 예, 우리 지금 많은 질병들이 모든 질병들이 우리 인체의 이 생체 통로가 막히면은 질병이 생깁니다. 예, 우리 길이 막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약을 같이 결합했으면은 이 기혈이라는 이 길부터 시작해서 모든 생체 통로를 열어준다. 그러기 때문에 뭐 이제처럼 저리거나 마비되거나 경련이 일어나거나 그리고 잠이 안 오거나 혈압이 높거나 귀에서 소리가 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다 같이 개선됩니다. 그 효과를 모두 좀 빨리 본다. 이 또 화신코 후에는 또 구복액이고 흡수가 또 빨리 되고 그리고 치수의 전주와 같이 쓰기 때문에 그렇게 효과를 잘 봅니다. 그래서 그 료정이가 화신코 후에는 두 개 월입니다. 두 달입니다. 근데 보통 지금 우리 다 오란 질병이기 때문에 두 개 료정 씁니다. 한 4개월 쓴다면 약을 또 조절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오.
3: 잘 알겠습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4: 저는 있을 때 위험이 있어요. 소화 안 되고 속이 그득해서 때자도 밥 먹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1: 네.
4: 그리고 유물성 강균이 있습니다.
1: 네.
4: 그래서 지금 창제에서도 다시 다탕화를 쓰고 있습니다.
1: 네.
4: 이전에 속이 그득하지 않고 소화도 잘 됐어요. 밥을 잘 먹고 밥을 먹는 게 용 맛이 있습니다.
1: 네.
4: 유물성 강균도 싹 없어졌습니다.
1: 네.
4: 저는 있을 때 위험이고 유물성 강균이 있으면 위암이 올 확률이 낮다고 내 들었는데 상대를 쓰기 때문에 위험하겠다는

0: 그 춤을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1: 맞습니다. 그게 창제로 암 항암 치료가 같이 또 쓰는 분들도 효과 좋고 항암 치료 후에 부작용이 있는 분들도 같이 쓰면 용 좋습니다.
0: 예. 예. 용량이 좋았습니다.
1: 예.
0: 그리고 당뇨염에서 입이 쓰고 닭살 한 개도 먹지 못했는데 지금 예, 입이 쓰고지 않고 닭살을 매일 먹어도 예, 용 소화 잘 됩니다.
1: 네.
0: 선생님, 예, 배달 받아서 쓰겠습니다.
1: 예, 5899-29번에 연계하십시오.
0: 예, 이 감로장약이 선생님 써보면 예, 무슨 데모 쓰겠다고 우리 형제들이나 우리 집에 아파트에 딴 병원 아니라고 딴 약발 시작하였습니다. 다 감로장약입니다.
1: 네, 예, 그 효과도 예. 빠르고 부작용이 없고 예, 그리고 증상하고 원인을 같이 치료하기 때문에 또 치료 후에 효과가 또 오래 갑니다.
0: 예, 선생님과 예, 물어보면 또 어느 약 들어야지 또
1: 모든 약이 다 있다고 봐야 됩니다. 무슨 질병이나 치료할 수 있는 게 왜냐 하면은 부족하면은 또 창자에서 또 이 또 전화문도 또 보내준다.
0: 예, 약 용서합니다.
1: 예, 그래서 그 좀 어디 불편하면 덕길 장약방 찾아가시면 됩니다.
0: 예, 예. 우리 부자입니다. 딴 곳에 약 알려도 돼.
1: 예, 맞습니다.
0: 예, 선생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무슨 모병이 있었는가 먹게가 다발성 뇌경색도 있고 혈압도 온정되지 않아서 오르고 내리고 하고 예, 심장도 그리 좋지 않고 그게 항상 이 소리 저리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러어쨌든 뭐 이 질병이 있어서 고생했는데 지금 뭐 쓰고 있는가 하면 시소의 전주알 깨우 바위천 스바위천 장화 깨우 장상화 이 세 가지를 썼습니다. 또 두 달 반 이렇게 전 썼는데 무슨 데 지금 많이 호전을 왔는가 뭐 그러니까 지금 예, 머리가 항상 이렇게 흐릿하고 쾌행하고 예, 정신이 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아프고 하던 게 예, 그게 지금 많이 저 무슨 게니까 호전이 왔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 지금 심장도 그렇고 이래서 영 좀 그래던 게 깨고 요 수선 혈압이 많이 온정이 됐습니다.
1: 네 맞습니다.
3: 어떤 때는 그 혈압 오르고 내리고 해서 할 날에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더 이렇게 먹고 이렇게 혈압 약 자꾸 먹던 게 우선 한 번 먹으면 이렇습니다.
1: 네
3: 온정이 됐습니다.
1: 네 맞습니다.
3: 예
1: 그래서 이 그저 로년에는 그 세 가지 약을 쓰면은 중풍하고 치매 위험이라며 지금 어떤 분들 기억력도 감퇴되고 불면증도 있고 혈압도 자꾸 약하고 이것저것 바꿨으면서 힘들고 이런 분들은 그저 그 세 가지 약 맞으면 그런 증상이 없습니다. 예.
3: 예 그래서 예, 후유할까봐 무슨 겁이 나온 게 이런 건 이런 근심은 아예 되겠습니다.
1: 예 그리고 치수에 있는 것도 꾸준히 그냥 예, 쓰면은
3: 알고 있어야 돼요.
1: 예, 모든 질병이 다 좋아집니다. 예.
3: 예.
1: 예. 그렇게
3: 하십니다.
1: 예.
3: 예. 이렇게 소개 수사겠습니다.
1: 예.
3: 예.
1: 예.
3: 수고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 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의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5: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0: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그리고 우리 불면증이라 할 때에는 예, 일단 불면증이 발생하면은 어째서 나는 이렇게 잠이 안 오는가 이럴 때에는 내 몸이 균형이 깨졌다 이거부터 알아야 됩니다. 예, 우리 이런 불균형이 원인이 또 어디에서 오는가? 예, 스트레스입니다. 첫 번째는 스트레스고 그 다음에 노화하고 그 다음에는 완벽주의로 인한 강박증도 있고 갱년기 종합증도 있고 그리고 심리적인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예, 다양한 환자분들이 개인 체질하고 상태에 따라서도 증상도 예, 역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0: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두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예.
2: 예, 저는 예, 전치망대하고 거슬리는 하루 먹습니다.
1: 네.
2: 어제 먹는가 뭐, 예, 원래 콩팥이 약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날씨 차갖고 하니까도 나이 더군다나 아픕니다. 허리도 아프고, 양쪽 옆구리도 아프고, 예. 그 다음에 서변도 자꾸, 서변이 색깔도 안 좋고, 이렇습니다. 예. 그리고 소변에서 냄새도 나고 이래서 평상시에도 이래서 약을 많이 썼는데 효과가 크게 없을 때다. 그래서 선생님이 강의도 듣고 저기 당대표인데 가서 지도를 받고 저래 이 두 가지 약을 먹었는데 지금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예. 소변이 잤던 것도 이 해결됐습니다. 이전에는 소변이 잦아서 하루 저녁에 대여섯 번씩 일어나고 나면 다시 못했습니다. 그런 게 지금은 한두 차 일어나면 예, 소변이 예,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하고 내기도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소변에서 냄새 나던 게 없어졌습니다.
1: 네.
2: 색깔도 좋아지고 제 눈 소변이 색깔도 어떻게 역한지 막 짜증이 나고 신기해 나던 게 지금 그러시는 것도 없어졌습니다.
1: 맞습니다.
2: 색깔이 그 색깔도 이렇고 그렇게 그것도 없어지거나 이런 기운이 납니다. 그리고 이 소변이 잤던 것도 없어지고 하니까나 이런 사는 게 정말 정신이 나고 이전에 소변이 이럴 때는 자지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신경질이 나면서 때도 제대로 그래 잡수지 못하겠을 때다. 그런 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네.
2: 예, 영어는 저기 사연도 제대로 잘 나가고 제대로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하니까 영 좋습니다. 맥도 나고
1: 네.
2: 그래 이렇게 효과 좋을 때 계속 쓰려고 합니다.
1: 예, 이 허즐리뇨완하고 런칭망절 같이 쓰면 체내 오래 이 남아있던 나쁜 독소가 소변으로 다 나간다. 예, 그러면서
2: 예, 그렇게 나던 게 육한 예, 내남에서 없어졌지.
1: 다 빠져 나간다. 그리고 예. 지금 또 날씨가 추워지면은 또 러인 분들이 허리도 아프면서 소변도 또 잦습니다. 이런 예. 분들은 거죠. 소변 장애가 있는 분들은 이제 이 두 가지를 쓰면 좋습니다. 그리고 예. 당뇨병이 있는 환자분들이 대부분 소변 장애가 이만 오래되면은 생깁니다. 그래서 신장 합병증이 생기죠.
2: 예. 그래서 당뇨는 없습니다.
1: 예, 허즐리뇨완하고 런칭망절 같이 쓰면은 당뇨병 환자분들이 인차 몸이 또 거뿐해지고 시원해집니다. 예. 예. 그래서 쓰면서리 5089929번에 연계하면서 쓰십시오.
2: 예, 여러 가지 증상이 많이 없어지거나 영 기분도 나고 정신도 나고 영 마음이 유쾌합니다.
1: 맞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세요.
2: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세요.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도 관경화 있어서 심장선앙하고 망기를
1: 씁니다. 예.
3: 예, 한국에 작년에 갔다는데 예. 너무 피곤하던게 강경화 발작해서 약을 써도 잘 낫지 않고 배불고 소화해 되고 변비 심하게 며칠에 한 번씩 겨우 봤습니다. 그래야 하는 거 너무 맥이 오고 너무 잠이 자꾸 오고 있습니다. 치료 안 돼서 장약방에다가 한국에서 전화해서 망제하고 창제하고 수화를 썼습니다. 세 가지 약을 썼는데 예, 완전히 몸이 좋아져서 예, 피곤한 건 몰랐습니다.
1: 아주 좋습니다. 간 이 소화계통 질병 치료에서는 그 면역력도 같이 높아집니다.
3: 예, 한국 병원에

0: 가서 이거 먹고서는 석 달 먹고 가서 검사하니까 나니 방영화 호도 내부에 방영화 어제 없다 합니다.
1: 네. 맞습니다. 그런 효과 보면.
0: 지금 예, 집에 돌아와서 지금 한 반년 끊었댔습니다.
1: 예.
0: 그래 폼이 돌아오거나 내 다시 시작했습니다.
1: 예.
0: 또 크지 나서.
1: 예.
0: 지금 망지하고 수관 전화를 같이 두 달 넘어 썼습니다.
1: 예.
0: 그래 내 약이 너무 효과 좋아서 이제 더 쓰겠습니다.
1: 예. 그리고 이따가 증상이 그냥 없고 이 화암 수치가 정상이고 하면은 창제만 그저 한 가지만 계속 써도 된다.
0: 한 가지씩.
1: 예예. 그래서 맨 예 창제만 쓰고 강경화 나선 분도 있습니다. 그래 이전에 약을 많이 썼죠.
0: 예.
1: 많이 썼으니까니 이제 장 대표가 자문하고 맨 창제만 그냥 쓰셔. 그래도 그,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0: 예.
1: 예. 간이 간세포 손상 받았다 해보기 된 분들이. 또 재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제는 그냥 유지하면 좋습니다.
0: 예, 그럼 예. 계속 쓰겠습니다.
1: 예, 그래 장 대표가 자문하면 쓰십시오. 예,
0: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그래서 우리 불면증이라 할 때는 아주 다양하게 예, 다양하기도 하고 변화가 많은 이 불면증에서 수면제라든가 호르몬제와 같은 이런 일시적인 효과를 보기보다는 장의학적인 이런 치료법으로서 전신이 균형을 찾아주고 건강한 몸을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잠을 잘 수 있게 치료를 해야 됩니다.
2: 네.
1: 예, 지금은 불면증도 많거니와 이미 수면제로 이 잠을 유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네. 일정하게 우리 수면제라는 거는 다 내약성이 생깁니다.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예, 어떤 분들은 그냥 이 수면제를 먹어서 제동기 잠이 불쇠로 오지 않으면 막 긴장해집니다. 예, 긴장해지면은 이 자율신경이 몰라에 오면서 점점 밤에 잠 자지 못합니다.
2: 네.
1: 예, 때문에 이런 강박적인 치료보다도 예, 우리 장의학적인 이런 리논에 맞추어서 균형을 잡아주면서 불면증을 치료한다 할 때에는 예, 불면증 치료에서 더 좋은 효과를 봅니다.
2: 네.
1: 그리고 장의학적으로 우리 불면증이 치료의 목표라 할 때에는 무너진 몸과 마음이 이 균형을 바로 잡아서 불필요한 거는 예, 제거해버리고 또 부족한 거는 법법으로 보충해주면서 채워가면서 치료합니다.
2: 네.
1: 예, 때문에 우리 불면증이라 할 때에는 증상이가 예, 강하고 급하면서 오랫동안 또 진행이 되고 기억력도 또 기력이가 많이 소모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불면증 오래 한 분들이 맥이 똑 떨어져야 하죠.
2: 네.
1: 예, 그래서 이런 기력이가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법이라는 거는 우리 몸의 체내 이 대사산물로 다 제거해줘야 됩니다.
2: 네.
1: 이런 사법하고 법법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치료해야만이 예, 진정한 치료가 됩니다. 예, 그래서 당장 잠을 자지 못하는 이런 괴로움을 치료하는 동시에 부족한 잠 때문에 쇠약해진 예, 이런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건강한 신체 리듬을 되찾아주는 이료법을 같이 병행하는 것이가 우리 장의학에서의 불면증 치료의 원칙입니다. 예, 그리고 질병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근본적인 힘을 길러서 질병을 예, 이겨내는 자연적인 이 치유적인 이런 개념하고 정신을 살려서 불면증을 치료하게 되면은 증상하고 우리 그 원인이 같이 치료되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아주 원만하게 됩니다.
2: 네,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3: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식물들은

0: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미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정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1: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0: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인사드리는 달콩이 오빠예요.
1: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의 알콩이 누나예요. 콩콩콩 이야기방. 친구들 지난 한 주도 잘 보냈죠? 이제 개학했으니 학교와 반급 생활에 잘 적응해 가야 할 때예요. 특히 새롭게 학교 생활을 시작한 1학년 친구들은 모든 게 낯설고 걱정될 수 있는데요. 오늘 먼저 들려드릴 이야기는 첫 등교를 걱정하는 매튜를 따뜻하게 안심시켜준 아빠의 동화, 긴 다리 아빠예요. 함께 들어보자요.
0: 긴 다리 아빠. 매튜에게 아주 특별한 첫 등교 날이 찾아왔어요. 새로운 학교에 가는 날인데 매튜는 설레는 마음보다 낯선 환경이 두려워 마음속에 걱정이 가득 쌓였어요. 아빠와 학교를 가는 내내 온갖 걱정거리를 떠올리며 불안해했어요.
1: 아침 일찍 아빠는 매튜를 데려다 주려고 늘 타던 낡은 회색 자동차에 시동을 걸었어요. 그런데 차가 갑자기 말썽을 부리며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빠는 조급해하지 않고 차 주변을 살펴보며 수리하기 시작했고 징그랑 징그랑 부품 소리를 내며 열심히 손을 움직였어요.
0: 잠시 후 차가 다시 시동이 걸렸어요. 아빠는 자동차에게 힘내라고 속삭이고 매튜를 차에 태운 뒤 학교로 출발했어요.
1: 학교 인근에 도착한 아빠는 자동차를 주차장에 세워놓고 매튜의 손을 꼭 잡고 학교 정문까지 함께 걸어갔어요. 아빠는 매튜의 이마에 부드럽게 뽀뽀를 해주고 즐겁고 활기차게 학교 생활을 보내라고 따뜻하게 격려했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꼭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한 뒤 발걸음을 돌려 천천히 걸어갔어요.
0: 아빠가 멀어지는 모습을 바라보자 매튜는 걱정이 다시 커졌어요. 아침에 고장났던 차가 저녁에도 또 말썽을 부리면 아빠가 자기를 데려오지 못할까봐 마음이 몹시 불안했어요. 매튜는 두 손을 꼭 움켜쥐고 아빠의 뒷모습을 계속 쳐다봤어요.
1: 매튜의 걱정은 끝이 없었어요. 아침처럼 차가 또 고장날 일, 이웃 아저씨네 차마저 고장나서 빌릴 수 없는 일, 아기 곰 마틴이 깊은 잠에 빠져 아빠가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일, 공원의 새들이 아이를 돌보느라 학교까지 날아오지 못하는 일, 꽃사슴이 할머니 댁에 놀러가 아빠를 태워줄 수 없는 일까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걱정을 하나씩 떠올렸어요. 그리고는 서둘러 아빠를 부르고 떨리는 목소리로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0: 아빠, 만약 자동차가 또 고장나면 저녁에 저를 데리러 오지 못하는 거예요?
1: 아빠는 불안해하는 매튜의 작은 어깨를 감싸주며 부드럽게 품에 안으며 차분하고 장난스러운 목소리로 대답을 해줬어요.

0: 우리 집 차가 고장나면 옆집 아저씨네 차를 빌리고 그 차마저 말썽을 부리면 아기곰 마틴을 부리면 돼. 아기곰 마틴이 잠이 들면 새들을 부르고 새들이 바쁘면 물길을 만들어 배를 타고 오면 되지. 만약 물길마저 없으면 토끼를 타고 오면 돼. 말을 마친 아빠는 웃으며 매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1: 아빠는 동화 같은 따뜻한 말로 매튜의 불안한 마음을 어루만져 줬지만 매튜는 여전히 마음의 걱정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0: 아빠, 하지만 그 방법들이 다 통하지 않으면 그때는 어떡해요?
1: 아빠는 사랑이 가득한 눈빛으로 매튜를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답을 들려주었어요.
0: 자동차도 곰도 새도 토끼도 모두 도움을 청할 수가 없다 해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 아빠의 길고 튼튼한 두 다리로 무조건 매튜에게 달려올 거야. 아빠 역시 매튜를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니 두 다리가 절대 지치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너에게 달려올 수 있을 거야.
1: 아빠의 진심어린 말을 듣고 매튜는 이제야 마음속 걱정이 싹 사라지고 이제 완전히 안심했어요. 언제나 자기를 아껴주고 지켜주는 긴 다리 아빠가 곁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망설임 없이 학교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이제 두렵기만 했던 낯선 학교가 설렘 가득한 즐거운 공간으로 바뀌었고 매튜는 웃으며 새 친구들을 만나고 재미있는 학교 생활을 즐길 준비를 했어요.
0: 친구들, 우리도 매튜처럼 첫 등교나 첫 유치원에 가거나 처음 해보는 일들을 마주할 때 두렵고 걱정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곁에는 긴다리 아빠처럼 따뜻하게 지켜주고 격려해주는 사람들이 언제나 함께해주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자고요. 사랑 가득한 부모님, 자상한 선생님, 믿을 수 있는 친구들이 우리의 고민을 귀 기울여 들어주고 우리가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도록 도움을 줄 거예요. 네, 잠시 동요 한 곡 듣고 나서 다음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동요, 교정에 피는 꽃을 보내드립니다.

0: 이어서 두 번째 동화, 착한 심성을 가진 작은 버섯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1: 착한 심성을 가진 작은 버섯. 숲 깊은 곳에 여리고 작은 아기 버섯 한 송이가 살고 있었어요. 아직 세상 구경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아기 버섯은 매일 몸을 살짝 웅크리고 부드러운 흙 속에 머리를 숨긴 채 달콤한 꿈을 꾸며 조용히 지냈어요. 아기 버섯은 꿈속에서 예쁜 꽃들과 반짝이는 별들을 만나고 포근한 바람이 불어오는 모습을 상상하며 평온하게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0: 어느 날 깊은 밤, 아기 버섯이 달콤한 꿈에 푹 빠져 편안하게 잠들어 있을 때 차갑고 촉촉한 물방울이 툭 하고 자신의 머리 위에 떨어졌어요. 아기 버섯은 깜짝 놀라 몸으로 느껴보고 그 시원함에 정말 기뻤어요. 그는 오랜만에 맞는 이 물방울에 졸린 눈을 비비고 호기심 가득한 마음으로 천천히 흙 밖으로 머리를 내밀었어요.
1: 잠시 뒤 굵은 빗방울이 똑똑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아기 버섯은 얼굴을 하늘로 들고 촉촉한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어요. 드디어 기다렸던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0: 이때 갑자기 쏟아지는 비를 피하느라 정신없이 허둥대는 작은 개미 한 마리가 아기 버섯 옆을 지나고 있었어요. 아기 버섯은 친절한 목소리로 불렀어요.
2: 개미야, 빨리 여기 와서 비를 피해.
1: 개미는 감동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버섯 밑으로 들어가 몸에 묻은 빗물을 훌훌 털어냈어요. 친구를 도운 아기 버섯은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며 행복한 기쁨으로 가득 찼어요.
0: 아기 버섯은 주변을 천천히 살펴보다 또 날개가 흠뻑 젖은 힘겹게 날개짓하는 나비를 발견했어요. 아기 버섯은 걱정된 마음에 큰 소리로 불렀어요.
2: 나비야, 빨리 여기 와서 비를 피해.
1: 나비는 몸을 덜덜 떨며 고마움을 전하고 조심스럽게 아기 버섯 아래로 들어왔어요. 아기 버섯은 개미와 나비가 비에 더 젖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 몸을 넓게 펴주었어요.
0: 그때 머리 위에서
2: 아이고 아이고
0: 하는 작은 비명소리가 들려왔어요. 툭소리와 함께 딱정벌레 한 마리가 굴러떨어졌어요. 큰 빗방울의 날개가 무거워져 제대로 날지 못하고 떨어진 거예요. 아기 버섯은 걱정스런 마음으로 딱정벌레를 불러 비를 피하게 했어요. 딱정벌레는 숨을 헐떡이며 말을 더듬고 고마움을 전하며 조심스럽게 아기 버섯 아래로 들어왔어요.
1: 아기 버섯은 땅 속에 뿌리를 깊고 넓게 뻗어 흙 속의 영양분을 가득 흡수하며 몸을 점점 더 크게 키웠어요. 그는 자기 아래와 비를 피하며 쉬고 있는 작은 동물들을 끝까지 지켜줘야 한다고 굳게 마음을 다잡았어요.
0: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게 쏟아졌어요. 새, 토끼, 장난꾸러기 원숭이, 길을 잃은 어린 다람쥐, 고양이와 꿀꿀이까지 비를 피하려고 버섯 밑으로 하나 둘 모여들었어요. 버섯은 모두가 편하게 쉴 수 있도록 힘을 내서 몸을 계속 넓게 펼쳐주었어요.
1: 아기 버섯이 점점 넓게 펴지자 그늘 아래는 웃음소리로 가득했어요. 새들은 맑은 목소리로 즐겁게 노래를 부르고 나비는 가벼운 날개짓으로 아름답게 춤을 췄어요.
0: 또 개미는 작은 발걸음으로 리듬을 맞추고 원숭이와 다람쥐는 귀여운 메우기를 보여주었으며 밖에서 쏟아지는 빗소리는 마치 따뜻한 박수갈채처럼 들렸어요. 동물들은 함께 웃고 뛰놀며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1: 얼마 지나서 비가 그치고 하늘에는 예쁜 무지개가 걸렸어요. 구름 사이로 따뜻한 햇살이 비쳐나왔어요. 염소와 사슴, 여우까지 숲속 동물들이 소식을 듣고 하나 둘 모두 아기 버섯 주변으로

0: 모여들었어요.
1: 모두 금세 퍼진 나기버섯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리고 작았던 나기버섯은 넓은 우산처럼 커져서 여러 동물들에게 편안한 쉼터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 뒤로 동물들은

0: 이제 아기 버섯은 숲속 모두에게 사랑받는 인기 스타가 되었어요. 원래 여리고 약했지만 친구들을 돕고 싶은 착한 마음으로 꾸준히 노력해서 모두가 아끼는 멋진 버섯으로 성장한 거예요.
1: 친구들, 이 동화는 착한 마음으로 주변 친구들을 배려하고 어려운 친구를 도와주는 선한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려주고 있는데요. 남에게 베푼 따뜻한 마음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큰 기쁨과 행복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깊은 교훈을 담고 있어요.
0: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따뜻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친구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요.
2: (이번 주에는) 리광수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장진석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선생님 고맙습니다를 준비했습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북경 동림당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보 의사는 중의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연길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길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331 국도는 연변 변경 대지를 굽이굽이 누비며 리메와 하곡의 생태미, 유구한 민속의 운치, 변경 개방의 활기찬 기세를 하나로 이어놓았습니다. 이 길은 아름다운 경관 회랑일 뿐만 아니라 변경 도시 진흥에 힘을 실어주는 발전의 대통로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본 방송에서는 길을 보도 331 국도 연선에 번행하는 모습을 내놓아 도로를 맥락으로 경관을 매개로 발전을 핵심으로 산업, 부민, 문화관광 승격, 민족 단결, 생태 보호 등 실천에 초점을 맞춰 신시대의 연변 331 국도 연선의 고품질 발전 새로운 면모를 전방위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은 첫편 331 국도로 변경진흥 벨트 이어 흥변부민 새 화폭 펼쳐를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초가을에 접어든 331 국도 연변 구간 연선에는 자가운전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연결 자가운전 관광객 리효합니다. 331 국도가 정말 좋습니다. 퇴직한 후에 도문에서 100년 후락 쉼터까지 다녀왔는데 중간에는 음악 도로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331 국도 변경 도로는 단순한 교통 로선이 아니라 변경 향촌 진흥을 이끌고 안정 기반을 튼튼히 다지는 발전 주축으로 됐습니다. 하평 기자입니다.
3: 도문장 강수요요.
2: 도만강 물이 유유히 흐르고 331 국도에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마폐촌에는 서로 다른 품격을 자랑하는 15채 민박이 곧 운행에 들어가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맞게 됩니다. 마폐촌에서는 조선족 전통 민가들을 개조하고 절강길림 연결 협력을 통해 선진적인 운행 모식을 도입했습니다. 이 촌에서는 조선족 민가의 전통 요소를 완전하게 보존하는 한편 수도, 전기, 난방, 인터넷 등 현대화 시설도 승격했습니다. 대상은 민속 체험, 강변 휴시, 견학 객거 등 다양한 기능을 융합해 향촌 유효 자원을 활성화하고 변경 향촌 문화관광 발전의 부족점을 보완했습니다. 동시에 월청진에서는 331 국도 1314km라는 독특한 표식에 의탁해 일생일세 사랑주제 공원을 건설했습니다. 대상 부지 면적은 2만 5천 평방미터이고 총 투자는 5,380만 원입니다. 도문시 월청진 일생일세 사랑주제공원 단지 경관기획 책임자 손장님입니다. 우리 단지는 주로 옛 발해국에 복고풍을 내세우고 당나라 전성기의 일부 풍소, 민속 요소를 전체 풍경구에 융합했는데 주제는 사랑입니다. 현재 단지 건설은 기본상 완공됐습니다. 도무시 월청진 당위 부석이 우명량입니다. 다음 단계의 월청진에서는 계속 흥변부민의 초점을 맞추어 대상 건설을 착실히 추진하고 특색 산업을 강화하며 변경의 번영과 안정을 수호해 더 활력 있고 따뜻한 변경의 아름답고 화목한 향촌을 건설하렵니다. 화룡시 남평진과 숭산진에 들어서면 변경촌의 중점 대상 건설 현장마다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변경촌들이 빠르게 새로운 면모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화룡시 남평진 룡년촌 촌민위원회 부주임 한전직입니다. 룡년촌 관광객 봉사 중심에는 관광객 접대청, 농특산물 전시구역, LED 선전 대형 스크림, 편민상점, 공공욕실, 휴식커피숍, 즉석라면 문화식당과 객실 등이 들어섭니다. 현재 대상은 주체구조 건설을 끝냈고 9월 말 전으로 내부 장식과 설비 구매를 하며 10월 초에 시험 운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길림성 화흥 공정건설 집단위원회사 대상경리 왕수상입니다. 공사를 다그치고 있는데 지금 60%까지 진척됐습니다. 제때 완공할 수 있습니다. 화룡시 숭산진 고성천에서도 국문 상업거리 외벽면 개조 공사가 질서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룡시 숭산진 금해식당 경영자 려염걸입니다. 숭산을 이렇게 잘 개조해 놓으니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우리 장사도 더 잘 됩니다. 화룡시 흥변부민 촉진중심 대상 발전과 과상 류봉입니다. 흥변부민 행동을 착실히 추진하면서 변경촌 발전 전문 자금 등 각종 자금 7,200만 원을 통과했습니다. 숭선 공문 상업 거리, 고성촌 변경 지원 인재 아파트, 명년촌, 상천촌, 길림절강 연결 협력 시범촌 등 11개 중점 대상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개 대상이 착공됐고 나머지 대상도 전 단계 사업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331 국도는 연선 문화관광 대상들을 이어놓았습니다. 최근 2년간 우리 주에서는 자금, 대상과 길림절강 연결 지원 자원을 통과해 지속적으로 331 국도 연선 변경촌에 기울이고 동산구 경관과 특색농업에 의탁해 구간별로 차별화된 문화관광 산업을 배치함으로써 전역 발전 구도를 구축했습니다. 연선의 각 현시에서도 자원 우세에 입각해 차별화 배치와 협동 발전을 추진하면서 변경촌마다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바 여러 민족 대중들은 즐겁게 일하고 신시대 연변 흥변 부민의 아름다운 화폭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1: 4일과 5일 저녁 장촌 광화학원 극장은 관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곳에서 길림성 연변 가무단에서 정성껏 창작한 민족 무용극 오설장백 장촌시연이 펼쳐졌습니다. 현장에서는 박수갈채가 오래도록 이어졌고 적지 않은 관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이 홍색 작품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 작품은 동북항일연군의 14년간의 간과한 투쟁을 배경으로 재봉대 려전사들의 진실한 사적에 초점을 맞췄는데 곧 길림성을 대표해 제7회 전국 서수민족 문예합동 공연에 참가하게 됩니다. 무용은 중국 조선족 민족무용과 무형문화재 기예 장백산의 지역 특색을 융합했습니다. 무용수들의 춤동작은 관객들의 감탄을 자아냈고 배경음악은 때로는 낮고 애절하게 때로는 격정적으로 울려퍼졌습니다. 미령에서 옷을 짓는 장면에서 재봉대 여전사들이 여린 몸으로 전선을 지원하는 모습에 적지 않은 관객들이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장촌 관객 장효연입니다. 이 공연을 보고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선배들의 간고분투와 굳센 견지를 진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 항일연군을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연변에 이런 가무단이 있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흐느끼듯 애절한 배경음악과 섬세한 무용서사를 따라 무용극은 가정과 국가가 운명을 함께하는 장대한 화폭을 층층이 펼쳐 보이면서 현장 관객들이 리상신념의 힘을 깊이 느끼게 했습니다. 조명은 넓은 암전의 여백으로 무대 층차를 내오고 극도로 간결한 빛과 그림자 언어로 홍색 정신과 무대 예술의 깊은 융합을 실현해 홍색 소재가 기존의 고정관념을 뛰어넘어 젊은 관객들의 마음속에 다가가게 했습니다. 장촌 관객 주영입니다. 이 무용극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홍색 소재 무용극이 생활과 멀리 떨어져 있어 거리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작품은 상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무용수들의 힘있는 몸짓과 음악의 변화가 어우러지면서 무대 전체가 마치 움직이는 한 폭의 수목화 같았습니다. 공연을 보고 나서 무엇이 고락을 함께하고 운명을 같이 하는 중화민족 공동체인지 이해하게 됐습니다. 주변 친구들에게 이 공연을 꼭 보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장촌 관객 왕성현입니다. 평소에는 이런 역사를 책에서만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춤이라는 공연 형식으로 역사를 보여주는 이런 무대가 생겼습니다. 전사들이 큰 눈 속에서 싸우는 모습을 통해 그들이 얼마나 굳게 단결했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오늘의 아름다운 생활은 정말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기에 지금의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공연은 시청각 성년일뿐만 아니라 생동하고 깊이 있는 애국주의 교양 수업이기도 했습니다. 전체 공연 시간은 근 1시간 30분으로 줄거리는 격정적이고 감정은 진실했습니다. 하나하나의 충격적인 장면과 감동적인 이야기는 관객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오설장백 배우 방려미입니다. 마음속으로 긴장되기도 하지만 자부심이 더 컸습니다. 제가 무대에 1분 더 서 있으면 항일연군 여전사들의 정신도 1분 더 사람들의 기억에 남게 됩니다. 연변

0: 무단 청년배우로서 무용으로 선열들에게 경의를 표할 수 있다는 것은 제 예술 생애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오설 장백 총감독 한미화입니다. 각계 의견과 건의를 널리 받아들여 계속 작품을 다듬겠습니다. 우리 목표는 오직 하나입니다. 더 성숙되고 완벽한 예술적 모습으로 북경 청교극장 무대에 올라 전국 관객들에게 보여주렵니다. 민족 무용극 오설 장백은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북경 청교극장에서 제7회 전국 소수민족 문예합동 공연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길림성 연변 가무단 부단장 안빈입니다. 우리는 공연을 통해 무대 수준을 점검하고 배우들의 상태를 전면적으로 조절하며 배치와 연결을 더 정교하게 다듬고 공연의 부족점을 보완했습니다. 우리는 늘 무대는 가장 훌륭한 스승이고 관객은 가장 엄격한 심사위원이라고 말합니다. 이번 공연을 통해 무용극 오설 장백이 가장 충만한 정신 상태와 가장 뛰어난 기회로 국가급 공연 무대에 오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1: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준결승 연변팀 대 대련팀 경기가 5일 연길에서 펼쳐졌습니다. 경기장 안에서는 치열한 승부가 펼쳐지고 경기장 밖에서는 민족단결진보촉진법 법치선전의 따뜻한 분위기가 넘쳤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대형 대중체육 경기 플랫폼을 활용해 체육 플러스 법률 보급 플러스 융합 몰입식 선전 활동을 혁신적으로 전개하고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사회적 선전을 혁신적으로 추진해 법치 리념이 광범한 대중에게 직접 다가가게 했으며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이 경기장의 뜨거운 열기와 함께 사람들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게 했습니다. 이번 동북축구연맹전은 큰 인기를 모았습니다. 연변 홈장은 여러 민족, 여러 지역 대중들이 서로 만나고 교류하는 훌륭한 플랫폼으로 됐습니다.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 법률 보급 선전도 광범한 대중들에게 가깝게 다가갔습니다. 경기 휴식 시간에는 대형 스크린을 통해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 법률 보급 선전 구호를 반복적으로 방영하며 자치소 창립 74년 내 여러 민족 대중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도우며 함께 전진해온 발전 로장을 내찬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또 두 개의 법률 보급 사업 소조를 모아 관람석과 출입구에서 류동 선전을 했습니다. 그들은 경기 관람 주민들과 외지 축구 팬들에게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 선전 자료를 나눠주고 알기 쉬운 해설로 법률 조항을 대중들이 알아듣고 기억할 수 있는 생활 속 도리로 풀어냈습니다. 광범한 축구 팬들은 축구 운동 매력을 느끼는 동시에 가까이에서 법치 지식을 배우면서 정서적 유대를 더 돈독히 했으며 동북대지 여러 민족이 형제처럼 친하게 지내고 서로 돕는 생동한 모습을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왕창현 문화관 무용배우 변욱입니다. 자치주 창립 74주년을 경축하는 시기에 동북축구연맹전이 펼쳐졌습니다. 연변 사람으로서 정말 기쁩니다. 우리 모두에게 민족 단결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 함께 응원하고 있습니다. 대련 축구팬 류량입니다. 연변에 온 것도 처음이고 연변에서 축구 경기를 보는 것도 처음입니다. 마침 연변 조선족 자치주가 창립 74주년을 맞았는데 경기장 안팎에서 민족 단결 분위기가 정말 짙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장 사업열군들이 우리에게 수첩도 나눠주고 관련 지식도 설명해줘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축구 경기도 아주 훌륭했고 연변 사람들의 따뜻한 손님 접대도 실감할 수 있었으며 여러 민족이 화목하게 어울려 사는 분위기도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원정 팬으로서 이번에 여기에 와서 정말 느낌이 좋았습니다. 주 민족사무위원회 민족단결촉진처 사업열군 강추우입니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 창립 74주년을 맞아 민족 단결 진보 선전을과 결부해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 선전을 동북축구연맹전 축구 경기장에 가져왔으며 체육 경기와 법치 선전을 깊이 융합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다양한 현장화 선전 방식을 탐색해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 법치 선전이 대중 속에 깊이 들어가게 하고 여러 민족의 왕대 교류 융합의 사회적 기반을 끊임없이 튼튼해다져 성듀꽃 활짝 핀 연변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빛내겠습니다.
0: 연변 조선족 자치주 창립 74주년을 경축하기 위해 우리 주에서는 천명 태극권 공연, 민족 복장쇼, 아리랑 가요 전시 공연 등 일련의 문화체육 활동을 연이어 개최했습니다. 무형문화재의 깊은 저력을 보여주고 민족 풍채를 한데 모은 다채로운 문화 성년들은 전주 대중들과 관광객들에게 짙은 축복 분위기를 선사했습니다.

0: 3일 오전 전명태극권 공연 활동이 연변대학 부속중학운동장에서 펼쳐졌습니다. 천여 명 태극권 애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강인함과 부드러움을 겸비한 중화무술로 연변조선족 자치주 창립 74주년을 경축하는 동시에 주무술협회 설립 40주년을 기념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 령정시 태극양생협회, 가기무술관, 왕청현무술협회 등 대표팀들이 륜번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붉은의 변강 비추냐는 웅장한 기세를 자랑했고 소년무술은 기백이 넘쳤으며 진시태극사는 강함과 부드러움이 조화를 이루어 중화무술의 아름다운 운치를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활동이 절정에 이르자 천명의 참가자들이 일제히 대례를 지어 건강기공 8단금, 태극 13식, 나의 조국 및 24식 태극권 경기 규정 동작을 단체로 선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연은 현장 천명 참가자들이 함께 부른 조국을 노래하되의 우렁찬 노래소리 속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주무술협회 회장 오휘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무술 문화를 지속적으로 전승하고 전민 건강 체육을 보급하며 민족 단위를 힘을 보태 연변 체육 문화 관광 사업이 새로운 단계에 올라서도록 힘껏 추진하겠습니다. 4일 저녁 민족복장쇼가 룡정시 해란대 조선족 민속휴가구에서 펼쳐졌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통복장의 문화적 매력과 시대의 새로운 운치를 몰입식으로 느꼈습니다. 민족복장쇼는 고풍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전통 두루마기, 단정하고 우아한 당이, 너울, 단령, 원삼 등 부동한 연대 복식들이 차례로 등장했습니다. 복장과 무용도 서로 어우러졌습니다. 긴 소매는 가볍고 우아하게 나부꼈고 장고는 힘찬 장단을 울렸으며 유네스코 무형문화재 명록에 등재된 조선족 농악무도 열정적으로 펼쳐졌습니다. 허방한 춤사위와 기세찬 북창단은 적극 향상하는 조선족 인민들의 정신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전통과 새로운 유행의 만남도 색다른 볼거리를 선사했습니다. 지퍼와 조선족 복장 미학이 서로 융합되고 연결공주 여행 촬영 복장이 화려하게 등장해 무형문화재가 신시대의 새로운 생기를 뿜어냈습니다. 관광객입니다. 조선족의 민족 복장부터 가무 공연, 여러 가지 악기에 이르기까지 여러 민족의 왕대, 교류, 융합으로 이루어진 화목한 대가정을 충분히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모습이 우리 연변 지역에서 충분히 구현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공연은 나와 나의 조국 선둘 속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화려한 의상으로 번영의 시대를 경축하고 초심으로 아름다운 세장을 노래한 이번 시각성년은 조선족 무형문화재의 생동한 전시일 뿐만 아니라 연변 문화관광융합과 민족단결 진보의 축소판이기도 했습니다. 이밖에 2026년 아리랑 가요전시 공연이 연길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번 활동은 주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 주최하고 연변문화예술연구중심, 연변무형문화유산보호중심에서 주관했으며 연변음악가협회에서 협조했습니다. 이번 전시 공연은 온라인 신청과 전문가 심사 예선을 거쳐 13개조 선수들이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공연 공목에는 엄마의 아리랑 등이 포함됐습니다. 곡목은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후 새롭게 창작된 아리랑 노래를 위주로 하면서 전통을 보존하는 동시에 신시대 표현 방식을 융합했습니다. 현장에서 선수들은 서로 다른 품격의 창법으로 고전 곡목을 해석하며 전통적 운치와 당대 예술의 융합을 실현했습니다. 심사위원단은 창법, 운치, 감정, 무대 표현 등 면을 둘러싸고 종합적으로 점수를 매겼으며 최종적으로 전승상, 우수상, 인기상과 출연상을 평의했습니다. 자치주 창립 기념일 기간 여러 가지 문화 활동이 연이어 펼쳐지면서 연변의 다원 문화를 충분히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의 왕대, 교류, 융합의 기권 국면을 생동하게 보여주어 전주 여러 민족 대중들이 한 마음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분투의 힘을 결집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신금철, 이금이었습니다.
1: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2: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행복한 세상.
1: 정다운 목소리.
0: 삶의 향연.
1: 삶의 향연.

안녕하십니까, 서태문입니다. 이 시간 삶의 향일에서는 가정과 자식을 위해 고생 많은 어머니에 대한 애잔한 사랑을 그린 글과 가전 방법을 써가면서 암에 시달리는 남편을 구해낸 약처방으로 나라의 특허까지 받게 된 과정을 서술한 글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희망이 꽃피는 세상, 따뜻한 마음, 푸근한 인정으로 행복한 세상 만들어갑니다. 희노애락, 그 삶의 현장에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먼저 서정순의 소필 소중한 엄마 핑크빛 친정을 함께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엄마 핑크빛 친정 서정순. 참으로 오랜만에 친정집에 가는 것 같다. 동생과 올케가 멀리 외지로 떠나며 부모님과 어린 조카를 부탁할 때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수월이 다룰 것 같더니만은 생각도를 되지 않는 게 사람 일인가 보다. 내가 무순에서 근무할 때는 친정이 멀어 자주 가보지 못한다고 한탄도 해보았건만은 이제는 심양이 오게 되어 엎어지면 코 닿을 때 친정이 있까만에 왜 이리 보기가 힘든지. 하는 일 없이 바삐 돌아치는 현실은 늘상 쫓기는 느낌이다. 남들처럼 근삽을 하는 것도 아니고 돌아쳐봐야 학교 울타리 안에서 맴돌고 있을 뿐인데 말이다. 중풍으로 아르신 지 10여 년, 자리를 깔고 누운 지 4년이 넘어 되는 아버지. 관절염으로 다리조차 운실하기 힘들하면서도 아버지 시중을 들어줘야 하는 어머니.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천방지축 까불어대는 어린 조카. 지금 친정에는 정말 로소만 남아있다. 부모를 두었다고는 하지만은 친정이를 생각하면 삭막해지는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착잡한 마음을 안고 차를 타고 심양시교를 벗어나 아스팔트 길을 달리면서 길 옆의 풍경을 바라보노라니 가을빛이 온통 대지를 덮고 있었다. 가을바람에 하느적거리며 여유작작 서있는 마른 가지풀들, 울긋불긋 단풍이 든 정사 깊은 나무들, 그리로 쏟아져 내리는 황금의 가을빛. 분명 거기에는 나의 어머님이 서서 어서 오라고 손짓하는 것만 같았다. 바쁜데 뭘 하러 오노 하면서도 얼굴에는 반가운 미소가 걸려있는 어머니. 돈도 없으면서 뭘 한다고 이리 사오노 하시며 차에서 짐을 받아 내리시는 어머니. 환동아 고마웠다 인사하라며 손주를 부르시는 어머니 모습은 갓빛 속에서 점점 커져만 간다. 갈 때는 그립고 슬프고 안타깝고 불쌍하고 또한 짜증까지 나는 친정길이지만은 어머니가 계시기에 돌아올 때는 온 세상이 핑크빛으로 물들어지는 느낌이다. 불효막심한 자식들에게 어머니는 참으로 소중한 존재이시다. 늦게 재가를 해서 자식을 본 어머니는 고생도 무척 많이 하셨다. 데리고 들어온 딸 때문에 할아버지의 눈치도 봐야 하셨을 테고 앵간에서는 집안 일에 손대지 않는 월급쟁이 친구들과 마작을 놀며 밤을 새우시는 아버지 때문에 속도 많이 태웠을 테고 늦게 본 올망졸망한 자식들 키우시느라고 호생도 무척 많이 하셨을 테다. 난 아직도 그때 어머니 모습이 눈에 선하다. 고향의 손도 빌어 쓴다는 바쁜 모내기철 집채로 일을 할 때면 어머니는 신새벽에 나가 모를 꽃 꾸냈다. 일이 고되고 시간이 길어지자 소대에서는 쉴 참에 사원들에게 빵 하나와 사이다 한 병씩 나눠주었다. 사이다는 마시고 병을 주어야 하기에 어머니는 할 수 없이 마셨지만 빵은 어김없이 가슴 깊숙이 숨겨가지고 오곤 했었다. 저녁이 되어 새 남매에게 똑같이 갈라주면 받자마자 한입 두 입에 걸탐스레 먹어버리는 자식들을 바라보는 어머니 얼굴에는 안타까움과 우스가 엉켜있었다. 부모로서 자식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몇십 점밖에 안 하는 빵마저 실컷 먹이지 못하는 안타까움은 아직도 어머니 가슴에 멍이 지어서 지금도 그 위를 외군한다. 비가 오면 남들 어머니는 집에서 놀았지만 어머니는 늘상 소대로 일하러 나가셨다.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마대 깊게 나선 것이다. 그때 소원은 어머니가 단 하루라도 일 나가지 않고 우리와 같이 놀아줬으면 하는 바람이었지만 어머니는 사시장철 팽이처럼 바삐 돌아치며 쉴 줄을 몰랐다. 쉴 참이면 나무를 뜯고 점심이면 개구쟁이 우리들의 옷빨개
방망이 소리가 그칠 줄 몰랐으며 저녁이 되면 달빛을 밟으며 밭일에 몸을 담그시었다. 깊은 밤 흥얼거리며 옷을 기우시던 어머니의 모습은 한 폭의 아름다운 유화마냥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다. 이른 새벽부터 저녁 늦기까지 얼마나 고달팠으랴. 그런 와중에도 콧노래가 나고 잠잠히 우리들에게 이야기까지 해주시던 어머니, 지금 와서 그때 시절이 힘들지 않았냐고 물어보게 되면 어머니는 담담히 힘은 들었어도 너가 키울 때가 좋았지 라고 하신다. 언젠가 딸아이가 나에게 엄마 외할매 손이 왜 그래 하며 묻는다. 아이 눈이 어머니 손은 불가사의한 존재로 여겨졌나 보다. 정말 어머니 손은 손이 아니었다. 거북등같이 두껍고 소나무 껍질처럼 터실터실한 손, 손가락 마디마디가 변형이 되어 있는 손, 그것은 여자의 손이 아니다. 자식들의 가정에 받쳐진 어머니의 손이다. 이런 어머니에게 우리 자식들은 너무나 등 하나였고 부려했다. 난 세월이 아무리 흘러가도 우리 어머니만은 의연히 젊어 있을 줄 알았다. 낙관적인 성격 탓인지 어머니는 나이와는 걸맞지 않게 많이 젊어 보이셨댔다. 내 인상 속에 어머니는 언제나 중년의 모습을 하고 계신다. 아마 어렸을 적 어머니의 고운 모습이 너무나 인상이 깊었나 보다. 언제 봐도 우리 엄마는 그냥 그 모습이었는데 올해 어머니의 진갑잔치를 치르면서 너무나 놀랐었다. 진갑날 아침 어머니 얼굴 화장을 하면서 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줄 알았다. 속으로 많이 울었다. 어머니가 눈치 차리지 못하게 억제를 하면서 어머니는 어느새 폴썩 늙어 있었다. 언제 자리를 잡았는지 어머니의 눈, 코, 입 어딜 없이 주름은 섬세하게 잡혀져 있었고 얼굴에는 노인 반점이 얼룩덜룩 퍼져 있었다. 아무리 바르고 발라도 어머니 얼굴에 피어있는 저승꽃은 가려워지지 않았고 눈, 코, 입 어딜 없이 잡혀있는 주름도 펴일 줄을 몰랐다. 그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 난생 처음 어머니에게 화장을 해드린다는 사실이다. 어머니가 좀 더 젊었을 적에 왜 화장 한번 시켜주지 않았지? 자식들을 위해서 고운 얼굴 단장 한번 못해보고 거칠게 살아오신 어머니에게 왜 이렇게 등한했던가? 젊은 내 얼굴은 보양을 한다고 좋다는 화장품은 다 사다 바르면서 자식들은 원래 다 이렇게 이기적인가? 아니면은 나만 이런 걸까? 통탄을 해도 돌이킬 수 없는 지나간 내 수행에 많이 충격을 먹기도 하였고 또 어머니가 나 몰래 소리 없이 늙어가고 있고 언젠가는 나를 두고 떠나갈 것이라는 생각에 울고 또 울었다. 어머니가 없는 친정은 생각만 해도 한없이 싸늘하기만 하다. 아이 적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온 가족에게 어머니는 따스한 햇볕을 지닌 햇님과 같이 소중한 존재이시다. 지금 병상에 누워계시는 아버지의 경우는 더욱 그럴 것이다. 어머니는 지금 아버지의 아내이자 간호원이며 어머니이시기도 하다. 병 때문에 아이가 되어버린 아버지는 하루에도 수십 번 용변을 보시겠다고 대를 쓰신다. 10여 년의 중풍으로 굳어진 관절 때문에 한번 들어앉혔다 눕혔다 하는 것이 고역 중에 고역이건만은 어머니는 당신이 심한 관절염으로 아픔에도 신경 쓸 새 없이 날마다 이 일을 수십 번 반복해야 한다. 밤잠 한번 제대로 못 자면서. 하지만 자신이 고달플지언정 여간에서는 자식들은 손도 대지 못하게 한다. 바쁘다는 핑계로 이따금씩 들리는 자식들이 거들나치면 너가 아버지 얼마나 무겁다고 하시면서 주춤거리는 자식들을 뒤로 물리친다. 일흔이 다 된 어머니가 기운이 있으면 얼마나 있으랴. 자기 일신 돌보는 것도 귀찮을 나이실 텐데 허나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부담을 끼치지 않으려 하신다. 아버지 기니도 손수 한술 한술 떠서 들이신다. 바로 어머니 헌신적인 사랑과 간호가 있었기에 아버지는 병상에 누운 지 10여 년이 되지만은 욕창 한번 생기지 않았었다.
마을의 의사는 촌에 중풍 환자를 많아나 이렇게 오래 사시는 분은 없다며 어머니 공로라고 하신다. 언젠가 부모가 할멘 정말 마음이 좋아요. 성질도 좋으셔요. 할배 절에서도 짜증 한번 내지지 않아요 라고 하자 어머니는 잘해줬는데 안 하면 되나 저 영감 미울 때는 갖다 버리고 싶지만은 사람 마음이 그랬어야 쓰나 절에도 살아 있어야지 라고 하신다. 내가 어머니 같은 경우이면은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도 넘게 운명을 탓하고 내 신세를 한탄하련만은 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이 아버지 시종, 손주 시종, 자식 시종을 하신다. 어머니 곁에 오래 있지 못하고 피끝 들여다보고 떠나가는 이 딸을 두고 어머니는 또 바쁘시다. 고춧가루를 싸준다. 말린 나물을 싸준다. 이 딸이 잘 먹는다고 일부러 심어놓은 상추밭에 가서 상추를 뽑는다며 그 아픈 허리를 또 굽히신다. 아무래도 차가 가는데 감자도 한 자루 갖고 가거라 하며 조지 못해 안달이시다. 그러는 어머니가 있기에 삭막한 마음을 지니고 갔던 친정길이건만은 돌아올 때는 한없이 평온한 마음이다. 엄마를 아끼고 사랑하는 딸의 마음을 잘 그리는 서정순의 소필 소중한 엄마 핑크빛 친정 함께 감상을 했습니다. 늘 당연하다고만 생각을 했던 엄마의 모든 것이 결코 가정과 자식들을 위한 조건 없는 헌신이었다는 것을 뼛속 깊이 느끼게 하는 마음 울리는 글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현역의 수필 특허증 그 별의 무게를 마련했습니다. 특허증 그 별의 무게 현애옥. 만약 기적이 아니었다면 남편은 2004년에 하늘나라로 갔을 것이다. 그 기적이 그의 생명 8년을 연장을 했으며 그 기적이 나로 하여금 하늘의 별 따긴 특허증을 손에 쥐게 하였다. 10년 후 결국 특허증을 취소했지만 남편이 내 곁을 떠난 지 1년이 넘는 2013년 5월의 어느 날 나는 문득 서랍에서 그가 생전에 쓰던 약의 모든 기록 그리고 그의 병세가 점점 악화되어 갈 때 내가 몰래 적었던 낡은 일기책을 발견했다. 나는 그 순간 알 수 없는 충동에 휩싸였다. 2004년 남편이 간암 진단을 받았다. 상해 유명한 병원에서 두 달간 치료한 후 이제 4개월도 못 산다는 의사의 말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다. 또 두 달 후 병세는 또 악화되어 간 전체 70%가 암세포가 전이됐다며 지방병원 치료까지 포기당했다. 우리는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았다. 마지막으로 방법 없이 독성이 강한 밀방약을 선택을 했다. 도박과도 같고 보장이 없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남편은 나는 꼭 살 수 있다는 신념 하나로 독한 약을 먹고 토하고 또 먹고 토했다. 그는 가진 고통을 이겨내면서 신심 건강 관리를 철저히 했다. 그때는 암 생존율이 희소했지만 1년 후 기적이 일어났다. 남편의 모든 건강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왔고 15kg 내렸던 체중도 다시 올랐다. 과학적인 진단을 마침내 완치 판정을 내렸다. 그 후 7년 남편은 아주 건강했다. 매일 차를 몰고 낚시하러 다니고 집안 살림도 도맡아 하면서 두 번째 얻은 새 생명을 너무 소중하게 여겼었다. 주기적인 과학 진단 결과는 항상 좋았다. 그때 우리 부부가 행복했던 매일매일은 하늘에서 내려준 고마운 선물 같았다. 그런데 평범한 일상 속에서 방심한 것이 화를 불렀다. 암 진단 8년이 될 때 남편이 해이한 틈으로 암보다 더 무서운 폐기종과 기관지 확장에 덮쳐왔다. 엄동설한 기간 단 열흘 사이에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었으며 2012년 1월 남편은 끝내 하늘나라로 떠나가고 말았다. 영원히 함께 있을 줄만 알았던 남편을 나는 이렇게 마음의 준비 없이 허황하게 떠나보내만 했다. 기적으로 다시 환생하여 8년간 내 곁을 더 지켜준 것도 고맙게 생각해야지 하며 나는 아픈 마음을 달랬다. 그나마 그가 가장 힘들 때 내가 항상 곁에서 버팀목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니 마음이 위안이 되었다. 남편이 암과는 상관없는 다른 병으로 떠난 후에 나는 이 약에 대해서 더욱 집착이 갔다. 나는 그 기적을 꼭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날 따라 간절해졌다. 그리하여 하늘의 별 따기라는 발명 특허증을 오직 나 혼자만의 힘으로 신청해보려고 굳게 다짐을 했다. 그날부터 나는 서점에 가서 관련 책을 샀고 의학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다. 밤이면 밤, 새벽이면 새벽, 책상 앞에 앉아 책을 보고 토독을 하며 그 약재들을 하나하나 분석했다. 대학 공부하듯이 한어 자제를 찾아보며 어려운 의학 용어도 이해했다. 공부는 점점 깊어져 갔고 나는 컴퓨터에 마주 앉아 어느새 논문을 쓰다시피 재료를 썼다. 본초 강목에 기재된 추약의 배합과 분량, 기계와 가마의 약을 다리는 두 가지 방법, 약을 쓰는 과정에서의 양약 조절 등을 세심히 연구 정리했다. 나는 바로 나라에서 특허증 신청에 교정을 한 세밀한 요구사항에 따라서 한어로 한 조목 한 조목 써 내려갔다. 마치 돌아가신 남편이 내게 마지막으로 남긴 숙제를 훌륭히 완성하고 있는 기분이었다. 2013년 7월 10일 나는 드디어 발명 특허를 신청을 했다. 여러 가지 정밀한 실험이 필요하기에 2년 반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 재료와 병례가 좋아서 혹시 좀 더 빠를 수도 있다는 것, 두 가지 내용의 통지를 받았다. 10년처럼 느껴졌던 1년 7개월. 2015년

2월 11일에 예상보다 근일에 납당겨 특허증이 비존됐다. 등기봉투를 뜯는 순간 발명특허증서라는 글에는 후광이 빛나는 것 같았다. 나는 왠지 손이 떨리었고 가슴이 벅찼다. 여보, 나 해냈어.

평소에 남 앞에서 강인했던 나는 그날 밤 그 특허증을 품에 안고 한없이 울고 또 울었다. 중화민공화국 지식상권국이라 쓴 주홍색 증서의 첫 장을 넘기래 큰 인장이 찍혀 있었다. 그리고 발명인 현애옥이란 이름과 함께 일종 항암 중약 및 제조 방법이라는 제목이 쓰여져 있었다. 그 점 바이두에 내 이름 석자만 써놓으면 내가 쓴 모든 재료들과 함께 특허증서 안의 내용이 줄줄이 떴다. 내 마음도 한없이 들떠 있었다. 이는 내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영광이었다. 나는 진짜 하늘의 별을 딴 것만 같았다. 특허증 안에는 모든 것이 법적 보호를 받으며 상해나 북경 등 어느 큰 도시를 물러나고 호구를 올릴 수가 있고 20만 원에 달하는 무리식 대출도 가능했다. 합법적으로 항암 문진부를 꾸릴 수도 있고 의사를 초빙할 수도 있으며 전국에 대리점을 세울 수도 있었다. 나는 한동안은 삽을 해볼까 마음이 동요됐다. 횡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8년간 항상 남편의 곁을 지키면서 쌓아놓은 많은 경험, 환자의 심리치료까지 큰 결단을 내리기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 일이었다. 너무나 신중한 판단이 필요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었다. 이 사업은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일로서 우선 본인의 건강이 우려됐다. 또 내가 자각한 것처럼 빈틈없이 여러 사람들에게 기술과 경험을 전수한다는 것이 너무 벅찼다. 문진부를 꾸리든지 대리점을 하든지 그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삽을 홀시하면 큰 영향을 초래할 수가 있다. 암 환자의 증상에 따라서 모든 환자에게 생명을 100% 보장한다고 단언을 못하며 두 가지 준비를 시키고 약을 쓰게 한다는 것도 어깨를 눌렀다. 다른 하나 원인은 독성이 강한 약만 먹으면 오장육부가 손상이 되어 면역력을 높이고 내장을 보호하는 약을 동시에 써야만 신체가 균형될 수가 있다. 나는 특허를 신청을 할 때 남편이 같이 썼던 그 약의 성능도 밝히며 함께 신청을 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약이 모두 중약 중초약이어서 아직까지 나라의 교정에는 약값을 반환할 수가 없다. 나는 여러 면으로 몇 날 며칠 생각하던 끝에 결국 모든 욕심을 버리고 사파를 과감히 포기했다. 그리고 특허증의 양도와 명의를 바꾸는 제도에 의해 양도 받으려는 국내와 국외의 사람들을 만났지만 역시 기술 전수도 문제였고 나에게는 무엇보다도 책임감이 최우선이었다. 나는 또 한 번 특허증 양도까지 단호히 포기했다. 사파도 포기하고 양도까지 포기했지만은 이렇게 소중한 특허증을 그냥 놓아버리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웠다. 그것은 나라에서 나에게 주는 훈장과도 같았고 어쩌면은 내가 남편의 기억을 붙잡기 위한 끈이기도 했었다. 그리하여 나는 유효 기간이 20년인 이 발명 특허증을 온근 10년간이나 국가의 세금을 바쳐가면서 합법의 위험을 보존하려 무진애를 다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내가 이것을 왜 붙잡고 있지 하는 의문이 생기었다. 특허증은 내가 땄지만은 기적은 그가 만들었다. 만약 남편이 삶의 욕망 등 모든 걸 포기했더라면 기적은 있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 손으로 어렵게 딴 이 별을 놓는다는 것이 마음이 너무 괴로웠다. 여러 가지 모순 속에서 진정 특허증이라는 그 별의 무게가 감지되었다. 그러나 소중한 것을 놓는다는 것도 미학이라는 판단이 서면서 마음이 좀 편해지었다. 결국 나는 2024년 6월 특허증 취소 신청을 했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니 내가 놓는 것은 한 장의 종이에 불과했다. 특허증을 내려놓는 날 나는 예상보다 마음이 편안했다. 무언가 나에게 주어진 거대한 임무를 완성한 느낌이 들었다. 진짜 별은 여전히 내 마음속에 있었다. 하늘의 별 하나가 반짝일 때 나는 저 별이 남편일까 하며 속삭였다. 여보, 나 특허증을 탔다가 당신이 없으니 소용없어서 취소했어. 잘했지?

하늘의 별은 대답이 없지만은 내 마음의 별은 나를 잘했다고 응원하는 것 같았다. 나의 발명특허증은 이제 합법의 존재를 잃었고 가치도 잃었다. 하지만 몇백만 명의 하나뿐인 암치료 발명특허증을 나라의 엄격한 검증을 거쳐 내가 받았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다. 발명특허증, 그 별의 무게는 영원히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을 것이다. 네, 듣는 이로 하여금 감탄의 절로 터져나오게 하는 현혜옥 씨의 소필 특허증, 그 별의 무게 잘 들었습니다. 남편이 암투병으로 생사의 갈림길에서 헤맬 때 자체로 제조한 약을 대접하여 기적같이 병을 완치하는 과정과 그 약 처방을 정리해 특허증을 받게 된 전후 사연을 생동하게 그려낸 글이었습니다. 네, 이 시간 삶의 향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김홍이, 제작의 손기옥이었습니다.

0: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당원이 당기를 향해 서약한 엄숙한 약속입니다.
1: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국가 공무원의 업무상 중요한 직책입니다.
0: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국방 안전과 직결되며 군인의 사명과 책임감을 구현하는 일입니다.
1: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모든 시민이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0: 국가 비밀 보호는 인민을 위함이고
1: 국가 비밀 보호는 인민의 의지합니다.
0: 우리 함께 국가 비밀 보호 방어선을 구축합시다.

0: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따뜻한 시간, 행복한 이야기가 가득한 주부 클럽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가정에서 아이 키우는 문제는 모든 주부님들의 영원한 화두인데요. 방학을 맞은 지금 많은 주부님들이 육아 관련 크고 작은 걱정들이 쌓이고 있을 텁니다. 오늘은 아이의 생활 리듬 관리부터 시력 보호, 수면 습관, 자세 건강까지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육아 정보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아이의 건강한 성장은 물론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 오늘도 유용한 생활 정보를 준비했으니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행복한 가정 만들기 코너 함께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주부클럽의 이금입니다.

방학 때든 평소든 많은 주부님들이 고민하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아이가 밤 11시, 12시가 넘도록 잠을 자지 않고 아침에는 아무리 불러도 일어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낮잠을 자다가 해가 질 때까지 잠들어 밤에 정신이 번쩍 들기도 하고 밥을 먹는다든가 또 놀고 숙제하는 것까지 정해진 시간이 없이 온 가족이 아이의 뒤죽박죽이 된 생활 리듬에 휩쓸리게 되죠. 장기적으로 생활 리듬이 흐트러지면 부모와 아이가 매일 다툼이 생기는 건 물론이고요. 우리 아이의 집중력과 면역력이 떨어지고 성장 발육과 정서 안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아이의 생활 리듬이 어지러워지는 핵심 원인부터 살펴볼게요. 우선 부모님들부터 통일된 생활 규칙을 세우지 않고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점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아이에게는 9시 반에 불을 끄고 자라고 요구하면서도 자신은 정작 또 거실에서 밤 늦게까지 휴대폰을 보거나 텔레비전을 시청하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불평을 부리게 돼요. 어른들은 밤새 놀아도 되는데 왜 나만 일찍 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부모님이 설산수범하지 않으면 모든 수면 규칙은 아이에게 일방적인 구속 명령으로만 여겨지게 되고 저항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부모님들이 부득이하게 야근 때문에 늦게 잠들어야 할 경우, 이런 경우에는 아이에게 미리 설명을 해주고 어른의 특별한 상황과 아이의 고정된 수면 시간을 명확히 구분해야지 대충 둘러대서는 안 되겠죠.

그러므로 빛과 전자기기 때문에 생체 시계가 완전히 깨지는 경우입니다.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는 주범인데요. 많은 아이들이 잠들기 1시간 전까지 태블릿이나 휴대폰으로 애니메이션을 보거나 게임을 하며 뇌를 계속 흥분 상태로 유지하기 때문에 편안한 수면 모드로 전환하기 어렵습니다. 낮잠도 함정이 있어요. 이 낮잠을 45분 넘게 자거나 오후 3시 이후에 잠들면 밤에 잠을 자려는 욕구가 크게 줄어들어 밤에 잠들기가 힘들어지죠. 3세 이상 아이의 낮잠은 20분에서 40분으로 제한하고 늦어도 오후 1시 반 전에는 일어나야 합니다.

또한 아이의 생활 리듬이 흐트러진 걸 발견하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소리를 지르며 재촉하거나 억지로 불을 끄는가 하면 아침이면 또 억지로 이불을 걷어내 우리 아이들을 일으키곤 하는데요. 사실 이런 방식은

아이에게 잠자기, 아침에 일어나기를 부정적이고 답답한 일로 각인시키기 쉽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이의 저항감을 키우고 심하면 잠들기 전 불안감을 느끼게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아이의 생활 패턴을 잡아줄 수 있을까요? 아이들은 시간 개념이 부족하기 때문에 반복되는 고정된 절차를 통해 이제 잠들 시간이라는 조건 반사를 형성해 잠자리에 드는 걸 미루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완전한 잠들기 전 순서는 30분 내지 40분 안에 마무리하도록 구성합니다.

우선 15분 전에 부드럽게 예고해 줍니다. 놀 시간이 15분 남았으니 곧 세수하고 잠자리 준비하자. 아이가 놀이를 갑자기 중단하는 거부감을 완화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이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모든 전자화면을 끄고 집안 조명을 어둡게 조절합니다.

이어서 따뜻한 물로 발을 씻고 간단히 세수하고 잠옷으로 갈아입힙니다. 계속해서 종이 그림책을 함께 읽거나 부드러운 음악을 틀어줍니다. 네, 이 과정 내내 다투지 말고 또 자극적인 이야기를 꺼내지 말고 낮에 잘못한 일을 나무라지 말고요. 편안한 분위기를 유지해야겠죠. 총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이의 생활 리듬이 불규칙적인 건 아이가 말을 듣지 않고 장난꾸러기이기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 안정적이고 통일된 생활 환경이 없기 때문인데요. 생활 리듬을 바로잡는 건 아이만 구속하는 일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맞춰가며 서서히 이끌어가는 과정입니다. 부모님께서 조급한 마음과 대립되는 태도를 내려놓고 솔선수범하고 고정된 아침 저녁 생활 절차를 만들어주고 낮에 충분한 활동을 병행하면 몇 주 안에 아이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 습관을 기를 수 있을 거예요.

방학 동안 아이의 생활 습관 관리만큼 중요한 게 바로 시력 관리인데요. 여름방학 기간 아이의 시력 저하에 많은 부모님들이 주의하셔야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방학이라 학교 수업이 없으니 괜찮을 거라고 잘못 생각하고 계신데요. 사실 이 방학 동안 무질서한 눈 사용, 근거리 활동 시간 증가로 근시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기 쉽습니다. 방학 동안 대부분의 아이들은 장시간 실내에 머무르며 야외 활동이 부족하고 자연광에 노출되는 시간이 적어지죠. 이 자연광의 전 스펙트럼 조명은 망막에서 도파민 분비를 자극하는데 이 물질은 안축 성장을 억제하는 천연 보호막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야외 활동 시간이 부족하면 눈을 보호하는 방어 효과가 직접적으로 약화되죠.

방학 기간 아이들이 휴대폰, 태블릿 등 전자기기를 과도하게 사용하는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와 또 계속되는 근거리 시선 사용은 안축성장을 가속화하고 시력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게다가 여름방학 무더운 날씨 탓에 아이스 음료, 밀크티 이런 갖가지 간식을 자주 먹게 되면서 평소보다 훨씬 많은 당분을 섭취하게 되는데요. 과도한 당분 섭취는 체내 비타민 B1과 칼슘을 대량 소모시키고 안구벽 탄력을 낮추어 안축이 길어지도록 만들어 근시를 더 빠르게 진행시키죠. 여기에 뭐 또 늦잠, 운동 부족 등 좋지 않은 생활 습관이 겹쳐서 시각 피로를 끊임없이 키우게 됩니다.

그러면 방학 기간 어떻게 과학적으로 아이들의 시력을 관리해야 할까요? 안과 전문가들은 시력 보호가 일상의 습관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의 전자기기 사용 기간을 엄격히 관리해야 합니다. 한 번 근거리로 화면을 보는 시간을 30분을 넘지 않도록 하고 하루 누적 사용 시간은 1시간 이내로 제한하세요. 그리고 하루 최소 2시간 이상 야외에서 자연광을 쬐며 활동하도록 보장하는데 이른 아침이나 해가 지기 전 저녁에 공원에서 걷거나 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쓸 때에는 주먹 하나, 30cm, 3cm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가슴과 책상 사이에 주먹 하나 공간을 두고 눈과 책은 30cm, 펜을 잡는 위치는 펜 촉으로부터 3cm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죠. 누워서 또는 엎드린 채 책을 보거나 휴대폰을 보는 일은 절대 금물이고 3, 40분마다 한 번씩 먼 곳을 바라보며 눈을 쉬게 해줍니다.

일상 식단에서는 단 음식과 튀긴 음식 섭취를 줄이고 루테인, 비타민을 충분히 보충하도록 하며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늦게 자는 습관을 고쳐야 합니다. 요즘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각종 시력보호 제품을 맹목적으로 믿고 사용하지 마시고요. 아이에게 시력 이상 징후가 보이면 바로 정규적인 병원에 찾아가 검사와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하겠죠.

시력관리 다음으로 아이 수면과 관련된 궁금증을 짚어볼게요. 많은 주부님들이 아이는 어른보다 옷을 더 껴입히고 잠잘 때 이불을 두툼하게 덮어줘야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실내 에어컨 온도도 너무 낮게 조절하면 안 된다고 여기는데요. 하지만 이 관념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이가 밤잠을 잘 때 너무 더우면 여러 가지 나쁜 영향이 생기는데요. 첫째, 오히려 감기에 쉽게 걸려요. 너무 더우면 아이가 이불을 걷어차고 뒤척이다가 이불 밖에서 자게 되고요. 호흡기 감염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것이 옷을 적게 입어서가 아니라 수면 환경이 너무 더워 이불을 차버리기 때문이죠.

둘째 아이가 무기력해집니다. 편안하게 잠을 자지 못하면 다음날 기운이 없고 또 입맛이 떨어지며 쉽게 피로를 느끼고 활동하기 싫어하죠. 성미가 급해지고 안색이 어두워지며 미스꺼움, 두통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잠을 자다가 자주 깨고 꿈을 많이 꾸고 이를 갈고 입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자증병에 시달릴 뿐더러 학습 집중력과 사고 능력까지 떨어지게 된다고 하네요.

셋째는 영양실조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밤에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식욕에 영향을 주어 식사량이 줄어들고 장기적으로 영양 섭취가 부족해서 몸이 여의고 허약해집니다. 그리고 넷째는 아이의 키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밤 깊은 시간에는 이 성장 호르몬이 활발하게 분비되는데 잠을 뒤척이고 푹 자지 못하면 호르몬 분비가 방해받아 성장 발육에 지장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아이가 잘 때 어떻게 이불을 덮어줘야 적당할까요? 아이의 수면 온도 관리의 핵심 원칙은 먼저 덥지 않게 하고 그 다음 춥지 않게 한다 라는 것이죠. 간단한 기준을 기억하세요. 첫째, 아이 몸 어디에도 땀이 흐르지 않고 등 손발이 따뜻한 상태가 적당합니다. 둘째, 배만 따뜻하게 유지하면 되고요. 손등, 뭐 어깨, 허벅지, 발등 이런 부위는 약간 차가워도 괜찮아요. 셋째, 배는 꼭 감싸주고 어깨나 다리, 발은 이불 밖으로 내놓아도 무방합니다. 너무 두툼한 이불보다는 얇은 이불로 배를 보호하는 방식을 추천드릴게요.

네, 오늘 부로에서는 아이의 생활 리듬을 바로잡는 방법, 방앗간 시력 관리, 올바른 수면 환경 만들기까지 다양한 육아 정보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부모와 아이가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일상의 작은 습관부터 다듬어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가정에서 실천해보시고요. 화목하고 건강한 가정 꾸려나가시길 바랄게요. 주부클럽은 다음 이 시간에도 유용한 생활정보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최춘희, 진행의 이금이었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인내는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수많은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지만 진정한 승자는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라디오 문화 산책에서는 남영산의 수필, 매미의 일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매미에 대하여 잘 알지 못했다. 몇십 년 전 소학교 때 선생님으로부터 매미와 개미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도 기억에 새롭다. 그 이야기의 내용은 대체로 이러하다. 매미는 늘 나무 그늘 밑에서 노래만 부르면서 세월을 보내지만 개미는 늘 부지런히 먹이를 날라들였다. 겨울이 되자 매미는 먹을 것이 없어 늘 개미네 집에 동냥을 다녔다는 것이다. 매미에 대하여 아는 것은 이것뿐이었다. 몇 해 전 낚시하러 갔다가 한족 친구네 집에 들려 점심을 먹게 되었는데 그날 점심상에 기름에 튀운 요충이 한 접시 올랐었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머나먼 산동에서 가져온 것인데 매미로 되기 전에 요충이란 것이다. 이 요충은 땅속에 3년간 묻혀있는데 우리가 사는 곳에서는 얻기 어려운 귀한 것이라고 했다. 산동에서 나무가 있는 주위의 땅을 파서 얻은 것인데 영양가가 풍부해 사람에게 아주 좋다는 것이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도 나는 기름에 튀긴 요충이 담겨있는 접시에 쉽사리 젓가락을 댈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들이 하도 진심으로 뜨겁게 권하기에 눈을

질끈 감고 하나 집어먹었더니 보기와 생각과는 다르게 참으로 고소했다. 그날 나는 그들에 의하여 매미의 유충이 땅속에 3년 동안 묻혀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쯤에서 더 깊이 알려고 하지 않았다. 지난 여름 한국에

가려진 서울에서 땅속에 묻혀있던 매미가 어떻게 나왔을까는 의문이 잠깐 떠오르기도 했다. 이튿날 일하러 갔다가 옥상에 나앉아 담배쉼을 하는데 난데없이 매미가 날아와 우리가 앉은 앞에 툭 떨어져 발을 몇 번 움직이더니 죽어가는 것이었다. 그때 함께 일을 하는 한국인 실장이 죽은 매미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말하는 것이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3년 동안이나 땅속에 묻혀있다가 나와서 고작 한 줄 살고 죽다니 참. 떨리는 어조로 말하는 그를 바라보느라니 눈에 눈물이 핑 돌았었다. 그때 매미에 대하여 한번 잘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불쑥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으며 돌아와 인터넷으로 검색하기에 이르렀다. 매미에 대하여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한 마리 매미가 온전하게 일생을 마치는 것은 기적에 가깝다고 한다. 유충의 95% 이상이 땅으로 떨어지는 과정에 두더지나 개미에게 먹히고 성충이 돼서도 절반 넘게 새나 거미에게 잡혀 먹힌다고 한다. 어미 개미가 적당한 나무가지를 선택하여 작은 구멍을 만들어 그 속에 알을 낳으면 이듬해 7월쯤에 애벌레로 깨어나서 땅속에 들어간다고 한다. 땅속에 들어가서 3년에서 5년이라는 긴 시간을 지내면서 성충으로 되는데 네 차례나 변태를 한다고 한다. 그러다 어느 날인가는 땅을 뚫고 세상이 나오는데 다시 허울을 벗고 날개를 가지면서 날기 시작하며 울게 된다고 한다. 극성스럽게 우는 매미는 수컷인데 그렇듯 쉼없이 우는 원인은 죽기 전에 짝을 짓자고 암컷을 부르는 것이라고 한다. 그렇게 7일에서 15일이란 짧은 사이에 암컷을 만나 짝짓기가 끝나면 수컷은 죽고 암컷은 교미 후 알을 낳고 역시 죽는다고 했다. 비참한 것은 일부 수컷은 쉬지 않고 울어댔지만 암컷을 만나 교미도 해보지 못하고 때가 되면 죽으며 암컷은 울 줄을 모르기에 소리 한번 내보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이다. 세상이 나와서 짧으면 7일, 좀 더 길어야 15일을 살겠다고 긴 시간 동안 땅속 생활을 하는 매미다. 허나 짧디 짧은 시간을 살더라도 자기들의 족속을 누리기 위해서는 모든 고통을 감내하면서 어둡고 침침한 땅속 생활을 무난히 마칠 수 있었을 것이다. 어떤 이는 매미는 오덕을 갖췄다고까지 했다. 즉 매미의 입이 곧은 것은 학문을 배우고 익히는 선비와 같고 아침 이슬만 먹고 사니 청빈함을 엿볼 수 있으며 농부가 애써 가꾼 나달이나 채소를 해치지 않으니 염치가 있고 다른 곤충과는 달리 집이 없어도 나무 그늘에서 살아가니 검소함을 엿볼 수 있으며 제철에 맞추어 울고 때가 되면 죽으니 신의가 있기에 문, 청, 렴, 검, 신의 오덕을 갖췄다는 것이다. 한간 미물이지만 한결 숙여내지는 마음이었으며 늦게 알게 된 것도 그렇지만 기름에 튀긴 유충을 먹었던 지난 날이 너무도 후회스러웠다. 사이트에서 말하는 매미의 오덕도 좋지만 그보다는 인고의 한결같은 마음이 내 마음을 더 사로잡았다. 비록 세상에 나와서 오래 살지 못하지만 몇 년 땅속 생활을 묵묵히 이겨나가는 매미가 아닌가. 땅속에서 보낸 시간과 세상에서 보낸 시간의 비례가 엄청나지만 매미는 흔쾌히 받아들이고 감내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단군 신화가 떠오른다. 범은 어둡고 맵고 쓰고 배고픈 나날들을 참지 못하고 동물에서 뛰쳐나왔기에 인간으로 되지 못했지만 곰은 모든 고통을 참고 견뎌냈기에 웅녀로 환골 탈퇴할 수 있었다. 우리의 삶을 짧아도 굵게 한 획을 긋겠는가 아니면 길면서 실오리 같은 약한 한 획을 긋겠는가 또는 길어도 근 획이 알리지 않게 하겠는가는 아주 이해하기 쉬운 문제라고 생각한다. 물론 자신의 삶을 길면서도 굵게 한 획 긋는다면 더없이 좋은 일이겠지만 짧아도 굵게 한 획 긋겠다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 그러자면 모든 고통을 감내하는 인고의 나날들을 보내야 할 것이다. 그 인고의 나날들이 곧 굵은 한 획으로 이어지니까. 지금 나는 매미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며 간혹 꿈속에서도 매미를 보곤 한다. 다음으로 리은실의 수필 냉면 소나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 동료 선생님들이 자주

찾는 냉면집이 있다고 했다. 그 냉면을 얘기할 때면 저마다 눈가가 촉촉해서는 입을 다시길래 저기 호기심이 동했다. 냉면의 종가라 불려도 좋을 만한 평양냉면, 연변냉면, 개서냉면을 제치고 그 맛이 단연 냉면 중 으뜸이라고 하는 선생님도 계셔서 내 호기심에 더욱 불이 붙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무실 뒷자리 동료 선생님이 고맙게도 그 맛을 느끼게 해주시겠다며 나를 데리고 그 식당으로 갔다. 시내버스를 타고 흔들흔들 북경 이환의 고풍스런 전통적인 옛 거리를 지나 전혀 냉면집이 있을 것 같지 않은 골목에 화천견길이라 씌워진 녹색 간판이 눈에 띄었다. 낯선 북경의 옛 주택구에서 우리 글을 보니 더구나 정겨웠다. 식당으로 들어가니 입이 떡 벌어진다. 백옥이 놓여진 테이블 마다에 사람들로 꽉 찼고 카운터 앞에서부터 입구까지 냉면 먹으러 온 손님들이 줄지어 서 있는 것이었다. 겨우 자리를 찾아앉고 간단히 냉면 두 그릇에 고향 연변의 냉면집에서 듣도 보도 못한 장조림 비슷하게 생긴 반찬을 주문했다. 음식을 시키고 식당내를 휘휘 둘러보니 그래도 조선족 음식점임을 고집하는 장치들이 곳곳에 보였다. 벽에 걸린 민속 풍경화가 그랬고 한족 복무원의 몸에 입혀진 계량 한복이 그랬다. 이윽고 냉면이 상이 올랐다. 아, 고향에서 먹었던 냉면도 이랬던가. 북경 왕징에는 평양 식당의 냉면도 이랬던가. 그래도 냉면이라고 하면 사리를 곱게 틀어서 말간 육수에 댕그랗게 놓고 위에는 10개 썬 사과나 배, 채 썬 오이, 삶은 달걀 등 고명을 보기 좋게 올려놓은 그런 모습 아니던가. 간장물 같은 거무 튀튀한 육수에 면가락은 제멋대로 늘어져 있고 또 일부는 그릇벽에 붙어 존재감을 뽐냈으며 투박하게 썰어놓은 사과 조각도 미관에 상관없이 육수에 둥둥 떠다니고 있었다. 면발은 또 왜 이렇게 굵은지 좀 과장한다면 아기 손가락 굵기만큼한 면발이 냉면임을 한껏 뽐내는 듯도 했다. 한 가닥 집어 입에 놓았다. 바오라기 같은 면발을 씹으니 밀가루 맛이 물씬 풍겨온다. 사지도 뜨겁지도 않은 육수에서는 진한 간장 맛과 고추장 맛이 은은히 풍겨오고 육수를 한 술 떠서 마셔보니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그 육수 맛 또한 텁텁하니 요상하다. 냉면도 온면도 아닌 미면 미지근한 면이라 하면 어떨는지. 선생님은 진심 이 냉면 맛있습니까? 참지 못하고 마주앉은 선생님께 물었더니 나도 처음엔 뭐 이런 냉면이 다 있나 그랬어. 근데 먹을수록 생각나는 맛이야. 맛은 없는데 맛이 있어. 한동안 안 먹으면 그 맛이 생각나고 말이야 하고 아리송한 대답을 한다. 거참 맛이 없는데 맛있는 맛이란 도대체 어떤 맛인지 너희가 냉면 맛을 알아? 화천연길이라는 이 연변 음식점은 1943년도에 북경에 섰다고 한다. 리시성을 가진 한 조선족 할머니가 몇몇 북경의 젊은이들과 함께 냉면을 해서 팔다가 후에 연결식당으로 이름을 고치고 경영했다고 한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북경의 연변 음식점인 셈이다. 지난 세기 80년대 대학 입학으로 취직으로 북경에 온 조선족 젊은이들에겐 어려우나마 고향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귀한 곳이었다고도 한다. 지금처럼 한국 음식점들이 많지도 않았을 때고 주머니 사정도 여의치 않았던 그들은 3355 이 가격 착한 냉면집을 찾아 냉면을 먹었을 테고 그것으로 향수를 달랬을 것이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처음엔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타양의 냉면 맛에 점차 길들여지다 보니 그만 이 냉면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한다. 점차 조선족의 대도시 진출이 용이해지고 또 북경에도 왕징이라는 코리안 타운이 형성되면서 민족 음식점은 예전처럼 귀한 존재가 아니다. 마음만 먹으면 반시간 정도 차를 타고 나갈 정통 평양냉면을, 연변냉면을 어렵지 않게 맛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직장의 50대, 60대로 선배님들은 아직도 이 집 냉면 맛이 최고라고 죽혀 세우신다. 음식은 맛만으로 먹는 게 아닌가 보다. 남의 주관적인 느낌을 감히 짐작해보겠다는 주제넘는 생각을 해본다면 그들에게 이 냉면은 추억이고 향수지 않을까. 젊은 시절에 대한 추억과 고향에 대한 향수, 그 모든 것이 이 냉면에 들어있지 않았을까. 북경 생활 8년 차인 나는, 결핍의 시대를 겪지도 않았던 나는 아직 모르겠다.

우리에게는 하나의 공동한 집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화민족 대가정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으로 드넓은 땅에 아름다운 꿈을 수놓아가고 있는 사람들. 오늘도 우리란 한마음 한뜻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힘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연길시 도강중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고전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요모라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 원소 등을 검사해 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조금씩 챙기는 건강, 오늘도 유용한 팁 알아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노강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도강 중이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1: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도강 중이연이라면 위치적으로서 아주 여러분들이 찾기도 편리한 시내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일백과 금방 북쪽에 신화서점 금방 서쪽에 위치해 있으면서 1층은 신약대학방 본점으로 되어 있고 2층, 3층, 4층이 바로 도강중요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우산의사 선생님들이 특히 중일에서는 전 주에서 전성적으로서 심지어 그 피부과 주임의사 최준 선생님 같은 분은 전 나라적으로 명망이 높은 이런 우산의사 선생님들이 여기서 진료를 하고 계시는가 하며, 그리고 여기에는 또한 흉과 구강의 싱크 거창이라고 있는데요. 구강병원이 아주 소문을 떨치고 있는 일단 치아교정 문제가 있거나 모든 구강 안의 문제 처리는 싱크 거창 흉과 구강을 찾게 되며 많은 분들이 아주 열렬한 호응을 받으면서 치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도강중연에는 아래 구체적으로 매 과실과 의사 선생님들을 소개한다면 우선 조일만 선생님께서는 40여 년간의 중의 경력을 갖고 있는 심장과 뇌혈관의 전문가라서는 길림성에서 알아주는 저명한 전문가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미 북경 입과대학 부속병원에서 뭐 진수한 경력도 갖고 있는가 하면 조일만 선생님께서는 40여 년간의 중의 경력을 쌓는 동안 많은 환자분들이 조일만 선생 뭐 따라다니면서 병치료하는 개별적인 분들인 것이 아니라 한 분이 조일만 선생한테 치료를 받으셔서 좋은 효과를 거두셨다면 그 뒤에 그 가족들 뭐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형제간, 부부간, 친구들, 이웃들 이렇게 많이 찾아오시고 있게 되어 있는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병 보시게 되어 있습니다. 2층에 올라오게 되면 조일만 이런 간판이 딱 붙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분께서는 중풍에 대해서는 아주 묘하게 진단을 내리고 중풍 후유증이 있는 분들 가운데서 반신 쓰기 힘든 분들 눈 위에 지팡이 위에 다른 사람 부축에 이러던 분들 가운데서 결코 조일만 선생 치료를 받고 많이 생활을 자립하는데 편리해졌다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관심병이 있거나 고혈압이 있거나 현은증이 있는 분들, 갑상선 결절이 있는 분들, 그리고 지금 갑상선 결절은 직접 심장병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갑상선 결절로 해서 심장병이 더 심각해질 수 있는 이런 걸 연대성 있게 처리해줍니다. 그 외에 신경내과 질병 가운데서는 식물신경물란, 말할 수 없이 머리끝부터 뭐 발끝까지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아프거나 말초신경염, 그리고 손끝 발끝이 저려납니다. 메뉴얼 종합증, 하늘 땅에 막 뒤번지는 겁니다. 하늘이 땅, 땅에 하늘로 되는 이런 오름증이 나는 무서운 질병에 속합니다. 이런 질병을 중약으로 해결한다면 여러분들한테는 아주 귀해

0: 입니다. 신경성 두통, 완고성 면단, 얼굴이 그 당하에 온 이런 분들, 그리고 골가 질병이 있어서 여러 가지 골가 질병, 경추로부터 요추에 이르기까지 무릎 관절 어느 관절이든지 로중이 절만 선생 찾겠다며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치료 방법 처방을 내는가 하면 복합적인 치료 방법으로서 완전히 좋은 치료 효과를 거두게 있고.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 완고성 이행이엔 목에 염증이 있어서 특히 환기절에 들어서서 구강기형이 있거나 불면증이 있거나 여러 가지 인한 잡병이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조일만 선생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를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수고하십니다.
0: 예, 네,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동방중요원 흥과 치과에서 며칠을 대기매설에 통일을 했는데 대단히 마음에 듭니다.
0: 아, 그렇죠. 모두 반영이 아주 좋습니다.
2: 예, 이거 정말 그전에 다른 데서 했는데 예, 자꾸 입금이 아프고 계속 조절해도 이제 아이디어입니다.
0: 그래서
2: 체불이
0: 예.
2: 우선 소문 듣고 동강중년에서 그 통일이 잘한다고 그래 가서 이제 뭐 조만간 뭐 검사를 하고 그래도 검사한 다음 면비를
0: 무료로 합니다. 예예. 예.
2: 아, 정말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 이빨을 분리해온 게 정말 어떤 며칠 전에 좀 뭐 무슨 찾았나 싶어도 막 떠라 아이디어 예. 너무 좋습니다.
0: 대단하죠. 예예.
2: 예예. 아, 정말 기술이 대단합니다.
0: 예.
2: 예, 그래서 그 전문가 우리 집사람도 전문가 치과를 가겠다고 그랬다.
0: 그렇게 하셔 예약됐습니다. 예예.
2: 예약됐습니까?
0: 예. 흥과 구강 2층에 찾아오시면 됩니다. 예.
2: 감사합니다.
0: 예.
2: 수고하세요.
0: 예.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예, 선생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이 조일만 선생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어떠세요?
3: 예, 치료 받고 지금 이번에 많이 도와줬습니다. 특히 나는 어떻게 돼서 머리가 그냥 어지럽고 이렇게 앉았다 일어나면 머리 힘도 어지럽고 그리고 예, 밤에 반짝이 내 못 자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항상 어떻게 됐는지 저 뭐니까 이 뒤에서도 전기소리도 자꾸만 나고 예, 전기소도 있고 그 다음에 목대 티프도 오히려 머리끈이 짜니까 그냥 이 밴드털이가 아픕니다. 절반 이렇게
0: 예, 그 밴드털 수해야 됩니다. 밴드털이란 게 모든 뇌 혈관이 모병으로서 혈관, 뇌 혈관 경련이 일어나거나 어둠에 막혔을 때 밴드통으로 날 수도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밴드통 특별히 중시해야 됩니다. 예.
3: 예. 그리고 이 심장이라는 게, 여기 나도 이 심장 때문에 해서 좀 오단데, 미네나가 활동 못 합니다. 옛날에는 기도 나가서 돌고 활동을 했는데, 활동 조금만 하면 숨이 차서 미네에 나가, 뭐, 무슨, 뭐, 나가 댕기기도 힘듭니다, 지금. 근데. 조금만 그랬을 때, 걸어도 힘, 저기 숨이 허리차고, 예, 그 다음에 숨이 어떤 데 가끔 가다가, 예, 숨이 잘 올라오니까.
0: 심장뼈의 전형적인 특점이 그 숨이 찬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3: 그리고 손발이라는 게, 예, 전화기는 조금 나가, 뭐, 어디 나갔다고 조금 걸고 와도, 예, 전화기는 이 통제 나면 손발이가 많이 절여나고.
0: 그 말 초신경염입니다. 손끝 발끝이 절여난다는 게 순환장애입니다. 예.
3: 예, 예. 그래, 여러 가지 증상들에 대해서, 예, 내가 지금, 이, 조일만 선생님들 가서 치료를 지금, 예, 우리 옛날에 우리 친척이 이 조일만 선생님들도 치료를, 예, 이 심장병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내게 그 소문 들고서 우리 친척인에서 여행하게 친척이, 예, 세 번, 그래서 치료를 받고 완전히 지금 좋아서 지금 이 몇 년 내간에 발작 아예 한다고.
0: 세 번 약을 줘왔는데, 그걸 드시고 나니까 기본으로서 큰 문제, 구별 다 죽여서 기본 지금, 상태에서는 문제가 없는 걸로 치료를 받으셨다. 예. 그렇죠. 예. 네,
3: 그렇죠. 그래, 용한테 되는 게 나 이때까지 다른 데가 댕기면 이 치료를 받아도 예, 크게 효과 못 봤다고, 크게 효과 못 봤습니다. 이번에 근데 진짜 아닌 게 나 이 조일만 선생님 치료 지금 두 번까지 받았는데 완전히 좋습니다. 이 시간에는 나가 활동도 많이 하고 예, 댕겨도 이렇고, 그리고 잠도 잘 잡니다. 지금 저는 잠 지금.
0: 그렇죠. 예. 예. 네,
3: 그리고 이 어지럽고 이 벤토사에 아픈 것도 지금 이번에는 이렇습니다. 지금 약을 쓴 후부터 이번에 한 번도 지금 아프지 않습니다. 지금.
0: 그게 큰 해결입니다. 일단 빈두통은 그게 악성 두통처럼 그렇게 전달되고 있는데 그게 해결받으셨다는 게 큰 해결이죠.
3: 예. 네, 그러니까요. 얼마나 편안한지 이 시간에 지금 뭐 나가서 막

0: 군대 활동도 하고 돌아다니고도 이렇어요. 그래 아무래도 이 선생님 치료를 이제 도복까지 받았는데 이런 좋은 효과를 보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이 선생님께서 바짝 더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몇 번 들어서 완전히 내 병동 근처에 뛰어뿐이라고 돼. 지금 또 오늘 예약하려고 합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저일만 선생님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나오십니다. 예.
0: 선생님, 네, 이거 흥과병원에도 왜 흥과 저 치과?
1: 예.
0: 2층에 내가 지금 예약, 우리 거기네 형님이가 전번에 가서 그 뭐니까 분리로 했습니다. 뭐, 뭐.
1: 예.
0: 원래 다른 데서 옛날에 한 5, 6년 전에 했는데 그치? 5, 6년 전이니까 분리가 다 망가져 나가고.
1: 아, 예.
0: 예. 그래, 이번에 이 손분 들고 저기 이 흥과병원에서 지금 이 기성도 높고 또 가격도 저렴하고 예.
1: 그렇죠. 예. 모두 그렇게 인정합니다. 예.
0: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과 치료받고 좋은 효과받아서 그래 우리 형님들 전문에 가서 했는데 아주 정말 아니겠다. 다른 데가 할 적에는 여러 번 되겠답니다. 이게 맞지 않아가지고 한번 이런 다음에 또 이게 참 맞추고 가서 또 가서 뭐 치료받고 서너 번 되겠는데 이게 한 번 딱 갔는데 진짜로 지금 왜 안 가도 딱딱 이 아래오가 이 틀니가 잘 맞고 예 뭐 딱딱한 것이보다 아무 일도 없단다 지금.
1: 모두 얘기와 치료받고는 그렇게 편하다고 합니다. 모두 예 예. 예.
0: 그래서 내가 지금 우리 집사람도 어제는 이 지하 아래께 몇 개 이게 지금 몇 년 전에 다 빠진 거 그날 아예 할 건데 이번에 해열려고 오늘 예약하려고 가는 겁니다.
1: 그렇게 하죠. 흥과 구강 찾아오시면 됩니다. 이미 전화번호 이거 대기담에 가서 앞 순서에 배치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잘 치료하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3: 예, 수고하셨습니다.
1: 예.
3: 우리 언니는 이 김성춘 선생님을 보는 환자입니다.
1: 김성춘 선생님 예, 명입니다.
3: 이제 어떤 분날이 어쩌서 혈압도 살아야 되면서 혈압도 해야 됩니다. 혈압은 되는 막 이때 치과 올라갑니다. 혈압 배로 소화하지.
1: 예.
3: 그래서 뭐 그래 놓고 골이 아파하지. 거기다가 또 어지럼증까지 있어놨어요. 야, 어지럼증이 있어서 어때는 중앙에 있어. 식탁을 하다도 매우 어지럽다 하면 벌떡 물어앉아야 된다.
1: 예.
3: 그리고 또 배수관에서 머리가 뭐 고해수고 이러면 너네 어지러워서
1: 예.
3: 위생실에서 머리 깐다도 막 물앉아서 뭐
1: 그래요?
3: 고를 다 잘 보냈어.
1: 예, 예.
3: 그랬으면 이사에서 많이 보고 여기가 약도 많이 먹고 그래서 방송을 들어볼까나 이 김성 선생님이 이병 이런 어지럼증에 대해서 치료를 다 한 데서 가서 치료를 받고 저번 주일에 치료를 받았는데 야 치료받은 게 몇 번 아예 했어. 이제 두 번이나 했는데 어지럼증이 기본상에 지금 없어졌습니다.
1: 김성준 선생 명의입니다. 이미 거의 40년에 해당하는 이런 중이 경력을 갖고 있고 연변병원 중이과에서 뭐 거기에서만 한 경력만 해도 거의 40년에 가깝는데 거기에서 부주임이사로서 오랫동안 근무했고 경력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중이로서는 우리 길림성에서 알아주는 뭐 아주 명중에 속합니다. 예.
3: 그리고 이 선생님이 원래 진단을 세심하게 달아도 맞습니다.
1: 그럴 겁니다.
3: 진단이 네. 매우 딱딱 집어, 병 그런 딱딱 집안에 어째서 어지럼증이 나게 하는가, 혈압이 어떻게 올라갔는가, 그 다음에 텐토통도 있단 말이 그랬니.
1: 예.
3: 그래가지고 병식을 한통통 펴르고, 아플 때를 병통 펴르고 나서, 병을 다 쓸지 말아야지. 그래서 병, 내가 보고서리, 이, 중약을 줘주는 게 중약을 잡수는 게, 첫더에 벌써 골이 아예 아프고, 예, 어지럼증이 돌라고. 지금 두 번 치료를 받았는데, 겨울 효과 좋습니다. 지금 기본상에서 펜토통이 없어지고, 어지럼증도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 선생님이 좀 진단을 민발하고, 진단하고, 약이 맞는단 말입니다.
1: 김성준 선생 리론과 예 림상이 아주 밀접하게 이게 대학교 부속병원의 그 부주임 이사라면 상당한 실력파 이사 선생님 속합니다. 단순 림상만 있는 것에는 리론도 확실하게 근거가 확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진단을 한 후에 있어서 뭐 다른 이분한테 진단을 받게 되면 다른 데가 진단을 별다른 진단을 받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진단이 확실합니다. 결국 처방이 아주 준확하게 되어
3: 예,
1: 있으니까.
3: 그 진단이 유명하게 잘한다.
1: 그렇죠.
3: 다른 독특한 방법이 있습니다. 선생님.
1: 대학교 부속병원의 부수임 이 사람은 상당한 실력파 이사 선생님 속합니다. 예.
3: 어떻게 너무 효과 좋으세요. 오늘 나오신가?
1: 월요일부터

0: 금요일 오전에 나오십니다. 오늘 완전히 가는 겁니다.
1: 오전에 또 가서 만 몇 번 더 막 공고히 하자 그러면 뭐 네.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공고히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언니 또 이 지혜 나쁜 지혜 그 주머니 가서 우리 거 네 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아래 이빨이 또 세 대 또 아파서 어른이 가서 같이 보겠답니다.
0: 아 그래라 하셔. 여기 네. 도감중년의 흠가구강이라면 전 연결실에서 비교해서 소문 지금 떨치고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1: 우리 이빨이 한 개 지금 용서했습니다.
0: 모두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예. 예. 예. 찾아오세요.
1: 오늘 또 아래 이빨 세대 또 맞아 해요.
0: 네 예, 그렇게 하세요.
1: 같이 가겠답니다. 같이 예. 보겠답니다. 예. 이야기해 주세요.
0: 예, 예 예약됐습니다. 예.
1: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저는 닮아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3: 예. 예 그만 혈당증 있고 이 대형성 관절까지 있어서 거의 많이 용세게 아팠습니다. 근데 친구 맞고 야 같이 쓰는데 그렇게 세게 아프던 허리 다리 이런 완전히 슬 아픕니다.
0: 어 대단하죠 치료 방법이. 예 예.
3: 앉았다 일어나기도 바쁘고 다리 폈다 굽혔다 하기도 바빴는데 이제 마음대로 앉았다 일어나고 마음대로 다리 폈다 굽혔다 하고 그런 데는 이제 문제 없습니다.
0: 어 그래요? 예 예.
3: 예, 선생님 또 예, 젊은 선생님의 예약하고 예, 이빨을 또 용사랍니다. 2층에서
0: 예, 예, 예 흠가구강에서 아주 지금 저 연기시에 구강 치료를 받는 분들은 여기에 찾아오시게 되면 모범 답안을 찾을 수 있다고 이 정도까지 인정합니다.
3: 예, 예 여러 사람 가서 이빨을 한 개 다 줬습니다. 그래 우리 딸이 한국에서 왔는데 18일날에 가는 편이 됐는데 그 이빨을 씻다고 그랬는데 그게 몇 번 씻으면 됩니까?
0: 그거. 어, 거기가 씻는 거는 한 번 씻는데 10권 90전이니까 거기가 맡기게 되면 기본으로서 문제가 없이 뭐 끊으면 두 번이면 철저하게 씻어지거나 1차성적으로 완전히 씻어질 수도 있으니까 찾아오세요. 여기에서는
3: 빨리 가는데 그 전에 씻어지겠습니다.
0: 예. 됩니다. 빨리 시간이 됩니다. 빨리 오늘 오세요.
3: 예, 예 그럼 우리 둘이 올 때까지 오늘 예약한다.
0: 예. 예. 흠가구강 두 분의 이야기입니다. 예.
3: 수고하셔.
0: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도 저 도감중년의 김성춘이 이사를 배웠는데 나는 잠이 자 잠을 들 수 없단 말. 그래 눈이 샥 저 무시야 탁 그 정신.
0: 어, 잠자기 예, 힘들어진다. 그렇죠.
4: 그래고
0: 큰 문제입니다.
4: 고리가 딱딱해지니까 땀만
0: 예.
4: 아, 그래서 계속 전투표에 타고 이제 거기 먹을 때 벌써 계속 단계가 치료받았는데 효과는 없다만 소약 쓰는데
0: 예.
4: 뭐, 그래서 저기 성춘이 이사를 배웠는데 야 진단하고 통신하고 이거 적혀다가 쓰는데 벌써 세척에 잠이 잘 없더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고리 딱해진 게 지금 나사진다만 이제 한번 깨달아 그랬는데
0: 예. 예.
4: 내일까지 이사 어쨌든 용합되다.
0: 어, 길루성 이사 알아주는 단명 예속감. 대학교 예. 부속 병원에서 뭐 부주임이사, 부교수 예. 이 급에 해당하다면 상당한 실력파 이사 선생님에 속합니다.
4: 예. 예. 어쨌든 이 콜레스 내 단대가 세게 생기면 침도 맞고 주사도 뭐 댕기지 맞고 해도 안 되는데 초역도 세게 썼는데 안 되더라면 괜히 그
0: 김성춘 그, 선생 찾아봤는데 예. 해결 받으셨다. 예. 그렇죠.
4: 예. 학교에서 야, 이렇게 그래 야 이제 일부처까지 가져왔는데 그거 완전히 지금 나사지가 아니 나와.
0: 그렇죠.
4: 그래서 이번에 또 가서 저 내일로 예약하자.
0: 됩니다. 월요일부터 네. 금요일 오전에 나오시니까 완전히 네.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모로서 이미 뭐 상당한 우리 중국의 그 여러 개 성도 중의학대학 그리고 상해 중의학대학 그리고 한국경희대학 부속병원에서도 2년 동안 연수까지 하고 그러니까 여러모로서 다각도로서 전 지구적으로서 중에서 유명한 이런 부분에 가서 연수 경력도 있고 대학교 부속병원에 부주임이사를 했었기 때문에 상당한 이론과 림상과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예, 김성춘 이사선생 9월 1일부터 나왔으니까 지금 완전히 가능합니다. 찾아오세요.
4: 예. 예. 예. 선생님, 안녕.
0: 건강교환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5: 예, 저는 조인만 선생님 예약하자.
0: 아, 예.
5: 저번 주일에 그럼 중풍별로 가을이 찾아와 그러는지, 지내 차이봐 그런지, 그런지 오니까 머리가 허리 터분하고 또 이제 별로 중풍이 거의 줄로 오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번에 가서 일주일 7일 제가 먹었습니다. 예.

0: 그런데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을 땐 또 한 번 더 그래 까내서 오늘이 예약한다.
1: 조일만 선생, 예. 완전히 예약됐습니다. 찾아오세요. 뭐 아무런 심리적인 그 부담 갖고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분 찾아보시겠다면 어지간한 만성 질병 그리고 완고성 질병, 오랜 질병 이런 맡기겠다면 치료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좋은 처방이 나옵니다. 잘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네, 우리 친구가 지금 그런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어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친구는 지금 이렇게 잠을 못 자서 계속 아프더러니 해서 먹어야 되고,
1: 예.
3: 그래도 잠을 못 잔답니다.
1: 예,
3: 한두 시간 자고.
1: 완고성 불면증입니다. 예, 예.
3: 그런데다가 그려놓으니까 머리 진해 아파서 그런, 뭘까, 감기하게 알면 진통제, 그 다음 진해 머리 뽕 하고 정신 안 나면 놓친 펠도 먹고 이런답니다. 그래가지고, 예. 그런, 뭘까, 내 이 방송 들을까, 그 김성충 선생님이 요즘 잘한, 수변에 잘한다 소리 듣고 내 그렇죠. 소개를 했었는데, 옳은지 모르겠어요.
1: 맞습니다. 예, 찾아오세요.
3: 맞습니까?
1: 예, 김성충 선생님께서는 각종 예. 원인으로 나타나는 완고성 두통 이게 큰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예. 불면증 자지 못하는 분들 갱년기 종합증 우울증 식물신경물란 밤에 중풍 후유증 관심병 고혈압 급성 그 위염 그리고 위궤양 여러모로서 불편한 분들 간염 혹은 담낭염 간경화 호흡계통의 문제 포함해서
3: 그러니까 다방면으로
1: 예, 중이기 때문에 어느 예. 엄격하게 어느 과실을만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다각도로서 진단에서 진맥을 통해 진단 준확하게 나오니까 거기에 따른 처방은 사실 여러간이 중이 경력을 쌓고 있으니까 어지간한 질병은 무섭지 않게 진단이 나오고 처방이 나와서 치료 효과가 좋아야 그 의사가 용하다지 않습니까? 이번 예. 찾아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인정하지 않을래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좋은 효과를 보시게 되어 있으니까 김성준 선생 찾아오세요.
3: 예, 그럼 이 선생님이 며칠을 쌍바람가요?
1: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나오십니다.
3: 오전에 쌍바람가요?
1: 예,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나오십니다. 예,
3: 예, 예. 그렇죠. 근데 내일 다 오야 여기서 아마 치료를 해봐도 소용없다는데 거기 가서 그 선생님을 찾아서 보여라 하니
1: 찾아오세요. 예, 예.
3: 예, 예, 예. 그래 뭐 오늘 내일 예약해 주세요.
1: 예, 예. 오늘 혹은 예. 내일 다 가능합니다. 가서 전화번호만 예. 대세요. 그러면 됩니다.
3: 우리 친구가 그 뭔가 그 훈가 치과에 갔던 바에 치과까지 하겠다 하는데
1: 그렇죠.
3: 그런 될 수 있는지
1: 됩니다. 오시면 모두 그렇게 합니다. 이따 중이 처방 내고 치과 치료를 또 예. 받으시고 한 번 떠난다는 게 누구든지 같은 연길에 살거나 예, 외지에 사는 게
3: 활용 시골입니다.
1: 그렇죠. 그러면 예. 오신 바에는 완전히 그 점을 이야기하면 이제 이미 이 전화번호를 대고 어제 이야기했다 그렇게 하면 다 됩니다. 예, 예.
3: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늘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제 동생이 이민진 선생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1: 예. 예.
4: 이 두성 위험이 있으니까, 음식을 먹기분 생각이 없었대. 한 날이래. 그게 배고픈 거 몰랐답니다.
1: 그게 예. 문제입니다.
4: 그래, 근데 어제는 예.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또, 그런 기름진 것도 먹을 수 있고, 찬 음식도 예, 먹을 수 있고, 예. 지금 소화도 잘 되고, 예. 지금 몸도 괜찮답니다. 그런데, 예. 담낭염이 있어서, 예. 달걀 노란다 해서 못 먹은 지 조금 오라답니다.
1: 예.
4: 아직은, 예. 이축동염도 그렇고, 담낭염을, 예. 더 치료하기 위해서, 예. 내일 예약할 수 있습니까?
1: 예. 이명길 선생 토요일 빼고는 다 됩니다.
4: 예,
1: 저일 전일 빼곤 다 됩니다. 오선 오후 다 됩니다.
4: 예. 그래, 잠시만에 이빨이 한 해 빠졌는데, 그거 도봉 찍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 선생님 치료하는 대로 하겠다고 합니다.
1: 그렇게 하세요. 벼르지 말고, 네 명결 선생하고, 그리고 도강중위원회, 그 치과, 예, 두 가지 예약됐으니까 찾아오세요.
4: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세요.
5: 예. 내일 돌만 선생님이에요 합시다.
1: 아, 예, 내일. 네,
5: 두 번,
1: 예.
5: 두 번 갔다 내일 시론 텔.
1: 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미 예. 앞에 보셨으니까 이번에는 돌만 선생님도 완전히 거기에 대해

0: 방이 있을 겁니다. 찾아오세요. 월요일부터 네, 금요일 오전에 가능하니까 내일 완전히 가능합니다. 찾아오세요.
1: 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예.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맞아 설명 주시죠.
0: 지금 저희들 설명 드리고 있는 도강 중년에는 어지간한 왕고성 질병이든지 만성 질병, 노인성 질병 해결받지 못할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우수한 의사 선생님들이 여기에서 준확한 진찰을 하고 확실한 처방이 나가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본으로 이 전화를 예약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부담 없이 순서를 잡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님 연결 선생님께서는 뭐 이제 위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해도 장춘 중위대 졸업하고 오전에 20몇 년간의 중위 경력을 쌓고 있게 되어 있으니까 어지간한 질병은 딱 진맥을 통하게 되면 진단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 방법이 다각도로 되어 있습니다. 정기 친구로 뻗거지 결부하게 되어 있어 물론 환자에 따라서 부동한 치료 방법을 쓰는데 이 리명결 선생님은 이미 중위학 과학기술 2등 국가급 논문 끝이 나가서 전 나라에서도 명문을 떨치는 이런 우수한 의사 선생님에 속합니다. 간에 담낭에 위에 비장에 이상이 있는 분들은 찾아오시게 되며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은 변이 너무 굳거나 변이 너무 무르거나 장도 이상이 있는 분들 포함해서 리명길 선생 찾아오시게 되며 간경화 간경화 복수가 있는 분들이 찾아오시는 분들도 좋은 해결을 가져오고 있는데요. 특히 2층에 오게 되면 도강 중인 2층에 올라오게 되면 최기명 주임선생, 원장선생, 행정적으로 원장, 그리고 학술적으로는 주임선생, 최기명 피부과 주임선생 계시는데요. 이분은 단순 우리 주, 우리 성에서 명문을 떨치는 것이 아니라 전 나라에서 최기명이라면 광주에서, 네. 산동에서 찾아오는 분들도 다 있습니다.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2: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네, 도강 중위 문진부 예약 전화는 501-735번, 501-735번입니다.
3: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구조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유물화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뺏은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마을 가운데 자리한 작은 광장에는 수백 명이 앉아 있었다. 여러 사람이 일어서서 자기네 연에서 임무를 맡아야 한다고 서로 큰 소리를 쳐댔다. 아래에서는 응원하는 소리와 웃으며 떠드는 소리가 뒤섞여 시끌벅적했다. 누구 이야기도 제대로 들리지가 않았다. 돌격대원들을 뽑아야 하는 소환은 난처한 얼굴로 서서 손을 저으며 소리를 쳤다.

0: 동지들 조용하세요. 조용히.
1: 하지만 도통 조용해질 것 같지가 않았다. 손개선은 누백승과 서병제를 보자마자 달려왔다. 원래는 각 연에서 신청을 받아 돌격대원들을 뽑으려고 했습니다. 헌데 소화부장이 동지들 첩배를 타고 싶은 사람은 신청을 하십시오 라고 하자 누나라도 가겠다고 다투어 일어서는 것입니다. 어떤 간부들은 중년 임무를 맡고 싶어도 앞에 나서서 말하기가 쑥스러워 뒤에서 전사들을 부축했고요. 저기 보십시오. 저기 지도원 한 사람이 전사들에게 뭐라고 쑥대기고 있지 않습니까? 손개선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데를 바라보니 한 지도원이 웃으면서 이 사람을 밀고 저 사람을 두드려주고 하면서 귓속말을 하고 있었다. 서병진이 잠시 지켜보다가 앞으로 나섰다.
0: 동지들 다투지 마십시오. 영장의 명령을 따릅시다.
1: 그제서야 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다. 사람들은 손개선을 바라보았다. 손개선은 양덕지에게 탈례가 뭐라고 한참 의논을 하더니 대우 앞에 서서 큰 소리로 말했다.
0: 첫배를 탈 사람들은 일연에서 뽑기로 했습니다.
1: 말이 떨어지자 일연 대원들을 재배한 사람들이 모두 에이 참 에이 하고 소리를 쳤다. 하지만 금세 활달하면서도 시원한 웃음소리가 묻히고 말았다. 연장 웅상님이 앞다투어 나선 사람들 가운데서 몇 사람을 뽑아 발표하였다. 웅상님을 포함해서 반장, 배장, 대원들까지 모두 16사람이 뽑히게 됐다. 이름을 부르자 이련에서는 또 에이 참 라고 하는 탄식 소리가 길게 터져나왔다. 곧 16사람이 대우 속에서 걸어나왔다. 뽑힌 전사들한테 큰 칼과 자동 보충 그리고 사창과 수리탄 28개씩 나눠주었다. 그들을 모두 웃는 얼굴로 씩씩하게 사람들 앞을 지나갔다. 하지만 16 전사가 광장을 나서기도 전에 웬 소년병이 엉엉 울면서 손개선 앞으로 달려나왔다.
2: 저도 보내주십시오. 저는 꼭 가야 합니다. 가야 해요.
1: 뜻밖의 일이라 손개선은 어찌할 바를 몰라 하였다. 서병진이 대견한 얼굴로 입을 열었다.
0: 가게 하세요.
1: 그러자 손개선이 말을 했다.
0: 진만청 동지 함께 가십시오.
1: 농상님은 큰 칼과 수리탄 몇 개를 얻어 그 소년병에게 주었다. 소년 전사는 서리의 폭죽을 터뜨리러 나온 어린아이처럼 활짝 웃으며 16 전사의 뒤를 따라갔다. 서병진의 마음은 대도화처럼 세차게 소용돌이 쳤다. 1931년 겨울 소베트 구역에 들어와 홍군 전사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혁명을 위해서라면 몸과 마음을 다해 애쓰는 그들의 태도에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모른다. 전사들은 앞에 불이 있으면 불에 뛰어들고 물이 있으면 물에 뛰어들었다. 죽음이 기다릴지라도 피하지 않고 걸어나갔다. 서병진은 홍군이 일당백으로 싸울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였으며 전국의 희망도 여기에 걸려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큰 칼을 메고 허리에 수리탄을 가득 두른 젊은이들이 앞으로 걸어갔다. 헌옷을 걸치고 구릿빛 근육을 드러낸 뱃사공들도 뒤를 따랐다. 한 전사가 뱃사공의 어깨를 툭툭 치면서 말했다.
3: 배주인님, 제가 어머해 줄 테니까 마음 놓으세요. 에이.
1: 뱃사공도 웃으면서 대꾸했다.
3: 당신들도 겁나지 않은데 우리라고 뭐가 두렵겠습니까?
1: 그들은 앞으로 걸어나갔다. 류백승과 서병진, 양덕진은 다시 망루로 돌아왔다. 도강작전은 9시에 시작이 되었다. 강가에서 우렁찬 돌격 나팔 소리가 울리면서 순식간에 기관총 수십 정이 강 건너편으로 총탄을 퍼부었다. 류백승이 자그만 창문으로 지켜보다가 속이 갑갑해서 말했다.
3: 작전실 안에만 들어박혀 있을 게 아니라 밖으로 나가봅시다.
1: 서병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작전실을 나섰다. 양덕진은 막을

0: 일도리가 없자 고개를 두어 번 가로쳤더니 뒤를 따라 나갔다. 그들은 곧장 기관총과 포가 있는 진지 곁으로 갔다. 갑자기 돌격 나팔 소리가 뚝 끊겼다.
1: 왜 안 부는 거지?
0: 류백승이 양득지에게 물었다. 지휘관들한테 목표가 드러날까봐 그런 것 같습니다.
1: 목표가 드러나면 어떻습니까?
0: 류백승이 꾸중하듯 말했다.
1: 계속 부세요.
0: 소환은 나팔수가 어정쩡해서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싱 달래가 나팔을 빼앗았다. 그러더니 두어 번 흔들고는 높이 쳐들고 띠띠따따 띠띠따따 볼을 부풀리며 불기 시작했다. 예전에 나팔수로 있었던 실력이 나오는지 소리가 제법 우렁찼다. 다른 년의 나팔도 동시에 울리며 골짜기를 뒤흔들어 놓았다. 기관총을 든 전사들도 힘을 얻어 더 요란하게 총을 쏘아댔다. 사람들은 물결을 타고 오르내리는 배를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배는 아주 느리게 나갔다. 물결을 타고 높이 올라갔다가도 어느새 푹 꺼지면서 보이지 않았다. 기슭에서 배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끊임없이 오르락 내리락 하였다. 적의 사격 진지에서 자지러진 총소리가 나더니 배에 사정없이 물이 튀었다. 하지만 뱃사공들은 용감하게 배를 저어나갔다. 총탄이 우박처럼 쏟아지자 한 전사가 흠칫하면서 팔을 붙잡고 주저앉았다. 기슭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놀라서 소리를 질렀다. 외눈 망원경을 쥔 류백승의 손가락이 파르르 떨리었다. 그는 높지는 않지만은 힘찬 목소리로 지시를 했다.
1: 조장성들어, 저 앞에는 사격진지 두 개를 없애버리라고 하세요.
0: 양득지가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포진지에 대고 소리를 쳤다.
2: 조장성, 어서 앞에 보이지 않는 저 진지를 없애버리랍니다.
0: 멀리서 대답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꽝 하는 보성과 함께 사격 진지가 푸른 연기 속으로 술 취한 사람처럼 주저앉았다.
3: 잘한다! 잘해!
0: 강기석에서 환호성이 터지었다. 하지만 흥분 섞인 칭찬은 곧 다급하고 안타까운 외침으로 뒤바뀌었다.
3: 큰일이야! 큰일 났다! 큰일! 저러다 바위에 부딪히겠네. 어쩌지 저걸.
0: 17 전사가 탄 배가 물 위로 흉악하게 튀어놓은 바위 쪽으로 돌진하고 있었다. 노백승은 속이 꿈틀해놨다. 다행히 뱃사공이 침착하게 노를 저어 배를 바위 곁에 붙이었다. 그런데 배가 바위에 부딪히지는 않았지만은 바위 틈에 걸려 꼼짝하지 못했다. 뱃사공 몇이 바위에 뛰어올라 발을 바위에 대고 등으로 뱃머리를 떠밀었다. 다른 뱃사공들도 힘껏 삿대로 떠밀며 힘을 보태주었다. 배는 겨우 바위 틈을 빠져나왔다. 마침내 배가 나루터에 닿았다. 류백승과 서병진은 망원경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전사들이 너도나도 기슭에 뛰어올라 돌층기에 들어서는데 갑자기 전사들 곁에서 꼬르릉 하며 포탄 수십 발이 한꺼번에 터지었다. 굉음이 울리더니 삽시간에 푸르스름한 연기가 전사들을 삼켜버렸다.
1: 저런 뭡니까?
4: 서병진이 속이 흠칫해서 물었다.
1: 아마 사천군대가 쓰는 롤링 마인일 겁니다.
0: 류백승이 대답했다. 연기가 그치고 돌층계 위에서 사람들이 꿈틀거리었다. 햇빛에 큰 칼이 번쩍거리었다.
1: 악착같군. 우리 전사들 좀 봐요. 엄청 드센데.
0: 류백승의 말을 들으며 서병진도 마음이 놓였다. 하지만 전사들이 막 층계를 올라가자 층계 위에 있던 새 집에서 200명쯤 되는 적들이 새까맣게 몰려왔다. 적들은 와와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총칼을 들고 덮쳐들었다. 류백승은 낯세게 새파랗게 질려서 소리쳤다.

0: 왕장한테 어서 쏘라고 하세요. 서병진도 고함을 쳤다. 어서 쏴요. 어서. 양덕진은 날렵하게 보진지로 달려갔다. 조장성 어서 쏘세요. 남은 두 발을 모두 쏘랍니다. 하지만 조장성은 오른 무릎을 털썩 구르며 중얼거리었다. 하늘도 땅도 이 조장성을 나무라지 마십시오. 어기면 죽는 명령이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조장성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양덕지가 소리쳤다. 조장성은 대답 없이 몸을 일으키더니 오른발을 한 걸음쯤 내밀고 안고 있던 포탄을 철컥 포에 집어넣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포탄이 대도와 우로 날아간다. 그 포탄이 아직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두 번째 포탄이 또 쿵 하고 날아왔다. 조장성은 겨드랑이에 포탄을 끼고 있다가 대여섯 발씩 연이어 쏠 수 있는 특별한 재주가 있었다. 포탄이 따라 떨어지면 무너뜨리지 못할 진지가 없었다. 하지만 오늘은 남은 포탄이 두 발뿐이라 어찌할 수가 없었다. 대도와 남쪽 기슭에 있는 사람들은 발매선을 그리며 날아가는 포탄을 따라 눈길을 돌리었다. 포탄은 조금도 빗나가지 않고 모여선 적군들 사이에 떨어지었다. 왁작지껄 달려들던 적들은 순식간에 짙은 연기에 휩싸이고 말았다. 적들은 무더기로 땅에 쓰러졌다. 살아남은 놈들은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뿔뿔이 도망치었다. 경중기관총이 사격하기에는 가장 좋은 기회였다. 얼굴이 거무칙칙한 시골뜨기 리덕재가 중기관총을 꼭 끌어안고 마치 며칠 굶은 사람처럼 표준적인 전발 사격을 하였다. 적들이 하나 둘 거꾸러지기 시작을 하더니 얼마 지나서 죄다 쓰러지고 말았다. 진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놀라서 탄성을 울렸다.
1: 잘한다! 못 떨어지는데!
0: 유백승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서병진도 이렇게 통쾌하게 웃어보기는 참 오래간만이었다. 17 전사들은 산비탈에 흩어져 큰 칼을 휘두르며 나는 듯이 꼭대기로 올라갔다. 전사들은 밤이 가까워지자 수류탄을 던지었다. 뜰에서 순식간에 검푸른 연기가 치솟았고 전사들은 담안으로 뛰어들어갔다. 류백승과 서병진은 망원경을 벗고 마주보며 웃었다. 한 걱정 덜었군요. 류백승이 말했다. 서병진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손수건을 꺼내 이마에 흐르는 땀을 훔치었다. 배가 남쪽 기슭으로 돌아왔다. 두 번째로 건너갈 용사들이 바삐 배에 올랐다. 배가 세 번째 전사들을 태우러 다시 돌아오자 양덕진은 더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1: 보고 드립니다. 제가 올라가 봐야겠습니다.
2: 좀 기다려보세요.
0: 우려백성과 서병진이 웃으며 말했다.
1: 아니요. 아직 적들이 반격할 수 있기 때문에 지휘자가 없으면 안 됩니다.
0: 양덕진은 못 들은 척 배로 달려갔다. 곧 작지만은 단단한 덩치가 뱃머리에 섰다. 밝은 햇살 아래 양덕지가 등 뒤로 맨 큰 칼과 칼에 매놓은 붉은 비단이 반짝 빛났다.

만선장을 점령했다고 해서 홍군이 위험에서 벗어난 건 아니며 석달계 운명을 피하려면 반드시 다시 기적을 창조해야 한다고 모태똥은 생각한다. 이튿날 모태똥은 안순장에 이르렀다. 조울래와 주덕은 먼저 선두보대 사령부로 갔다. 대도하우로 무거운 잿빛 구름이 깔려있었다. 모태똥은 만산에서 한참 지형을 살펴보고 나서야 산을 내려왔다.

이 괴물 같은 강부터 봐야겠어. 못해도 온 호위병들과 함께 나루토로 가며 중얼거리었다. 여태껏 수많은 강을 봐왔지만은 이런 강은 처음이었다. 몰살이 어찌나

햇사공들이 풀밭에 앉아 쉬고 있었다. 하나같이 반바지를 입었는데 구릿빛 우통을 드러내놓고 담배를 피우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모태똥이 걸어가 웃으면서 말을 걸었다. 어르신들은 모두 배를 모십니까? 사람들의 고개를 끄덕이었다. 여러분이 도와주어서 다행이지 하마터면 강을 못 건널 뻔했습니다. 모태똥은 만 담배를 꺼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는 자기도 한 대 붙여 물었다. 가난뱅이 편에서 싸우는 군대인데 여만큼도 못 도와드리겠습니까? 어제 료백승과 이야기를 나누던 덜보 패서공이 대꾸를 했다. 그는 허허 웃으며 대통을 넣고는 모태똥한테서 받은 만 담배에 불을 붙였다. 당신들 홍군은 정말 대단합니다. 어제 첫 배를 띄울 때 저쪽에서 마구 총을 쏴야 되니까 한 전사가 저더러 배주인님 우리가 배를 끌 테니까 뒤쪽으로 서십시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총알이 막 쏟아질 때는 얼마나 겁이 났던지 그때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맞지 않을 겁니다. 걱정 마세요 라고 하면서 우리 앞을 막아줬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라니까요. 모태똥은 웃으며 앞을 바라보았다. 배는 벌써 강 건너편에 이르렀는데 뱃사공 7, 8명이 힘겹게 배를 끌고 우로 올라가고 있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여섯 아홉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남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미,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연계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계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리나입니다. 조선족 수필의 문학적 열정을 고취하고 그 지평을 넓혀 문학적 자양분을 풍성하게 하자는 확고한 취지 아래 중국 조선족 기업가 협회 아리랑 수필 문학상 운영위원회가 주최한 제1회 중국 조선족 아리랑 수필 문학상 공모전 시상식이 일전에 심양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공모에는 중국 전역의 조선족 수필가들이 대거 참가해 뜨거운 문학적 열기를 보여주었는데요. 응모작들은 이주와 변혁의 시대적 배경 아래 조선족의 삶 속에 녹아든 고뇌와 아픔 그리고 가족애와 효를 진솔하게 풀어냈습니다. 특히 인생을 관조하는 깊이 있는 시선과 치열한 자아성찰의 과정은 이번 공모가 지닌 문학적 성취를 여실히 보여주었는데요. 오늘부터 우리는 2시간에 나누어 제1회 중국 조선족 아리랑 수필문학상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들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대상 수상 작품과 금상 수상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먼저 대상을 수상한 김홍화 씨의 아버지의 밤을 밝히던 등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아버지의 밤을 밝히던 등불 김홍화. 밤이 깊어지면 집안의 불은 하나씩 꺼졌다. 그러나 아버지의 방만큼은 예외였다. 그 방은 작은 도서관 같았다. 벽을 따라 책장이 늘어섰고 손때 묻은 책들이 빽빽하게 꽂혀있었다. 책상 위에는 30촉짜리 백열등만이 주황빛을 은은히 흘렸다. 그 불빛 아래에서 아버지는 원고지를 펼쳐놓고 글을 쓰고 계셨다. 세상을 밝히기에는 소담한 불빛이었지만 아버지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가끔 아버지는 펜을 멈추고 방금 쓴 문장을 낮은 소리로 읽으셨다. 천천히 읊조리는 목소리는 어린 나에게 마치 주문처럼 들렸다. 뜻은 잘 알지 못했지만 마음이 먼저 알아들었다. 나는 책을 꺼내 한 장씩 넘기며 종이 냄새에 젖어갔고 기도 한 뼘씩 자라났다. 글보다 생각의 깊이와 문장을 대하는 진지함을 익혔다. 긴 하루를 마치면 아버지는 책상 앞에 앉으셨다. 낡은 원고지와 검은 만년필, 반쯤 식은 찻잔이 늘 그 자리에 놓여 있었다. 방문이 닫히면 집안의 공기는 차분히 가라앉았다. 잠시 뒤 찻잔이 받침에 닿는 맑은 소리가 정적을 깨면 아버지의 펜은 날개를 탄 듯 움직였다. 작은 등 하나가 주황빛을 밝히며 모래알처럼 희아릴 수 없는 밤을 말없이 지켰다. 정막이 짙어갈수록 잉크와 종이 냄새가 섞인 공기가 아련히 마음을 적셨다. 원고지를 스치는 펜촉의 사각거림만이 가늘게 이어졌다. 갈바람이 매서운 겨울밤에도 아버지의 방에는 온기가 감돌았다. 훗날 나는 그렇게 이어진 글쓰기가 아버지 스스로를 붙드는 일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아버지는 글을 잘 쓰려는 사람이 아니라 꾸준히 쓰는 사람이었다. 비가 오든 눈이 내리든 저녁이면 어김없었다. 고요 속에서 홀로 문장과 마주하셨다. 몸이 무거운 날에도 글 한 줄을 남기고서야 잠자리에 드셨다. 글이 잘 풀리는 날에는 싱글벙글 웃으며 나를 불러 문장을 읽어주고 어때? 이건 괜찮지? 하고 물으셨다. 글이 막히면 펜을 책상 위에 툭 내려놓고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의자의 등을 기댔다. 한 줄을 지우고 다시 쓰고 또 지우고 다시 쓰기를 거듭했다. 구겨진 원고지는 의자 옆에 하나둘 쌓여갔다. 작은 소용돌이가 방 안을 스쳐 지나간 뒤 아버지는 깍지를 낀 채 가만히 숨을 골랐다. 심기가 사나울 때면 자리에서 일어나 삽을 들고 집 밖으로 나가셨다. 고르지 않은 흙기를 다듬고 나면 막혔던 생각이 조금씩 풀리는 모양이었다. 땀을 닦으며 방으로 돌아오는 겨울에는 다시 글을 이어보려는 기운이 묻어있었다. 글 한 편이 완성되면 아버지는 우리를 부르셨다. 어머니와 나, 동생들은 자세를 고치 앉아 첫 문장을 기다렸다. 방 안에는 아버지의 낭낭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낮게 읊조리다가도 어느 대목에서는 감정을 살려 한 구절 한 구절의 생명을 풀어놓으셨다. 깊은 울림이 방 안을 가득 채웠고 그 여운은 지금도 내 가슴 한쪽에 머물러 있다. 어디를 고치면 좋겠냐? 물음에 나는 목이 메여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아버지 문장 속에 담긴 진정성과 여리가 깊이 느껴졌다. 우리 집은 작은 문학의 공간이었다. 어린 나는 아버지 글보다 읽는 목소리의 겨울을 더 오래 기억한다. 살아오면서 그처럼 감정을 담아 읽는 사람을 아직 만나보지 못했다. 아버지에게 문학은 박수 받기 위한 일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오래된 습관이었다. 새벽 출근 전에도 저녁 퇴근 후에도 아버지는 동네 흙기를 타지고 나셨다. 비가 오면 그것은 금세 진흙탕이 되었다. 삽으로 길을 고르고 손으로 돌을 골라냈다. 시멘트가 깔리기 전까지 그 일을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으셨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다. 아버지는 문장 한 줄을 쓰듯 하루하루를 정성스럽게 살아가며 자신만의 문법으로 삶을 써내려가셨다. 젊은 시절 아버지는 군복무를 마친 뒤 공무원 자리를 제안받으셨다. 그러나 교원의 길을 택하셨다. 아버지는 어떤 자리에 계셨더라도 결국 글을 쓰기 위해 다시 기다렸다.

일을 나섰으리라. 비단길도 꽃길도 아니었지만 그 길을 아버지는 오랫동안 한결같이 걸으셨다. 퇴직후 아버지는 한쪽 눈을 잃으셨다. 시야가 서서히 흐려지는 동안에도 끝내 글을 놓지 않으셨다. 눈으로 쓰는 게 아니다. 마음으로 쓰는 거지. 그 말은 지금도 내 귓가에 남아있다. 희미해진 눈길 속에서도 아버지는 원고지를 손끝으로 더듬으며 한 글자씩 써내려 가셨다. 시력이 거의 남지 않았을 때도 종종 밖으로 나가 생각을 정리한 뒤 다시 방으로 들어오셨다. 벽을 짚거나 호공에 손을 뻗은 채 되내던 독백은 어느새 글이 되고 문장이 됐다. 집에 돌아와 원고지 앞에 앉으면 글자는 자주 비켜갔다. 줄이 틀어지고 요백이 어긋났다. 그래도 펜은 늘 같은 자리에 있었다. 글씨는 점점 기울어갔지만 펜을 쥐는 방식만큼은 끝내 바뀌지 않았다. 말년에 뇌종양으로 두통이 찾아졌을 때도 글을 내려놓지 않으셨다. 어머니가 만류할수록 아버지의 말수는 점점 줄어들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나를 힐끗 보더니 툭 던지듯 말씀하셨다. 몸보다 글이 먼저야. 쓰다 죽어도 후회 없을 사람이야.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유품을 정리하다가 나는 노란색 서류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시조집 두 권과 단편소설 30편 남짓, 그리고 오래된 련용 조선문부 신문 한 장이 조심스럽게 접혀 있었다. 신문 속 사진에는 소설 핏줄의 호곡성으로 2000년 압록강 문학상을 수상하며 소감을 밝히는 아버지 모습이 담겨 있었다. 시조집 속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도 새겨져 있었다. 아버지는 오늘의 문학 작품상을 받으러 갔다가 고향집을 찾으셨다. 50여 년 만에 다시 밟는 땅이었다. 그곳에서 아버지는 한 편의 시를 쓰셨다. 태연한 고향집을 바라보며였다. 수녀의 설이었던 어머님의 신음이 광야의 혹한에 떨며 쓴 열매 맺힐 적 오가던 꿈의 옷자락은 피눈물에 얼룩졌어. 봉투를 들고 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으셨다. 그러다 아주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여셨다. 글 쓰느라 집안이 편할 날은 없었지. 눈도 잘 보이지 않는데 끝까지 붙들고.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게 늘 원망스러웠다. 잠시 후 어머니는 봉투를 내 손에 건네며 덧붙이셨다. 그래도 이건 내 아버지의 인생이다. 남겨야 한다. 나는 그 무게를 안고 아버지의 방으로 들어갔다. 희미한 시력으로 더듬어 쓴 마지막 원고가 그대로 놓여있었다. 책상 위에는 반쯤 다른 만년필 곁에 미처 끝내지 못한 문장 하나가 중간에서 멈춰있었다. 아버지의 글이 세상의 인정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아버지에게 글은 세상을 향한 말이 아니라 하루를 의미있게 건너기 위한 버팀목이었다. 전기가 귀하던 시절 사람들은 흔들리는 촛불에 의지해 밤을 보냈다. 그러다 툭 하고 전기가 들어오는 순간 30촉짜리 전구 하나가 칠흑같은 어둠을 밀어냈다. 그 빛은 크지 않았지만 고단한 하루를 마친 아버지의 밤을 밝히기엔 좋겠다. 아버지에게 작은 등은 단순한 조명이 아니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온 밤에도 몸이 무거운 날에도 눈이 흐려진 뒤에도 아버지는 늘 주황빛 등불 아래로 돌아오셨다. 나는 그 빛 아래서 잠이 들었고 그 속에서 아침을 맞았다. 지금도 어디선가 주황빛이 번지면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밝아온다. 아직도 그 방에서는 아버지가 펜을 들고 계실 것만 같다. 아버지는 등불 하나에 기대어 긴 밤을 건너오셨다. 문학은 오랫동안 내게 먼 세계였다. 나는 그 문 앞을 서성이다가도 언어라는 벽 앞에서 자주 멈춰서곤 했다. 그저 읽는 일에 머물던 어느 날 문득 한 줄이라도 써보고 싶다는 마음이 올라왔다. 마음속 어딘가에 남아있던 흐릿한 흔적을 그냥 흘려보내기 아쉬워 잠깐이라도 붙잡아 두고 싶었다. 몇 문장을 더듬듯 적어 내려가던 순간 오래된 기억 속 한 사람이 조용히 떠올랐다. 아버지였다. 사람을 만나면 나는 늘 상대의 말에 먼저 귀를 기울인다. 그것이 언제부터 내 안에 자리 잡았는지는 알지 못한다. 끝까지 듣고 나서야 한마디를 건네는 모습, 한 줄을 붙든 채 밤을 건너던 모습, 끝내지 못한 문장을 남기고 떠난 뒷모습이 차례로 겹친다. 밤이 깊어지면 나 역시 책상 앞에 앉는다.
오늘도 아버지가 남긴 침묵 위에

네, 김홍화 씨의 수필, 아버지의 밤을 밝히던 등불은 평생 원고지 앞을 지키며 문학을 삶의 유일한 지표로 삼았던 한 인간의 생애를 조용히 복원해낸 글이었습니다. 작품은 단순한 개인적 회고를 넘어 문학을 끝까지 놓지 않았던 삶의 태도가 어떻게 다음 세대의 정신적 유산으로 치환되는지를 인문학적으로 성찰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 작품은 문학이 명성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삶의 어둠을 건너기 위한 등불임을 스스로 증명해낸 기록입니다. 거창한 서사보다 일상의 묵묵한 뒷모습에서 진실을 포착해내는 작가의 시선이 돋보이는 작품이었습니다.

네, 이어 금상을 수상한 리홍매 씨의 수필 슬픈 눈동자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슬픈 눈동자 리홍매. 그들은 선택을 하지 못했지만 거부도 하지 않았다. 얼마 전 유튜브에서 유명한 영상 작가가 28년 전에 찍은 다큐멘터리 영상을 접하게 됐다. 영상은 끝없이 넓은 초원과 맑은 하늘이 긋는 지평선으로 시작됐다. 화면 왼쪽 멀리서부터 10여 마리의 말들이 떼를 지어 천천히 한 줄로 걸어오기 시작했다. 길게 내리들여온 머리카락과 더부룩한 털이 어수선했다. 피부는 푸석푸석했고 발굽은 볼품없이 자라있었다. 물론 재갈은 물려있지 않았다. 무인도의 말이면 야생마겠지. 지구상에서 거의 사라진다는 야생마의 모습인가 싶었다. 볼수록 신기하기만 했다. 말들의 걸음에 기작은 풀들이 이리저리 갈라졌다. 그 리듬을 탄 새들은 재잘거리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렇게 초원의 새들은 낮게 날며 말들의 움직임을 따라 곤충을 찾는다 한다. 말들은 새를 쫓지 않았고 새들은 말의 길을 방해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나란히 같이 가는 것은 아니었다. 서로 방해하지 않고 제갈 길을 갈 뿐이었다. 나레이션이 흘렀다. 70여 년 전 다시마 가공업을 시작한 어부들의 손에 이끌려 말 한 마리가 무인도에 건너갔다. 그때 중요한 운반 동력이었던 말의 존재가 아니었더라면 어부들은 무인도에서 다시마 사업을 벌릴 엄두도 못 냈을 것이다. 다시마 가공업자가 늘어남에 따라 말들도 늘어났다. 하지만 점차 다시마 가공업이 기계화로 발전되면서 어부들은 무인도를 떠나야 했다. 물론 말들도 쓸모없어졌다. 1971년 마지막으로 섬을 떠나게 된 어부가 말들을 섬에 남겼다. 육지에 데리고 가서 도살장에 보내기 싫어서였다 한다. 영상 속의 말들은 그때 남겨진 말과 그들의 후손이었다. 그 후 모든 순말들을 육지로 옮기면서 말들의 자연 번식은 중단됐다. 그때의 말들 중 현재 남은 말이 두 마리뿐이라는 자막으로 영상은 끝났다. 열심히 일만 하면 먹여주고 지켜주던 인간이 떠난 후 그들은 자연 속에서 야생을 시작했다. 하지만 한번 가축화되었다가 다시 자연으로 돌아간 말이라 진정한 야생마는 아니란다. 사방이 낭떠러진 고독한 섬에서 다시 가축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자기 조상들도 몰랐던 야생에서의 삶을 시작했을 때 그들은 얼마나 막막했을까? 주인을 원망하지나 않았을까? 운명이 그들을 비껴갔을까? 아니, 본시 그것이 그들의 운명이었을까? 세상에는 그들과 다른 삶을 사는 말들도 있다. 병원을 앞둔 작년 연말, 조교사 경력 30년인 지인이 나를 연말 경마장에 초대했다. 전력으로 달리는 말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날은 인터넷 투표로 선정된 16마리의 경주마가 우려를 가리는 날이라 5만여 명의 관객들로 장내가 술렁거렸다. 도시 한복판에 만들어 놓은 푸른 자연의 덕분에 일상의 답답함이 날아갔다. 하지만 그것은 순간뿐이었다. 경주마들이 출발 관문을 박차는 순간부터 장래에는 속도라는 개념보다 더 중요한 요소는 없는 듯했다. 일제히 울리는 말발굽 소리와 함께 사방으로 튕겨나가는 검은 흙이 기세 사나웠다. 날랜 말들의 몸짓에 갈라지는 휙휙 바람 소리가 목 터지게 응원하는 사람들을 더 떠들게 했다. 열광의 토가니 속에 빠진 그 모습들이 나에게는 너무 낯설었다. 명백히 스포츠인데도 그다지 당당하지 못한 경마장의 생리 때문일까. 나는 도무지 그 분위기에 물들지 못하고 말았다. 그날은 두 퇴역마의 마지막 경주날이기도 했다. 나는 그들이 신경 쓰였다. 우수한 경력을 가진 말에게는 은퇴 경주가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일이 되지만 그러지 못한 말에게는 모든 기록에서 이름이 떨어지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관중들은 수고했다를 외치며 박수로 그들을 보냈다. 화려한 경주노에서 보였던 눈빛과 기세는 오간데 없이 머리를 숙이고 수걱수걱 잔디밭을 맴도는 두 퇴역마의 모습에 나는 가슴이 뭉클했다.
황홀했던 그날의 기억을 더듬고 있는지 아니면 한 번도 열광의 박수를 받아보지 못한 아쉬움을 달래는 건지 서로 다른 여생을 보낼 두 말의 눈동자는 똑같이 슬펐다. 게다가 만인의 환호 속에서 기수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는 반대편 저쪽 우승마의 눈동자마저도 나에겐 슬퍼 보이기만 했다. 문득 무인도에 남겨졌던 반야생마들의 눈동자가 생각났다. 어쩌면 그들은 본시 슬픈 눈동자로 태어났을지도 모른다. 그나마 승마라는 스포츠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가. 그처럼 마음이 조여지고 그처럼 신뢰가 흐르는 스포츠가 있을까. 또 그처럼 교감이 살아 숨쉬는 스포츠가 있을까. 그리고 그처럼 순응성을 느끼게 하는 스포츠가 있을까. 동물과 인간이 동일한 목표를 위해 하나가 되는 아름답고 감동적인 마장 마술을 떠올리며 잠시 경마장에서의 씁쓸함을 메워본다. 승마는 스포츠라는 그 개념을 넘어 인간과 동물 간의 신뢰 관계를 보여주는 창조 예술이기도 하다. 해서 동물과 인간이 함께 이름이 기록되는 올림픽 경기 종목으로도 유명하다. 교량적이고 유연하게 내리는 인간의 정확한 판단을 실수 없이 받아들이는 말의 자태는 때로는 평온함이고 때로는 열렬함이고 때로는 아름다움이다. 특별한 믿음이 없으면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두 심장의 화합이 아닐까 싶다. 원래 그들 본연의 모습을 저렇게까지 억제시키고 인간과의 교감성을 주입시킨 인간의 창조를 위대하다고 봐야 할까, 잔인하다고 봐야 할까. 경주마의 패기와 힘, 승용마의 멈춤과 인내, 어느 쪽도 말 자신이 원하는 모습은 아닐 텐데 그나마 그들에게는 어느 쪽이 덜 힘들까. 어쩐지 누군가의 소중한 것을 빼앗고 절제시키면서까지 누린 쾌락 같다는 생각이 오랫동안 마음을 짓눌렀다. 한 번도 인간에게 길든 적 없는 현재로서는 유일한 야생마인 몽고 야생말은 하루 16시간을 이동하면서 풀을 뜯어먹는다 한다. 약간 느려 보이지만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는 구조여서 그들은 위협받을 때 외에는 전력으로 달리지 않는다. 야생마의 핵심 능력은 속도가 아니라 지속적인 이동과 회피라는 말이다. 경주마이기 전에, 승용마이기 전에 가축으로서의 말은 언제부터 우리 곁에 왔을까? 말과 인간은 오래전부터 밀접한 관계를 이어왔다. 무리를 짓는 말은 소렬과 리더를 인식하며 인간이 보내는 신체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생리적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런 말의 사회성을 비교적 빨리 간파한 인간은 야생마를 자기들의 삶에 끌어들였다. 하여 지구상의 거의 모든 말들은 본연의 자기들 모습을 전혀 모른다. 그들의 엄마도, 그들의 엄마의 엄마도, 그들의 엄마의 할머니도 모른다.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길들여 산 세월이 너무 길어서이다. 인간과 처음 만났을 때 말들은 인간을 오랫동안 관찰했으리라. 그들에게 인간은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먹이 부족과 추위를 이겨낼 수 있게 잘 보호해주는 고마운 존재가 아니었을까. 전혀 무관했던 말발굽, 재갈, 채찍이라는 생소한 도구에 지배당하기는 됐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생존 환경과 생존 확률만큼 더 중요한 게 있었을까. 사실 말은 인간의 울타리를 꿰뚫고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었다. 실제로 그렇게 도망쳐 다시 야생으로 돌아가 반야생마로 생을 마치는 말들도 있었다. 최근에는 몽고 야생말도 사실은 반야생이라는 주장도 생겼다. 말의 선택은 어디까지나 자유였으나 인간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은 곧 자연에 종속되는 일이기도 했다. 인간의 통제에서 자유스러워지는 날부터 그들은 먹이 부족과 포식자의 위협을 견뎌야 하고 온갖 질병과 환경의 변화를 이겨낼 책임을 스스로 짊어져야 했을 터이니 그들은 잘 길들었다.

말은 인간을 위한 교통수단과 이동수단이 되었고 인간의 농경화에 직접 참여했으며 교역과 전쟁에도 수없이 이용되었다. 인간은 말을 소유함으로써 힘을 갖게 되었고 돈을 벌게 되었으며 시간을 절약하게 됐다. 말도 인간을 통해 새로운 자신을 발견했을 것이다. 그처럼 빠른 속도로 그처럼 긴 거리를 뛸 수 있을지는 상상도 못했을 그들은 그 능력으로 쉽게 모기를 얻었고 인간의 식자재인 당근 맛도 알게 되었으리라. 점차 말은 긴 시간 긴 거리를 이동하면서 열심히 풀을 뜯었던 원래의 모습을 잊었고 위협받을 때 외에는 전력으로 달리지 않았던 속성조차도 버렸다. 채찍은 협박과 지배가 아닌 협력의 수단이라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관계 속에 푹 빠지고 말았으리라. 어쩌면 그들은 자유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것임을 누구보다도 일찍 깨달았을지도 모른다. 이런 것을 두고 상부 상조라 했던가. 말이 오랫동안 군마로 활약했던 것은 등에 탄 사람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는 충성심과 의리를 인간에게 인정받아서였다. 그런 말들인지라 먼 훗날 자기들이 버려질 일이 생길 줄은 아마 꿈에도 생각지 못했으리라. 하지만 어떻게 하겠는가. 우리 인간 역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 앞에서 주체성을 잃고 말았으니. 병원연이 밝아왔다. 지인은 퇴직금으로 작은 목장을 사서 퇴역 마들의 노후를 돌볼 예정이라는 연락을 해왔다. 경마장에서 날뛰던 말을 승용마로 훈련시키는 힘든 일에 착수한다는 말이다. 단 몇 마리뿐일지는 몰라도 30년 가까이 살 수 있는 말들이 5, 6년 정도의 경주 생활을 마치고 곧장 도살장으로 실려가는 일을 조금이라도 막고 싶어서 라고 말하는 들뜬 지인의 목소리에는 희망과 자부가 담겨있었다. 나는 지인의 생각에 물들고 말았다. 붉은 말의 해에 말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생각해보니 심신 건강에 좋다는 승마를 배우는 것으로 퇴역마들에게 할 일을 제공하는 1인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일거양득인 셈이다. 사람을 태우기에 적합한 노비로 진화되었다는 넓은 말의 등에 올랐다. 말의 숨결과 나의 몸짓으로 신뢰관계를 만들어보고 싶은 생각에 요즘 가슴이 부푼다. 운물같이 깊고 맑은 말의 눈동자에 믿음과 의리를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리홍매 씨의 수필 슬픈 눈동자는 무인도의 반야생마, 경마장의 경주마, 마장마술의 승용마, 그리고 역사 속 가축이라는 세 개의 층위를 유기적으로 엮어내며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넘어 시스템에 길들여진 현대인의 실존과 주체성 상실을 은유한 수작입니다. 작가는 말을 단순한 동물이 아닌 현대 문명의 경쟁과 속도, 통제 속에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자화상을 비추는 거울로 확장해냈습니다. 이로써 작품은 단순한 생태 에세이를 넘어서 인간 존재를 묻는 인문학적 성찰의 영역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수필, 슬픈 눈동자는 깊은 애정과 밀도 높은 관찰력, 철학적 사유가 조화를 이룬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1: 연연 가요 데이트.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김동진 작사, 박철국 작곡의 우리네 인생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인현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참모습을 노래한 이 곡은 때로는 길고 때로는 짧게 느껴지는 이 여정 속에서 기쁨과 슬픔, 만남과 리별, 웃음과 눈물이 함께하는 인생의 깊은 울림을 전해줍니다.

어릴 적 철없이 다투고 금방 화해하고 서로의 집에 드나들며 함께 뛰어놀던 소꿉친구를 떠올리게 하는 가요. 허영도 작사 작곡의 전성길 가수가 부른 소꿉친구를 전해드립니다.

고향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가요? 황상박 작사 김봉호 작곡의 류엄선 가수가 부른 고향 가사를 전해드립니다.

친구들과 가족들과 함께 떠나는 들러리의 즐거움을 경쾌하고 상큼한 선율로 그려냈습니다. 황운선 작사, 리경득 작곡의 여성 2인상 즐거운 들러리를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두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패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노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미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미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0: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2: 연계시 천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계시 천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중국 연변을 중심으로 동북아 전역을 향해 정규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연변 지역 사회와 우리 동포들과 함께 중국 조선족 민족문화를 선도해가는 비전 있는 방송을 지향합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규정을 준수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 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초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과 안과 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증,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 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 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 근육세포의 로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 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 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에 됩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강수로우방은 순충약으로 된 OTC 감류 국약입니다. 맥동, 천동, 숙지화학, 텍사, 산소유, 진주, 구편 등 28가지 진귀한 약재로 된 장소 제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근본을 다지고 원기를 회복시켜주며 간기가 막히고 비장이 허해서 생기는 입마름, 야간 식은땀, 수족심, 열감 증상과 손발이 차고 반응이 둔하며 허리다리가 시큰거리고 신장 기능의 저하로 나타나는 증상과 일찍 백발이 생기는 등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장수로우방은 건강하게 장수시켜주는 진귀한 약재들로 구성이 된 큰 처방입니다. 9g으로 된 환약으로 하루 식전 한 번씩 저농도 소금물 혹은 따뜻한 물로 복용하시면 빠르게 기운이 차오르고 머리가 맑아지며 숙면에 도움을 드립니다. 장수로방 무료 배달 번호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8곽을 사시면 8곽을 더 드리고 16곽을 사시면 20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10곽 그리고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10곽 그리고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장수로방약품은 한 곽의 가격 198원이고요. 20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고 40곽을 사시면 40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10곽 그리고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2곽을 함께 드립니다. 우대활동은 9월 10일까지 진행하는데요. 우대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선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희 박사, 더불어서 장수로방, 그리고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이 몇 가지 제품 자체는 이제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해도 9월 10일까지 진행하는 우대활동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2, 3일밖에 남지 않은 우대활동 기한을 충분하게 잘 살리시기 바라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미 감각적으로 심각한 체험이 있으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우대활동의 특점은 본 제품이 퍼센트를 많이 높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금권 또 1,000원을 빼주는 우대활동은 1년에 어쩌다 진행하는 우대활동이 아닌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해도 우리 시장에 나가서 1,000원 깨서 쓰자 하게 되면 꽤나 큰 돈이죠. 근데 이 1,000원

0: 하나는 뺏습니다. 그리고 눈에 붙이는 고약도 열광이 따라가게 돼 있는데요. 천이 박사의 제품 자체는 한 광에 498원인데요. 1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16각에 20각을 드립니다. 1,000원은 뺏습니다. 10각이 눈에 붙이는 고약 따라가니까 이때 현금으로만 해도 아주 큰 우대정책이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요. 한 각에 190원 잡아받게 되지 않습니다. 노벨상 두 번까지 받은 장수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심장과 뇌혈관에 있어서는 그걸 비롯해서 40여 가지 질병을 근원에서 해결해주는 우수한 제품은 바로 중국 과거의 원사의 처방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좋은 제품이 우대활동이 바로 그 10일까지 지나가면서 가격 인상은 11일부터 새로운 가격으로 나간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원 인상된다고 이렇게 저희들 통지가 왔습니다. 그의 장수로방 이 제품 자체는 여기에 포함된 29가지 진기중약제로 조성되었는데요. 이 처방은 황궁의 의 처방입니다. 바로 의라면 황제를 전문 한 사람을 관리하는 이런 그 명의의 전 나라에서 우리 중국의 그 중의 경력을 놓고 말하게 되다며 5,000년의 역사에서 기본으로 중의로서 사람들의 명을 구하고 병을 치료하는 이런 원칙인데 거기에서 제일 첨단 의학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게 되었는가 하면 그 황궁에서부터 바로 황제의 처방, 황제를 치료하는 이 처방으로부터 시작한 게인데 장수로방이 바로 그 처방에 속합니다. 29가지 성분인데 하루에 한 번만 딱 드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저녁이 아니고 아침에 일어나서 충분하게 소화 흡수가 되라는 겁니다. 29가지 성분이니까 충분하게 소화 흡수 과정을 써야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식전 1시간 전에 완약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딱 따뜻한 물로 드시거나 연한 소금물로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완전히 사람이 바뀌는 감을 느끼게 되고 정신이 나고 소화가 잘 되고 흡수가 잘 되고 변이 잘 통하고 감기가 막혔던 게 그게 술술 풀어지게 되고 호흡계통이 좋아지고 이렇게 특수한 처방이 바로 장수로방입니다. 특히 곰팥을 도와주는 이런 우수한 성분이 여기 포함되는데요. 여기에서 아주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부선종양 해주는 제품 가운데서 보통 해우십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남성들한테 곰팥을 도와주는가 하면 여성들도 곰팥을 도와주게 되어 있다면 정신이 나고 맥이 나고 뭐 귀가 잘 들리고 모든 공능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특히 남성들이 뭐 여러모로서 곰팥이 부족으로 나타나는 뭐 요정이 생기거나 이런 문제가 바로 쉽게 풀리게 되는 제품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 그 바로 구심이라는 게 들어가요. 곰팥이 들어갔거든요. 록각교 들어갔고 이러기 때문에 곰팥이 양을 돌아주는 데는 특수한 효과를 보는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장수로방은 지금까지 나온 처방들 가운데서 빨리 곰팥을 중순해서 모든 오장육부를 처시하자는 특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저 천이 박사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2: 예. 천이 혈압 조절이 그도 안 돼서 예, 많이 고생했습니다. 이약 저약 써도 어제 혈압이 온정되지 않다가 지금 천이 박사를 쓰고 있는데, 야, 이약도 혈압 조절이 영 잘 됩니다, 지금.
0: 아, 그렇죠. 천이 박사가 예. 심장과 뇌혈관에서 쓰는 알아주는 특별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2: 네, 그냥 머리 아프고 그래서 그냥 어지럼증 나고 귀에서 소리 나고 아이 그랬는데 이 약 먹은 다음에 혈압 안정되니까 머리도 아프지 않고 증이 나지 않고 귀에서 소리 나는 것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0: 그렇죠.
2: 네, 계속 또 기억력이 없어서 깜빡깜빡 잠깐만 이름이 했거든요. 지금 기억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0: 종합으로 좋아지는 겁니다. 천이 박사가 오. 이 제품이 묘한 제품이죠.
2: 맞습니다. 그냥 가슴이 자꾸만 부들거리면 자꾸 그저 예수님이 찾은 게, 야, 지금 이 아무것도 하면 영 마음이 영 편안한다, 지금.
0: 그렇죠.
2: 그래, 예, 그래 놓으니까, 예, 잠도 못 자던 게 잠도 잘 자고 하니까, 야, 이튿날 아침에 깨나면 머리 맑아지고 정신 아는 게 알립니다, 지금.
0: 예, 이 제품 자체는, 예, 국가 3, 세계 부위에서 추천하는 이런 항목에 속하고 추진 항목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를 믿고 쓰시게 되면 효과성은 특수한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2: 맞습니다. 효과가 빠릅니다. 다른 약에 비해서. 예. 자, 이게 당수라방은 우리 남편이 지금 쓰고 있는데 우리 남편은 그날 위가 아파서 소화 안 돼서 예, 이게 떼끼니도 건너뛸 때가 많았습니다.
0: 예.
2: 예. 그런데 이제 이 약 쓴 다음에 위 아프지 않으니까 소화 잘 되니까 삼시 세끼를 것도 꼬박꼬박 밥을 잡으니까 예, 야, 매일 나는 게 알린다면 영도합니다. 지금 이 약이가
0: 딱 이게 소화를 촉진시켜주는 텍사봉영 석고프라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으니까 소화 흡수에 대해서는 그리고 룬탄 퉁변해주는 성분이 들어갔고 원지가 들어가 여기 성분이 특수합니다. 예,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하면 당신은 황제의 대우를 받는 셈이 됩니다.
2: 이슬슬 기다려서 서빈벅이 영 힘들었는데 야, 많은 약 썼습니다. 약도 써봤는데 안 되던 게, 이 장소로방 쓰고서, 예, 소변이 형 시원히 잘 나가니 형 살 것 같답니다.
0: 콤파트 구하는 데는 특수한 성분이 여기 들어갔습니다. 예.
2: 예. 아, 정말 이 약 다 먹어보니 점점점 약이 질량이 좋아지니 효과도 영 빠릅니다. 약. 예.
0: 그럼요.
2: 예, 그래, 예, 이 두 가지 약 지금, 예, 활동할 때 배달받다 계속 쓰자 그런다.
0: 그렇죠. 이 제품 자체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몇 가지 천이박사 장수로방 이 제품 자체에 대해서는 일단 복용해 보신 분들 가운데서는 그만하세요 해도 그만할 수 없을 정도로서 아주 효과성에 대해서 우수한 이런 좋은 제품이니까 잘 쓰시기 바랍니다.
2: 선생님 수고하세요.
0: 아,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3: 예, 장수로방 한 달 썼습니다. 저는.
0: 아, 그래요? 예, 예. 한 달 썼으면 알깁니다.
3: 예, 예, 소변 시원하게 못 봤는데 지금 소변 시원하게 나갑니다.
0: 걱정할 거 예. 없을 겁니다. 앞으로는. 예.
3: 그리고 허리 아프고 다리 아팠는데 그것도 많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0: 그렇죠. 컴파트 도와주는 데는 이 제품을 능가할 제품이 많지 않을 겁니다.
3: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되는데 지금 소화가 잘 되고 밥 잘 먹어도 내기 납니다.
0: 그렇죠.
3: 이게 또 뒤에서 소리 나는 것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0: 아, 바로 그렇습니다. 예. 예.
3: 이게 또 기관지염이 거의 심해서 기침 간에 심했는데 이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0: 그렇죠. 어깨통으로도 하주는 맥동이 들어갔으니까. 예. 예.
3: 처음에 약을 많이 못 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활동에 40과가 싸고 하나 물어볼 건 그 명서방 있잖니까.
0: 예.
3: 누나가 백내장에 황반변성이 있는데 이 약을 쓰면 어떻습니까?
0: 백내장 황반변성 거기에는 속으로부터 겉으로 치료하는 방법 가운데서는 이 제품을 초과할 제품이 많지 않을 겁니다. 우수합니다. 빨리 시작을 하세요. 예, 예.
3: 그럼 저는 장수호방, 저희 누나 명서방.
0: 그렇게 하세요. 예,
3: 지금
0: 예.
3: 지금 인차 배달 됩니까?
0: 인차 금방 됩니다.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3: 예.
0: 금방 배달이 가능합니다. 예. 예. 우대할도의 2,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2일까지 하는 우대할도입니다. 11일부터는 오른 가격으로 천이박사가 올라가게 돼 있고, 그리고 장수로방, 명서방 모두 10일까지 하는 큰 우대할도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예.
0: 네,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장수로방은 순중약으로 된 OTC 감육국약입니다. 맥동, 천동, 숙지황, 텍사, 산소유, 진주, 구편 등 28가지 진귀한 약재로 된 장수 제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근본을 다지고 원기를 회복시켜주며 간기가 막히고 비장이 허해서 생기는 입마름, 야간 식은땀, 수족심, 열감 증상과 손발이 차고 반응이 둔하며 허리다리가 시큰거리고 신장 기능의 저하로 나타나는 증상과 일찍 백발이 생기는 등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장수로방은 건강하게 장수시켜주는 진귀한 약재들로 구성이 된 큰 처방입니다. 9g으로 된 환약으로 하루 식전 한 번씩 전홍도 소금물 혹은 따뜻한 물로 복용하시면 빠르게 기운이 차오르고 머리가 맑아지며 숙면에 도움을 드립니다. 장수로방 무료 배달 번호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1: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장수로방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중노년기에 들어서서 모든 공능이 저하가 원기 부족으로부터 시작되고 감기가 막히고 소화 공능이 떨어지고 잠을 제대로 잘 못 자고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고 골격통이 해결받지 못하는 데는 콩팥이 허한급과 많이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런 걸 풀어주는 특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는 바로 29가지 성분으로 조성되어 있는 이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장수로방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겠다며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5: 네, 수고하셨습니다.
0: 예.
5: 저는 전이 박사를 먹는 환자입니다.
0: 예.
5: 저는 어차피 평상시에 그냥 맥이 없고요. 그리고 그냥 어지럼증이 나거나 그리고 저녁에 자지 못한다면요. 어떻게
0: 되죠? 예.
5: 그리고 소변사 쓰다가 썼나 봐 그렇게 했지 뭐.
0: 예.
5: 이게 써내용 좋습니다. 이상이.
0: 종합으로 좋았습니다. 40여 가지 질병을 오장육부를 골고루 도와주는.
5: 아니, 예. 사방사수나 할랄수나, 보통은 6번씩, 5번씩 나가고 그래서. 근데 이거 얼마, 얼마간 먹으니까, 네. 오, 사방사수가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맥이 없으면 맥이 난다, 지금은.
0: 아, 그렇죠. 예, 예.
5: 맥이, 항상 맥이 없어서, 막, 운동 하나도 못 나가고, 시끄럽습니다. 집안에 만날 백해 있고. 그리고, 그래서, 눕지 못하고, 자리만 있으면 눕지 못해, 그랬습니다. 자꾸 눕고 싶단 말이야, 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먹고서, 그래, 맥이 나는 게 알린다, 지금.
0: 그렇죠. 이 제품 자체는, 기본으로 머리끝부터 발끝 대략까지 순환 장애를 풀어주는 데는 심장과 뇌혈관을 비롯해서 모든 공능이 이 혈액순환을 통해 진행되는 게 이게 막히고 굳어지고 혈관이 굳어지고 이러면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거 풀어주는 데는 천희 박사로 초과할 제품이 많지 않을 겁니다.
5: 그런데 아무래도 어디 혈관이 많이 막혔던 모양.
0: 그렇죠.
5: 이것도 예, 예.
0: 예, 심각노곡이라는 거 많이 말하죠. 예.
5: 그래서 뭐 그래 잠을 영 잘 잡는다 지금.
0: 그렇죠. 그게 풀려야 잠 잘 잡는다.
5: 예. 예, 잠을 잘 자지. 그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지만 계속 나는 이번에 활동 너무 좋거나 또 여러 숟가락 다 잡아서 계속 먹자 그럽니다.
0: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노벨상 두 번까지 받았다는 제품이 우리 손에까지 도착한다는 게 보통 우리를 흥분하게 하는 점이 아니죠. 그리고 가격도 또 11일부터 인상된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5: 예, 가격이 저렴하시면 노벨상 받은 상을 이게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게 어디
0: 그렇죠. 어디서 이런 제품을 다시 예, 두 번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5: 명서방을 예, 명서방 우리 언니 다 쌌는데 우리 언니 백내장도 있고 황반변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황반변성이 있지 우리 언니도 나도 나는 지금 많이 좋아졌어. 근데 우리 언니 명서방을 예, 내가 먹으니까 다 먹고서 다쓰고서 눈이 영 좋아서 눈이 가서 앞에 무슨 원등이 있으면 날아다니는 것 같고 눈이 안개 낀 것처럼 그렇고 앞에 집이 가서 삐뚤삐뚤하게 보이고 그래가지고 이거 글씨라는 거 원래 못 봤습니다. 근데 이것도 답답한데 효과 영 좋다. 앞에 무슨 날아다니는 거 그걸 언니 없어지더랍니다. 얼마 안 예. 그리고 눈 앞에 뽀얗게 안개 낀 것을 봐도 그쪽도 많이 나섰던데.
0: 예.
5: 그래서 야, 눈이 좋아지니까 조심한다 하면서 요즘 우리 언니도 오늘 대사를 받겠답니다.
0: 그렇게 하세요. 눈병치료에서는 알아줍니다. 이 명서방은 예. 우리가 눈병을 혹은 증상 자체는 누구든지 40대 중후반부터는 피해가기 어려운데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마지막에 슬보이다가 실명에 가까운 여러 가지 질병을 등하이하고 지나가게 되면 큰일 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5: 다른 약 아니면 이 명서방만 접수겠다.
0: 눈병치료에서는 알아주니까 여러분들
5: 예,
0: 잘 선택했습니다.
5: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네, 늘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6: 예, 저도 천이 박사를 쓰는 한자입니다.
0: 아, 그래요? 예, 예.
6: 예, 저는 어째 썼는가 하면 이미 전에 녹고사에 왔다 갔습니다.
0: 예. 예.
6: 그래 그런지 항상 머리가 어지럽고, 그 다음에 혈압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머리가 흉하고, 그리고 잠도 잘 못 잤습니다. 예. 그리고 사변도 어떻게 다섯지, 하룻밤에 다섯지, 잔 것 같지 않다.
0: 예.
6: 예, 그리고 다리도 예, 맥이 없으니까 예, 걸으면 욕 힘듭니다.
0: 아, 그렇죠.
6: 예.
0: 맥이 없다는 게 저에게 순환장애입니다. 머리부터 발끝에까지 심장에서 팍팍 피를 내보냈다 돌려오는 이 힘이 약해지게 돼 있으니까 자연스러운 맥이 없고, 그런데 이 맥이 오사하게 되면 또 소화 흡수가 잘 돼야 되고, 건파 종능, 강한 공능이 다 소화, 종합으로 소화해야 되는 건데, 종합으로 떨어지니까 맥이 없을 수밖에. 예.
6: 예. 그리고 기억력도 없어서요. 어떤 때 뭐 물건 찾지 못해 용에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천희 박사 선생님 강의를 듣고 쓰기 시작한 게 어떤 방에 넘었었습니다.
0: 예.
6: 예, 기름길 가가 저기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첫째, 머리 어지럽고 힘이 돌아가고, 이 혈압이 온정될까에 머리가 어지럽지 않고 머리가 정신합니다.
0: 그렇죠. 예.
6: 이 천희 박사가에 두 번 노벨상 받아 그런지 다른 약법 효과가 영 빠르대다.
0: 그렇죠. 제품에 대해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300집이 산지하병원, 북경협파라든지 해방후 산림여병원이라든지 이런 큰 병원 300집이 산지하병원이 10년 동안 림상 경험을 통해 나온 제품이니까 오죽하겠습니까?
6: 그렇죠. 예. 서변이 찾던 게 이것도 인차 없어질 때다. 다른 약과 달리 효과가 영 빨라서 예, 지금은 예, 보통 그저 한번 뭐 혹시 물 많이 먹으면 두 번 봅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 잠깐 머리 아침에 이러면 정신합니다.
0: 완전히 이상적인 그런 결과입니다. 예.
6: 그리고 기억력이 돌아서서 영 좋습니다. 이전에는 물건 뒀다가 어디다 뒀는지 찾지 못하고 헤매던 게 지금은 예, 비상가도 그렇고 물건 인차차 기억력이 돌아서서 인차 찼습니다.
0: 그렇죠.
6: 그리고 다리가 무겁던 게 지금 맥이 난다.
0: 예, 예.
6: 예, 그래서 걷기도 운동 조금씩 운동합니다.
0: 어, 그렇죠. 예, 예.
6: 예, 그리고 소화가 잘 된다. 예.
0: 그렇죠.
6: 저는 원래 군이 많이 못 갔습니다. 그런데 소화 잘 되고 밥을 잘 먹고 이전 보고 군이 좀 올랐습니다.
0: 좀 올라야 됩니다. 노년이 네. 과소 체중이게 되면 면역력이 팍팍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제때 드시면서 군도 조금 체중도 올라가는 차원에서 단수 복부 지방이 너무 세고 정근이 근육이 줄어들고 이거 절대 막아줘야 됩니다. 예.
6: 예. 그래서 선임 박사가 이렇게 한 가지를 약을 썼는데 여러 면을 많은 효과를 볼까. 또 이제 선임 박사가 또 저기 값도
0: 가격이 인상된다고 나왔죠. 예. 예.
6: 그러니까 저는 이번 활동에 활동도 더 올려줬을까.
0: 예. 그렇죠. 예.
6: 그래, 그래서 더 싸다고 오늘이 주문하자고 그랬는데.
0: 예. 이번에 우대 활동 선임 박사는 특사입니다. 우리 적극적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유리하게끔 하는 정책이 16각 삼에 20각을 줍니다. 다른 것은 보통 15각에 15각 이렇게 주게 되는데 16각에 20각 주고 1,000원 빼주고 이렇게 하니까 기회입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6: 예, 선생님 좋은 약 소개해서 감사합니다.
0: 아, 늘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천희 박사의 제품 자체는 9월 11일부터 가격 인상이 한 가게 100원 인상된다고 지금 통지가 왔습니다. 공장 측에서.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전에 원그 가격으로서 한 가게 498원인데 1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 우대정책을 크게 벌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크게 우대정책을 벌이고 있는 원인 자체는 여러분들한테 혜택으로 잘 돌아가라는 이런 뜻에서 나온 건데 우리는 선전하지만 해도 혜택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우리 가슴에 좀 유감스럽고 아쉬운 점이 있죠. 그래서 16각에 20각 주고 1,000원 빼주는 천희 박사 노벨상 보통 두 번까지 받은 제품 42여 가지 질병을 근원에서 해결해주는 심장과 뇌혈관을 비롯해서 모든 공능 저하를 공능을 추진시켜주는 역할하고 지금 중풍 후유증 환자들 가운데서는 병원에 입원했다 중풍으로서 입원했다 나오신 다음에 아주 망망해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내가 이 그다음 보를 걷겠는가. 이 전희 박사를 금방 병원에서 출원해서 선택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병원의 치료보다도 효과성이 더 믿음직하고 길게 가는 이런 효과를 본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튼 전희 박사의 제품 자체는 시간 전환이라 합니다. 시간 전환이란 건 뭘 말하게 되는가 하면 이 제품을 통해 시간을 내가 80세인데 30세, 50세 이 시간을 몇십 년을 당겨오는 청춘미마의 발견이고 최신 생명과학의 돌파성 제품이고 장수에 속한다는 게 바로 천희 박사입니다. 열심히 일단 견제해서 보게 하시겠다면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 이번에 특수한 우대정착으로 나가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회를 잘 살리기만 한다면 내가 뭐 내 명은 하늘에 달렸다 이건 옛날의 말입니다. 내 명은 내가 만들어갑니다. 옛날에는 거저 밥 먹고 자고 거저 이 정도 끝이 지나갔지만 해도 지금은 아닙니다. 식이요법, 운동요법, 약물요법 피할 수 없는데 약물요법에서 이렇게 좋은 제품은 아주 우리에게 늘 있는 것 아니니까 그리고 지금 뭐 원래 가격 498원부터 598원 올라가기 전에 이 가격으로 여러분들한테 전달되게 되었으니까 천희 박사 이 제품 자체는 충분하게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수로방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겠다면 당신은 여기에 숨을 야드까지 이런 그 진귀한 중약재로 조성되어 있는데 콤파질 중심을 해서 빨리 솟아나게 하는 제품이 바로 장수로바입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우대 활동은 9월 10일까지 진행하는데요.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말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연변 지역과 동북아 지역을 가청권으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은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8일 화요일, 음력으로는 7월 21일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35분 라디오 극장, 5시 55분 가요 산책, 6시 연변 가요 데이트가 방송됩니다. 6시 20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가 방송됩니다. 8시 5분 라디오 극장, 8시 25분에는 매주 일가, 9시 살롱 토크쇼가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2시 연변 뉴스, 12시 20분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1시 행복 충전소, 화요일에만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시스템 점검 보수 시간입니다. 4시 출발 라디오 속으로, 5시 중앙인민방송국 조선말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6시 30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6시 50분 가요 산책,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행복한 세상 정다운 목소리. 8시 주부클럽. 8시 40분 라디오 문화산책. 9시 30분 라디오 극장. 9시 50분 가요산책. 10시에는 문학살롱이 방송됩니다. 10시 40분 연변 가요데이트. 밤 11시 10분에 연변 라디오 조선어 뉴스 종합방송이 전부 끝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70번째 시간입니다.

0: 모태똥은 웃으며 앞을 바라보았다. 배는 벌써 강 건너편에 이르렀는데 뱃사공 78명이 힘겹게 배를 끌고 우로 올라가고 있었다.
1: 한 번 갔다 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한 시간은 적게 걸릴까요? 네, 그 정도는 걸릴 겁니다.
0: 뱃사공들이 너도나도 말했다.
1: 왜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물살이 세니까 그렇죠.
0: 돌보산 아이가 상류를 가리키며 말했다.
1: 강을 건너기 전에 배를 먼저 상류에는 물방앗간까지 끌고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슬으로 건너야 맞은편 나루터에 닿을 수가 있지요. 건너가서는 또 배를 끌고 한참 물로 올라가야 이쪽 나루터에 맞춰서 올 수가 있습니다.
0: 모태똥은 미간을 찡그리고 말없이 생각에 잠기었다. 이윽고 일어나더니 고개를 돌려 안순장 뒤에 있는 둥그런 산을 가리키며 물었다.
1: 저 산이 영반산입니까? 맞습니다. 바로 저겁니다.
0: 그 산은 별로 특별한 데도 없고 높지도 않았다. 꼭대기는 평평하였다. 하지만 산비탈에는 봉긋하게 솟은 무덤이 많았다.
1: 저긴 왜 저렇게 무덤이 많습니까?
2: 태평군의 무덤이죠.
1: 만사를 내려올 때도 무덤을 많이 봤는데 그것도 태평군의 무덤입니까?
2: 그렇지요. 태평군이 여기서 만 명 넘게 죽었는 걸요.
0: 덜보산 아이가 또 끼어들었다.
1: 심하구나. 대수보에 가보면은 거기도 무덤이 엄청 많아요. 대수보에서만 2,000명이 죽었습니다. 지금도 밤이 깊을 때는 그들이 우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니까요.
2: 그럴 리가 있습니까?
1: 정말입니다. 특히 바람이 불고 비가 오는 밤이 되면은 울면서 복수해다 복수해다 하고 소리를 친답니다. 우리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0: 모태똥은 말없이 고개를 숙이

그쯤 류백성이 안손 장거리를 가로질러 오더니 경례를 했다. 모두석 동지, 왜 여기 있습니까? 모두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들 이 강을 사납다고 하기에 한번 보고 싶어서요. 모 대통이 류백성을 보면서 말했다. 백성, 금사강에서도 배를 뺏어오더니 여기에서도 배를 얻었군. 무슨 도깨비 같은 수를 쓴 겁니까? 류백성은 안경 뒤로 외눈을 숨벅이면서 개면적에 웃었다. 적 영장이 배를 한 척 보내줬지요. 그야말로 귀신이 놀랄 일입니다. 모 대통은 뇌집중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는 크게 웃었다. 노백성은 강 건너편을 가리키며 어제 전투를 보고했다. 그들은 강기슭을 떠나 안손 장거리를 천천히 걸었다. 지금 얼마나 건너갔지? 모 대통이 걸으면서 물었다. 배가 너무 작아서 한 마리 40명밖에 건널 수가 없습니다. 노백성이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겨우 한계탄이 건너갔습니다. 배를 더 얻을 수는 없습니까? 하루에 두 척이 있다고는 하는데 너무 작답니다. 그래요. 두 척 가지고는 안 될 일이죠. 모 대통령이 손을 꼽으며 말했다. 검사강에서는 더 큰 배로도 꼬박 1회가 걸렸어요. 이대로라면은 아마 한 달은 쉬리 걸릴 겁니다. 백성, 설악의 53사가 사흘 전에 회리까지 쫓아왔어요. 며칠이면은 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렇죠. 총사령하고 주울레 동지도 너무 느리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아직도 석달계 공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아직도. 모 대통은 굳은 얼굴로 느릿느릿 곱씹었다. 그렇습니다. 노백성도 무거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었다. 또 비가 오려는가 봅니다. 다리는 전혀 놓을 수 없단 말이죠. 모태똥은 고개를 들고 하늘과 산마루의 검은 구름을 바라보았다. 그렇습니다. 시험삼아 해보았는데 뗏목을 띄우자마자 휩쓸려 가더군요. 노정교 말고는 다른 다리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요백승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모태똥은 한동안 생각을 하더니 단호하게 말했다. 노종규를 빼앗지 않고서는 안 되겠어요. 아주 특이한 다리라고 들었습니다. 흑옹에 걸린 몇 가닥 쇠발줄 위에 널판자를 놓은 거랍니다. 여기에서 320리나 떨어져 있지요. 그래도 빼앗아야 합니다. 그리고 빨라야 해요. 그러고 나서 모태똥이 덧붙이었다. 내 생각에는 노종교 쪽으로도 적들이 몰려들 겁니다. 그렇지요. 군대를 두 갈래로 나누어 강을 끼고 올라오는 게 가장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적들이 지키고 어렵겠지요. 류백승이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이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안손장거리 밖에서 모태똥은 천천히 걸으면서 류백승 한테로 다가서며 말했다. 백성이 지금도 걱정이 크지만 요 며칠은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최악의 경우도 생각해봤어요. 대도하를 건너지 못한다면 애도라 서강으로 가더라도 석달계 꼴이 나서는 안 되지요. 노백승은 반짝거리는 모태똥의 그 눈빛에서 고집스럽고 승리를 갈망하는 힘을 느낄 수가 있었다. 앞에 점포가 하나 있었는데 선두보대 사령부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 멀리에서부터 주덕 주울레 등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밤, 붉은 용이 높은 산, 골짜기와 경로 사이를 날아야고 있었다. 그야말로 벅차고 멋진 중국 혁명의 화폭이다.

공군 지도부는 서둘러 회의를 열고 군대를 두 갈래로 나누어 강을 끼고 올라가서 로종교를 빼앗기로 결정하였다. 한 갈래는 류백성과 서병진이 홍근 일사와 간부탄을 이끌고 안순장에서 강을 건너 동쪽 기슭을 따라 북상을 하고, 다른 한 갈래는 림표가 홍군 이사와 1군단 군단 주의부 그리고 5군단을 이끌고 서쪽 기슭으로 북상하는 것이었다. 중앙종대와 군사위원회 종대는 그 뒤를 따라가기로 하였다. 안순장에서 로종교까지 320리나 되는 거리를 사흘 안에 가야 하였다. 대도와 서쪽 기슭을 따라 북상을 하는 선두부대는 홍군 사탄이었다. 1926년 5월 엽정이 이 탄의 탄장을 맡았다. 1차 국공합작 시기 이 탄은 독립탄이라고 불리우는 북벌근 선두부대였다. 부대원 가운데 공산당원이 많았었는데 정사교와 하승교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오페부의 군대를 쓸어버리었다. 들판에는 적들의 시체가 나뒹굴었고 오페부 군대의 주력부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었다. 이 전투로 독립탄이란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되었다. 이 탄은 남창봉기와 상남폭동에 참관 뒤에 주덕과 진희를 따라 정강산으로 올라갔다. 거기서 소베트를 지키느라 숱한 전투를 치르면서 부대의 전투력은 날로 강해지었다. 지금 이 부대의 탄장은 27살에 난 왕계상이다. 그는 강서 익양 사람인데 방지민이 이끄는 부대에 있다가 사탄으로 왔다. 겉보기에는 마르고 작아 수수해 보였지만은 작전 경험이 풍부한데다가 전투를 할 때면은 놀랍도록 침착하였다. 게다가 벌써 사장을 맡은 적이 있어서 이래저래 마음이 놓이었다. 정치비원 양성문은 올해 21살인데 마르고 큰 키에 생김새가 아주 준수했다. 복근 장정중학에서 공부를 할 때 집이 가난했는데 공산당원 교사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 뒤 폭동에 참가하였고 모태동과 주독이 복근 서부에 왔을 때 홍군에 들어왔다. 양성문은 1933년에 벌써 판 정치위원을 맡았다. 그는 생기고 활발해서 어느 부대에 가든 열정이 좋았다. 작전뿐만 아니라 바리잡기 시합이나 물 깃기 시합, 마당을 쓸기 시합 같은 자잘한 겨루기에서도 다른 부대에 뒤지지 않으려 하였다. 젊고 혈기왕성한 사람이라 사탄하고도 탄장 왕계상하고도 제법 손이 잘 맞았다. 안순장에서 로종교까지 대도하는 남에서 북으로 흘렀다. 강 양쪽은 모두 아스란히 높은 산이고 구불구불한 오솔길만이 끝없이 산허리를 감고 올라갔다. 행군을 하면서 졸다가는 언제 강에 떨어져 고기밥이 될지 몰랐다. 하지만 행군 첫날은 그런대로 순조로웠다. 도중에 두 번 전투를 하고서도 80리를 걸었다. 그런데 이튿날 동틀 무렵 대호가 몇 리도 못 갔을 때 가라말 한 필이 뒤에서 바람처럼 달려왔다. 군주부 통신원이었다. 그는 말에서 뛰어내려 문서를 건넸다. 군장 림표와 정치비원이 서명한 긴급 명령문이었다. 군위에서 좌로군은 29일까지 로종교를 탈취하라는 전부를 보내왔다. 당신들은 최고 속도의 행군력과 단호하고 기동적인 수단으로 이 영광스러운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마지막에 몇 마디 격려의 말이 있었다. 당신들은 전설의 영웅이며 홍군들의 본보기이다. 이 임무를 반드시 완수하리라 믿는다. 양상문은 문서를 탄장에게 넘겨주었다.
왕계상은 그걸 보고 나서 한참 말이 없었다. 그는 가방에서 지도를 찾으며 말했다.

오늘이 28일이니까 내일이 바로 29일입니다. 시간은 하루밖에 없군요. 그렇습니다. 고작 하룻밤 하루낮이죠. 양상무가 대답했다. 왕계상의 여인 얼굴에는 쓴 웃음이 떠올랐다. 도주를 습격하면서 하루에 160리를 걸었던 게 최고 속도여서. 양성무 역시 그 속내를 짐작하고도 남았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물론 대단히 힘들겠지요. 하지만 왕동지, 이건 명령이 아닙니까? 부대는 걸음을 다그치었다. 양성무는 부대를 멈춰 세우고 명령을 전달하면 시간을 허비하게 되니 정치부 전사들을 각 연호로 보내 행군을 하면서 명령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군사위원회 명령에 쫓아 밤낮으로 240리를 걸어 내일 새벽 6시까지 로정교에 이르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사들은 더 속도를 내 힘차게 걸었다. 양성무가 그 모습을 얼마쯤 바라보다가 말에서 훌쩍 뛰어내렸다. 소년 호위병 백동무가 달려와서 물었다. 정치원 동지, 무슨 일입니까? 별일 아닙니다. 걷고 싶어서 그래요. 걷다니요? 안 됩니다. 상처가 아직 다 낫지 않았습니다. 괜찮을 거요. 호위병은 양성무가 고집을 부리자 판장에게 달려갔다. 왕계상이 물었다. 양동지, 왜 이러는 겁니까? 모두들 신나게 걸어가는데 나도 다리 힘 좀 길러야죠. 구다리로 되겠어요? 걱정 말아요. 양상무는 곱비를 호위병에게 넘기더니 총총히 걸어갔다. 오전에는 별탈이 없었다. 오후에 높은 산 하나를 넘는데 산 위에서 총소리가 나자 부대가 멈추었었다. 왕계상과 양성무가 앞으로 달려갔다. 왕동지, 어쩔 겁니까? 양성무가 왕계상을 보며 물었다. 이 산은 오솔길 하라만 산꼭대기로 통했는데 오른쪽은 절벽이고 왼쪽도 빠져나갈 길이 없었다. 공격합시다. 사람이 많이 필요 없고 한 겹만이면 족합니다. 왕계상이 산세를 자세히 살펴보고 나서 조용히 대답했다. 둘러선 사람들이 믿없지 않은 눈길로 바라보자 왕계상이 태연하게 웃으며 대답을 했다. 저 안개가 우리를 지켜줄 겁니다. 과연 안개가 가까이 선 나무도 안 보일 만큼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다. 그래요, 될 것 같군요. 양상무가 말했다. 전사들은 총칼을 꽂고 수류탄을 넉넉히 챙겨 산꼭대기로 올라갔다. 20분쯤 지나자 산꼭대기에서 수류탄 터지는 소리가 우렁차게 들렸다. 나팔을 부세요! 어서 나팔로 응원해줘야 합니다! 양성무가 뛰면서 소리를 쳤다. 나팔 소리와 함께 산으로 치어 올라갔다.

전투는 금방 끝났다. 적은 북쪽으로 달아났다. 그런데 도망치면서 산 아래에 있는 다리를 끊어버리는 바람에 전사들은 나무를 베어 다리를 놓을 수밖에 없었다. 아까운 시간을 그렇게 2시간이나 허비하고 말았다. 날이 저물었다. 10리쯤 가자 행군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다. 웃음소리도 사라지고 말하는 사람도 없었다. 대신 누구 배에선가 꼬르르 꼬르륵 소리만 들려왔다. 왕계상이 양성무 곁으로 다가가서 조용히 말했다. 양동지, 밥을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이고 사람이고 몹시 지친 것 같아요. 양성무는 난처한 얼굴로 한참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지금 7시가 지났는데 아직도 110리를 더 가야 합니다. 밤길이라 걷는 게 더 힘든데 자리를 잡고 앉아서 밥을 해먹다 보게 되면 2시간은 늦어질 겁니다. 그럼 내일 새벽 6시 전에 탈 수 없을 거예요. 단장 동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왕계상이 대꾸가 없자 양성무가 다시 말을 이었다. 좀 더 버텨봅시다. 누구나 쌀은 있으니 몇 줌 먹고 물을 마시라고 하세요. 왕계상도 고개를 끄덕이었다.

장정 70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남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1: 연연 가요 데이트.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 소중한 사람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을 담가요. 김성수 작사, 한정자 작곡의 리광일 가수가 부른 소중한 당신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삶의 저녁 노을처럼 따뜻하게 물들어가는 황혼 인생의 아름다움을 노래했습니다. 한충근 작사, 허순자 작곡의 최래령 가수가 부른 황혼 인생을 전해드립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곁에는 작은 것들 속에 행복이 숨어 있습니다. 최수길 작사, 최학산 작곡의 로에란 차미령 가수가 부른 행복은 전해드립니다.

가끔은 옛 친구들이 많이 그리워지죠? 노래 감상하시면서 그리운 친구들을 떠올려보시길 바랍니다. 최금란 작사 정예성 작곡의 보고파라 옛 친구들을 전해드립니다. 남성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고향의 하늘만 바라보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하는 분들 많은데요. 아마 푸른 하늘 아래서 자란 우리의 어린 시절, 그리고 그 하늘을 바라보며 꿈꾸었던 희망찬 날들이 떠올라 그렇지 않을까요? 한동회 작사, 김미란 작곡의 최춘란 가수가 부른 고향의 하늘을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호,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꿈의 꽃을 피우리를 준비했습니다. 꿈은 멀리 있는 별이 아니라 가슴 속에 심어둔 씨앗이죠. 내일을 향한 소망의 꽃잎을 흩날려 가길 바라며 노래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북경 동림당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복 의사는 중리 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0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중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이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이 정수, 조이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아닌가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길태종이 문진보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창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0: 네, 어떤 소식이죠?
1: 오늘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의 숙청량 원장이가 장춘에 가서 학술 교류를 하기 때문에 숙청량 원장을 찾아서 진료를 받을 분들은 내일에 오시길 바랍니다. 이 숙청량 원장을 놓고 본다 할 때 일찍이 장춘중의학원을 졸업한 분인데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에서 놓고 본다 하게 되면 다면수라고 도면서에 할 수 있습니다. 왜서 그런가 하게 되면 이분이 장악한 기술이 비교적 많습니다. 하나는 말이죠. 환자를 진찰한 후에 중의학의 특색을 살려가지고 정체관념하고 변증론치하는 방법으로 처방을 내는데 첨약을 지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해열위 주사료법이라든가 칼침쇼.

0: 돈도락 합니다에, 그리고 말이죠, 경근 친구라법에, 정막, 정맥주사료법에, 이런 여러 가지 기술로서 말이죠, 환자들이 구체적인 병증에 따라서 이러한 기술을 도입해서 아주 좋은 말이죠, 치료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1: 네.
0: 현재는 국가급 맥노중이 계승자로 활약하고 있고요, 중화중이약학계 회원으로 활약하는데, 우리 림상의학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다음과 같은 계통의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1: 네.
0: 심뇌혈관계통질병 치료에서 놓고 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에, 그리고 관심병, 신교통에, 뇌졸중으로 일으키는 중풍이라든가 중풍후유증,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하는데요. 하나는 청약에, 하나는 말저에 환자의 병증에 따라서 댄디라는 정맥주사료법, 그리고 또 구체적인 병증에 따라서 친구료법을 결합하는데 환자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1: 네.
0: 그리고 또 갑상선에 관계된 질병도 잘 치료하는데요.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갑상선 기능항진 약항이라 합니다. 네. 기능자 자디에 여러 가지 유형의 갑상선 염증,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1: 네.
0: 최근에 또 보게 되면 모종 피부과 치료에서도 말이죠, 특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잘 낫지 않고 반복성이 강한 말이죠, 습진이라든가 혹은 신마진, 진단하기는 비교적 쉽지만은 전체로 잘 낫지 않는 말이죠, 소버짐 뉴피센이라 합니다. 그리고 청춘 뽀드라지 예드림이라고도 하는데요. 대상포진에 이러한 피부병도 잘 치료합니다. 특히 보게 되면 최근 몇 년간 우리 연변에 와서 많은 환자들을 지찬했는데, 골관절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해가지고 소문을 넣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분이 말이죠, 골관절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한다는데 우리 얘기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알아봅시다. 우리나라의 정황을 놓고 보게 되면 골관절계통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략 보게 되면 1.3억 되는데, 거기에서도 많은 분들이 냉혈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냉세가 많아짐에 따라서 말이죠, 골관절계통의 질병으로 고생할 기회가 말이죠 더 많다 이겁니다. 60세 좌우의 분들을 보게 되면 대략 50% 정도로 차지하고요. 70세 이상 되는 분들을 보게 되면 프로수가 점점 높아집니다. 70, 8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러게 되면 여러분들이 물어보겠죠. 골관절계통에 문제가 발생하면 환자들이 어떠한 증상 표현이 있는가? 그러면 몇 가지 질병을 예로 들어서 우리의 뇌해를 해봅시다.
1: 네.
0: 하나는 말이죠, 아파난단 말입니다. 통증이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 경추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목 부위가 말이죠, 아파난단 말입니다.
1: 네.
0: 그리고 견주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본다 할 때는 어깨라든가 팔이라든가 이런 부위가 또 아파나고요. 그리고 요추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요추라든가 혹은 말이죠, 퇴행성 관절염, 이러한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허리라든가 다리라든가 이런 부위가 몹시 아파납니다. 그리고 조근통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발뒤꿈치 몹시 아파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골관절계통에 문제가 발생하면 무슨 문제가 나타나는가, 활동저해를 많이 받습니다. 근데 우리 경추병으로 고생한다 합시다. 그럼 어떻습니까? 고개를 수그리거나 목을 돌리거나, 수그렸단 말이죠.

0: 쳐들거나 다 영향이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예.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0: 예, 예.
2: 예, 예. 저는 예, 한국에서 열애 일하다 보니까 집으로 오니까 이 손가락 마디가 너무 아프고 예, 저리고 예, 아침에 깨어나면 뭐 손으로 뭐 물건 지사해도 질 수가 없었습니다.
0: 예, 예. 예.
2: 그리고 예, 아침에 자고 깨어나면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 허리도 아프고 예,
0: 예.
2: 무릎도 아프고 예, 여러 가지를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다리도 좀 붓기기도 하고 예, 동동 이렇게 붓기기도 하고 이래서 너무 아파서 예, 좀 아침에 자고 일어났다 하면 우구우구 하면서 그래서 무릎에서라 꾸룩꾸룩 소리 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아프고 그래서 그 일대중에 수원자를 찾아갔습니다.
0: 예.
2: 혼자 찾아가니까 자세히 검사라고 보시더니 주사도 놔주고 중약도 주고 침도 놔주고 이랬대다.
0: 예.
2: 이게 지금 그렇게 손가락이 저리고 아프던 게 그게 좀 낫습니다.
0: 예.
2: 그리고 무릎하고 허리도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꾸둑꾸둑 소리 나면 영 아팠습니다. 우구구감에 이랬대는데 그것도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선생님.
0: 예, 예. 예.
2: 7월 어떻게 열심히 잘해주시는지.
0: 예, 좋은 소식입니다.
2: 또 한 번 더 가보겠다고 예약하자 그럽니다.
0: 예, 내일로 예약합시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이 오늘은 장춘에 가서 회의에 참가랍니다. 학술교회를.
2: 아, 그랬습니까?
0: 예,
2: 예 알겠습니다.
0: 예,
2: 내일 갈게요.
0: 예, 예, 그러도록 예. 합시다. 예.
2: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난 박
0: 윤덕
1: 네. 맞죠? 박윤덕 주인님. 네.
3: 예, 박윤덕 주인님께 부탁드립니다.
0: 예, 무슨 증상이 있습니까?
3: 예, 나 이전에 노공에 걸려가서 어린 지진하고 허리도 아프고 잠도 못 자던 게 약 몇 번 가져다 먹어서 많이 나았습니다.
0: 예, 좋은 일입니다.
3: 다시 한번 부탁드리려 합니다.
0: 예, 꼭 오전에 오셔야 됩니다. 예.
3: 예, 안녕히 계세요.
0: 예, 건강하십시오.
1: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4: 예, 됩니까?
0: 네. 예, 맞습니다.
4: 예, 그 박창호 선생님 좀 예약합시다.
0: 예, 무슨 증상들이 나타납니까?
4: 아, 저는 이 목에 가래가 그냥 많이 껴서 그래요.
0: 예, 예, 예.
4: 예.
0: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4: 예, 몇 시에 출근합니까?
0: 오늘? 우리 8시에 출근하는데 이 선생님 보통 일찍이 옵니다. 8시쯤에 예, 오셔요. 예, 예.
4: 예, 알았습니다.
0: 예, 건강하세요.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5: 예. 저 기태 중이 옳죠. 예.
0: 예.
5: 예. 네. 전문의 어머니가 저 코리에 어지름 쓰이 나고 예.
0: 예.
5: 가지 못하고 예. 그리고 먼지 안 댕겨도 고저 집에 들어오면 고저 자꾸 느끼시고 예. 그렇습니다.
0: 예.
5: 예. 전문의 한번 가서 예. 저 어머니가 치료 받았지만 예. 굉장히 오늘이도 또 가서 예. 볼까해서 예. 그래서 박윤덕 교수님 대수학관에서 그랬습니다.
0: 예, 오전에 오셔야 됩니다. 예, 예약이 됐습니다.
5: 예, 알았습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제 차례인가?
0: 예, 맞습니다.
6: 네, 예약해 주셔, 원장 선생님.
0: 예, 내일로 합시다. 예, 이분이 장춘에 가서 회의를 합니다. 예.
6: 그렇습니까?
0: 예, 내일 오전에 일찍 오십시오. 예약이 됐습니다. 예.
6: 예. 예,
1: 예.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7: 예, 안녕하십니까? 그 한원자 그 이렇게 내일 걸 오늘 걸 예약해 주셨습니까?
0: 수원자 이렇게 합니까?
7: 한원자.
1: 네.
0: 우리는 길태중이 문진부입니다.
7: 한원자 아이 남까?
0: 길태중인문진부에는 수원장이 있습니다. 한쪽 분이. 어느 문진부를 찾습니까?
7: 한원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들어가던 거기.
0: 수원장입니다. 예. 수원장.
7: 수원장가?
0: 예, 예. 한쪽 분입니다. 예.
7: 아니, 보통 부인다. 내 말하는 거는.
1: 아니,
7: 한원장.
1: 아, 그래요?
0: 잘못 기억했어요.
1: 네. 예.

0: 알겠습니다. 네, 계속 설명 주시죠.
1: 예. 그러니까 이 활동조야를 받게 되는데 우리 예를 들게 되면 견주염으로 고생한다 합시다. 예. 그러면 어깨 이 주위가 반하거나 예. 팔을 들거나 예. 머리를 빗거나 세수를 하거나 예. 다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밤에 말이죠. 이 통증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말이죠. 예. 수면장애가 또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허리에 말이죠. 문제가 발생합니다. 요투에 요추관 반돌출증.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는 허리가 몹시 아프고 또한 말이죠. 이 간판이 문제가 생기면서 좌골신경을 말이죠. 압박하거나 자극을 주게 되면 어떻습니까? 엉덩이라든가 다리라든가 발이라든가 이런 부위에 말이죠. 방사성 말이죠. 통증이 옵니다.
0: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예, 이가 쓰리고 아파서 예, 밥을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또 속이 더부룩하고 또 식후물이 올라오고 짱도 했습니다. 예. 또 밥을 작게 먹으면 또 예, 밤중에 배가 고파서
1: 잠을 아이고, 문제구만요. 예.
2: 예, 과자라도 먹어야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1: 예.
2: 그래서 전번에 방 청호 주임한테 가서 천약을 두 번 썼는데 지금은 위도 안 쓰리고 소화는 잘 됩니다.
1: 예.
2: 예, 그래 이전에 날씨도 시원해지고 하니까 예, 이번엔 좀 꾸준히 약을 쓰려고 오늘 박 청호 주임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락이 다 됐습니다. 예.
2: 예, 수고하세요.
1: 예, 건강하세요. 예.
0: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예. 저는 선생님이 이 방송 몹시 애통해 듣고 있는데.
1: 예, 감사합니다.
3: 내가 이렇게, 예,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 서를 이길 대중에서 피부를 잘한다 해서 우리 딸도 소개라고 지금 딸이 친구도 같이 들어받고 있는데 그런 우리 시도가가 또 어쩌는감 이렇게 머리하고 그런 뭔가 이 발꿈치 곰이 둘러해서 이 소보짐이 있어가지고 영 어두는 10년 연기 고생하고 있는데 바로 다 돌아다니는데 치료 안 돼가지고
1: 예.
3: 그 뭔가 한번 이렇게 그런 바르고 이렇게 그런 렌즈를 그래 준다 해서 가서 대모되고 이렇게 가서 치료해보라 해 발라보라 했던 게 그거 한번 바른 게 그날 전화번호 잠을 다 잤다 이제 그러니까 가려운 증상이 예. 덜 가려와서
1: 좋은 소식입니다. 예.
3: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인사 가서 그런 뭔가 약을 가져다 쓰고 있는데 지금 한 달 넘게 썼는데 지금 그 다리가 이렇게 용 두텁게 앉아가지고 용 거서 굵을 땐 피 막 터짐이 그래던 게 지금은 그 다리가 기본상 이렇게 얇게 돼가지고 그런 많이 세 살이 도달 오른 것은 그렇답니다. 그래가지고 또 오늘 가서 그 김수임을 찾아가겠답니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예.
3: 예, 좋은 선생님 알선에 고맙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0: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저기 박창호 주임을 예약해 주십시오.
1: 무슨 증상이 있습니까?
4: 저기 그름이 숨이 차고 그다음에 어떨 때는 그 심장이 뭐가 막 누르는 것처럼 아프고 해서 전번에 그 박창호 선생님한테 한번 가보였습니다.
1: 예예.
4: 첨약을 가져다 먹은 게 좀 많이 낫은 것 같습니다.
1: 예예. 좀
4: 이게 좀 숨도 덜 차고 잠도 좀 편안하게 잘 오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좀 첨약 더 써보려고 선생님.
1: 예예.
4: 박창호 선생님 예약했습니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그냥 예, 오시면 됩니다. 예.
4: 감사합니다. 예예.
1: 예, 예.
0: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어찌 맞아요?
1: 네, 맞습니다.
5: 좀 다리 둘이 뻗치고 발뒤치기 너무 아프고 이래가지고 오랫동안 고생하면서 이러고 다니면 치료받았어요. 굉장히 효과 없었어요.
1: 예, 예.
5: 그러다가 대중이 지나서 강철수 중이 잘한다고 해서 결국 가버렸는데 침
1: 예.
5: 맞고 점약 먹은 것이 많이 좋아졌어요.
1: 예, 예.
5: 이렇게 좋아질 때 또 치료받자고 예약합니다.
1: 예, 연락이 다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5: 예, 수고하세요.
1: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서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6: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

0: 각진, 백반점, 노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번호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특급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1: 네, 계속해서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십니까?
2: 네, 저 엉심이 아파서
3: 예.
2: 바로 걸지 못한단 말인데 무릎이 아파 엉심이 아파.
3: 예.
2: 그래 원장 좀 배우자고 예약하자고.
3: 예, 내일로 합시다. 예. 오늘은 이분이 당춘에 가서 회의를 합니다. 예.
2: 예, 알겠군요.
3: 예, 건강하세요.
1: 네.
3: 예.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3: 안녕하십니까.
2: 예. 예. 저는 길태문이 전화입니다.
3: 예.
2: 저는 여축강판 탈출로 허리 다리를 아픈데 원장님 선생님이 약과 짐구로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농촌이니까 밭에 터전이라도 일이 많아 바빠 그런지 좀 일하였더니까 다리가 허리도 좋지 못해요. 원장 선생님 친구 약을 더 먹으려 합니다.
3: 내일로 합시다. 예. 내일에 오십시오. 예.
2: 예. 예. 예. 알았습니다.
3: 예. 건강하세요. 예.
1: 네. 계속 설명 주시죠.
3: 그러니까 예. 이제 저놈 분처럼 요축관 반도출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예. 허리를 말이죠. 돌리거나 예. 굽히거나 예. 오래 앉아있다가 일어나거나 일어났다 앉거나 예. 다 영향이 있습니다.
1: 네.
3: 이를 떼게 되면 어째서 활동저해를 받는가 하면 더 아파나기 때문에 보통에 아래로 줄이 뻗치면서 아픈데 어떤 분들은 마모에 마목상태에 처하게 되고 이런 증세가 더 심할 때는 맞아 길을 걷는 것이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심할 때에 저도 문진에서 이런 환자를 본 적이 있는데 아예 걸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예, 이런 문제를 우리 제때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또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가 하게 되면 몇 년씩 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질병으로 예, 200원 저병원 대안 있고 2사 저2사 병원인데 두대당 효과를 보지 못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근육이 위축 현상이 생깁니다. 사실 이때게 되면 아무리 소문나 이상하도 치료가 말이죠. 잘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말이죠. 예, 이 골관절 교통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보통 병사를 보게 되면 예, 몇 달씩 몇 년씩 하기 때문에 또 치료도 많이 해봤는데 말이죠. 예, 잘 되지 않으니까 말이죠. 정서상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보십시오. 예, 돈도 많이 팔았지 치료 효과도 없지 아프지 정서가 아주 절약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우울증이라든가의 조리증 어째 다른 분들은 낫다는데 나는 어째 도저히 낫지 않는가에 초조해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시간이 오래 기르면 어떻습니까? 기형적으로 나타납니다. 관절이가 변형된단 말입니다. 삐뚤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어떻습니까? 활동하기도 불편하지 아파나지 돈은 많이 팔았지 그 다음에 미용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우리 조선족 말이죠. 할머니들을 우리 버스를 타고 이래 다녀보게 되면 그 말이죠. 무릎 관절이 삐뚤어서 말이죠. 오싱투라는데 네. 이런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뻣뻣한 감을 느끼고 특히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관절 마디가 말이죠. 뻣뻣한 감이 나타나고요. 특히 말이죠. 손이라든가 이런 말이죠. 관절에 문제가 생길 땐 손마디가 말이죠. 중퉁에 부어나면서 아픕니다. 그리고 말이죠. 퇴행성 관절염 특히는 무릎에 말이죠. 퇴행성 관절염이 온 분들을 보게 되면 그 무릎 관절이가 부어나고 아프고 그러니까 일어났다 앉거나 앉았다 일어나거나 에? 길을 걷거나 오래 서거 있거나 다 문제가 발생합니다.
1: 네, 잠시만요. 단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십니까?
2: 네, 재영 의사를 찾습니다.
3: 네, 무슨 정황입니까?

0: 있습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1: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에, 그리고 예, 우리 저 골질 소성증의 예, 구두 수승이라 합니다. 예. 이런 말이죠. 진단을 받은 분들이 주의를 말죠. 돌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말이죠. 예. 에, 어느 부위의 골질이 말이죠. 소성됐는가에 따라서 증상이 말이죠. 나타나는데요. 예, 근데, 에, 요추에 문제가 발생했다 합시다. 그러면 말이죠. 허리가 말이죠. 예. 예, 유두성 말이죠. 통증이 나타납니다.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하늘로 유조를 하는데 그 부위가 말이죠. 아파나는 부위가 말이죠. 예, 고정되지 않습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예. 네. 아, 그리고 무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가 하게 되면 에, 풀치기 쉽습니다.
2: 네.
0: 예, 조금만 말이죠. 예, 그 자세가 말이죠. 예, 정확하지 못해도 말이죠. 인천 풀치고 더 심할 때는 말이죠. 예, 구저에 네. 뼈가 말이죠. 끊어지는 이런 말이죠. 에, 병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에, 오늘을 보게 되면 우리 골관절계통의 질병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토론을 했는데 에, 년령이 많아짐에 따라서 이 병증으로 고생할 기회가 더 많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 네.
0: 어째서 그런가 하게 되면 에, 우리 중의학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에, 쓴 주구에 선천지본인 콩팥이가 말이죠. 에, 뼈를 주관해준다.
2: 네.
0: 이거는 중의학에서 놓고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말이죠. 에, 장상리론, 짱샹이라는 네. 이 리론입니다. 에, 이 콩팥에 있는 정의가 말이죠. 골격에 대해서 자양하는 말이죠. 이런 작용이 있는데 쓴 주구 하는데 에, 내세가 많아짐에 따라서 이 쓴 주구하는 말이죠. 기능이 말이죠.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죠. 골관절계통의 질병으로 고생한다 할 경우에는 에, 치료에도 모를 박아야 되겠지만 미연에 우리 방지를 할 필요가 더 중요하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 벌써 에, 중노년에 잡아들게 되면 에, 이 쓴 주구하는 문제로 인해서 말이죠. 에, 예, 구관제 질병으로 고생할 기회가 생기니까 이 콩팥을 선천지분을 말이죠. 우리 잘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2: 네.
0: 예. 첨약도 좋고, 예. 중청요에 뭐, 진구의 선치왈이라든가, 예. 류의 띠황왈이라든가. 네. 물론 환자의 말이죠. 체질에 따라서 쓰는 방법이 좀 틀린데 이것은 혼자서 결론 지을 것이 아니고 꼭 경험이 풍부한 말이죠. 예. 중의 선생님들 찾아서 진맥을 받아보게 되면 내가 진구의 선치화를 쓸까 그러지 않으면 류의 띠황화를 쓸까 이걸 말이죠. 그 선생님들이 결정해 드립니다.
2: 네.
0: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에, 골관절계통의 질병은 말이죠. 예. 에, 미연에 말이죠. 예방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예, 우리 진단학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머리가 아픈가 예? 어깨가 아픈가 이걸 그래서 아프면 예,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약방에 가서 지통제를 싸다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예.
3: 저는
2: 네,
3: 여보세요? 수고하십니다.
0: 네. 예, 예, 예, 예. 말씀. 예.
3: 저는 요새 주무니까 위가 붓고 아프고 설사해서 오늘이 박상호 선생님한테 부탁합니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연락이 다 됐습니다. 예.
3: 네, 예, 수고하세요.
0: 예, 예.
2: 네, 네.
0: 그러니까 예. 예, 제가 지금 오늘을 교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이런저런 증세가 나타나는데 어느 부위가 아픈가, 에, 뭔가에 대한 현대의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에, 무슨 병인가 이것을 모르고 말이죠. 예, 에, 그냥 약방에 가서, 에, 뭐, 지통제 등통편에 아스피린이라고도 하는데, 에, 특히 우리 민족이 촌에 계시는 분들이 이러한 말이죠. 아, 현상이 많습니다. 에, 진단도 없이 에, 그래서 병, 어, 우리 우스갯소리로 정동평 박사라 하는데 이러지 마시고 지통제를 잡수는 걸 말죠. 제가 반대라는 것이 아니고
2: 네, 그래요.
0: 예,
2: 네.
0: 진, 예.
2: 네, 시간이 다 됐어요.
0: 예, 예, 예.
2: 네, 알겠습니다.
0: 예.
2: 네, 길태중이 모

0: 임진부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1: 북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331 국도는 연변 변경 대지를 굽이굽이 누비며 리메와 하곡의 생태 및 요구한 민속의 운치, 변경 개방의 활기찬 기세를 하나로 이어놓았습니다. 이 길은 아름다운 경관 회랑일 뿐만 아니라 변경 도시 진흥에 힘을 실어주는 발전의 대통로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본 방송에서는 길을 보도 331 국도 연선에 번행하는 모습을 내놓아 도로를 맥락으로 경관을 매개로 발전을 핵심으로 산업, 부민, 문화관광 승격, 민족 단결, 생태 보호 등 실천에 초점을 맞춰 신시대의 연변 331 국도 연선의 고품질 발전 새로운 면모를 전방위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은 첫편 331 국도로 변경진흥 벨트 이어 흥변부민 새 화포 펼쳐를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초가을에 접어든 331 국도 연변 구간 연선에는 자가운전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연결 자가운전 관광객 리효합니다. 331 국도가 정말 좋습니다. 퇴직한 후에 도문에서 백년 구락 쉼터까지 다녀왔는데 중간에는 음악 도로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331 국도 변경 도로는 단순한 교통 로선이 아니라 변경 향촌 진흥을 이끌고 안정 기반을 튼튼히 다지는 발전 주축으로 됐습니다. 하평 기자입니다.
3: 도문장 강수요요.
2: 두만강 물이 유유히 흐르고 331 국도에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마패촌에는 서로 다른 품격을 자랑하는 15채 민박이 곧 운행에 들어가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맞게 됩니다. 마패촌에서는 조선족 전통 민가들을 개조하고 철강길림 연결 협력을 통해 선진적인 운행 모식을 도입했습니다. 이 촌에서는 조선족 민가의 전통 요소를 완전하게 보존하는 한편 수도, 전기, 난방, 인터넷 등 현대화 시설도 승격했습니다. 대성은 민속 체험, 강변 휴식, 견학 객거 등 다양한 기능을 융합해 향촌 유효 자원을 활성화하고 변경 향촌 문화관광 발전의 부족점을 보완했습니다. 동시에 월청진에서는 331 국도 1314km라는 독특한 표식에 의탁해 일생일세 사랑주제 공원을 건설했습니다. 대성 부지 면적은 2만 5천 평방미터이고 총 투자는 5,380만 원입니다. 도문시 월청진 일생일세 사랑주제공원 단지 경관기획 책임자 손장림입니다. 우리 단지는 주로 옛 발해국에 복고풍을 내세우고 당나라 전성기의 일부 풍소, 민속 요소를 전체 풍경구에 융합했는데 주제는 사랑입니다. 현재 단지 건설은 기본상 완공됐습니다. 도무시 월청진 당위 부석이 우명량입니다. 다음 단계의 월청진에서는 계속 흥변부민에 초점을 맞추어 대성 건설을 착실히 추진하고 특색 산업을 강화하며 변경의 번영과 안정을 수호해 더 활력 있고 따뜻한 변경의 아름답고 화목한 향촌을 건설하렵니다. 화룡시 남평진과 숭산진이 들어서면 변경촌의 중점 대성 건설 현장마다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변경촌들이 빠르게 새로운 면모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화룡시 남평진 룡년촌 촌민위원회 부주임 한전직입니다. 룡년촌 관광객 봉사 중심에는 관광객 접대청, 농특산물 전시구역, LED 선전 대형 스크린, 편민 상점, 공공욕실, 휴식 커피숍, 즉석 라면 문화식당과 객실 등이 들어섭니다. 현재 대상은 주체 구조 건설을 끝냈고 9월 말 전으로 내부 장식과 설비 구매를 하며 10월 초에 시험 운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길림성 화흥 공정건설 집단위원회사 대상경리 왕수상입니다. 공사를 다그치고 있는데 지금 60%까지 진척됐습니다. 제때 완공할 수 있습니다. 화룡시 숭산진 고성천에서도 국문 상업거리 외벽면 개조 공사가 질색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룡시 숭산진 금해식당 경영자 려염걸입니다. 숭산을 이렇게 잘 개조해 놓으니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우리 장사도 더 잘 됩니다. 화룡시 흥변부민 촉진중심 대상 발전과 과정 류봉입니다. 흥변구민 행동을 착실히 추진하면서 변경촌 발전 전문 자금 등 각종 자금 7,200만 원을 통과했습니다. 숭선 공문 상업 거리, 고성촌 변경 지원 인재 아파트, 영년촌, 상천촌, 길림절강 연결 협력 시범촌 등 11개 중점 대상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개 대상이 착공됐고 나머지 대상도 전 단계 사업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331 국도는 연선 문화관광 대상들을 이어놓았습니다. 최근 2년간 우리 주에서는 자금, 대상과 길림절강 연결 지원 자원을 통과해 지속적으로 331 국도 연선 변경촌에 기울이고 동산구 경관과 특색농업에 의탁해 구간별로 차별화된 문화관광 산업을 배치함으로써 전역 발전 구도를 구축했습니다. 연선의 각 현시에서도 자원 우세에 입각해 차별화 배치와 협동 발전을 추진하면서 변경촌마다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바 여러 민족 대중들은 즐겁게 일하고 신시대의 연변 흥변 부민의 아름다운 화폭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1: 4일과 5일 저녁 장촌 광화학원 극장은 관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곳에서 길림성 연변 가무단에서 정성껏 창작한 민족 무용극 오설장백 장촌시연이 펼쳐졌습니다. 현장에서는 박수갈채가 오래도록 이어졌고 적지 않은 관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이 홍색 작품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 작품은 동북항일연군의 14년간의 간관 투쟁을 배경으로 재봉대 려전사들의 진실한 사적에 초점을 맞췄는데 곧 길림성을 대표해 제7회 전국 서수민족 문예합동 공연에 참가하게 됩니다. 무용은 중국 조선족 민족무용과 무형문화재 기예 장백산의 지역 특색을 융합했습니다. 무용수들의 춤동작은 관객들의 감탄을 자아냈고 배경음악은 때로는 낮고 애절하게 때로는 격정적으로 울려퍼졌습니다. 미령에서 옷을 짓는 장면에서 재봉대 여전사들이 여린 몸으로 전선을 지원하는 모습에 적지 않은 관객들이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장촌 관객 장효연입니다. 이 공연을 보고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선배들의 간고분투와 굳센 견지를 진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 항일연군을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연변에 이런 가무단이 있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흐느끼듯 애절한 배경음악과 섬세한 무용서사를 따라 무용극은 가정과 국가가 운명을 함께하는 장대한 화폭을 층층이 펼쳐 보이면서 현장 관객들이 리상신념의 힘을 깊이 느끼게 했습니다. 조명은 넓은 암전의 여백으로 무대 층차를 내오고 극도로 간결한 빛과 그림자 언어로 홍색 정신과 무대 예술의 깊은 융합을 실현해 홍색 소재가 기존의 고정관념을 뛰어넘어 젊은 관객들의 마음속에 다가가게 했습니다. 장촌 관객 주영입니다. 이 무용극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홍색 소재 무용극이 생활과 멀리 떨어져 있어 거리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작품은 상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무용수들의 힘있는 몸짓과 음악의 변화가 어우러지면서 무대 전체가 마치 움직이는 한 폭의 수목화 같았습니다. 공연을 보고 나서 무엇이 고락을 함께하고 운명을 같이 하는 중화민족 공동체인지 이해하게 됐습니다. 주변 친구들에게 이 공연을 꼭 보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장촌 관객 왕성현입니다. 평소에는 이런 역사를 책에서만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춤이라는 공연 형식으로 역사를 보여주는 이런 무대가 생겼습니다. 전사들이 큰 눈 속에서 싸우는 모습을 통해 그들이 얼마나 굳게 단결했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오늘의 아름다운 생활은 정말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기에 지금의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공연은 시청각 성년일 뿐만 아니라 생동하고 깊이 있는 애국주의 교양 수업이기도 했습니다. 전체 공연 시간은 근 1시간 30분으로 줄거리는 격정적이고 감정은 진실했습니다. 하나하나의 충격적인 장면과 감동적인 이야기는 관객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오설장백 배우 방려미입니다.
0: 내심이 탕터.
1: 마음속으로 긴장되기도 하지만 자부심이 더 컸습니다. 제가 무대에 1분 더 서 있으면 항일연군 여전사들의 정신도 1분 더 사람들의 기억에 남게 됩니다. 연변 가무단 청년 배우로서 무용으로 선열들에게 경의를 표할 수 있다는 것은 제 예술 생애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오설장백 총감독 한미화입니다. 각계 의견과 건의를 널리 받아들여 계속 작품을 다듬겠습니다. 우리 목표는 오직 하나입니다. 더 성숙되고 완벽한 예술적 모습으로 북경 청교극장 무대에 올라 전국 관객들에게 보여주렵니다. 민족 무용극 오설장백은 9월 11일부터 14일까지 북경 천교극장에서 제7회 전국 소수민족 문예합동 공연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길림성 연변가무단 부단장 안빈입니다. 우리는 공연을 통해 무대 수준을 점검하고 배우들의 상태를 전면적으로 조절하며 배치와 연결을 더 정교하게 다듬고 공연의 부족점을 보완했습니다. 우리는 늘 무대는 가장 훌륭한 스승이고 관객은 가장 엄격한 심사위원이라고 말합니다. 이번 공연을 통해 무용극 오설 장백이 가장 충만한 정신 상태와 가장 뛰어난 기회로 국가급 공연 무대에 오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2: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준결승 연변팀 대 대련팀 경기가 5일 연길에서 펼쳐졌습니다. 경기장 안에서는 치열한 승부가 펼쳐지고 경기장 밖에서는 민족단결진보촉진법 법치선전의 따뜻한 분위기가 넘쳤습니다. 우리주에서는 대형 대중체육 경기 플랫폼을 활용해 체육 플러스 법률 보급 플러스 융합 몰입식 선전 활동을 혁신적으로 전개하고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사회적 선전을 혁신적으로 추진해 법치 리념이 광범한 대중에게 직접 다가가게 했으며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이 경기장의 뜨거운 열기와 함께 사람들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게 했습니다. 이번 동북축구연맹전은 큰 인기를 모았습니다. 연변 홈장은 여러 민족, 여러 지역 대중들이 서로 만나고 교류하는 훌륭한 플랫폼으로 됐습니다.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 법률 보급 선전도 광범한 대중들에게 가깝게 다가갔습니다. 경기 휴식 시간에는 대형 스크린을 통해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 법률 보급 선전 구호를 반복적으로 방영하며 자치소 창립 74년 내 여러 민족 대중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도우며 함께 전진해온 발전 로장을 내찬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또 두 개의 법률 보급 사업 소조를 모아 관람석과 출입구에서 류동 선전을 했습니다. 그들은 경기 관람 주민들과 외지 축구 팬들에게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 선전 자료를 나눠주고 알기 쉬운 해설로 법률 조항을 대중들이 알아듣고 기억할 수 있는 생활 속 도리로 풀어냈습니다. 광범한 축구 팬들은 축구 운동 매력을 느끼는 동시에 가까이에서 법치 지식을 배우면서 정서적 유대를 더 돈독히 했으며 동북대지 여러 민족이 형제처럼 친하게 지내고 서로 돕는 생동한 모습을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왕창현 문화관 무용배우 변욱입니다. 자치주 창립 74주년을 경축하는 시기에 동북축구연맹전이 펼쳐졌습니다. 연변 사람으로서 정말 기쁩니다. 우리 모두에게 민족 단결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 함께 응원하고 있습니다. 대련 축구팬 류량입니다. 연변에 온 것도 처음이고 연변에서 축구 경기를 보는 것도 처음입니다. 마침 연변 조선족 자치주가 창립 74주년을 맞았는데 경기장 안팎에서 민족 단결 분위기가 정말 짙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장 사업열군들이 우리에게 수첩도 나눠주고 관련 지식도 설명해줘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축구 경기도 아주 훌륭했고 연변 사람들의 따뜻한 손님 접대도 실감할 수 있었으며 여러 민족이 화목하게 어울려 사는 분위기도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원정 팬으로서 이번에 여기에 와서 정말 느낌이 좋았습니다. 주 민족사무위원회 민족단결촉진처 사업열군 강추우입니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 창립 74주년을 맞아 민족 단결 진보 선전을과 결부해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 선전을 동북축구연맹전 축구 경기장에 가져왔으며 체육 경기와 법치 선전을 깊이 융합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다양한 현장화 선전 방식을 탐색해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 법치 선전이 대중 속에 깊이 들어가게 하고 여러 민족의 왕대 교류 융합의 사회적 기반을 끊임없이 튼튼히 다져 성듀꽃 활짝 핀 연변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빛내겠습니다.
1: 연변 조선족 자치주 창립 74주년을 경축하기 위해 우리주에서는 천령 태극권 공연, 민족 복장쇼, 아리랑 가요전시 공연 등 일련의 문화체육 활동을 연이어 개최했습니다. 무형문화재의 깊은 저력을 보여주고 민족 풍채를 한데 모은 다채로운 문화성년들은 전주 대중들과 관광객들에게 짙은 축복 분위기를 선사했습니다. 3일 오전 천령 태극권 공연 활동이 연변대학 부속중학 운동장에서 펼쳐졌습니다. 천여 명 태극권 애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강인함과 부드러움을 겸비한 중화무술로 연변 조선족 자치주 창립 74주년을 경축하는 동시에 주무술협회 설립 40주년을 기념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 령정시 태극양생협회, 가기무술관, 왕청현무술협회 등 대표팀들이 련변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붉은의 변강 비추냐는 웅장한 기세를 자랑했고 소년무술은 기백이 넘쳤으며 진시태극사는 강함과 부드러움이 조화를 이루어 중화무술의 아름다운 운치를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활동이 절정에 이르자 천명의 참가자들이 일제히 대례를 지어 건강기공 8단금, 태극 13식, 나의 조국 및 24식 태극권 경기규정 동작을 단체로 선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연은 현장 1000명 참가자들이 함께 부른 조국을 노래하되의 우렁찬 노래소리 속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주무술협회 회장 오휘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무술 문화를 지속적으로 전승하고 전민 건강 체육을 보급하며 민족 단위를 힘을 보태 연변 체육 문화 관광 사업이 새로운 단계에 올라서도록 힘껏 추진하겠습니다. 4일 저녁 민족복장쇼가 룡정시 해란대 조선족 민속휴가구에서 펼쳐졌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통복장의 문화적 매력과 시대의 새로운 운치를 몰입식으로 느꼈습니다. 민족복장쇼는 고풍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전통 두루마기, 단정하고 우아한 단니, 너울, 단령, 원삼 등 부동한 연대 복식들이 차례로 등장했습니다. 복장과 무용도 서로 어우러졌습니다. 긴 소매는 가볍고 우아하게 나부꼈고 장고는 힘찬 장단을 울렸으며 유네스코 무형문화재 명록에 등재된 조선족 농악무도 열정적으로 펼쳐졌습니다. 허방한 춤사위와 기세찬 북창단은 적극 향상하는 조선족 인민들의 정신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전통과 새로운 유행의 만남도 색다른 볼거리를 선사했습니다. 지퍼와 조선족 복장 미학이 서로 융합되고 연결공주 여행 촬영 복장이 화려하게 등장해 무형문화재가 신시대의 새로운 생기를 뿜어냈습니다. 관광객입니다. 조선족의 민족 복장부터 가무 공연, 여러 가지 악기에 이르기까지 여러 민족의 왕대, 교류, 융합으로 이루어진 화목한 대가정을 충분히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모습이 우리 연변 지역에서 충분히 구현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공연은 나와 나의 조국 선둘 속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화려한 의상으로 번영의 시대를 경축하고 초심으로 아름다운 세장을 노래한 이번 시각성연은 조선족 무형문화재의 생동한 전시일 뿐만 아니라 연변 문화관광융합과 민족단결 진보의 축소판이기도 했습니다. 이밖에 2026년 아리랑 가요전시 공연이 연길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번 활동은 주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 주최하고 연변문화예술연구중심, 연변무형문화유산보호중심에서 주관했으며 연변음악가협회에서 협조했습니다. 이번 전시 공연은 온라인 신청과 전문가 심사 예선을 거쳐 13개조 선수들이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공연 공목에는 엄마의 아리랑 등이 포함됐습니다. 공목은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후 새롭게 창작된 아리랑 노래를 위주로 하면서 전통을 보존하는 동시에 신시대 표현 방식을 융합했습니다. 현장에서 선수들은 서로 다른 품격의 창법으로 고전 공목을 해석하며 전통적 운치와 당대 예술의 융합을 실현했습니다. 심사위원단은 창법, 운치, 감정, 무대 표현 등 면을 둘러싸고 종합적으로 점수를 매겼으며 최종적으로 전승상, 우수상, 인기상과 출연상을 평의했습니다. 자치주 창립 기념일 기간 여러 가지 문화 활동이 연이어 펼쳐지면서 연변의 다원 문화를 충분히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의 왕대, 교류, 융합의 기꺼운 국면을 생동하게 보여주어 전주 여러 민족 대중들이 한 마음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분투의 힘을 결집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신금철, 이금이었습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건강 365일.
1: 건강 365일.

0: 건강 장수는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1: 행복은 건강한 몸과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0: 100세 시대에 필요한 건강 정보.
1: 건강 365일에서 맡겠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건강 365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서태문입니다. 먼저 오늘의 날씨를 알아보겠습니다. 조기상 부문에서 오늘 아침에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은 오늘 낮부터 밤까지 전주 각지는 구름이 많던 데로부터 점차 개이겠습니다. 낮에는 3, 4급의 서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서풍이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섭씨 21도, 밤 최저 기온은 섭씨 5도겠습니다. 우리 조 공기오염 기상청과 지수는 1급으로 전해왔습니다.

학생들에게 있어서 눈 건강은 매우 중요합니다. 평소 학생들은 시력 보호에 중시를 돌림으로써 건강한 눈을 소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네, 이미 안경을 걸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시력이 더 내려가지 않도록 눈 건강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물론 아이들은 자제력이 약한 만큼 부모님들이 곁에서 많은 주의를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래 눈 보호에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부를 하거나 책을 볼 때는요, 책과의 거리를 30cm 이상 유지해야 하며 엎드리거나 누워서 공부를 하거나 책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흔들리는 잔에서 책을 보지 말아야 하며 빛이 약한 어두운 곳에서도 책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볼 때에는요, 눈과 화면과의 거리를 40cm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어두운 곳에서 컴퓨터나 스마트폰 게임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게임을 30분 정도 한 후 약 5분에서 10분 정도는 반드시 멀리 바라보면서 눈의 피로를 풀어줘야 합니다. 텔레비전을 볼 때는요, 텔레비전과의 거리를 약 2m 이상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텔레비전을 1시간 본 후에 5분에서 10분 정도 눈 휴식을 하면 좋습니다. 절대 어두운 방에서 텔레비전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환경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책상과 의자는 키에 맞춰 적합한 것을 사용을 해야 하며 책과 눈과의 거리는 30cm 정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공부방의 조명은 너무 어둡거나 너무 밝지 말아야 하며 전체적으로 고르게 밝아야 합니다. 조명등은 왼쪽 위에서 비추게 하여 글을 쓸 때 손에 그림자가 생기지 않게 해야 합니다. 책을 30분에서 1시간 정도 본 후에는 약 5분에서 10분간 휴식을 취하고 멀리 바라보면서 눈의 피로를 풀어줘야 합니다. 그 외에도 눈 건강 위해서는요, 1년에 한 번씩 안과 전문의를 찾아 정기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학생들이 건강한 눈을 소유하도록 학생 자신은 물론 부모님들도 곁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기 바랍니다.

0: 건강은 가장 큰 제보입니다.
1: 행복의 조건은 건강이 아닐까요?
0: 365일을 건강하게.
1: 건강 365일이 그대와 함께합니다.
2: 당뇨병은 환자의 생명과 생활의 질에 영향 주는 건 물론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주는 발병률이 매우 높은 만성 질환 중 하나입니다. 당뇨병 관리에 있어서 식이요법은 가장 기본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가 있죠. 올바른 식사는 혈당과 체중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며 합병증의 발생을 막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제2형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식사요법만으로도 정상적인 혈당 수치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당뇨병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통제함에 있어서 어떻게 과학적으로 섭취해야 할까요? 음식을. 네, 오늘 연변대학 의학원 예방의학교연실 원주임이셨고 영양학 박사이신 한촌희 선생님을 모시고 당뇨병과 식이요법에 대해서 이모저모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촌희 선생님은 중국 영양학회 이사로도 활약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2: 네, 반갑습니다. 이 당뇨병은 현대 사회에서 발병률이 매우 높은 이 대표적인 만성 질환이라고 하잖아요.
3: 네.
2: 아, 평소 당뇨병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또 예방의 주의를 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 네.
2: 이 영양학적 시간으로 볼 때, 아, 시각적으로 볼 때 이 당뇨병 어떤 질환이라고 봐요, 이거?
3: 어, 네. 아, 이 당뇨병은 지금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당뇨병에 지금 걸리고 있습니다.
2: 네.
3: 이 당뇨병 성인들의 당뇨병 유병률을 보면 2023년도의 그 수치를 보면 13.7% 됩니다. 그러니까 10사람에서 한 사람이 넘는단 말입니다. 이 당뇨병 환자가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 건강에도 아주 이렇게 큰 영향을 갖다 주는 이런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뇨병을 진단하려면 사실 아주 쉽게 진단하죠. 병원에 가서 뭐 혈액 검사를 하면
2: 맞아요.
3: 네, 혈액 속에 신체 검사하면 혈액 속에 포도당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 하며 여러 몇 번 측정해 보면 계속 정상치를 넘어갔다 이러면 당뇨병으로 진단받죠. 그런데 우리 영양학적 시각에서 보면 이 당뇨병은 단순한 혈당 상승 이런 질환이 아니라 음식물로 섭취한 영양소가 사실은 세포 내 에너지로 전환하는 이런 신진대사 경로가 막혔다는 마비된 이런 종합 영양대사 장애라고 이렇게 봅니다. 영양학적 시각에서는 따라서 여기에 치료 당뇨병의 치료 예방 역시 억지로 이 혈당만 낮추는 이런 질병이 아니라 식사 구성을 바꿔서 세포의 인슐린 민감성을 회복하고 영양소 활용 효율을 높이는 이런 것이 우리 핵심입니다. 당뇨병 치료 예방하는데 막 딱 혈당 어떤 사람들은 뭐야 혈당이 6 아래로 갔다 혹은 7이 됐다. 혈당만 딱 중시하는데 사실 그거 아니에요. 영양학적 시각으로 보면 이거 모든 걸 이 대사를 신진 대사를 잘 원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뇨병을 분류를 하면 다섯 가지로 분류합니다. 다섯 가지가 당뇨병 전 단계, 제1형 당뇨병, 2형 당뇨병, 그리고 임신성 당뇨병, 그리고 또 기타 뭐 특이형 당뇨병을 다섯 가지로 분류되는데 그 중에 당뇨병 전 단계, 제일 초기에는 당뇨병 전 단계에 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당뇨병 전 단계의 환자들은 일단 이렇게 진단받았으면 올바른 생활 습관과 식사 관리만 잘하면 당뇨병 전 단계는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2: 그래.
3: 네. 맞아. 그리고 제1형 당뇨병은 사실은 그 췌장 세포가 이미 다 망가져. 그러니까 제1형 당뇨병이라 하면 뭐 이거 음식 조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인슐린을 한평생 인슐린을 맞아야 되는
2: 맞아요.
3: 이런 당뇨병이고 그다음에 지금 가장 많은 것이 제2형 당뇨병인데 90%가 제2형 당뇨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당뇨병은 사실 우리 인슐린의 이 2형 당뇨병은 인슐린이 우리 혈액 속에 인슐린을 많은데 이 인슐린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있고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인슐린 많은데 이 인슐린이 세포에 작용을 못해서 이것을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계속 지속되면 우리 췌장세포의 베타세포라고 했는데 이 베타세포 기능이 점차적으로 저하돼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인슐린 분비가 또 장애되고 그래서 이 제2형 당뇨병은 인슐린 저항성 그다음에 인슐린 분비 장애 이 두 가지 현상이 다 같이 공동적으로 이렇게 존재해가지고 제2형 당뇨병이 걸리게 되죠. 그러면 제2형 당뇨병은 그 식사 관리하고 생활 습관을 제대로 이렇게 바꾸는 것이 치료 방침의 수선적인 치료 방안입니다. 네. 약물로만 치료되는 것이 아니고 생활 습관 그리고 이 식사 관리 이것이 제2형 당뇨병이 아주 가장 뭐 첫째로 꼽는 이런 치료 방안이죠.
2: 알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뭐 대체적으로 알기로는 뭐 이 당뇨병 하게 되면 잘 먹어서 단 음식을 많이 먹어서 이렇게 생기는 거 알고 있어요. 그 원인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3: 네.
2: 당뇨병을 초래하는 원인이 하나로 음식 섭취를 꼽을 수가 있다고 했는데 박사님께서는 당뇨병 음식에 관계돼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시나요?
3: 이 당뇨병과 그 음식과의 관계를 뭐 사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를 우리 혈액 속의 그 혈당이라 하면 혈액 속의 포도당 그 수치를 말하는데 이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이 음식하고 당뇨병과의 그 관계가 아주 이런 깊게 연결되어 있는 이런
2: 그렇죠.
3: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첫째를 보면 제일 처음 단계를 보면 우리 탄수화물의 분해하고 혈당 상승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섭취한 평소 우리가 밥을 먹고 빵을 먹고 이렇게 먹는다면 우리가 이 섭취한 음식 중에 탄수화물은 우리 체내에 들어가서 포도당으로 분해되죠. 위장도에서 포도당으로 분해되면 이 포도당이 또 흡수되어가지고 우리 혈액 중에 들어가면 그러면 혈당이 되죠. 그러면 이 음식을 이렇게 먹으면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포도당이 돼가지고 포도당이 들어가서 우리 혈당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혈당이 올라가면 췌장세포에서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혈당이 안 올라가면 인슐린 분비 안 돼요. 그러니까 혈당이 일단 올라가면 인슐린이 분비되어서 이 포도당을 세포 내에 끌어들여가서 에너지로 바꿉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과정이죠.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정제 탄수화물, 예를 들면 그 흰 쌀밥, 그 맨 입쌀밥, 혹은 빵, 뭐 이런 그 정제 탄수화물, 혹은 단순당을 그 단 음료 뭐 이런 단순당을 경상적으로 너무 많이 섭취하면 혈당이 너무 빨리 올라갑니다. 폭증하죠. 급격히 급상승하는 이런 현상이 자주 나타나면 이를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 췌장이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의 인슐린을 많이 분비하게 되죠. 인슐린은 이 췌장이 계속 이렇게 공작하다 보면 이런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이 인슐린이 너무 많이 계속 이렇게 분비되면 세포들이 이 인슐린에 대한 반응성이 점점 둔해집니다. 너무 많은 인슐린이 계속 이렇게 나오다 보면 이 세포들은 지쳐서 점점 둔해지죠. 이렇게 아무리 많이 줘도 세포는 뭐 큰 반응이 별로 없고 그래서 이런 것을 이것을 우리 인슐린 저항성이라 합니다. 인슐린이 많은데 세포는 반응이 없다. 이러면 저항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바로 그 제2형 당뇨병의 주요한 원인입니다. 그다음 지속적인 과식과 계속 이렇게 당은 올라가는데 이 과식은 계속하죠. 음식이 맛있고 이러니까 계속 잘 먹게 되고 이래서 지속적인 과식과 탄수화물 과다 섭취는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우리 췌장의 베타세포를 나중에는 너무 지치게 합니다. 이 베타세포도 뭐 일을 하다 보면 너무 지쳐서 그다음에는 이 인슐린 분비 능력이 자체적으로 떨어지게 되죠. 이렇게 되면 제2형 당뇨병이 진짜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하고 당뇨병 관계를 우리 살펴보면 이런 관계입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췌장세포가 지쳐서 세포도 지쳐서 그러니까 이 뭐 나중에는 당뇨병은 뭐 처리할 수밖에 없죠.
2: 네. 네. 근년에 당뇨병 환자가 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면은 네. 뭐 변화된 우리의 식탁과 많이 연관돼 있지 않을까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3: 네, 그 참 정확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최근 당뇨병 특히 그 제2형 당뇨병 환자가 급증하는 이런 가장 결정적인 원인 중 하나는 식습관의 급격적인 변화라고 이렇게 봅니다. 우리 학계에서 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죠. 그러면 과거에 비해서 현대 식단은 우리 췌장에 아주 극심한 이런 부담을 주는 방향으로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의 식탁 변화를 보면 첫째는 정제 탄수화물과 당류 섭취가 아주 많습니다. 급증하고 있어요.
2: 예.
3: 예, 밥을 어떤 사람들 보면 그 밥을 그 섭취하는 그 량이가 아주 많아요.
2: 많고 맛있게 먹고.
3: 예. 활동은 적은데 밥은 참 많이 드시고 빵도 많이 드시고 거기에다가 또 그 디저트 그 단 음식도 지금 많이 섭취하잖아요.
2: 먹고도 또 먹고 싶고.
3: 예. 간식으로 또 먹고.
2: 포근폭식
3: 많죠. 예. 주로는 그렇게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당뇨가 이 혈당이 계속 올라가면 그러면 인슐린은 또 계속 분비돼야 되고 나중에는 이 췌장이 다 지쳐서 세포도 다 지쳐서 그러니까 뭐 당뇨에 걸릴 수밖에 없고
2: 일정하게 굶는 것도 그럼 좋겠네요.
3: 일정하게 굶는 것이 지금 조금 굶으면 일정하게 굶으면 오래 장수한다고
2: 맞아,
3: 하잖아요.
2: 그렇죠.
3: 네네. 너무 배 너무 이렇게 차게 이렇게 하지 말고
2: 위장 뭐 하루 뭐 이틀 뭐 비운다든가 소량을 드신다든가 뭐 이런
3: 그렇게 하는 거죠. 혹은 있잖아. 하루에 한 끼씩 비운다든가.
2: 네, 맞아요.
3: 네네네. 이것이
2: 좋죠,
3: 지금 예. 그다음 두 번째 보면 지금 그 식이섬유 섭취량이 점점 줄어듭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의 식이섬유 채소를 섭취하는 양이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그 이 뭔가 그 와이마이를 와이마이를 먹는 이런 그런 음식을 보면 채소량이가 아주 적고 밥이 많고 고기가 많고 뭐 기름 튀기한 이런 음식들이 많고 그래서 배달 음식을 계속 이렇게 드시는 사람들이 또 이 식이섬유 섭취량도 점점 줄고 그다음 세 번째 보면 탄수화물 함량이 아주 높은 이런 고탄수화물 여기에다가 또 고지방 음식 이렇게 결합해서 식사하는 이런 그 현상이 지금 아주 높습니다. 액상과당이 많죠. 우리 그 뭐 콜라 음료 혹은 이런 과일즙 이런 음료들을 뭐 지금 젊은 사람들은 물을 안 마신대요. 많은 사람들이 물 대신 음료를 마시는 이런 습관. 그러면 이 당류가 너무 많이 들어가죠. 배달 음식에도 그렇고. 여기에다가 이런 그 음식 습관의 변화에다가 쓰리 또 식단 변화와 더불어서 좌식 생활 방식이 지금 점점 유행되고 있죠. 활동량이 점점 적고 다 앉은 자리에서 사업하다 보면 뭐 계속 앉은 자세로 이렇게 하니까 우리 운동하는 활동 신체 활동량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면 우리 근육이 이 활동하는 이런 그 기회가 점점 적고 우리 식사한 그 탄수화물을 포도당으로 흡수한다면 이 포도당을 이거 소모하려면 우리 근육이 움직여야 이 포도당을 소모하는데 근육이 움직이지 않고 활동을 안 하면 포도당이 그대로
2: 그렇죠.
3: 그대로 남아있죠.
2: 이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서는요 성인 당뇨병이라든가 뭐 또 성인 고혈압, 성인 고지혈증, 아동 청소년 성장 지연 등 네 가지 질환에 음식 양생 지침을 새로 내왔는데요. 성인 당뇨병 음식 양생 지침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이 됐죠?
3: 아니 당뇨병 그 양생 지침은 식양 지침은 모두 8가지 내용으로 포함됐습니다. 첫째는 음식을 다양하게 섭취하고 합리적인 식습관을 양성하자 이렇게 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칼로리를 적정량 섭취하여 과체중 비만 혹은 저체중을 예방합시다. 세 번째는 주식은 정량으로 하고 통곡물과 혈당 지수가 낮은 이런 식품을 선택합시다. 그러면 어떤 식품이 혈당 지수가 낮은가? 이것은 뭐 지금 인터넷에도 이런 자료가 많고 하니까.

0: 있습니다. 많이 검색해서 혈당 지수가 낮은 이런 음식들을 당뇨 환자라 하면 이런 음식들을 많이 장악해가지고 이렇게 섭취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맨 흰 쌀밥만큼 맨 입밥만 드시지 말고 거기에 그 통곡물을 혹은 잡곡 조금씩 섞어서, 마구 뭐 맨 통곡물만 드시지 말고 잡곡을 조금 섞어서 이렇게 드시는 것이 아주 좋고, 그다음에 네 번째가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여 체질과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합시다. 인슐린 민감성이가 당뇨 환자라면 세포가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져서 2형 당뇨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2형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을 개선합시다. 이렇게 네 번째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식사를 담백하게 하고 술을 절제하여 합병증을 예방 또는 발생 시간을 늦춥시다. 당뇨 환자가 나중에 사망까지 가는 그 원인이 사실 당뇨병 자체가 아니라 합병증입니다. 예, 이것저것 합병증이 엄중해서 나중에는 사망까지 가게 되죠.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약용 식품 원료를 합리적으로 선택해서 식양합시다. 이게 약용 식품이라 하면 약으로도 쓰고 식품으로도 쓰고 할 수 있는 이런 그 중약재들도 많고, 예, 식품도 뭐 이런 그 식품들이 많습니다. 이런 식품들을 이용해서 식양을 합시다. 일곱 번째는 규칙적인 식사를 하여 식후 혈당을 안정시킵시다. 혈당이 너무 많이 높게 올라가면 안 되죠. 그래서 이 혈당을 온정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덟 번째가 자아관리를 잘하고 정기적인 영양 상담을 하여 혈당 조절 능력을 향상시킵시다. 이렇게 여덟 가지 이런 식양 원칙을 내놨는데 사실 이대로 다 하려면 쉽지는 않아요.
1: 그러면 그 중에서도 몇 가지만 뭐 하는 것도 참
0: 몇 가지 이렇게 실천해 보면
1: 그렇죠. 시작이 반이나 그렇죠.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지켜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고요. 이 당뇨병 환자들은요 간식과 음식을 아예 삼가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어떤 관점이십니까?
0: 아니, 당뇨병 환자라고 해서 뭐 간식과 그 음료를 무조건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뭐 간식을 당뇨병으로 아이고 간식을 먹지 마라 뭐 이럴 필요는 없고요. 사실 거기에 핵심은 무조건적인 절제가 아니라 우리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는 이런 현명한 선택과 조절입니다. 뭐 어떤 음료, 어떤 간식을 먹으면 이 혈당이가 아주 뭐 천천히 오르겠는 거 뭐 이런 쪽으로 뭐 고려해서 간식을 좀 드시는 것이 좋고, 그리고 그 당뇨병 환자라 하면 사실 당뇨병 환자들이 가장 그 듣기 싫어하는 것이 이것을 먹지 마라 저것을 먹지 마라 이렇게 제한을 지금 너무 많이 하는데, 지나친 식사 억제는 사실 스트레스예요. 예, 이것도 못 먹고 저것도 못 먹고 이러면 스트레스를 지나친 스트레스를 그 유발하고 결국은 폭식으로 이어집니다. 이것도 못 먹고 저것도 못 먹고 그러면 배가 고프니까 뭐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게 되죠. 그러니까 폭식으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혈당에 미치는 이런 영향을 리해하고 간식을 올바르게 즐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간식 섭취에서 세 가지 기본 원칙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식사 직후 간식 섭취를 피하기. 뭐 식사를 금방 다 했는데 이것이 맛있다 그래서 또 하나 이렇게 과자 하나 뭐 혹은 뭘 과일 하나 이렇게 식사 직후에 인차 이렇게 간식을 드신 것을 피하고, 식사한 다음에 2시간, 3시간 후에 이 간식을 섭취하면 진짜 간식이 되죠. 그리고 혈당도 아주 이렇게 온정하게 유지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단독 탄수화물 섭취를 금시. 뭐 채도 없고 고기도 없고, 어떤 분들은 그 떡을 만나면 이 떡이 맛있네 이래서 맨 떡만 다 드시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과자 하면 맨 과자, 빵, 이런 탄수화물만 있는 이런 그 음식을 맨 이런 음식만 드시지 말고, 이런 음식은 뭐 과자, 떡, 빵 이런 음식을 드실 때 꼭 식이섬유나

0: 고기류 이런 그 단백질이 함유된 이런 음식을 이렇게 뜯어서 이렇게 드시면 혈당을 상승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세 번째 그 원칙은 영양 성분표를 확인하는 습관. 당뇨 환자라면 더욱이 영양 성분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적지 않은 그 이 식품 포장을 보면 무설탕이라고 표기했는데 사실 이 무설탕이란 말이가 그 백설탕을 안 넣었다는 이런 말입니다. 백설탕 대신 다른 설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당춘 그 당알코올이라는 이런 첨가제도 열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음식에는 뭐 물엿을 열 수도 있고 꿀도 열 수 있고 그거 다 설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좀 주의해서 그래서 이 성분표를 볼 때 총 탄수화물 함량이 얼마인가 이것을 봐가지고 이래서 간식을 선택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1: 이 많이 먹는 데서 뭐 여러 가지 질병도 생기고 당뇨병 환자도 이제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만 이 당뇨병의 환자가 아니 건강한 사람이 사탕과 같은 단 음식을 자주 섭취하면은 당뇨병에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 꽤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0: 네, 그래요.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 사탕 먹으면 내가 이게 당뇨병에 걸리지 않겠는가?
1: 너무 좋아하니까.
0: 네네네.
1: 씹어 드시잖아. 과자.
0: 네, 그래요. 그래요. 맛있잖아. 네. 그런데 이 사탕을 먹어서 직접 당뇨가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1: 영향은 있지만은 직접.
0: 네네네네네. 예, 직접 그런 것은 아닌데 건강한 사람이 사탕과 같은 이 단 음식을 자주 섭취한다고 뭐 반드시 당뇨병에 걸린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사탕 뭐 케이크 초콜릿 이런 맛있는 그 음식들을 이게 다 단순 당질이 너무 많이 포함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순 당질이 많은 이런 음식을 경상적으로 많이 과다 섭취하면 혈당을 아주 빠르게 올립니다. 정상 사람도 혈당이 아주 빠르게 오르죠. 맞아요. 그래서 그 혈당이 빠르게 오르면 인슐린을 많이 분비해야 되죠. 췌장이. 췌장이 인슐린을 많이 분비해야 이 혈당을 다 처리하는데 이렇게 경상적으로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면 우리 세포가 지치고 인슐린이 너무 많은데 세포는 여기에 반응이 점점 줄어들고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그다음에 췌장세포도 나중에는 지쳐서 인슐린은 나는 이제는 더 분비 못하겠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나중에는 당뇨에 걸리게 되죠. 그래서 직접 당뇨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간접적으로.
1: 그래요. 네. 혹시 꿀로 당을 뭐 대체할 수도 있습니까?
0: 아니 이 꿀에 대해서 저도 그런 문장을 봤습니다. 어떤 그 전문가들은 이 꿀은 당뇨 환자들이 꿀을 먹으면 당뇨가 뭐 치료된다 심지어 이렇게도 말하는데 사실은 당뇨 환자가 꿀을 설탕의 그 대체용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 권장하지 영양학적으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꿀 보면 꿀에도 과당이 있고 포도당이 있습니다. 우리 설탕을 보면 설탕의 절반은 과당이고 절반은 포도당입니다. 그래서 설탕을 우리가 먹으면 분해돼 가지고 포도당이가 우리 체내에 들어가고 과당도 들어가고 하는데 꿀에 포함된 그 포도당과 과당은 아예 분해할 필요 없어요. 우리 위장도에서 절에 그거 다 단순한 그 단일 분자입니다. 과당. 포도당. 그래서 꿀을 먹으면 사실 이 꿀을 섭취하면 포도당과 이 과당이 아주 쉽게 간으로 섭취, 혈액 속에 섭취됐죠. 그래서 이 꿀을 사실은 그렇게 지창 안 합니다. 만약에 정말 내가 이 음식을 조리할 때 이 단맛을 내야 되겠다 하면 지금 당 대체품도 뭐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 지금 많이 나오는 것은 마트에 보면 그 알룰로스라는 이 설탕과 유사한 맛을 띈 이런 그 첨가제가 있습니다. 중국말로 뭐 알루통탕. 이 알룰로스가 그 맛이가 설탕하고 아주 유사한 맛이고 단맛은 설탕보다 좀 못한데 혈당을 높이는 이런 현상은 없고 에너지는 조금 있고 그래서 이런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죠. 알겠습니다. 꿀로 대체하지 말고. 네.
1: 그리고 당뇨병 환자들이 이 먹는 것 중에서도 과일 섭취도 뭐 신중해야 한다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과일을 섭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0: 아니 당뇨 환자들이 과일 섭취할 때는 참 이극 어려 저극 어려 거리가 많고
1: 가라 뭐 주스를 먹으면 예, 좋다고 했잖아요.
0: 예, 지금 다 주스를 먹으면 아주 빨리 흡수하고 뭐 영양이 좋다더라 이래서 주스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아마 아무 과일이나 다 선택해서 드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또 이것도 먹기 무섭고 저것도 먹기 좀 그렇고 뭐 이래서 아주 고려가 많은데 사실 당뇨병 환자에게 과일은 비타민과 식이섬유를 제공하는 아주 훌륭한 이런 식품입니다. 그렇지만 이 과일에 사실 모든 과일에 당질을 특히 그 과당을 많이 함유해서 우리 당뇨 환자라 하면 종류를 선택하고 그리고 섭취량도 좀 제한하고 섭취 시기를 어느 때 먹으면 어찌 가장 좋겠는가. 이래서 섭취 시기를 절제 지키는 것이 아주 핵심, 이런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당뇨 환자의 그 올바른 과일 섭취법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혈당 지수가 낮은 이런 과일을 선택하는 것이 어떻습니다. 그러면 어느 과일이 혈당 지수가 낮은가? 뭐 이것은 그 인터넷에서 많이 검색해가지고 예를 들면 사과, 사과의 혈당 지수는 아주 낮습니다. 36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키위도 좋고 귤도 혈당 지수가 낮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과일들을 섭취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루에 그 차수가 빈도가 하루에 한 번, 두 번이면 됩니다. 그리고 한 번에 량을 말하면 한 번에 사과 반 개 정도.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사과 통 거 큰 거 하나 다 드시거나 두 개 다 드시거나 이러면 혈당이 또 올라가죠.
1: 네네.
0: 혈당 지수가 낮다 해도 혈당이 올라간다. 그다음에 과일 주스 혹은 말린 과일. 지금 말린 과일도 많이 파는데 말린 과일 이런 그 과일을 섭취하는 것은 비면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0: 과일 주스 하면 너무 빨리 흡수하고 그다음에 식후 2시간, 3시간 후에 간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네. 그리고 이 당뇨병 환자들의 음식 조리 면에 있어서 어떤 방식을 취하는 것이 건강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봐요?
0: 아니 이 당뇨병 환자가 집에 당뇨병 환자가 있다 하면 온 집 식구가 다 이런 방식으로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당뇨에 안 걸린 사람은 당뇨를 예방할 수도 있고
1: 그렇죠.
0: 예, 그래서 당뇨병 환자를 위한 네 가지 그 핵심 조리 그 원칙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단순당을 이용하는 것을 줄이기입니다. 우리가 그 조리할 때 그 당을 많이 쓰잖아요. 네, 설탕을 쓴다든가 물엿을 쓰나 뭐 꿀 이런 그 단순당을 많이 사용하는데 조리 시에 이런 그 단순당을 많이 줄이는 것이 좋고 그래서 단맛을 정말 딱 단맛을 이거 뭐 냉채로 무친다 할 때 단맛을 내야 되겠다 이러면 알룰로스를 싸가지고 뭐 이렇게 조금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뭐 또 단맛이 나는 그런 그 식재료도 있잖아요. 피망도 좋고 파프리카 뭐 이거 그 무 양파 이런 것이 다 단맛이 좀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조리법 선택에서 튀김, 직화구이 어떤 그 음식은 뭐 고기랑 그 뭐 불에 직접 이렇게 굽는 것을
1: 그게 안 좋다죠.
0: 예, 안 좋다는데 모두 그걸 뭐 그렇게 즐기는
1: 거예요. 뭐 구워 먹고 뭐 튀겨 먹고 뭐 이런 거.
0: 네, 그래. 사실 그걸 즐기는 사람 너무 많아요.
1: 맛있긴 맛있어서 참 인이 바뀌다 보니까.
0: 그렇죠. 그래서 이 튀김, 직화구이 등 이런 고온 조리 방식은 가급적 피하고 찜이나 뭐 대침 삶기
1: 삶아서 찌는 거 뭐
0: 예, 무치는 거 예, 이런 그 조리법이 좋고 그다음 세 번째가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곁들여서 동시에 같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가 식재료 크기를 가급적이면 좀 크게 뭐 채소를 썰어도 너무 잘게 썰지 말고 네, 좀 큼직큼직하게 썰어서 이렇게 하면 소화가 천천히 되잖아요. 너무 잘게 썬다 뭐 그래서 그 과일도 주스를 하지 말고 통째로 그대로 이렇게 씹어 먹는 것 것이 좋다고 뭐 이렇게 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 한 두 개 문제만 제가 우리 박사님께 네. 여쭤볼래요.
0: 네.
1: 현재 아동과 청소년 당뇨병 환자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어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어떻게 음식을 섭취해야만이 성장에도 이롭고 당뇨병 발생도 막을 수

0: 음식들을 제한하고 가급적이면 제한하고 세 번째가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유지하기. 네. 하루 세 끼면 세 끼 딱딱 시간에 맞추어서. 그다음에 네 번째는 비만을 예방하고 적정 체지방 지수를 유지하기. 지금 아동 청소년들 비만이 너무 많아요. 네, 과체중 비만이 많습니다.
1: 이게 뭐 골격도 크고
0: 네네, 키도 큰데 네. 어우 또
1: 그래도 할아버지 할머니나 그러죠. 보기에는 더 먹어 더 먹어 예, 몸이 예, 약해.
0: 자꾸 이렇게 먹으라 하니까.
1: 네, 맞아요,
0: 네
1: 맞아요.
0: 그래요. 그다음에 그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을 보장해야 됩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들이 그리고 가족과 교육기관의 그 적극적인 지도도 중요한 역할을 하죠.
1: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문제로 문의를 해보겠는데 규칙적이고도 균형 잡힌 식사는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효과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 가족사가 있는 분들이라면은요 네. 음식 섭취 각비를 주의를 돌려야 하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당뇨병을 예방을 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평소 어떤 식사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지 종합적으로 좀 설명해 주실까요?
0: 네, 이 당뇨병 예방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평소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식사 습관을 유지하고 그리고 정제 탄수화물, 단순당, 가공식품 이런 식품들을 섭취를 줄이고 통곡물, 잡곡, 채소, 콩류 등 복합 탄수화물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선택하며 그리고 우리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이 식사 순서를 먼저 채소, 그 다음 단백질 나중에 탄수화물 이런 순으로서 채소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고기, 물고기, 뭐 새우 이런 음식을 드시고 그 다음 밥을 빵 이런 탄수화물 음식을 드시는 이런 순으로서 바꾸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1: 네, 그리고 먹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많이 하면 균형 잡힌 식사,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 뭐 출근 가족들도 좋고 토요일, 일요일도 그 휴식을 취해가는 그 과정이 어느 정도 어떻게 영양가가 있고 맛있게 뭐 포근폭식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만 늘 이런 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안 되잖아요.
0: 아 예, 늘상 경상적이면 안 되고.
1: 그렇죠.
0: 혹시가단에 한 달에 한 번, 반달에 한 번씩 맛있는 음식을 뭐 가족에서 모여서 이렇게 많이 드시면.
1: 근데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좋은 음식이 있다 할 적에는 글탐스레 오늘만 많이 먹어보지 뭐 이런 경우가 있는.
0: 네, 그런데 그런 경우가 너무 많으면.
1: 맞아요. 그렇죠. 올해 건강하게 사시려면 음식을 적당히 보고도. 적당히 섭취를 하는 그런 습관.
0: 사실은 음식을 적당히 섭취한다는 것이 가장
1: 오늘만,
0: 힘든 일이에요.
1: 오늘만 많이 먹고 보지 뭐 내일부터 굶지 이런 생각만 했는데.
0: 그다음 또 후회하고.
1: 그렇죠. 당뇨병과 식이요법을 둘러싸고 이모저모로 좋은 얘기 많이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연변대학 의학원 예방의학교연실 원주임이셨고 영양학 박사이신 한춘희 선생님을 모시고 당뇨병 예방과 통제 효과적인 식이요법에 대해서 이모저모로 알아보았습니다. 네, 당뇨병과 음식 섭취는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식이요법으로는 혈당을 조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식습관은 혈당을 낮추는데 이롭지만 그릇된 식습관은 혈당을 높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당뇨병 가족사가 있는 분들이라면 음식 섭취에 각별히 중시를 돌림으로써 합병증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하겠습니다. 네, 건강 365일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십시오.
1: 복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